2012년 5월 17일에 도나 서머가 세상을 떠났고요. 2017년 5월 17일에는 록밴드 사운드가든과 오디오 슬레이브의 보컬리스트였던 크리스 코넬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7일에는 아프로디테 스트라일드 건반주자 출신인 영화음악 작곡가 방겔리스가 눈을 감았죠. 공교롭게도 5월 17일에 이 위대한 아티스트 3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5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은 이들의 음악으로 20세기의 대중음악을 향유할 것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도나 썸머의 노래입니다. Bad Girls.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좋은 음악들 즐기시면서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et's Train to London, 그리고 Rush Hour의 Some Guys Have All the Luck, 그리고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Let's Train to London, 베네시티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퍼플 오드리님이 Some Guys Have All the Luck 신청하셨습니다. Katrina and the Waves의 노래는 4831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오랜만에 듣겠네요. 세일러문님이 신청을 해주셨고, 노스텔지언님이 제니퍼 러쉬의 The Power of Love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Shades Apart의 Strange by the Day, Ocean Colossus의 Up on the Downsid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trange by the Day 이 노래 캔디 핑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꽃뿌리님이 안산 101번 버스에서 한동준 씨 목소리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기사님 고맙습니다. 안산 101번 버스 기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Count on me, Jefferson Starship의 노래죠. 이 노래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지 쿼트로와 크리스 노먼의 Stumbling In 671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We've Got Tonight, Kenny Rogers와 Sheena Easton이 함께 부르죠. 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Right Here Waiting, Richard Max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B 신랑님의 신청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이저 오프닝 할 때 5월 17일에 세상을 떠난 그 위대한 뮤지션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체리오트 파이어 생각나죠. 오늘은 방겔리스의 연주곡 Conquest of Paradise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이 신학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내게는 더 큰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언제나 이제 제 마음의 고민은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어의 능력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도 이제 인간의 언어적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므로 인간의 그 첫 번째 능력이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능력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시인이 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문장을 지어낸단 말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이음줄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어주기보다는 갈라놓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권력으로 변했고 언어라는 것이 본래의 그 뜻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잡힌 것이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은 1970년대부터 언어의 그 본래적 의미를 찾기 위한 탐색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아주 탁월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뭐 소문의 벽이라든지 떠도는 말들이라든지 다시 태어나는 말,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언어의 본질을 구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자서전들 쓰십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우리 시대의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사물을 옳게 나타나기 위한 기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썼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나 가장 부정의한 사람들이 정의라고 한 말을 선취해버린다든지 이럴 때 언어는 제집을 잃고 떠돌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청준 선생은 제집을 떠나가버린 그 언어의 본질을 찾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70년대와 80년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봤던 서편제 같은 것들도 언어가 퇴락하기 이전에 본래의 언어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소리의 세계 속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정준 선생이 당도하는 것이 침묵의 세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넘어서는 언어의 본질의 세계 침묵으로까지 가면서 언어의 제집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들, 또 법률가들, 또 종교인들, 교사들 이들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준 선생님의 그 언어에 대한 치열한 탐색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굉장히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자서전들 쓰십시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볼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을 떠난 말들은 그가 깃들였던 실체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였다. 그것은 일견 말들의 자유스러운 해방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체와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말들의 해방은 그 실체에 대한 지배력도 함께 단념을 해야 했다. 허공을 떠돌면서 저희끼리 자유롭고 음란스러운 교미를 즐기다가 그것이 지치고 나면 아무 때 아무 곳이나 깃들여 쉴 곳을 약탈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해온 학대와 사욕에 대한 무서운 복수를 음모한다. 말이 인간을 복수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여겨서 저는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들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아브라함 조수의 헤셀이라고 하는 분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대인 랍비들이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성서 해석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늘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의 근원이 되어주기도 해서 저는 언제나 그분의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언자들을 다루었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은 제게 굉장히 성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심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예언자들은 한 나라가 힘에 의존하는 것을 악으로 본 인류 최초의 인물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는 더 궁극적으로 힘에 의존하는 군국주의를 우상 숭배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힘쓰고 그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악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지배의 욕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일깨운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믿고 있는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켜가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바로 예언자를 가리켜서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고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윗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예언자들은 망치처럼 두드리고 때때로 칼날처럼 쪼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그 이야기를
1.1핵도 어김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이것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예언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도리를 가르치는 시인도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다. 양심이 끝나는 곳에서 그의 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두려운 모든 것을 부수는 우상을 타파하는 이다. 확고부동한 진리로 숭상되는 신념들, 지상의 성소로 승격되는 기구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허상임을 폭로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제 들려져야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조서 헤셀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역사의 그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무엇보다도 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는 대학원 시절에 은사이신 선한용 박사님을 통해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백록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지 못했을 텐데 일평생 고백록을 연구해온 학자를 통해서 그 책의 부분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히 고백록하면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고 반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정말 수사학자가 썼던 책으로서 최고의 신학자이자 수사학자가 썼던 명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책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은 경험들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옛삶과 결별하고 새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옛삶이 자기 옷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나를 두고 가려는가 이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좋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옛삶 속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삶이 심히 부끄러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이승의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겼을 때를 얘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뒤에 숨겨놓았던 내 모습을 주님은 내 얼굴 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흉하고 추하고
더럽기 이를 데 없는 내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때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 체험의 그 모든 동기들을 어거스틴 그 책에서 청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아주 깊은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마음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삶을 신학적으로 반추해 나갑니다. 그 책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고백록의 첫 대목인데 고백록 전체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다. 그러나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실존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보삼아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의 코스모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을 보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버려두지 않고 무덤을 만들거나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철학이고 종교고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미학적 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굴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음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과 관계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도 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또 하나의 요소인 과학입니다.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도구를 만들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현대과학으로 얘기하자면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늦게야 과학 공부를 좀 해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내가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는데, 이 지구에서 물이 흘러간다든지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를 그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 저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바로 이것들을 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구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 눈에 끼었던 모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신비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상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런 황홀의 감정, 경탄의 감정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신비한 사건임을 알게 될 때 삶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저는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실이 신학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내게는 더 큰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무한한 신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는 느낄 수 있었고, 내 삶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책으로 돌아가 한 대목을 읽다 보면 내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노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아니 네. 오늘 그게 참 네.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하고 미리 제가 준비한 거랑
2: 진짜로
3: 맞추지 않거든요.
2: 안 맞추셔요.
3: 그런데
2: 안 맞춰요.
3: 딱 오늘 아다리가 됐네요. 네, 아다리 이게 뭔가 딱 맞았는데
2: 딱 조화가 딱 잘 맞죠?
3: 네, 네, 우리 찬양 집회를 하시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을 성악을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성악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케스트라 들으러 한번 가보셨죠?
2: 네. 네?
3: 진짠가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2: 퀴즈.
3: 뻥이실 것 같아서. 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할까요?
4: 튜닝.
3: 우와!
2: 튜닝.
3: 이거 저 정말 이거
2: 다른 데 가서 보신
3: 유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바로 답을 맞추시네요.
4: 튜닝.
3: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전사님이세요?
2: 전사님.
3: 어쩐지.
2: 아, 역시. 어쩐지. 박수 한번 주세요.
3: 아, 전사님. 전사님 왠지 느낌이 예술 느낌이 그러니까. 납니다. 전사님 음악 하시거나 그러셨어요? 역시. 그러셨어요? 아, 어쩐지. 전사님 우리 마이크 지금.
2: 마이크 그 앞에 네, 있으잖아요.
3: 전사님 음악 하셨나요?
5: 예,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불었습니다.
3: 클라리넷. 아, 네.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잘 맞네요.
2: 야.
3: 네, 정말 그렇죠. 너무 잘 맞네요. 네. 그 오보에 연주자, 오보에를 하는 분이 딱 나와서 악기를 이렇게 딱 튜닝하지 않습니까?
2: 네.
3: 튜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성도님들?
2: 뭐 저기 기타도 튜닝하고,
3: 기타 튜닝,
2: 피아노도 하고, 자동차?
3: 자동차 튜닝이요?
2: 형,
3: 그 형광 이런 거 다 알고 막 이렇게
2: 그런 거
3: 막 이렇게 막, 오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튜닝. 근데 오늘은 그 자동차 오빠 튜닝 말고 음악적인 튜닝을 음악적인.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튜닝 처음에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오보의 연주자가 이렇게 탁 나와서 도레미 파솔라 이 라 음정으로 이제 오보의 연주자가 딱 하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다시 이렇게 현악하는 사람이 잉 받으면 사람들이 잉 이렇게 하고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딱 마이스트로가 오시면은 이제 딱 조용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음악대학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성악 음악대학 안에요. 이렇게 레벨로 가 있습니다. 레벨. 그 제일 비싼 악기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들고 다닐까요?
2: 제일 비싼 악기요?
3: 음악대학에서요. 어떤 악기가 제일 비쌀까요? 네,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기가 되게 비쌉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뭐 좀 싼 거 뭐 이렇게 음대 정도 시험 볼 정도면 그래도 한 뭐 몇천만 원대.
2: 아.
3: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바이올린 저는 그래서 진짜 현악하는 친구들 참 좋더라고요.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집사님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 다 바이올린 느낌이시네요.
2: 아니 혹시 바이올린 하셨어요?
3: 바이올린은 아닌데 돈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2: 돈은
3: 집사님이 왠지 돈 냄새가 나요.
2: 에? 플룻?
3: 여기. 와! 거보세요. 이거 진짜 오늘 사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역시 야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럼 악기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싼 악기들이 보니까 관악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나 바순 그게 원래 좀 비싼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관악기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뭐
2: 네.
3: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싼 게 음악은 이제 성악. 성악은 완전 쌉니다. 그냥 자기 거 이걸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음대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을 하는데요,
2: 네.
3: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무거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쁜 자매들 악기만. 네. 네, 안 이쁜 자매들은 세상 힘든 거잖아요. 다, 다 원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기 짐이 다 있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쁜 자매가 뭔가 이렇게 악기 무거운 거 들으면 제가, 좀 오빠가 좀, 악기 오빠가 좀 들어줄게. 그러면요, 대부분의 자매들은 악기 안 맡겨요. 비쌀수록요. 너무 비싸니까 무거워도 꼭 자기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남한테 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악기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됐는데 아주 좋은 악기들은 케이스를 보면 습도계가 있습니다. 습도계.
2: 아, 습도계.
3: 습도계. 이게 습도를 잘못 맞추면 아주 이게 저 같은 보통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선수들은 이렇게 듣는 민감한 그게 있나 봐요. 습도에 민감하고 열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또 플루트 우리 집사님 플루트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플루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플루트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밀라제가 엄청 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2: 침.
3: 네, 침이죠. 침.
2: 침.
3: 네,
2: 침.
3: 네, 좀 전문용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불다 보면. 그런데 요 현악기는 딱 보면 바로 연주하기 직전에 튜닝을 꼭 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켜도 튜닝이 안 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2: 소음이죠.
3: 소음이죠.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튜닝이거든요. 삶에도 튜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악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줄이 너무 당겨졌구나. 저 사람은 너무 삶의 정신줄을
2: 놓고 사는구나.
3: 놓고 사는
2: 너무 낫구나.
3: 저 사람 너무 낫구나. 사람 완전 나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양육하다 보면 애 표정이 어떤 때가 제일 나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2: 자, 그 중에?
3: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남자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때려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맞았어요. 엄마가 때리면. 짝대기 같은 걸로 때리면요. 근데 이쯤엔 때리면 맞나요? 엄마 손을 어떻게 합니까?
2: 맞다.
3: 짜증난다고! 나 애? 아니라고! 열나 짱나, 씨냥.
2: 얼굴 터졌어요, 지금. 유재석이 그냥 지금.
3: 와. 처음이네요.
2: 야.
3: 아까 친구 얼굴 표정이.
2: 그러니까.
3: 학생이었,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얼굴은 그 은퇴 장로님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세상 힘든 거 다 알고, 교회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뭔가 삶의 연륜과,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이들 표정이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 때는 조여야 하고, 풀을 때는?
2: 또 좀 풀어야 되고.
3: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조이고, 밤에도 조이고. 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 항상?
3: 뒤져버려요. 낮에도 조이고, 밤에도 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2: 심리학적으로?
3: 뒤져버려요. 막 조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어요? 아빠도 조이고.
2: 엄마도 조이고.
3: 엄마도 조이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져버려요. 숨을 쉴 수가?
4: 없어요.
3: 우리 친구 이름,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봐요.
4: 정호영.
3: 정호영. 호영이 솔직하게 한번 그냥 손만 들면 돼.
2: 호영이
3: 말 안 해도 돼. 지금 마이크 없으니까. 오케이. 호영이는 솔직히 집에서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엄마가 조이면 오른쪽, 아빠가 조이면 왼쪽, 둘 다 조이면 양손.
2: 야, 양손.
3: 자, 솔직히.
2: 하나, 둘, 셋.
3: 엄마? 오케이, 엄마.
2: 아빠는 안 줘요?
3: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좀 살만하지. 그렇지. 좀 살만하네.
2: 다행이네요.
3: 근데 우리 호영이 어머니가 우리 저기 분홍색 옷 예쁘신, 너무 예쁘신, 인상 너무 좋으신 네. 집사님인데 애를 많이 조지시나 보네요. 얼굴은 완전 철야의 은혜 충만인데 너무... 지금 네. 목요 집회 은혜 충만인데 그러니까. 좀 애를 좀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4: 이름도 은혜입니다.
3: 김은혜 집사님.
2: 마이크 잠깐만.
3: 야, 이게 오늘 뭔가 이상하네요.
2: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3: 이게 이상하네요. 집사님, 우리 저기 호영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형제 동생 있습니까?
6: 하나예요.
3: 하나. 에이. 하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시나 에이. 보네요.
6: 그렇게 되더라고요.
3: 아, 그래요? 오늘 좀 호영이 동생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2: 그럼 호영 입장에서도 좀 이제 덜 조이니까.
3: 그렇죠. 관심이 아이 동생에게로 가면.
2: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아픔을 또 같이 겪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모든 피해는 나로 심하이. 진짜 나로 심하이 하고 싶은 거지. 호영이. 그게 좀 그래도 아이가 하나니까 좀 이렇게 더 잘 되라는 의미로서 좀 그렇게 하시게 그쵸. 되는 거죠.
6: 그리고 이제 첫째고 하나다 보니까 둘째면 이제 둘째가 있으면 첫째한테 시행착오를 겪어서 둘째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할 텐데 하나니까 잘 모르니까 더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3: 아 그래요. 지금 호영이 표정이 참 진짜.
2: 그래도 좀, 의외네요.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3: 아니, 왜냐하면 새엄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엄마는 너무 힘들어. 기존 엄마. 기존 엄마는 나에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 진짜 모든 실험을 근데 교육적인 실험을 나한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섯이거든요. 아니 제가 여섯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2: 육남매.
3: 예,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애를 좀 놔줘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간섭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엄마의 그 마음은 알아요. 항상 엄마가 저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시길 원하고 어떤 좋은 걸로 채워주길 원하고 그런 거는 알지만 엄마가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해주실 수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부모님 원망도 하고 아 우리 집은 왜 내가 하겠다는데 뭘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하다가 아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예전 우리 뭐 목사님 세대 뭐 권사님 세대에는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너무 하나니까 엄마가 막 중국도 그러잖아요.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도 그래요. 저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저기 선물 하나씩 쫙 돌렸는데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근데 중국은 법적으로 아예 하나만 나라고 규제를 하니까 그 아이한테 막 그냥
2: 다 그냥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죠.
3: 그러니까 거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튜닝이라는 거. 엄마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2: 거리.
3: 네. 그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도 갑자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여기 있는데요. 저 갑자기 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2: 문제가 생기네요.
3: 그렇죠.
2: 카메라가 없더니 갑자기 지금
3: 인상 쓰고 막 난리 납니다. 네, 저 인간이 왜 사라지나 하고 저 위에서 PD님도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리라는 게 가깝다고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요 지금 동그란 게 그냥 우리 청취자들 보시기엔 그냥 동그란 것 같지만
2: 무대 소품.
3: 예. 감독님이 요 안에서 움직여라. 이거거든요. 카메라 감독님이.
2: 저도 지금 여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3: 그렇죠. 요 정도서 해야지 감독님이 가장 잘 제 표정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리와 공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의 가장 나쁜 거, 인간관계의 가장 나쁜 걸 봤더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치.
2: 방치.
3: 두 번째는 집착.
2: 집착.
3: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제 신부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괜찮다. 와서 강의 한번 해줘라. 그래서 딱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신부님들이 전부 다 그 옷 멋진 걸 입으시고 담배를 한 대씩 다 이렇게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예 신부님 이러는데 신부님이 사석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신부님이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이 보기인데 이 천주교나 성공회는 중앙센터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신부님 절로 가십시오. 신부님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별일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하나씩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가 생겼냐면 이곳이 내 목회지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2: 또 옮길 거니까.
3: 센터에 중앙센터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가십시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 근데 나쁜 이 거리가 살짝 나빠지면 뭐가 되냐면 집착하진 않지만 약간 목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개신교회 목회자분들을 본인이 봤더니 이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거 뭐 내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CEO처럼 그 마음이 도가 지나치면 내 거야, 뭐 내 목회지야, 이런 마음이 가끔 생기면서 목회 자체에 집중을 넘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을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조여버린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점에서 뭔가 그걸 찾으면 좋겠다. 죽을 것처럼 목회를 하지만 인생의 밤이 되어서는 죽은 것처럼 놓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거죠. 네. 낮에는 죽을 것처럼 살고 낮에는 죽을 것처럼 내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참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삶의 저녁이 되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놔야 그 중간점에 참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엄마가 사랑하죠, 아이를. 그렇지만 언젠가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를 놔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야 아이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너무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숨을 못 쉬게. 그리고 엄마가 이거 다 너 누구를 위해서, 하는 위해서, 얘기라고요?
7: 너를 위해서 하는
3: 다 얘기.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7: 떡이 떨어.
3: 뭐 생겨? 떡 생겨?
7: 떡.
3: 떡 생겨. 한국 엄마들 왜 자는 애한테 떡 먹이는 겁니까? 목 맥혀 뒤져버리라고.
7: 나는 근데 그 떡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지금.
3: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막 보이지 않게 너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놔줘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엄마는 누구를 더 잡으려고 할까요? 네? 자식을 더 잡으려고. 자식을 더 잡으려고. 집사님 솔직히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손 드시고 조금 안 좋으면 가만히 계셔요. 자, 시작.
7: 가만히 계시네요. 괜히 못 들은 척하고 계세요.
3: 못 들은 척. 연기력 엄청 좋으시네요.
7: 결정을 따라서 못 들은 척.
3: 곤란하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이. 뭔 소리야. 나 갑자기 안 들리네. 근데 특정한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7: 아이나
3: 자식. 특별히 엄마들은 딸보다는
7: 아들.
3: 아들한테. 저희 엄마 항상 그러셔. 저희 엄마, 창우가, 엄마는 우리 막둥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우리 막둥이는 버릴 게 똥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 누나 들어오면, 똥도 버리기 아깝다? 인연들은 짜잔해, 인연들아. 이제 누나 네 명은 짜잔하고, 이제 막둥이 아들은 버릴 게 똥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약간 마음에 아마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7: 그렇죠. 너무.
3: 웃고 넘기지만. 그 좋은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일에 더 집중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기도에 집중 못하고 더 일. 그러니까 기도의 반작용으로 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 막.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면 갑자기 설거지하는 집사님들 있어요?
7: 그렇죠.
3: 막 대청소 막 다 드러내, 다 드러내 그냥. 싱크대 다 드러내 그냥. 그 남편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7: 버릴 건 저쪽에 있는데.
3: 그 남편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애매해,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7: 다른 데다가
3: 막 설거지하는 데다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거리 감각이 조금.
7: 그래.
3: 그 현을 조이는 게.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낮에는 죽을 것처럼 사랑함.
7: 죽을 것처럼 사랑함.
3: 또 삶의 밤이 되면 죽은 것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놔줘. 남편도 좀 놔주셔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 놔주면. 네. 그냥 가끔은 옆집 집사님이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감사하다. 가끔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대요.
7: 없죠.
3: 다만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을 뿐이래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유해서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백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 그 좋은 백 이런 거. 프랑스 백 이런 거. 똥 백 있잖아요.
7: 똥.
3: 똥 가방 안에 그 성경책 넣고 싶잖아요.
7: 네. 거기다가?
3: 똥 아니면 백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바구리잖아요. 바구리. 바구리. 봉지잖아요. 봉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그거를 진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상하게 그거를 뭐 다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게 어떨 때 보면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 목회에도 자기 강의에도 이렇게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게 들어가 있는. 네.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죽을 것처럼 인간은 살아도 잘 안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죽은 것처럼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놔도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흐르는 강처럼, 때로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적절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삶의 튜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는 인간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하는 노래는 그 노래를 듣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현을 조여야 할 때인지 좀
7: 풀어야 될 때인지
3: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조용한 시간. 너무 핸드폰 갖고 막 그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7: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3: 네, 그렇습니다. 네,
7: 맞아요.
3: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핸드폰 굳이 책상 위에
7: 안 놔도 되잖아요.
3: 국가에서 부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남편 나 없어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고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애들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막 남편하고 새엄마 고르고 난리 났습니다.
7: TV 보면서 그냥
3: 넌 저 엄마가 좋니?
7: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죽어!
3: 지금 우리 아드님이 네. 저를 보고 살짝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을 참 잘 알아. 저 젊은 강사 오늘 처음 봤는데 참 잘 알아.
7: 그러니까. 내 마음.
3: 너무 잡지도 마시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네. 적절한 거리, 적절한 온도, 적절한 튜닝으로서 사랑교회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삶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이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꿀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의 상당 부분이 꿀벌의 수분 활동 덕분에 존재하죠. 재미있는 건요, 혹시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이 얼만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겨우 찻숟가락에 딱 12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찻숟가락 하나를 채우려면 꿀벌 12마리가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네요. 꿀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지구상에서 정말 부지런한 일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작은 것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것들의 위대함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레오 세이어가 불러주었죠. More than I can say 듣고 오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이 한 차숟가락에 12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한 방울입니다. 네, 우리 뭐 시장에서 파는 작은 꿀 한 병을 채우려면은 한 꿀벌 700마리 이상이 평생을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꿀벌이 하루에 들르는 그 꽃이요. 최대 한 1000송이. 비가 오면 못 나가고 또 추우면 못 나가고 수명은 고작 한 6주. 그 짧은 생애 동안 쉬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세상에 남기는 게 그 작은 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위대하지만 아주 작은 그런 존재가 사실 꿀벌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이 산소의 절반이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나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다에서 옵니다. 정확히는 바닷속을 떠다니는 정말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요. 이렇게 굉장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대기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 이 미세한 생물들의 광합성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잖아요. 약간 덥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 두 번 중 한 번은 이 바닷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 개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한 50배 이상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성인이 뭐 소형차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힘인데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개미들의 사회에서는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는 리더가 없대요. 여왕 개미가 있지만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만 낳는 거죠. 그런데도 이 수만 마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길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심지어 전쟁도 하겠죠. 지시 없이 어떤 뭐 계획서도 없이 각자 그냥 맡겨진 일을 할 뿐인데 그게 모이면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군집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안타깝게 요즘 전 세계에서 꿀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대요. 이 농약, 뭐 기후 변화, 또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뭐 딸기라든지 사과, 우리가 좋아하는 아몬드 이런 것들 꿀벌이 없으면 열매 맺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찻숟가락에 12분의 1을 남기는 이 작은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 식탁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작다고 다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여러분께서 베란다에 꽃 한 화분 이렇게 들여놓으시면 그 꿀벌에게 밥상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씩 들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좀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 되는데요. 밤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좀 짜증내지 않고 내가 좀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나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영화 이야기가 있는 날인데 영화와 관련된 퀴즈부터 여러분들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H마트 상품권 나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다섯 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거 사실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첨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정답을 올려주시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좀 젊었을 때 극장 앞에서 줄 서서 봤던 그 영화들로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굉장히 좀 유리할 텐데 아마 보지 않아도 참 유명한 영화들도 있어서 얼른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톡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영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힌트를 드릴 텐데 맞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H마트 상품권 드릴게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Radio US로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쉬운 거 먼저 좀 드려볼게요. 몸풀기죠. 몸풀기 연습게임처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997년 개봉했습니다. 자, 이거 듣고 혹시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1997년 개봉을 했어요. 전 세계를 울렸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배가 나와요. 배. 배가 나오고요. 이 영화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의 이름은 셀린 디온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배 위에서 두 남녀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실제로 침몰했던 배의 이름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네, 굉장히 이건 너무 쉽죠. 그래도 아직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건 뭐 정답이나 마찬가지죠. 이 유명한 노래의 주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제목을 뭐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건 좀 복불복이에요. 혹시 선물이 안 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몸풀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1990년에 개봉했습니다. 1990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너무 좀 쉽긴 한데 여러분들 도자기, 유령 이런 단어가 생각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실 거예요. Righteous Brothers의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하죠.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령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했던 그 영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자, 제목을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이것까지는 제가 주제곡을 좀 띄워드릴게요. 정확한 제목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자기 굽는 씬을 막 패러디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핫했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 그냥 한국 제목 알려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올려주세요. 아, 뭐 많이들 너무 유명해서 여기까지는 좀 쉬웠죠. 네,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OST를 틀어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이따가 또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할 영화거든요. 1994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벤치에 사람 이렇게 앉아서 옆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달리기를 엄청 잘했던 그 순수한 남자 이야기. 자, 주인공의 이름이 영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진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있어요. 이거 말 안 해도 너무 잘 맞춰주셔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조금 슬슬 어려워져요. 이것도 근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86년에 개봉했어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그 오토바이 타고 선글라스 끼는 그 장면 정말 멋있었죠. 주제곡이 너무 또 유명해서요. 이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받았습니다. 제목이 군사용어죠. 너무 쉽나요? 네. 그래도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이 전주 나오면, 이거구나. 아시겠죠? 올려주세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영화 제목을 잘 맞춰주시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개봉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 딱 한 명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만이 컬러로 나오는 그 장면이 유명합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에요. 제목에 주인공 남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혹시 아실까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많이 맞추실 것 같긴 한데요. 어때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어려워야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맞춰주십시오. 흑백 영화인데 빨간 코트 입은 어린 소녀만이 컬러로 나온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쟁, 2차 세계대전, 여기까지. 네, 맞춰주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따가 추첨을 해서 제가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작위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화들 중에 제가 답을 말을 안 했나요? 답을 말을 안 했나 봐요. 네,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그만 정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 세계가 울었던 배 위에서 펼쳐졌던 그 영화, 실제로 침몰했던 배였죠. 타이타닉. 정답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두 번째 제가 드렸던 이 영화는 사랑과 영혼이었죠. 고스트. 사랑과 영혼입니다. 굉장히 애틋한 그런 사랑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제목 맞춰주신 분들, 톰 행크스 주연이었어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쉰들러 리스트였어요. 쉰들러 리스트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좀 추첨을 해서 드릴게요. 제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영화 중에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죠. IQ 75. 하지만 인생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던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그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하얀 깃털 같은 들으시면 알 거예요. 피아노 곡으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이 곡을 좀 듣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아마 들으시면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삽입된 곡이 총 32곡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기억되는 그런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곡이죠. 하얀 깃털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오프닝 장면에 흘렀던 그 곡. 피아노 선율 하나로 영화 전체를 대표하는 곡. 듣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유정석이 부른 질풍가도 들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카톡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 걸어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오늘 영화 퀴즈 잘 맞춰주셨고 그중에 하나 이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대사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그 해에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 주연상을 포함해서 무려 6개 부문을 휩쓸었던 아주 네, 좋은 영화였죠. 그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입니다. 지능이 좀 낮죠. 그리고 게다가 다리까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보면은 참 딱한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입이 그야말로 딱 벌어집니다. 미식 축구 스타가 되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훈장도 받고요.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새우잡이 사업으로 백만장자도 됩니다. 게다가 영화에서 보면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고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그 유명한 춤 동작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포레스트가 실제 역사 인물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뭐 닉슨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최첨단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역사 영상에다가 이 톰 행크스를 이렇게 합성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기술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냐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그 픽셀 단위로 수작업을 해야 했던 그렇게 처리해야 했었는데 이 기술이 나중에 이 헐리우드 CG 혁명의 어떤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화 속에서 포레스트가 어린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가서 다리를 막 절뚝거리면서 걷는 그 독특한 걸음걸이를 보여주는데 엘비스가 그걸 따라하다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흔들리는 그 댄스, 그 무브가 탄생했다는 설정이에요. 물론 영화 속 이야기지만 당시 관객들이 진짜인가? 이거 설마 진짜야? 하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포레스트는 정말 영리하지 않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바로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누가 뭐라고 하던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달려요. 포기라는 단어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달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니면 저도 어쩌면 이 포레스트랑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낯선 땅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포레스트 검프가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달렸어요. 그냥 달렸어요. 단순한데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언제 한번 보셔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꺼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살아온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의 삶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이 포레스트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이적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하지 맙시다. 네. 이런 노래 들으면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 가수의 목소리가 많이 와닿습니다. 요즘에 그 봄에 태어나신 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다들 그, 내가 태어난 달이 가장 좋은 달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봄에 태어난 분들은 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5월생들이 참 좋다.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생일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일 축하 문자 받으셨을 때 기억나세요? 생일에 핸드폰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왜 생일에 핸드폰을 꺼요? 오히려 생일이 되면은 더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나요? 문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생일 축하 문자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것도 나의 성격에 따라 다른가 봐요.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약간 부담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요즘에 한국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나의 생일에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씨도 그래요. 요즘 뭐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일 전날 밤 12시가 되자마자 핸드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이렇게 돌려놓는다고요. 축하가 이제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하루 종일 답장을 하다가 정작 나의 생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또 연예인이니까 또 더 많은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죠. 살짝 이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받는 게 싫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SNS 시대가 되면서 이 생일 알림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 10년 전에 잠깐 알던 사람, 뭐 한 번 같이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연락 하나하나에 일단 답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감사한데. 그걸 다 답장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게 이제 좀 쌓이면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그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긴 날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두고 현대인들의 그 정서적인 소진 현상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 알림들 그리고 결정을 처리하면서 사는 게 거기에 그 형식적인 연락까지 해야 되면 사회생활이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 우리 세대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살던 어릴 때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는 생일이 어땠나요? 뭐 전화 한 통 아니면은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만 축하해줬잖아요. 그때 뭐 카톡이 있기래요. SNS가 있기래요. 그러니까 진짜 연락이 오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진짜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숫자는 적었는데 무게가 달랐던 거죠. 지금은 반대로 숫자는 넘쳐나는데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끄는 것이 단순히 뭐 귀찮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받는 축하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딱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께만 받는 그런 게 좋으세요? 오늘 하루에도 내 주변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5월에 또 생일 맞으신 분들 만약에 지금 생일 축하 열심히 받고 계시다면 그것도 그냥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톨이보다는 낫지 않아요?

네, CN블루의 외톨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외톨이가 아니시죠?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네, 투데이 건강정보 또 하나 알뜰 정보 드려야죠. 굶으면 잠을 못 잡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뒤척이고 막 새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은 좀 다 그런 건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주 그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 나는 요즘에 굉장히 적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그게 이유일 수 있답니다.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 성인들의 한 13,000여 명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 무작정 적게 먹으면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먹는 양과 활동량의 균형을 맞춘 여성들은 수면 부족 위험이 무려 29%나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많이 먹는다고 더 잘 자는 것도 아니고 핵심이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먹는 균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일을 합니다.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만 약 한 400칼로리를 쓴대요. 그런데 굶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서 숙면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또 식욕 조절 호르몬의 변동이 남성보다 훨씬 민감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수면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살을 빼겠다고 저녁을 막 굶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했지만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유독 좀 잠이 안 왔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이해가 되시죠? 무작정 덜 먹거나 운동량만 늘리는 다이어트는 수면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활동량에 맞춰서 적절히 챙겨 드셔서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덜 먹는 것만 미덕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너무 굶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주무셔야 내일 또 저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투데이 벌써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내일 더 재밌는 내용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화상으로 했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1: 네. 네,
0: 굉장히 그 목이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고 말을 거의 전 그런 감기는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1: 네.
0: 그 이렇게 막 음료수나 침을 못 삼켰어요. 너무 아파갖고 목이
1: 네.
0: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그 목소리를 잃었어요.
1: 야.
0: 네, 지금도 뭐 100%는 아닌데 지금도 만성 기침으로 간지
1: 네.
0: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좀 기침을 하고 한 달 전에는 지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말을 못했어요.
1: 소리가 안 나오고 일단 침을 네. 못 삼키니까
0: 네. 네. 뭐 그냥 목소리가 그냥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인데
1: 그러니까요.
0: 말을 못하니까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네. 네, 좀 회복이 돼서 오늘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1: 네.
0: 오늘도 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1: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난번 방송 때보다 훨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좀
0: 네.
1: 피곤한데 또 기침하셔서
0: 제가 또 나오면 또 이렇게 또 그
1: 에너지가
0: 예 아니 저 에너지보다도 이렇게 그 감기를 전염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1: 아, 네.
0: 네 제가 좀 피했죠. 네.
1: 감사합니다.
0: 아, 아닙니다. 네.
1: 네. 자, 우리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님과 오늘 얘기를 풀어볼 텐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
0: 예, 저희가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갖고, 그거
1: 네.
0: 좀 먼저 전해드리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널리 이제 그 뉴스가 퍼져갖고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쿠팡. 거의 뭐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1: 그렇죠.
0: 예, 쿠팡이 그 로켓 배송. 밤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막 새벽 6시, 5시 일어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배송하는.
1: 끝난지 몰라요.
0: 그렇죠. 로켓 배송이. 네. 예, 그런 기업인데 작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였냐 하면 그 정보 유출 사고.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브리치라는 사고인데
1: 네.
0: 거의 그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이 조금 넘는데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다 쿠팡 멤버거든요.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온라인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요.
1: 맞습니다. 제가 온 지가 한 5년 됐기 때문에
0: 그렇죠. 쿠팡
1: 열심히 쓰다 봤죠.
0: 그렇죠. 네. 네, 쿠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이용 그 거기 이제 그 이용을 하려면은 뭐 그 뭐 이름, 주소, 뭐 신용카드 이런 걸 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정보가 다 유출이 돼 버렸어요.
1: 신용카드 정보까지 싹 다.
0: 모든 뭐 이름, 주소, 굉장히 그 주문 내역 이런 게 다 이제 그 유출이 돼 갖고
1: 네.
0: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그 몇 달 전에 이 사건을 좀 검토를 했어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이 그 쿠팡이라는 기업이 좀 독특한 게 특이한 게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배워갑니다.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외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지는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 알게 되죠. 운전도 처음에 초보 운전일 땐 정말 조심조심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그냥 느슨해지고요. 그러다 사고 한번 나면 다시 초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린 뭘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저는 그 두 번 생활백서 하면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요.
3: 네.
2: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3: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좀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요.
2: 네.
3: 네. 여행 갔다 와갖고 좀 심하게 좀 앓아갖고
2: 네.
3: 목 감기가 좀 심해갖고요.
2: 맞아요. 지난 방송에 목소리가 좀.
3: 네. 네. 지난 방송에 그냥 전화상으로 했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2: 네. 네,
3: 굉장히 그 목이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고 말을 거의 전 그런 감기는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2: 네.
3: 그 이렇게 막 음료수나 침을 못 삼켰어요. 너무 아파갖고 목이
2: 네.
3: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그 목소리를 잃었어요.
2: 야.
3: 네, 지금도 뭐 100%는 아닌데 지금도 만성 기침으로 간지
2: 네.
3: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좀 기침을 하고 한 달 전에는 지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네. 말을 못했어요.
2: 아무 소리도 안 나.
3: 소리가 안 나오고
2: 일단 침을 네. 못 삼키니까. 네.
3: 네, 뭐 그냥 목소리가 그냥 갔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인데
2: 그러니까요.
3: 말을 못하니까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네. 좀 네, 좀 회복이 돼서 오늘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2: 네.
3: 오늘도 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2: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난번 방송 때보다 훨씬 이게 나으셔가지고 좀
3: 네.
2: 긴한데 또 기침하셔서
3: 제가 또 나오면 네. 또 이렇게 또 그
2: 에너지가
3: 예 아니 저 에너지보다도 이렇게 그 감기를 전염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2: 아, 네.
3: 네 제가 좀 피했죠.
2: 아이고.
3: 네.
2: 감사합니다.
3: 아, 아닙니다. 네.
2: 네. 자, 우리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님과 오늘 얘기를 풀어볼 텐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
3: 예, 저희가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갖고
2: 네.
3: 그거 좀 먼저 전해드리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널리 이제 그 뉴스가 퍼져갖고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2: 네.
3: 쿠팡. 거의 뭐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2: 그렇죠.
3: 예, 네. 쿠팡이 그 로켓 배송. 밤에 네. 이렇게 주문을 하면 막 새벽 6시, 5시 일어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배송하는.
2: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3: 그렇죠. 로켓 배송이. 네. 예, 그런 기업인데 작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였냐 하면 그 정보 유출 사고,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브리치라는 사고인데,
2: 네.
3: 거의 그,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이 조금 넘는데,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다 쿠팡 멤버거든요.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온라인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요.
2: 맞습니다. 제가 온 지가 한 5년 됐기 때문에.
3: 그렇죠. 쿠팡.
2: 열심히 쓰다 봤죠.
3: 그렇죠. 네. 네. 쿠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이용 그 거기 이제 그 이용을 하려면은 뭐 그 뭐 이름 주소 뭐 신용카드 이런 걸 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3: 근데 이 정보가 다 유출이 돼 버렸어요.
2: 신용카드 정보까지 싹 다.
3: 모든 뭐 이름 주소 굉장히 그 주문 내역 이런 게 다 이제 그 유출이 돼 갖고
2: 네.
3: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그 몇 달 전에 이 사건을 좀 검토를 했어요.
2: 네.
3: 왜 그러냐면 이 그 쿠팡이라는 기업이 좀 독특한 게 특이한 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데 저기 한국에서 거의 뭐 비즈니스를 다 하고 이제 매출이 한국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2: 네.
3: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2: 미국의
3: 미국 기업이에요. 네. 그 미국 한인 동포 2세가 이제 세운 기업인데 그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2: 네.
3: 델로웨어 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델로웨어가 좀 친기업이라서
2: 네.
3: 친기업 주에서 이제
2: 네.
3: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인코퍼레이션 이제 그 등록을 하고
2: 네.
3: 델로웨어 등록을 하고 이 기업이 그 나스닥 상장이에요.
2: 네.
3: 예, 한국 저기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한 게 아니고
2: 네.
3: 미국 나스닥 상장이고 또 본사가 또 미국에 있어요.
2: 네.
3: 그래서 미국 기업입니다.
2: 네.
3: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뭐 매출이나 사고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송이 또 가능한 거예요.
2: 네.
3: 응?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아, 그때는 좀 우리, 뭐,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저희 뭐, 나폴리 시콜리
2: 네.
3: 대표 변호사님께서 조금 그때 검토를 하시다가 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2: 네.
3: 한국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한 300명이 넘습니다.
4: 네.
3: 큰 로펌인데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저희가 또 이런 그 대기업 상대로
4: 네.
3: 집단 소송입니다. 이거는 class action. 집단 소송의 경험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4: 네.
3: 연락을 해오셔서 저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4: 네.
3: 집단 소송, 쿠팡 네.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기업이고 유저분들이 한국에 대부분이 있지만 또 미국에 계시는 동포분들,
4: 네.
3: 유학생들, 주재원 분들도 쿠팡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이분 정보도 다 유출이 됐더라고요.
4: 맞습니다. 네.
3: 그래갖고 뭐 보니까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4: 네.
3: 네.
4: 거의 뭐
3: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죠. 네. 뭐 쿠팡을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거기 이제 그 중국 직원이 있는데 이 중국 직원이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4: 네.
3: 뭐 그 쿠팡에 좀 안 좋은 뭐 감정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정보를 다 유출을 해버린 거예요.
4: 네.
3: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업이 책임을 져야죠. 안전장치가 안 되고 이제 이런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뭐 이런 그 그거를 뭐 유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에 대한 그 하나의 과실이죠. 과실.
4: 네.
3: negligence. 그래갖고 저희가 그 한국 그 로펌이 미국에서 한 달 전에 뉴욕에서 벌써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4: 네.
3: 쿠팡 상대로 소장을 제출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조인해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미국에서 뉴욕 이거는 연방 법원입니다. 주 법원이 아니라 페더럴 코트. 네. 거기서 이제 그 쿠팡 상대로 class action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4: 네.
3: 뭐 다 결정은 났고 이제 100%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4: 네.
3: 혹시 그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죠. 뉴욕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이제 몇 분 지인들이 이제 그 소송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4: 네.
3: 청취자분들 중에서 쿠팡 어카운트가 있으셨고
4: 네.
3: 그리고 아마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4: 네.
3: 쿠팡 한국 본사로부터 본사가 아니고 한국 뭐 지사가 되겠죠. 쿠팡 코리아로부터 이메일
4: 네.
3: 그러니까 그 정보 유출이 됐다는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집단 소송 class action lawsuit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네.
3: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집단 소송에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케이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4: 네.
3: 네. 쿠팡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 네.
3: 응? 3,300만 명의 그 정보가 유출이 됐고
4: 네.
3: 한국에서 이제 쿠팡이 제안한 게 이제 뭐 1조 몇천억의 이제 그 뭐 이제 현금은 아니고
4: 네.
3: 쿠팡
4: 쿠폰. 네.
3: 쿠폰. 쿠팡이 쿠폰을 그 이제 쿠팡 이제 뭐 주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4: 네.
3: 이런 쿠폰.
4: 네.
3: 또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그래갖고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뭐 그건 이제 한국이고.
4: 네.
3: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쿠팡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4: 네.
3: 지금 이제 벌써 소장이 접수되어 있고요. 이제 그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할 뭐 이제 진행을 하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네.
3: 그리고 이제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피해가 이거는 피해가 없으셔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4: 네.
3: 집단 소송에는 그런 이메일만 받으신 분들이면
4: 네.
3: 그 정보가 유출됐다고.
4: 네.
3: 근데 그 중에서도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4: 신용카드.
3: 그럼요. 네. 신용카드니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집단 소송 외에 저희가 또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소송을 할 겁니다.
4: 네.
3: 이제 뭐 몇백만 원, 뭐 수천불, 몇만불, 뭐 카드가 도용이 됐으니까 이게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희가 집단 소송 외에도 그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대리를 해서
4: 네.
3: 쿠팡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할 거니까요. 그런 분들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쿠팡 외에도 그 한국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4: 어디에?
3: 이런 그
4: 개인
3: 그
4: 정보.
3: 정보 이제 그 보안 시스템에
4: 네, 어? 네.
3: 굉장히 미국에서도 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4: 사실
3: 게.
4: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3: 예,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뭐 이런 데이터 브리치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쿠팡 외에도 한국에 또 롯데카드라고 있어요.
4: 네.
3: 롯데카드.
4: 네, 네.
3: 롯데 백화점 카드가 아니라
4: 그냥 신용카드.
3: 네, 롯데 네. 신용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4: 네.
3: 예. 여기서도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그 규모가 한 30만 명의 정보가 또 유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4: 네.
3: 그래서 이제 롯데카드를 상대로 저희가 좀 소송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롯데는 이제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이랑 뭐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4: 네, 네.
3: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롯데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멕스,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나 비자, 마스터카드랑 네. 제휴를 해서 한국 롯데카드 회원분들이 뭐 주재원이나 유학생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4: 네.
3: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응?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 뭐 동포분이나 주재원, 유학생 분들 중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롯데카드, 백화점 카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4: 네.
3: 미국에서 쓰실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이 되신 분들 그런 이메일을 받으시고 뭐 이메일이 없으셔도 못 받으셨어도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롯데카드, 롯데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미국에서 롯데카드 상대로 또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 네. 네
3: 일단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모아야죠.
4: 네.
3: 근데 쿠팡은 많으시더라고요.
4: 네. 당장 예. 멀리 안 가고 저도.
3: 네. 참여하셔도 돼요.
4: 네.
3: 그래갖고 쿠팡 그 다음에 롯데카드 또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그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죠.
4: 네. 네.
3: 24년 12월인가요?
4: 네.
3: 무안 공항에서 아주 네. 그냥 굉장히 그 인명피해가 많은
4: 맞습니다.
3: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도 저희가 미국에서 보잉사 그 항공기 제조사
4: 네.
3: 보잉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해요. 근데
4: 네네.
3: 문제는 이제 뭐 미국에 꼭 미국에 안 사셔도 뭐 미국에 이제 그 동포분들 중에 한국에 이제 뭐 지인이나 친척분들 중에 한국에 유가족분들은 한국에 계셔도 되고 미국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계시면 뭐 당연히 예
4: 네.
3: 저기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집단 소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뭐 사고 상해 소송입니다.
4: 네.
3: 네 이런 분들은 그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이런 항공사 항공 제조사 상대로 하는 소송에 그 피해 보상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니까 몇백만 불에서 뭐 수천만 불까지도 1인당
4: 네.
3: 예, 그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가족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으면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분들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미국에서
4: 네.
3: 예, 보잉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4: 네.
3: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정책 중에 관세를 많이 매겼지 않습니까?
4: 네.
3: 관세 그 한국에 이제 한국 중국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를 이제
4: 나라별로
3: 예, 부여했는데 나라별로
4: 네.
3: 얼마 전에 이게 그 소송을 들어가서 미국 연방 그러니까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4: 네.
3: 이게 불법이다. 이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4: 네.
3: 이런 관세는 의회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4: 네.
3: 의회에서 이제 법 제도화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만 이런 관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4: 네.
3: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게 뒤집어져갖고 지금 그 관세 환급 그 tariff refund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네. 여기까지는 아마 소식을 네.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얘기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네, 좀 네.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굵직굵직한 지금 현재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

생백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정품목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요.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정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 진행 중이에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3 3344 718-886-3344고요.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번입니다.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200억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백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까 했던 얘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관세 관련해서.
1: 네, 관세 환급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관세 환급은 대법원 판결 후에 이제 이 리펀드 관련해서 정부의 이런 그 포털 웹사이트가 다 지금 작동 중입니다.
0: 네.
1: 거기는 이제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관세 환급 이제 그 신청 접수.
0: 네.
1: 예.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물론 그 포털 그 이제 접속해서 다 이제 그 신청하고 접수는 해 드리지만 이게 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소송을 해 드릴 겁니다.
0: 네.
1: 안전 장치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신청 접수도 해 관세 환급에 대해서 접수 신청도 해 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이제 소송도 해서 뭐 하나가 뭐 잘못되더라도 그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그 뭐 변호사비를 미리 받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그 후불제 네. 성공 보수로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쿠팡 그 집단 소송이라든가 롯데카드 제주항공 이런 관세 환급까지 저희가 뭐 미리 저희가 뭐 이런 일을 뭐 수임을 할 때 변호사비를 안 내셔도 돼요.
0: 네.
1: 보상을 받으시면은 그때 저희가 차지를 하고 보상을 못 받으시면 뭐 저희 변호사비 차지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랑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0: 네.
1: 뭐 개인 부담 없이 일을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지금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송 관련 얘기들을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그 쿠팡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 많이 제가 몇 달 전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0: 네.
1: 네.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0: 네.
1: 저희가 볼 땐 뭐 수 빌리온 네, 3,300만 명이 다 이제 보상을 받아야기 때문에 이제 몇 조짜리 그 대형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0: 네. 네. 일단은 그 뭐 정부 유출됐다는 메일만 받았다면
1: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집단 소송에. 네. 개인 부담 전혀 없습니다.
0: 네, 많은 분들 그것도 궁금해하세요.
1: 예, 저희한테 뭐 변호사비 미리 주실 필요 없고요.
0: 네.
1: 네. 소송에 참여만 하시면 돼요.
0: 네. 네. 아까 그 중간에 이제 한국에서는 보상으로 쿠폰을 줬잖아요. 이거를 사용했는데 난 그러면은 다 보상 받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1: 이건 또 별도니까 네. 미국에서 하는 소송이니까요.
0: 네.
1: 네.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신용카드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진행을
1: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소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뭐 심적으로 뭐 몸이 다친 게 아니고
0: 네.
1: 금전적인 저기 보상 네 그러니까 그 민사 소송이 되겠죠.
0: 네. 네
1: 근데 이제 뭐 쿠팡은 한국에서 뭐 민사 형사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형사는 아니고요 민사 소송 네. 금전적 피해 보상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0: 네. 자 관계가 있으신 분들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번 네. 쿠팡 집단 소송에 우리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님 요 소송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가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질문들은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718-225-166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한국의 신용카드, 롯데카드.
1: 네. 롯데카드 있으신 분들, 미국에 계시는 분들.
0: 네.
1: 예. 그분들 연락 주시면은요. 예, 저희가 롯데카드 상대로도 똑같이 정보 유출사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의뢰인이 있어야지만 한국에 있는 의뢰인 는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0: 미국에 거주하시는
1: 네. 뭐 유학생, 주재원, 뭐 응?
0: 네.
1: 여기 뭐 영주권자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0: 네네.
1: 롯데 신용카드, 네 이분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무한공항에서 일어났던 제주항공 참사.
1: 네. 네. 유가족분들, 예, 유가족분들, 네. 지인, 친척분들 중에서 이런 유가족분들 계시면은요, 저희가 또 그 이런 항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보상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0: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우리 관세.
1: 관세, 네. tariff refund, 관세 환급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 신청해 드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소송을 해서 안전장치가 되겠죠. 신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셨으면 또 별도로 소송을 해서 이제 그 내신
0: 네.
1: 그 관세 다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0: 네.
1: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0: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들어오자마자 나폴리 로펌에서 이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소송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라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기 최근에 그 심각한 사건 중에 맨해튼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거기 추락사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
2: 예, 며칠 전에 네, 맨하탄 그 5번가 52가
1: 네, 모마 미술관 그죠.
2: 모마 예, 모마 그 예, 까르티에 네. 까르티에 그 명품점 앞에서 네. 그 밤에 이렇게 그 차량에서 이렇게 내리셔서 외국 분이 네. 이제 그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는데 이제 빠져서 돌아가신 아주 굉장히 그 큰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되겠죠.
1: 네. 네.
2: 밤 한 11시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뭐 그 관리 업체 콘 에디슨 측에서는 이제 뭐 트럭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나가다가 뭐 바퀴에 뭐 맨홀이 걸려서 이게 뭐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 네.
2: 뭐 그거는 뭐 그들 주장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이게 뭐 그렇게 트럭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열렸다는 건 이것도 문제가 있죠.
1: 네.
2: 그걸 잘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겠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큰 사고가 있으셔서 그 돌아가신 분이 50대인가 외국 분이신데
1: 네, 네.
2: 50대 이거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1: 뭐 네. 3m 정도 되는
2: 네. 네, 3m 정도 이제 떨어지셔 이제 추락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맨하탄 그 지하에
1: 네.
2: 그 스팀이 있는 거 아세요? 스팀이 지나가는 거?
1: 인제 그 도로 위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2: 네, 그 이렇게 그 맨하탄 이렇게 도로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오렌지 하얗 오렌지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게 있죠. 큰.
1: 네.
2: 거기서 이렇게 막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맨하탄 그 지하에 그 스팀 그 파이프 망이 있다는 거?
1: 저 몰랐고요.
2: 모르셨어요?
1: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거 가스야. 뭐 이게 누가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2: 가스가 아니고요.
1: 네.
2: 맨하탄에 이게 네. 거의 뭐 100년 이상 된 건데.
1: 네.
2: 그 맨하탄 지하에 맨하탄은 모든 그런 뭐 이렇게 전기줄이나 인터넷 뭐 그 가스관 이런 게 전부 다 지하에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지하에 이 스팀관이 또 있습니다.
1: 네.
2: 스팀관이 있어서 그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그 맨하탄 그 아까 그 이렇게 뭐 뭐죠? 그 이렇게 파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1: 저는 그냥 다 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2: 바닥에서 이렇게 막 스팀이 올라오고 네. 오렌지 하얀 이런 그 뭐
1: 기둥관이
2: 있죠. 거기서 네. 이렇게 막 하얀 이렇게 뭐 겨울 뭐 이렇게 뭐
1: 상관없이
2: 거기서 네. 이렇게 스팀이 올라오는데
1: 신기해 목욕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2: 네 그 메라탄 지하에 그 스팀관이 있어요.
1: 네
2: 그래갖고 이제 그 스팀으로 이제 그 난방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스팀으로 굉장히 뜨거운 스팀이거든요.
1: 네.
2: 그 스팀을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보내요.
1: 네.
2: 근데 그 스팀으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뭐 소독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
1: 엄청 뜨겁겠네요.
2: 예, 네. 소독도 하고 이제 뭐 그 난방도 쓰고 그래서 가끔 이게 좀 필요한 때는 그거를 또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니까, 기둥을 연결을 해서 이제 네. 하얀 스팀이 빠지는데,
1: 네.
2: 가끔 스팀, 맨하탄 지하에 있는 스팀관 폭발로 큰 사고도 납니다.
1: 아, 네.
2: 네, 한 10년 전에 그런 스팀관이 폭발을 해갖고,
1: 네.
2: 그 스팀관이 예전에 오래된 거라서 그게 또 성면이 있대요.
1: 네.
2: 그래갖고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성면이 날려서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맨홀로 밑으로 추락한 지점이 그 네. 스팀관이 지나가는
1: 아, 네.
2: 아유, 그래갖고 거의 네. 이분이 그냥 네. 뭐 화상으로 돌아가신 거죠.
1: 네.
2: 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화상을 많이 입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팀을 이렇게 들이마셔서 이제 폐나 네. 이게 다 이제 그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네. 숨을 이제 못 쉬어서 아. 이제 안타깝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변호사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1: 네.
2: 콘 에디슨 상대로 아마 큰 보상, 큰 소송이 될 것 같아요.
1: 네.
2: 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그 뭐 그냥 하루 그냥 무사히 평범하게 응?
1: 네.
2: 지내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저희가 무슨 네. 뭐 로또를 맞아야지 큰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무사히 밥 잘 먹고 큰 사고 없이 교통사고 없이
1: 네.
2: 응? 하루 무사히 집에 가서 무사히 잠자리에 들면 그게 행복입니다.
1: 네.
2: 네.
1: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워낙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또 아, 이 맨홀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자세히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굉장히 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박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네.
1: 네. 그래서 소소한 교통사고라든지 자전거 사고 이런 거는 정준호 변호사님한테 문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2: 아유 아닙니다.
1: 아니에요?
2: 예, 예. 네. 저희는 뭐 그 굉장히 그냥 작은 사고서부터 큰 사고까지
1: 네.
2: 큰 사고는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인 분인데 그 트럭에 받치신
1: 네.
2: 분인데
1: 네.
2: 트럭이 좀 보험이 좀 세서 저희가 800만 불
1: 야,
2: 재판까지 네. 했습니다. 이거는 뭐 협상 합의가 안 돼서 배심원 재판까지 했는데 일주일 재판 판결을 그 800만 불 판결 받은 사고서부터 뭐 작은 사고는 요즘 보니까
1: 네.
2: 저희 로펌이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도 그냥 그 상대방 보험 가입액수 전액 다 받고 끝내더라고요.
1: 네.
2: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속하게 빠르게 뭐 다 뭐 모든 사건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2: 네. 그 또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재판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고는 뭐 3개월, 6개월, 1년 안에도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를 해드리니까.
1: 네.
2: 네.
1: 워낙 많은 변호사와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2: 아, 그럼요. 저희 로펌에 뭐 변호사가 요즘 한 200명 정도
1: 네.
2: 되고 직원까지 다 합쳐서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어마어마한 사고상의 전문 네. 로펌이죠.
1: 자, 어떤 일이 생기든, 교통사고 혹은 뭐 사고상에 관련해서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정준호 변호사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요즘 그 교통사고 케이스 중에서 뭐 특별히 많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좀 잦다 있을까요?
2: 요즘요? 요즘 아무래도 좀 활동량이 늘다 보니까
1: 네.
2: 네,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보행자 사고.
1: 네.
2: 네, 보행자 사고 나시면 아주 크게 다치십니다.
1: 그치, 네. 차랑 사람이.
2: 네. 네. 자동차 접촉사고는 요즘 뭐 차가 잘 나와서 차가 뭐 완전히 그냥 폐차가 돼도 뭐 이렇게 뭐 외상이라든지 뭐 외상이 없고 뭐 뼈가 부러지고 외상이 없고 뭐 피가 나고 뭐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1: 네.
2: 다치실 수 있어요. 네. 사고가 나시면은 꼭 그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니까
1: 네.
2: 사고 전후를 비교를 해서 사고 후에 몸에 이상이 있고 뭐 통증이 있으시고 몸이 거북하고 뻣뻣하시면 상해를 입으신 겁니다.
1: 네.
2: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치료 받으시고 보상이 가능하신데 죄송합니다. 보행자 사고 당하시는 분들은
1: 네.
2: 굉장히 크게 다치세요. 네, 보행자 사고는 이런 그냥 뭐 무거운 쇳덩어리랑 이렇게 부딪히시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골절도 있으시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수술도 받으시고 입원도 하시고 뭐 접촉사고 같은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뭐 이제 뭐 응급실은 가시지만 입원은 거의 안 하시거든요.
1: 네.
2: 보행자 사고는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큰 사고를 당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상 잘 받아드리니까요.
1: 네.
2: 네.
1: 어떤 분은 그 유학생인데 배달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붙여서 다치셨대요.
2: 배달 오토바이. 네네. 네네.
1: 배달하는 업체 측이랑 뭐 이 소송권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치료를 중단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2: 네.
1: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2: 네. 하,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그 이런 배달 자전거는 배달 자전거는 보험이 없습니다. 네. 그나마 이런 그 좀 오토바이, 모터가 달린, 번호판이 달린, 번호판이 달린 이런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2: 보험이 있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저 보행자 사고 중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런 킥보드.
1: 네. 전동 스쿠터.
2: 전동 스쿠터. 네. 그 킥보드, 서서 타는 것들.
1: 네. 네.
2: 이런 거에 부딪히셔도 크게 다치시더라고요.
1: 네.
2: 아무래도 이제 거기 뭐 무게도 있고 속도도 붙기 때문에 보행자랑 부딪히시면은 크게 다치시는데 이런 킥보드 뭐 자전거들 보험이 없습니다.
1: 어떡하죠?
2: 예, 보험이 없기 때문에
1: 네.
2: 이런 분들은 참 뭐 이제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보상도 받으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그래도 뭐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요. 또 저희가 또 방법을 찾아서 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1: 네.
2: 네.
1: 그 뉴저지랑 뉴욕이랑 교통 법규 뭐 이런 게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네.
1: 몇 가지만 정리.
2: 예, 그 뉴욕 뉴저지가 이제 그 뭐 비슷한데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는 노폴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게
1: 네.
2: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바로 옆 커네티컷도 이런 법이 없어요. 커네티컷은 완전히 틀린데 뉴욕
1: 네.
2: 뉴저지는 노폴트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시면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개인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1: 네.
2: 회사 보험 죄송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
1: 네.
2: 예, 노폴트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자동차 보험으로.
1: 네.
2: 가해자건 피해자건 일단은 누구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가해자건 피해자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2: 뉴욕 뉴저지가 좀 차이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지인들 탑승자 여러 명을 이제
1: 태우고 가다가
2: 예, 태우고 이제 네. 가다가 제 과실이든 제 과실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1: 네.
2: 접촉 사고 교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죠.
1: 네.
2: 그러면은 제 차에 타신 모든 저는 뭐 당연하고 탑승자분, 승객분들이 모두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 제 자동차 보험이 되겠죠?
1: 네.
2: 그걸로 치료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1: 응? 네.
2: 네. 1인당 5만 불까지 커버가 되는데, 뉴저지는 네. 좀 법이 틀린 게, 그, 운전하신 분은 그 운전하셨던 차주시니까,
1: 네.
2: 그 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승객 탑승자 분들은
1: 네.
2: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안 돼요. 뉴욕과
1: 네.
2: 달리.
1: 네.
2: 그분들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만약에
2: 뉴저지는.
1: 자동차가 없어서 보험이 없는 분이다. 이러면.
2: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1: 아, 네.
2: 다른 방법이 있는데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안 되십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보행자 사고. 아, 죄송합니다. 보행자 사고는 뉴욕에서 이제 보행자 사고가 나셨어요.
1: 네.
2: 그러면 뉴욕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에어컨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찬바람이.
1: 네네. 네.
2: 뉴욕 보행자 사고는
1: 네.
2: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피해 보상도 당연히.
1: 네.
2: 가해자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데
1: 네.
2: 뉴저지 보행자 사고는 또 달라요. 뉴저지 보행자 사고는
1: 네.
2: 가해자 자동차가 아니라 탑승자, 승객이랑 똑같이 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1: 네.
2: 완전 unfair 좀 하죠.
1: 네. 어? 뭐 좀...
2: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쳤는데 왜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맞지? 되나? 어?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1: 만약에 그럼 내 네.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내 보험료가 오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뉴욕에서 사고 나시면은 보행기 사고를 당하시면은
1: 네.
2: 무조건 그러니까 그 개인 보험을 쓰실 필요가 없죠. 예, 뭐 또 쓰실 찬스도 있긴 있는데.
1: 네, 어쨌든 운전자 예, 보험으로.
2: 일단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5만 불까지 커버가 되시고
1: 네.
2: 가해자 보험으로 이제 보상도 다치셨기 때문에 이제 보상도 받으시는데 본인이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으시면 쓰실 찬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해자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낮아요.
1: 네.
2: 보험 가입액수가 그냥 기본이에요. 1인당 뉴욕주는 1인당 2만 5천 불입니다.
1: 최소.
2: 최소 네. 1인당 2만 5천 불. 뚜껑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1: 네.
2: 뭐 골절도 있으시고 뭐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받으셨는데 보니까 상대방 보험이 2만 5천 불짜리예요.
1: 네.
2: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2만 5천 불을 풀로 다 받고
1: 네.
2: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은
1: 네. 응?
2: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로 저희가 보상을 받아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2: 치료비는 본인 자동차를 쓰신 게 아닙니다.
1: 네.
2: 상대방 보험이 안 좋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그 안 좋은 금액을 풀로 다 받고 본인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보다 높아야 돼요.
1: 네. 똑같으면 안 돼요.
2: 똑같으면 적용이 안 돼요.
1: 아, 네.
2: 내 보험이 10만 불이에요. 1인당 10만 불이면
1: 네.
2: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2만 5천 불을 뺀 차액
1: 네.
2: 7만 5천 불이 되겠죠?
1: 네.
2: 그거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1: 네.
2: 나도 2만 5천 불이고 상대방도 2만 5천 불이면
1: 끝까지 다 받은
2: 건데. 네. 2만 5천 불 마이너스 2만 5천 불이면 제로잖아요.
1: 네.
2: 그래서 똑같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상대방보다 높을 때는 내 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요.
1: 네.
2: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뉴저지는 이제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지만 이제 피해 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보험이 낮으면은
1: 네.
2: 내 보험으로 추가로 이제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1: 네.
2: 좀 넉넉하게 가입하시는
1: 부분을
2: 게
1: 체크해서 넉넉하게 만든
2: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 네.
2: 이제 상해
1: 네.
2: 이제 본인 과실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
1: 네.
2: 최소한 1인당 10만 불 한 사고당 30만 불
1: 네.
2: 정도는 가입해 놓으시는 걸 저희 추천하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항상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 따로 갑니다.
1: 네.
2: 남한테 이제 그 몸에
1: 네.
2: 상해를 입혔을 때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남의 이제 차량에 이제 데미지를 입혔을 때 차 수리비를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자동차 수리비도 한 사건당 5만 불 정도는 가입을 해 놓으세요.
1: 네.
2: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차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평균 그 세차 가격이 뭐 4만 5천 불, 4만 8천 불 이래요.
1: 네.
2: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상대방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뭐 자동차 부품 공임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사고가 났는데 진짜 상대방 그 뭐 폐차 해줘야 되는데 뭐 몇만 불
1: 네.
2: 아니면 수리비도 몇만 불인데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대물, property damage 한도 액수가 막 12,000불, 15,000불짜리가 있으세요.
1: 네.
2: 그러면은 상대방, 본인 과실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1: 네.
2: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수가 들어오고 굉장히 이게 보험이 enough 하면은 보험사 변호사가 다 변호를 해드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셔도 돼요.
1: 네.
2: 근데 이런 상해 가입 액수가 넉넉하지 않고 이런 대물 한도 액수가 넉넉하지 않으면은 개인한테 수가 들어와요.
1: 네.
2: 그러면은 개인한테 수가 들어오면 개인이 뭐 또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비쌉니다. 변호사들.
1: 네.
2: 저희는 뭐 그런 일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해는 1인당 10만 불, 한 사고당 30만 불 이 정도는 가입을 해놓으시고요.
1: 네.
2: 대물도 한 사건당 5만 불. 그리고 이제 대인이 1인당 10만 불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상대방이
1: 2만 5천 불.
2: 상대방이 보험이 낮을 때.
1: 네.
2: 아니면 요즘 무보험 아. 뺑소니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1: 네.
2: 이런 사고는 상대방이 뭐 보험도 없고 뺑소니 사고는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리지로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2: 이런 게 2만 5천 불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진짜 많이 다치시고 큰 사고 나셨는데 상대방 보험이 없는데 내 보험은 받더니 2만 5천 불짜리예요. 네. 1인당.
1: 네.
2: 굉장히 그러면 거기서 뭐 저희가 이제 진행은 해드리지만 변호사비 다 띄고 하면은 많이 보상 못 받으세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UMSUM이라는 항목인데 Supplementary Uninsured Motorist
1: 네.
2: 이것도 한 뭐 10만 불 1인당 10만 불 정도 가입해 놓으시면 나중에 후회 안 하십니다.
1: 네. 네. 꼭 보험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대인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불 사고당 30만 불 정도 그리고 대물은 사고당 한 5만 불 정도는 이렇게 가입을 해둬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0억 불 승소 250여 명의 변호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0: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단명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병의 근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른 역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 역시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와 이기성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뭡니까? 다른 것들 다 끝장나도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게 이기주의라면 이기성은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어른은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성을 통해서 나도 살피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잊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할 이야기 어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돌볼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잘 아시다시피 매해 정부에서는 그해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청녀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드리는데요. 올해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이 청녀장 받은 분들 2,568분입니다. 놀랄 거 없어요. 우리 다 받아요. 우리 다 받아요. 그거 못 받으면 제 명예 못 산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이다. 전 지금의 세상을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고 불러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는 건 뭡니까? 100세는 기본값이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른 역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20세기는 다 끝났습니다. ABCD로 시작해서 XYZ로 끝나는 20세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어요. 이 인류는 여러분들하고 나이에 종자가 다른 애들이에요. 보세요. 이 알파 세대 애들이 요새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 아이들은 뭘로 공부합니까? 엘리하이, 엘리하이, 이게 또 뭔지도 모르는구나. 응?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되는 시대를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에서 한 2003년 사이에 천리안, 유니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혹시 그것도 아시겠다. 싸이월드. 도토리, 옛날 사람, 그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요 시기 우리가 하루에 만났던 정보의 양이 1인당 7만 5천 개였어요.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엔 5만 개 정도 우리가 하루에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니까. 그러나 우리 앞으로 2030년대죠. 우리는 1인당 하루 13만 개 정도의 정보를 만나요. 그런데 알파아이들은 같은 시기 16만 개 이상을 다룹니다. 올해부터 베타아이들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17만 개 이상의 정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챗GPT, 제미나이, 플플렉시티, 지니 AI, 감마. 우리는 이름마저도 생경한 이 생성형 AI가 얘네들 아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그 달라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심지어 여러분들 평균에 비해서 IQ가 1.3이 더 높습니다. IQ도 높아 다른 도구를 사용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정보의 처리량과 정확성도 완전히 다르겠죠?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어른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인생 선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아이들 역시 이제 멘토링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멘토 없는 세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멘토링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멘토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지혜와 경륜과 이런 경험들을 조언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걸 우리가 거칠게나마 멘토링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이 모든 멘토링이 끝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어요. 앞으로 5년 뒤면 20세기 직업의 90%가 사라집니다. 직업 세대가 다 끝났는데 무슨 진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엄청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른으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고 인생 선배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정말 어려운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 젊은 세대들, 이어지는 여러분 자녀 세대들, 이어지는 베타, 에타, 감마 쭉 이어지는 세대들마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똑똑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엄청난 지식을 갖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도, 한번 더 온도, 전문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라포, 한번 더 라포.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만나 상담이 시작될 땐 내담자 마음에도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의 상태가 생겨야 되고 상담자 역시 그들의 삶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으니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에 일련의 약속이 생겨나야 돼요. 이런 치료적 동맹,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신뢰의 상태를 우리가 라포라고 부릅니다. 라포의 힘은 말이에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더욱더 빛납니다. 왜?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이 내담자는 일상 속에 돌아가 살다 보면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러지고 또 미끄러지겠죠. 이런 순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텐데 그분이라면 내 옆에 서줄 텐데 내 손을 잡아줄 텐데 나와 함께 할 텐데 라고 하는 일련의 과거의 그 믿음의 상태가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발적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막연하지만 단단한 믿음의 상태 이걸 우리가 라포라고 부르거든요. 젊은 세대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어린 세대들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온도의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라포의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온도의 체계를 만들어갈까? 좋은 온도의 사람, 좋은 라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너지를 알자. 한번 더 에너지를 알자. 어우 여기 고학력이네요. 보세요. 에너지 말입니다. 시대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세대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각 개인마다도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집에도 보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따로 있죠. 아셔야 됩니다. 그 집에서 말이에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집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황소예요. 저는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5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하고 5시 반부터 보통 이제 11시 반, 12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황소는 원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심지어 저는 다이어트까지 해요. 밥도 안 먹으면서 막 일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휘발유 없이 가는 자동차 같아. 친환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에너지가 어떤 사람들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재촉해요. 닥달해요. 속도가 빨라요. 같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 내에 그만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화가 나. 그렇죠. 늘 이렇게 화를 내다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날카로워요. 짜증이 막 삐질삐질 올라와요. 얼굴 표정 콕.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에너지는 아예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타고나게 DNA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거고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타고나게 DNA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내가 에너지 수준은 낮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럼 그 사이 지점은 당연히 짜증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도 시원찮아요. 몸도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 싶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걸어줘라! 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데 욕까지 먹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은 말입니다. 다 자기만의 통증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단히 더 해주고 덜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온도를 향해 가는 사람, 라포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온도의 또 다른 단어를 사랑이라 말합니다. 또 사랑에 비슷한 말을 전 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가요제 나갔던 거 혹시 아세요? 예선 탈락. 근데 저는 또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단명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게 있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Love is kind예요. Love is kind입니다. 사랑은 친절인데 이 친절은 말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인 겁니다. 체력이 친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체력이 안쪽으로 받쳐줘야 내 자신도 환대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체력하면 정신 체력도 있을 것이고 육체 체력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한다, 심리를 공부한다 하니 정신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다 기승전 몸뚱이에요. 다 몸뚱입니다. 내 몸의 안정성이 있어야 나 자신도 타인도 함께 기뻐할 시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몸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은 분들 또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루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짬짬이 자라. 한번 더 짬짬이 자라. 짬짬이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 없는 분들은 5분 자야 5분이 생겨요. 10분 자야 10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놀랍죠? 이 에너지 없는 분들 날카롭고 날서고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한잠 딱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이 사람이 보들보들해지죠? 반드시 꼭 주무시고 인간 코알라로 지내시길 좀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자고 있으면 잠만 자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솔루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양제도 먹어라. 영양제도 먹어라. 무슨 솔루션이 이렇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에요. 신 앞에 선대요. 그러면 이 신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긍정적 답을 해야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요. 부정적 답을 하면 이 사람은 안 좋은 데로 간대요. 이 오시리스가 우리에게 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것인가? 첫째,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두 번째,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지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 역시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와 이기성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뭡니까? 다른 것들 다 끝장나도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게 이기주의라면 이기성은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엔 커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엔 작아질 수 있죠. 어른은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기성을 통해서 나도 살피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이 좋아, 이 순간이 나는 기뻐, 요거 할 때 즐거워. 아주 구체적인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간단합니다. 내 기쁨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기쁨이 없는 자는 다른 자의 기쁨을 질투합니다. 다른 자의 기쁨을 끌어내리고자 하죠.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을 관대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의 기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발레를 해요. 웃지 마라. 근데 이제 또 발레는 또 의상이 중요한데 저희 쿠팡에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발레복이 왔는데 손바닥만한 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막 간신히 껴서 입고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일주일 쭉 지내고 지금은 어떻게? 토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면 발레를 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저는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시, 2시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주일이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It's my joy. 이게 저의 기쁨이고 이게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따라해볼까요? 프리맥 효과. 한번 더. 프리맥 효과. 프리맥 효과라는 건 뭡니까? 프리맥이라는 사람의 하나의 현상을 묶어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나 중간고사 너무 싫어. 기말고사 너무너무 싫어. 미치겠어. 그래도 우리가 이거 끝까지 잘 견디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왜? 우린 끝나고 영화 볼 거거든. 이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어려운 순간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 뭡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이면 불혹이래요. 미혹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40 넘은 분들 아시죠? 미친 듯이 흔들려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란 뜻이죠.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왜 지천명인 줄 알겠더라고요. 문제가 지천이에요. 60이면 이순이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귀가 순해지기는커녕 욕만 들린대요. 왜 우리는 나이 먹어서도 두렵고 외부도 떨리면서 동시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가. 이 모든 순간에 어른도 자기 돌봄이 필요하겠죠. 이 돌봄의 차원. 잊지 마시고 에너지도 잘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라는 사람의 몸도 살피고 잊지 말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반드시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살아가며 나의 자신과 또 외부 사람들과 함께 나의 기쁨이 있었고 너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으니 좋다라고 하는 오시지스의 그 답에 우리는 좋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가 좀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나는 열심히 해야만 가치 있다, 나는 부족하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기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게 진실인가요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 앱, 네, 마보를 운영하고요.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정도에 구글에서 시작된 그 직원 교육용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으로 제가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내가 명상을 하고 달라진 점이 뭘까라고 물어볼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 전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라는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명상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명상을 통해 달라진다는 거의 핵심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문제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어떤 건가요?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혹은 뭐 내가 좀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대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 미혼이신 분들 계시면 난 결혼을 좀 하고 싶어,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뭐만 없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0년 전에 근대 심리학이라는 것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경험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동의한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들만이 내 경험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냥 현실을 경험하는 거야. 난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 여러분, 현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취업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사실 이제 취업하고 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파이어 좀 유행이죠. 아씨, 주식으로 대박나서 나 조기 은퇴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왼수가 돼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늘 뭐뭐 하면 난 더 행복하겠지라는 상태에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결핍과 불만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이 주의라는 걸 나의 자유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운영체계예요. 현대심리학은요, 이것을 무의식, 자동사고,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저장된 의식, 습기라고 말해요. 표현은 다르죠. 그런데 뜻이 비슷합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들고, 이 관점이 우리 지금 현재의 주의와 우리의 작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체계에 가장 깊은 설정값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것이 제가 명상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깊은 통찰, 바로 핵심 믿음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핵심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핵심 믿음이란 나와 타인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자 안경이다. 그래서 핵심 믿음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전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해야만 가치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안전하다. 난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야 한다. 혹은 존중해야 한다. 세상은 늘 나를 실망시킨다. 익숙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신데 이런 믿음은요. 사실 대부분 아주 우리가 어릴 때 세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 그때 만들어져요.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같은 주 양육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노출된 반복된 경험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런 곳이야 라는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왜 생겼느냐? 이러한 믿음은요 사실 그 당시 어렸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믿음이 어른이 돼서까지도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두는 감옥처럼 작용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화를 막 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억지로 통제를 하거나 화를 못 내도록 하거나 혹은 무시해요. 아이가 화를 낼 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화는 나쁜 거야. 난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시절에 아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정말 사랑받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그것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작동을 하면요. 이제 이 성인이 된 아이는요. 자신의 감정을 눌러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감옥이 됩니다. 제 책,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는 제가 마보 수업, 명상 수업에서 만난 민지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민지님은요, 핵심 믿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핵심 믿음에 대한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무서워서 빠지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이 민지님이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녀의 고통은요, 단순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가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지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인가요? 여기서 진실은 이런 거예요. 마치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것처럼 100%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민지님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0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확실하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 삶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냥 그분들의 삶이 고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분들도 나름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민지님이 처음 발견한 핵심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믿음에 그것이 진짜 진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민지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들고 있었던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틈을 보기 시작했어요. 100%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저는 민지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방식대로는 나를 사랑할 것 같다. 이게 민지님에게 더 진실에 가까운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민지님이 네, 그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자 민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격요건에 맞춰서 개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착한 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습관이나 부정적 반응 같은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핵심 믿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겉으로는요, 그냥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었는데요. 그 아래에는요,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내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모든 더 깊은 핵심 믿음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믿음은요, 민지님의 다른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계속 더 잘하려 애쓰고, 계속 맞추려고 하고, 계속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가슴은 늘 답답하고 조금만 비판을 들어도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저는 민지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민지님, 이제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답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지님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세부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펴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적절한 존재, 뭔가 이상한 사람, 반드시 고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요. 자, 제가 민지님에게 던졌던 핵심 믿음 질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요, 기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게 진실인가요?는요, 내가 너무 오래 믿어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나의 생각을 처음으로 멈춰 세웁니다. 두 번째 질문,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은요, 그 문장이 진실이 아니라 나만의 해석일 수 있었다는 이 가능성, 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말할 때 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나 당위성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건 진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 저한테도 화를 내세요. 그럼요, 진실이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는 나의 바램이지 사실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믿음이 사실은 내 몸과 이 나의 경험 그리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저항하고 있을 때 몸에서 느낌이 나타나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고 목이 뻣뻣하고 자주 느끼시나요? 일상에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벽을 미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저 벽을 얼만큼 아무리 열심히 밀어봐도 벽은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원망과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요, 정답을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감옥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덜 증명해도 되는 사람인가? 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은요, 사실 종종 웃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잘못된 존재로 대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요. 핵심 믿음은요, 그게 반복될수록 이 예측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요, 그 믿음에 맞는 위협을 더 빨리 탐지하고 우리의 전전두엽은 그 해석을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 알아차림이라는 게 훈련되면 이제 우리는 내가 자동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 생각들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요, 그냥 심리학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러분들의 긍정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동 반응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떠올려보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만약에 그 생각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믿을 때 가슴이 또 답답해지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뒷목이 굳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자신만의 이 돌덩이들을 어깨 위에 올려두고 살아온 거예요. 핵심 믿음 질문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틀리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없다고 상상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굳이 이 돌덩이를 어깨에 이고 지고 다니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처음 여러분들께 고백했던 대로 명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달려드는지 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저는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만 한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핵심 믿음 돌멩이들을 저도 어깨 위에 이고 지고 다니면서 참 괴로워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15년 전에 저보다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저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명상의 마부를 운영하고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 이 책을 쓰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명상을 통해서 뭐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뭐 갓생을 살고 성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안의 감옥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좀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인가? 라고 물을 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같이 할까요? 진실입니까? 감사합니다.
2: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저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 또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냐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그래서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맞아요.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0: 있죠.
1: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 중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0: 그렇죠.
1: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0: 된다.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그래서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네.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인 저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렇죠.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구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구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네.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2번째 페이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스스로가 두렵다는 셀프 호러남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제 자서전을 쓰면 제목 이름이 기묘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1: 기묘한 이야기. 네. 오싹하네요.
2: 오싹하네요. 네.
1: 지금 뇌 용량이 다 찬 상태인가요? 아니면 공간이 좀 남아있나요?
2: 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하기 때문에.
1: 아, 비울 걸 비우고.
2: 기가바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네. 아직. 썬킴의 시대는 10년은 더 간다. 20년 더 간다.
2: 심지어는 제 머리와 네. 클라우드랑 연결이 돼 있어요.
1: 그렇습니다.
2: 계속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네.
1: 최첨단 게스트,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 돌연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죠. OPEC, 그리고 OPEC 플러스를 모두 탈퇴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석유 동맹을 깨고 홀로 서기를 선택했는지, 또 이제 오랜 우방이었던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오늘 썬문답에서 UAE의 역사부터 최근 동향까지 썬킴 선생님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요즘 정말 에너지 시장이 뜨거운 이슈인데, 선생님, 아랍에미레이트 왜 OPEC 탈퇴한 겁니까?
2: 일단 OPEC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1: 아, 그렇죠.
2: 네. OPEC이 뭐냐면 1960년에 산유국 동맹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을 형성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그 60년에 OPEC을 창설한 창설 국가가 다섯 국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끈 건 맞습니다.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베네수엘라.
1: 베네수엘라까지. 그렇죠. 우리 베네수엘라 역사 때 나왔었죠.
2: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지금도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때만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세븐 시스터스예요.
1: 칠공주네요. 칠공주.
2: 칠공주구나.
1: 예, 칠공주.
2: 그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 네. 쉘, 쉐브론, 엑손 이런 대형 정유 회사들이 거기서 석유를 캐고 유가도 자기들이 쥐락펴락을 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야야, 쟤들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석유를 파내면서 석유 가격도 왜 지맘대로 결정을 하냐?
1: 그러게.
2: 그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국가 재원의 거의 100%가 석유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민간 기업인 세븐 시스터즈, 칠공주들이 유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흔들렸다, 일어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예.
2: 그렇죠.
1: 마음에 안 들겠네.
2: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야야, 동네에 있는 산유, 원유 나오는 애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석유값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우리 땅에서 나기 때문에.
1: 예.
2: 그래가지고 모여라 해서 다섯 나라가 뭉쳐요.
1: 예.
2: 근데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야, 니들이 왜 석유값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1: 칠공주 파를 욕하겠죠. 예예.
2: 칠공주 파를 욕했다가 이제 OPEC 회원국을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 아, 이제 OPEC이 중심이 되니까.
2: 왜 예. 니들 마음대로 석유값을 니들이 정하냐.
1: 네네네.
2: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넣어요.
1: 어떻게요?
2: 우리가 언제 석유값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감산 증산만 할 거예요.
1: 아, 생산량만 조절했다.
2: 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하시고 예. 우리는 야야 오늘은 요것만 캐자.
1: 네.
2: 우리는 증산과 감산만 할 뿐이지 네. 가격은 우리는 I don't care예요. 신화수 네. 준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은 네. 그 석유를 덜 캐내면은 당연히 유가가 오르겠죠.
1: 그렇겠죠. 예.
2: 그리고 퍼 내면은 당연히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1: 그렇죠.
2: 예. 이거 가지고 60년대부터 쭉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했던 것이 OPEC인데
1: 네.
2: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1: 그 초기 멤버에 없었어요.
2: 근데 초기 멤버에 예. 없다가 나중에 예. 가입을 했습니다.
1: 예예. 예.
2: 카타르도 그렇고 예. 가입을 했는데 일단 매장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2: 사우디도 그렇고 그 UAE도 그렇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2070년도면 거의 고갈된다는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엔 언젠가는 이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아랍에미리트가 1971년도에 결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석유 이외에 다른 먹거리를 찾자.
1: 아, 미래를 보고. 예.
2: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 두바이는 기름이 안 나요.
1: 아, 두바이 기름이 안 납니까?
2: 아랍에미리트가 뭐냐면 7개의 토호국,
1: 그렇죠, 그렇죠.
2: 부족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국이거든요.
1: 네.
2: 가장 큰 나라가 그 안에서
1: 네.
2: 아부다비예요.
1: 네, 아부다비. 예.
2: 두 번째가 큰 토호국이 두바이고요. 등등등등 7개의 토호국들이 있습니다.
1: 네.
2: 토호국도 말을 좀 약간 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약간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
2: 일본에서 만든 표현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2: 토호가 한자로 보면은 땅에 있는 제후국이란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왕국까지는 그 사이즈가 안 되는데
1: 부족보단 크고 그렇죠.
2: 그렇죠. 부족장보단 좀 큰 분이 통치하는 국가. 근데 우리 소왕국이라고 하시죠.
1: 그래요? 딴 데서 그런 표현 쓰는 데 있나요? 뭐, 우리 뭐 소왕국이라고 하죠 뭐.
2: 뭐 CBS부터 하시면 되죠.
1: 소왕국,
2: 뭐.
1: 소왕국. 소왕국. 예예.
2: 일곱 개 소왕국이 모여서 만든 게 아랍에미리트인데.
1: 네네.
2: 아부다비에서는 기름이 엄청나요.
1: 네.
2: 많이 나요.
1: 네.
2: 근데 두바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언젠가는 기름 고갈될 것이다. 특히 두바이가.
1: 네.
2: 그러면 기름 말고 다른 거로 우리가 먹거리를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특히 두바이가 금융과 교통 허브 쪽으로 나가자.
1: 아하.
2: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관광 허브로 나가자.
1: 아하.
2: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아랍에미리트는 다각화를 했어요, 경제를.
1: 예, 예.
2: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기름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1: 예, 예.
2: 특히 빈 살만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
1: 아, 그렇죠.
2: 예. 그럼 우리 사우디도 그러면은 늦었지만 아랍에미리트 따라 하면서 우리도 다각화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네옴 시리즈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망은 좀 예. 흐려지고 있지만.
1: 예, 예, 예.
2: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캐낼 수 있을 때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2: 지금 빨리 지금 캐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 아, 예.
2: 뭐 네옴 시티를 짓든 어떻게 하든
1: 유가를 높게 유지하자는 거죠.
2: 사우디는
1: 예.
2: 높게 유지를
1: 예,
2: 해야 돼요.
1: 예, 예,
2: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그래서 네옴 시티도 만들고 무슨 뭐 뭘 만들겠죠.
1: 네. UAE는요?
2: UAE는 이미 다 산업 다각화가 완성됐어요, 거요.
1: 아.
2: 그러니까 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직전에 그 유가를 체크하고 왔는데
1: 네.
2: 배럴당 80달러가 돼야지 지금 산업 다각화가 유지가 돼요.
1: 아~
2: 사우디는.
1: 예예예. 예, 예.
2: 근데 UAE는 네. 50달러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1: 이미 다각화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
2: 그러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이 기름 빨리 다 팔라가지고.
1: 아, 그래서.
2: 지금 유가가 높을 때
1: 네.
2: 빨리 캐시화 하자.
1: 네.
2: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는 아직 갈 길 멀었다고 왜 서두르냐.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1: 네.
2: 사우디는 감산. 그
1: UAE는 증산. 그렇죠.
2: 여기에 충돌해가지고 그럼 됐고 어차피 그 UAE랑 사우디가 UAE 건국 때부터 약간
1: 앙숙이에요?
2: 앙숙이었어요.
1: 그렇군요.
2: 1971년도에 UAE가 건국했는데 그때 두 강대국이 UAE에게 어이 그 땅 우리가 좀 약간 침변 바르자 하고 들어와요.
1: 어디입니까?
2: 그 지금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랑 사우디. 이란이잖아요.
1: 이란 예, 예.
2: 아 그리고 용어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1: 예 어떻게요? 뭘요?
2: 아 이게 CBS가 정말 혁신적인 방송이에요.
1: 왜요?
2: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2: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뚜뚜뚜뚜
1: 방송에서 이렇게 무음으로 공백 유지 오래 유지된 것 오랜만인데.
2: 지금 저기를
1: 걸프?
2: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걸 아라비아만이라고요.
1: 아, 아라비아만.
2: 그러니까 이란이 무슨 소리냐고.
1: 네.
2: 여기 왜 아라비아만이냐? 여긴 페르시아만이야.
1: 아, 저 만 이름을요?
2: 네.
1: 아.
2: 그래 가지고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1: 네.
2: 걸프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1: 그런 거예요.
2: 근데 네. 그냥 걸프예요.
1: 네.
2: 걸프 자체가 우리말로 만이잖아요.
1: 아, 걸프가 만이에요?
2: 만이에요. 그러니까 걸프만은 만만이거든요. 족발집 같이. 처갓댁.
1: 그렇죠.
2: 그러니까 걸프만이라고 할 거면
1: 네.
2: 마운틴산 리버강 이렇게 하셔야 돼요.
1: 그 뭐죠? 한강 리버라고 하는 거네요.
2: 예. 한강 리버죠. 예, 예, 예. 그래서 아 CBS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바다를 중립적으로 부르실 때 그냥 걸프라고 부르십시오.
1: CBS 공식 캠페인은 아니고 예, 잡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2: 아 이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1: 걸프는 걸프다 그냥.
2: 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네네. 앱스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은 앱스틴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슬슬 다른 언론에서 아니 앱스틴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본 거야 이거를.
1: 아인슈타인 아인슈틴인가요?
2: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예. 앱스틴은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앱스틴이라고 발음해.
1: 근데 이건 아나운서로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걸프 만만은 안 되죠. 예. 걸프라고
2: 만만하죠. 예. CBS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1: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우디랑 애초부터 좀 앙숙이었고
2: 그리고 예. 이때 건국했을 때 네네. 사우디아라를 딱 봤을 때 그 아부다비에서 네. 지질 조사를 하니까 엄청난 원유가 매장됐다는 거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이 너희들 독립하려고 하냐? 그 전에 요요요 유전을 우리한테 넘겨. 여기 우리 땅인데? 그때부터 기름 가지고 패권을 벌여요. 그리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섬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걸 장악을 해야지 만을 막든지 만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건국 며칠 전에 그 섬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이란은 영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름.
1: 그렇지.
2: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일곱 토국이 뭉친 계기가 그거거든요.
1: 그랬던 거예요.
2: 그래서 건국 때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에게 약간 억감정이 있었어요.
1: 그러네요,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오펙 이후에도 이제 그 석유의 생산량을 놓고도
2: 계속 사우디가 생기면서. 그 큰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됐고 그냥 우리 탈퇴했다. 탈퇴.
1: 그렇게 된 거구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말씀하신 우리 소왕국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소왕국들이 모여서 연합국을 이루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갈매기 있나요?
2: 갈매기죠.
1: 거기? 확실해요. 갈매기 있나요? 아, 있겠지. 바다니까.
2: 있겠죠. 바다니까요. 네.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그 걸프 지역 네.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잘못 부르는
1: 네.
2: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내에서도 그 아라비아 사막이죠.
1: 네.
2: 수많은 소왕국 토후국들이 많았습니다.
1: 네.
2: 근데 사막 안에 있던 소왕국, 토후국들은 정말로 역사 속으로 너희들 그런 왕국이 있었어? 할 정도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그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걸프 지역에 있던 해안가에 있는 소왕국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 네.
2: 왜냐? 또 영국이 영국했어요.
1: 영국이 또 나와요? 영국. 또 국. 아, 그 나라 또 나와요.
2: 그 나라 진짜
1: 왜요?
2: 비틀즈.
1: 여기 탐내나요?
2: 이 땅 자체는 탐을 내지 않았습니다.
1: 예.
2: 당시 영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19세, 그러니까 1900년대요.
1: 네.
2: 18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했던 식민지가 인도예요.
1: 인도.
2: 인도. 그래서 인도로 어떻게 갔냐면 일단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1: 네.
2: 지중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걸프 지역을 통과해서 바로 인도 쪽으로 가는 저기 해상 루트로 갔거든요.
1: 길목이네. 예.
2: 중간에 소떡 먹고 화장실을 갈 휴게소가 필요했어요.
1: 휴게소 필요하다. 예.
2: 그래서 휴게소 역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레인, 카타르, UAE 같은 해안가 지역에 있는 토후국을
1: 네.
2: 점령을 했습니다.
1: 예.
2: 중간에 쉴 수가 있으니까요.
1: 네.
2: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영국이 쥐락펴락할까 하다가 야 토후국 너들 재밌는 말이요.
1: 아, 뭐요, 뭐요.
2: 아랍 에미리트가 말 그대로 에미리트의 연합이잖아요. 그 조그만 소 왕국의 부족장이 에미르.
1: 아, 에미르.
2: 에요. 그리고 저 나라 말로 뭐뭐 누구 누구의 땅이 네. 에트거든요.
1: 에트. 아, 에미르의 땅이네.
2: 그래서 소 왕국 부족장의 땅 에미르 에트 합쳐가지고 에미르트.
1: 어, 깨알 지식이.
2: 깨알 지식이죠.
1: 예.
2: 야, 그쪽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에미리들 다 와요. 아, 왜요, 왜요? 우리가 너희들 살려는 드릴게. 그 대신, 너희들 그냥 부족장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고.
1: 네.
2: 단, 영국 배가 지나갈 때, 너희들 뭐, 화장실도 좀 제공해주고,
1: 아...
2: 먹을 것도 좀 주고, 네. 휴게소 좀 역할을 좀 해줄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덕분에,
1: 네.
2: 요 해안가에 있던 토후국들은 살아남아요.
1: 살아남았다.
2: 살아남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영국이 계약서까지 씁니다.
1: 뭐라고요?
2: 옆에 보니까 뭐 너 사우디가 1930년대 이제 독립을 하고
1: 네.
2: 옆에 또 이란도 있으니까 저기요 양옆에 너무 큰 나라들이 있는데요. 걱정 마. 우리가 또 대영제국 아니니. 네.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게라고 그 보호 조약까지 해줘요.
1: 예.
2: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해안가에 있는 포우국들이 살아남아요. 아. 영국 뒷배로.
1: 예.
2: 근데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어촌에다가 깍깍 주 생산품이 자연산 진주였어요.
1: 아, 진주 생산했구나. 예.
2: 나름대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뭐 바다도 물도 따뜻하고 또 깊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진주를 지금 바레인, 카타르 등등등 다 생산했거든요.
1: 네, 네.
2: 요 중동산 진주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아메리카.
1: 미국이군요.
2: 미국.
1: 어.
2: 근데 문제가 네네. 터집니다.
1: 왜요, 왜요?
2: 1920년대 큰 사건이 터져요.
1: 어떤 사건이 터져요?
2: 두 사건이 터져요.
1: 어, 예.
2: 첫 번째. 아! 니폰 데스.
1: 일본?
2: 네. 일본에서.
1: 네.
2: 양식 진주 성공 데스.
1: 와, 대량 생산. 양식해서.
2: 그냥 바닥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물탱크에 네. 양식 진주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퀄리티도 좋았어요.
1: 아, 그럼 타격이 크겠네요.
2: 두 번째 네. 똑같이 20년대 때 미국에서는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 아, 안사. 진주 안사.
2: 아, 그래서 아. 이 비싼 진주를 특히 네. 자연산 진주를 네. 살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2: 게다가 또 일본산 아! 양식 진주. 그러니까 네. 막 밀려오니까
1: 네.
2: 아, 이른바 걸프 지역에 있던 진주 생산국들은 그냥 망하기 시작합니다.
1: 아, 그 어촌 지역의 소환국들. 예. 그러다가 이제 유전 터지는 건가?
2: 예. 그러다가,
1: 예.
2: 그러다가 이제 그 슬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기름은 아니었어요.
1: 아, 뭐였나요?
2: 바레인이 이제 그 총대를 먼저 냅니다.
1: 어, 예.
2: 바레인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1: 저기 카타르랑 아랍에미리트 옆에 아니에요?
2: 그렇죠. 예. 운전하시는 분 빼고 이 걸프 지역을 보시면요. 네.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가시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반도 조그만 반도 있죠.
1: 있어요, 있어요. 네.
2: 저희가 카타르거든요.
1: 네.
2: 카타르가 한 경기도 정도 크기예요.
1: 네.
2: 그리고 그 카타르 바로 옆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1: 아.
2: 서울시 정도 되는 크기 섬이 바레인이거든요.
1: 아.
2: 근데 바레인이
1: 네.
2: 위치가 딱 페르시아만 중간에 있다 보니까
1: 네.
2: 위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1: 그러네, 그러네.
2: 그래서 영국 함대도 전략적으로 저기에 주둔했었고 지금도 미국의 오함대가 저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곳 중 하나예요.
1: 예.
2: 바레인이 야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일단 기름도 아직까지는 안 나고
1: 네.
2: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금융 허브 한번 만들어 볼까?
1: 바레인이 먼저
2: 시작합니다.
1: 예, 예.
2: 그걸 나중에 이제 두바이가 따라한 거예요.
1: 네.
2: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타르는
1: 네.
2: 카타르도 기름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 네.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쥐락펴락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1: 네.
2: 뭐 다른 거 없나? 야 기름 말고
1: 어허.
2: 했더니 천연 이게 가스가 나와요.
1: LNG.
2: 아. 우리는 그러면 기름이 아니라
1: 네.
2: LNG, 액화, 천연가스로 가겠다. 그래서 확 산업의 방향을 바꿔버린 다음에 바로 그냥 오펙 탈퇴해버린다.
1: 그 카타르가 몇 년 전에 탈퇴했죠, 먼저.
2: 카타르가 먼저 탈퇴해요.
1: 그랬죠,
2: 됐고,
1: 그랬죠,
2: 니들 알아서 하라고.
1: 네.
2: 카타르가 이제 LNG로 번 돈 가지고 뭐 하냐.
1: 네.
2: 우리는 뭘 할까, 산업 다각화.
1: 네.
2: 그러면 우리는 스포츠로 가자.
1: 스포츠! 아.
2: 카타르의 수도가 어딥니까? 카타르의 수도!
1: 도하!
2: 도하죠! 아~ 아시안 게임!
1: 도하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2: 그리고 예. 2022년도에
1: 월드컵도 있었고.
2: 월드컵도 있었죠.
1: 예.
2: 그래서 스포츠로 가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민주주의가 보장됐다는 걸 세계에 알려야 돼요.
1: 네, 네.
2: 그걸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자유거든요.
1: 네.
2: 빵! 알자지라 방송.
1: 알자지라 방송 카타르 방송이죠.
2: 카타르의 그 본사가 있어요.
1: 그렇구나.
2: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해 나가는데
1: 네.
2: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1968년도에 발생합니다.
1: 네.
2: 68년도까지 영국이 나름대로 군 기지를 유지해줬어요.
1: 네.
2: 이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에요.
1: 네.
2: 근데 68년도에 영국이 더 이상 우리 영국이 이제 우리 코도 석자기 때문에 주둔을 못 하겠다고 영국군 빼겠다. 선언을 해요.
1: 네.
2: 난리가 난 거야. 요 조그만 국가들이 그럼 양옆에 사우디 이란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 어떡하지? 야, 뭉치면 살 수 있다.
1: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예. 아, 우리끼리 뭉치자. 안 그러면 집어 삼킴당할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예.
2: 바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등 다 모여. 우리끼리 뭐, 그 다 에미리트들이에요?
1: 바레인, 카타르 같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나라인 것도 토우국, 그 소왕국 중 하나였던 거예요.
2: 토우국이었어요, 다요.
1: 예.
2: 모여라. 딱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국가가 모여요.
1: 오.
2: 68년도에 영국이 빠진다고 하니까 자, 우리끼리 그럼 토우국끼리 뭉치자가
1: 예.
2: 된 거예요.
1: 예.
2: 다 앉았어요.
1: 예.
2: 놀랍게도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것이 바레인이었거든요.
1: 바레인.
2: 땅은 작은데. 제일 작지만. 그러니까 바레인이 이렇게 요구한 거죠.
1: 어떻게요?
2: 땅 크기는 우리가 제일 작지만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에미리트 연합에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달라. 했더니 너 기름 얼마 나세요? 땅 크기가 무슨 뭐 서울시만 하다며? 라고 아부다비가 얘기한 거예요.
1: 아부다비가, 예.
2: 가장 땅덩어리는 크니까 기름도 많이 나고. 네. 됐고, 그렇게 못한다고.
1: 네.
2: 그랬더니 바레인이, 야, 그럼 우리는 안 껴. 하면서 탈퇴를 해버려. 네. 아, 탈퇴가 아니라 가입을 안 해요.
1: 그냥 독립국으로 혼자.
2: 독립국으로. 네. 이제 카타르가 그, 또 어떤 충돌이 발생하냐면, 네. 네. 수도, 어차피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어지면 수도가 정해져야 될 건데.
1: 그렇죠.
2: 수도 도하로 합시다.
1: 우리가 들어가면 수도를 대신 도하로 해줘.
2: 도하로 해줘.
1: 예.
2: 했더니 또 아부다비가 너희 땅덩어리 크기 얼마나 돼? 예.
1: 카타르도 작죠, 되게.
2: 카타르가
1: 예.
2: 작죠.
1: 예.
2: 기름 얼마나 세요?
1: 예.
2: 그래서 도하가 수도
1: 도하도 카타르도 빠이빠이.
2: 카타르도 빠이빠이 빠져나가요.
1: 네.
2: 야, 몇 명 남았냐? 일곱 국가 남았는데요. 아, 뭐야.
1: 아, 그래서.
2: 그래서 지금 일곱 네. 개의 에미리츠가 모여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가 네.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두 나라가 또 충돌을 해요.
1: 어디랑 어디요?
2: 아부다비랑 두바이.
1: 두바이랑 예.
2: 그 아부다비가 압도적으로 영토도 크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원래 아부다비에서 나거든요.
1: 네.
2: 두바이가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여기서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부다비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따라야 된다. 어떡하지 하다가 두 에미리츠가 뭐라고 할까 결정적으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1: 합의를 어떻게 해요?
2: 두바이는 내 경제권은 네. 우리가 앞으로 연합국에 들어가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하겠다.
1: 아, 두바이는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갖겠다.
2: 외교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1: 아, 네.
2: 경제권은 네. 원래 두바이가 유지했던 경제권을 우리가 유지하겠다.
1: 네.
2: 라고 합의를 봐요.
1: 네.
2: 그러면서 197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UAE가 탄생을 해요.
1: 아.
2: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원래 무역항이었어요.
1: 네.
2: 놀랍게도 아부다비 앞바다에는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의 입지 요건이 없습니다.
1: 아, 땅은 큰데 큰 항구가 없구나.
2: 그렇죠.
1: 예.
2: 근데 두바이는 두바이 크리크라고 해가지고 진짜 천혜의 항만 지형이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원래부터 무역을 많이 했어요, 두바이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원래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거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그 캐내는 원유 해봤자 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두바이를 통해서 우리 이거 수출하겠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래서 약간 서로 윈윈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1: 네.
2: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UAE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두바이가 뭐라고 할까 현명한 판단한 거예요.
1: 어떻게 해요?
2: 어차피 우리가 기름은 나지만 정말 무의미한 그렇죠, 기름이다. 그렇죠. 이걸 일단 다 캐내자.
1: 아, 다 캐내자. 예.
2: 다 캐내서 일단 얼마 안 되는 오일머니 예. 손에 쥔 다음에 이거를 뭐 하냐? 빠르게 원래 우리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1: 예.
2: 무역항과 무역교류, 물류 중심지로 만들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1: 그래서 두바이가 좀 이렇게 부촌 느낌이 나는구나. 무역,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예.
2: 그러니까 금융의 허브로 컸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커요, 솔직히요.
1: 아, 오히려 지금 피해가 크다고요? 예.
2: 그 이란이 정말 아픈 곳을 때렸어요. 지금 가장 많은 드론 공격, 사헤드 드론이죠.
1: 네.
2: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이 두바이거든요. 왜 받았을까요?
1: 거기가 금융 핵심이라.
2: 금융과 관광 허브가 두바이잖아요.
1: 네.
2: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절대 이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 몰려, 몰려. 예, 그, 불안하게.
2: 두바이에 들어오는 돈은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1: 아.
2: 어디서 갖고 온 돈인가 안 물어봐요.
1: 아, 그래요?
2: 그냥 입금하십시오.
1: 아. 예.
2: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이 예. 돈 세탁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두바이에요.
1: 두바이에요.
2: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1: 그렇구나. 예.
2: 어쨌든 금융 허브로 컸습니다.
1: 네, UAE의 역사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정세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세계에서 정말 드문 이중 월경지라는 국경 구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마다라고 하는 오만의 영토가 있는데 그 마다라는 오만의 영토 안에 나흐와라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영토가 있는 마치 좀 계란 껍데기 안에 흰자 안에 노른자 같은 그런 이중 국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건 오늘 배운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분리할 때 각 지역 추장들의 의사가 중요했는데 마다의 추장은 별도의 독립국인 오만에 들어가기로 한 반면 그 안에 나흐화의 추장은 UAE, 샤르자 토우국에 복속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런 독특한 모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드립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조태우 교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2: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바로 불안감이 엄습하겠죠. 오늘 초대 손님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으로 두려웠다고 합니다.
3: 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4: 진짜 우리 새롭게 하소서 때문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청소년분들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태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미국에서 저희 위해서.
2: 지금 미국 인디애나대.
5: 네, 인디애나.
2: 의과대 교수시죠?
5: 네.
2: 아, 정말 훌륭하신 분 나오셨어요. 네. 지금 근데 보니까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의대 교수님이신데 영문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5: 네.
2: 네.
5: 참 저도 생각하면서 신기한데,
2: 네.
5: 예, 그냥 어떻게 주어진 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네.
5: 흘러흘러서 지금 그 의과대 안에서
2: 네.
5: AI 인공지능으로
2: 네.
5: 알츠하이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2: 정말 꼭 필요하네요. 우리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까 내 어느 시절의 기억은 상처와 결핍 투성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면 뭐 동생의 죽음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5: 네, 뭐 사실 뭐 누구나 어린 시절에 뭐 어려운 뭐 상처들이 있겠죠.
2: 네네.
5: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있었는데
2: 네네.
5: 그 시작점에서 생겼던 일이 이제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2: 네.
5: 그러니까 예전에 좀 가난한 집들은
2: 네.
5: 이제 단칸방 이렇게 살 때.
2: 그렇죠.
5: 뭐 그 앞에 뭐 보일러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궁이였잖아요.
2: 네.
5: 그러니까 문 바로 열면 바로 아궁이가 있는 그런 저희도 그런 집이었는데
2: 네.
5: 제 동생이 이제 막 엉금엉금 걷고 뭐 가끔 일어서고 하는 정도의 나이에 이제 사고가 생긴 거죠. 그 아궁이 끓는 물에 떨어진 거예요.
2: 네. 몇 살 기어다닐
5: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았지만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아이가 뭐 하늘나라로 갔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많이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 전에도 사이가 좋진 않으셨죠.
2: 네.
5: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이제 힘들어지시고
2: 예.
5: 그런 와중에 이제 할머니께서 우연히 집을 방문하셨다가
2: 예.
5: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그냥 지나가다 들렸는데 네 애미도 죽고 너도 죽게 생겼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데리고 와야 했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할머니가 그때 데려가시고
2: 예.
5: 이제 어머니한테는 좀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와라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셔서 어머니가 친정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어머니 다시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2: 네.
5: 워낙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이가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지기 힘든 상태가 돼서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면은 참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예, 군대에 가 계셨어요.
4: 그러니까 몇 살 때 그러면?
5: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6살 때였고요. 예,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2살, 3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가시니까 어머니는 혼자 저를 예. 키우다가 그 동생을 떠나보낸 그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시다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할머니랑 얘기하셔서 결국은 이제 두 분이 이혼 절차를 이제 밟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너무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낌으로 왔었던 게 뭐냐면 나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 아빠가 필요하고 나 동생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예. 아빠가 사라지고 엄마가 사라지고 동생이 죽었대요. 죽고, 예. 그런 환경 속에서 할머니만 저한테 남으셨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셨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삶이 힘들고 또 일하느라 힘드시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이제 제대로 케어하시기는 좀 힘드신 상황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 좀 방치가 됐고 해체된 가정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게 어린아이도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선생님께서 듣더니 아마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다고. 예,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 했던 시절이 예, 그때가 있었습니다.
3: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어떤 그런 결핍, 상처들이 마음속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5: 그럼요.
4: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맨날 뭐 쫓기고 막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근데 표정에서 뭔가 쫓긴다거나 뭐 두려움 같은 거 다 극복하신 느낌인데요.
5: 뭐 그러니까 어떤 그 결핍이 가장 심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 상담을 받다가 그 공황장애 증상 같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2: 초등학생인데 공황장애.
5: 그랬는데. 저를 살린 거는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이 저를 챙겨주고 그리고 예전에 그 동네 교회 그냥 집안 사정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또 저는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그 장문자 지금 장로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도 알고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4: 왜 챙겨줬어요?
5: 제가 이뻤나 보죠. 아니 불쌍하셔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계속 챙겨주시고 너 괜찮니? 뭐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뒤에서 쥐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교회 가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그냥 그런 정상적인 아이처럼은 됐던 것 같아요.
4: 아니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뭐 현격하게 변한 이유나 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5: 아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저절로 뭐 신앙이 그렇죠. 생기고 믿음이 그렇죠. 생기고 사람이 변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정말 교회에 가서 살았을 뿐이지 신앙을 얻은 거는 20대 한 후반 정도 중후반에 가서야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는 다녔죠. 막 주일학교 막 아니면 뭐 무슨 뭐 회장 뽑으면 아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해서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가면 친구들이 있고 뭐 그 주는 분위기가 좋고 네, 뭐 성경 안에서 뭐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좋아서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최일도 목사님의 이제 바퍼 책을 보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아내가 이제 한번 거기 가볼까라고 해서 그때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 일곡동체.
5: 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수련회 오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뭐 수련회는 저 청년부 시절에 많이 했었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다 커가지고 뭐 수련회 또 갑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가 정말 이제 변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순서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상처와 결핍이 저를 계속 푸시를 해서 뭔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거기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 아, 어떠네.
5: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는데요. 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내가 뿅 하고 너 그 소원 다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말씀이었으면 하나도 안 왔을 것 같아요.
2: 그래요.
5: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기도하고 간구를 해. 그러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2: 맞아요.
5: 뭐 그때 뭐 그때는 중앙관교회 예, 이용규 목사님 거기 다닐 때였는데 거기서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무언가 신실하지 않았던 뭔가 했는가 예, 내가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2: 예.
5: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일단은 잠깐 휴학을 하고
2: 예.
5: 등록금을 벌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등록금을 이제 버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죠.
4: 아니 근데 그 일본인 교수 그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분 뭐 그대로 그 이후는 다시 이제 인연이 안 닿나요?
2: 이미 출장도 안 왔어요?
5: 아 그랬는데 그분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분이 저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예 그냥 저를 내친구더라고요.
2: 그렇죠.
5: 저는 공부를 하려면 그분한테 들어가야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4: 중단돼 버렸네요.
5: 네, 그 중단됐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계속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저널 클럽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과정이 있거든요.
2: 네.
5: 그 과정에 맞춰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했어요. 멀리 한국에 있지만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했는데 연락이 없었죠. 연락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한번 딱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그 이메일이 왔어요. 예, 근데 이메일 뭐라고 써있냐면 뭐 미안했다 돌아와라 가 아니라 너 그 책 가지고 있지? 그 친일파를 위한 병력 책. 그 책 반납해.
4: 너무 소중했나 봐.
2: 아니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5: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메일을 받으니까 그래도 처음 이메일이 온 거니까
2: 그렇죠.
5: 너무 또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2: 그렇죠.
5: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냥 그걸 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국제우편으로 이제 또 거기도 뭐 나름대로 뭐 좀 멀리 계신 뭐 교수님께 하면서 뭐 편지도 쓰고 막 하면서 저는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메일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보다 조금 높은 직급에 계셨던 교수님한테 저한테 이메일이 얼마 후에 저한테 다시 왔어요. 또 왔어요. 그 이메일은 뭐라고 써있냐면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들은 조상 지금 당신이 왜 한국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세요 라고 온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교수님도 저도 아는 교수님이고 같은 과의 교수님이시니까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뭐 그냥 저는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이 끊어졌고 그래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새로 보내신 그 성함이 하라 교수님이신데 이 하라 교수님이 당신이 겪었던 일을 일본에 와서 증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원래 그 지도 교수님이 뭐 여러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청문회 같은 게 열렸는데 지금 이 교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와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책을 보내달라 그랬구나. 뭐 증거 있냐?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딱 닥쳐서 이제 재판을 하게
2: 됐어요.
5: 청문회를 갖게 됐거든요.
2: 청문회,
5: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전 또 어차피 그 교수님한테 들어가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청문회에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뭐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 이렇게 뜯게 되는 이제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그 다 이게 주관하시는 어떤 굉장히 높으신 이제 그분이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막 말도 못하고 막
2: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 이거죠. 예, 있었던 피해 어떤 예, 피해 상황을
5: 예,
2: 얘기해라.
5: 예, 얘기해라 하는데 예.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4: 아하.
5: 그 왜냐하면. 아, 이 선배들은 어떡하고, 내가 이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막, 난 못 돌아가고, 나는, 어떻게 돼. 막, 이런,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그 순간에 들면서,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그렇게 하면, 아, 이 교수님이. 그래도 그전엔 좋았었거든요. 그 사건 전까지는. 좀 나를 좀 다시 보지 않을까.
2: 아~
5: 이 선배들도 역시 이 친구
3: 편들어주면 뭐, 또 혹시
5: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기대를 좀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네. 일단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지도 교수 저를 쫓아낸 이 교수님이 갑자기 탁 치면서 책상을 거 보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저희 문제가 많은 학생이라서 지금 한국 가 있는 거 지금 그 모르겠냐고 아~ 퇴학시키라고 이 친구.
4: 어? 반전.
5: 와,
3: 근데
5: 그 다시 한번 머리가 또 하얘지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이 청문회 주관하던 그 높으신 그 교수님께서 자 이제 들을 말은 들은 것 같고 여기서 파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2: 그럼 다시 힘 다셌죠 뭐. 네. 이거 들으려고 왔는데
5: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그 순간이. 그리고 저는 뭐야. 완전히 정말 다시는 그 교수한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선언 같은 걸 받았고요.
2: 아니, 둘 다한테 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건.
5: 그럼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의 어떤 부분을 봤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진짜 신앙으로 이제 막 똘똘 뭉친 그런 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뭐 단호하게 뭔가 할 말을 하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게 모자란 거예요 제가 모자란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가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잘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물리적으로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돌아가면 그 힘든 그 일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나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이렇게 날리다니 그러면서 그날 이제 뭐 회개도 하고 속상함에 너무 괴로운 밤을 보냈죠.
2: 그 이후에 그럼 일본 유학은 그냥 다 마치신 거예요?
5: 아 그래서 그럴 뻔했죠.
2: 예.
5: 그랬는데 그날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던 그 밤에 한 가지 또 저한테 드는 생각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준 그 하라 교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2: 네네.
5: 그 교수님은 자기 책임지고
2: 그렇죠.
5: 뭐 호텔비와 비행기까지
2: 다들 불렀는데
5: 아 뭐야 얘는 말했을 거 아니까.
2: 그럼.
5: 아, 그 다음날 그냥 전 돌아가면 되는 일정이었는데 아 이분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 바보같이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그날 다음날 가서 찾아뵙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하라 교수님 저를 불러주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디 계신지 뭐 교수실은 다 아니까 찾아가 똑똑 두들기고 갔더니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이제 앉자마자 죄송하다고 전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고 제가 왜 불러주셨는지도 아는데 바보 같은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다고 뭐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이 교수님이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따뜻한 정말 그 차 향도 너무 좋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2: 혹시 뭐 탔나 싹 보시지 이렇게.
4: 죽이려고. 증거 완전히 없으려고.
5: 요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자세를 이렇게 고쳐 잡으시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교수를 대신해서 이 조상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제 저의 뭐 표정과 말투와 이 교수의 모든 걸 보고 다 알겠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고.
2: 그렇지.
5: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4: 다른 사람이 있었어.
5: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뭘 공부를 했는지를 봤대요. 좀 하시는 말씀이, 그 자네 원하면 그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나한테 와서 공부할래?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2: 와, 오히려 더 잘 됐네요.
3: 진짜.
5: 그래서
4: 그래 아, 여기 밑으로 다시 들어가니 이쪽에 신난 거야.
5: 아, 그럼요. 저는 거기 들어가도 사실 문제였거든요.
2: 그럼요.
3: 근데 오, 괜히 또
2: 박해당하죠 뭐.
5: 근데 그분이 정말 이제 뭐 단백질 구조 예측 뭐 이런 오. 쪽을 하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시고 일본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나름대로 인격도 좋으시고 학생들도 다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어요.
2: 네.
5: 너무 좋죠 저는.
2: 예.
5: 그래서 아,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2: 네.
5: 그래서 거의 한국에 가서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박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거예요.
2: 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결국 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게 된 거네요.
5: 맞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5: 그래서 돌아왔고요. 네.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참 국비 장학생이라는 게 너무 참 그런 게 한 번 받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끊어지면은
2: 아, 그렇지.
5: 다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2: 아.
5: 그래서 일은 다시 해야 됐어요.
2: 네.
5: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뭐 하던 일보단 쉽겠지 하는 마음에 찾았더니
2: 힘들죠.
5: 예, 정말 아 근데 거기서 정말 다행인 게 그 일본에서도 한국의 한국 분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2: 뭐 전 세계 어디가
5: 그러니까 거기 주재원으로 계신 한국 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한국식으로 좀 교육을 하는 아. 그런 학원을 이제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2: 아.
5: 그 학원에서 제가 전공이 또 영문과잖아요.
2: 네.
5: 다른 뭐 엔지니어로 살았고 뭐 의대 공부를 했고 했어도 전공이 영문과니까 여기서 문법도 가르치고 한번 해볼래 해서 갔더니 그 돈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숫자만큼 받으니까 어떨 땐 또 학생들이 확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보릿고개처럼 돈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필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걸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2: 네.
5: 돈이 없는데
2: 네.
5: 근데 일본은 어디로 가려면 월세비를 3개월치를 먼저 주고 들어가야 돼요.
2: 네.
5: 그 3개월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2: 네.
5: 그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20만 엔. 20만 엔이 그냥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2: 네.
5: 그러다가 어떡하지? 저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결국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2: 네.
5: 그냥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가고 하면서 네. 아내나. 근데 오늘 아내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보,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 손에 봉투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게 손을 이렇게 떨고 있어요. 나 오늘 이 봉투 두 개를 다른 분한테 오늘 갑자기 받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여겼거든. 같이 열었으면 좋겠어. 나 기다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내가 일본에 와서 또 이제 자원봉사. 아내는 이제 그 월드비전이라는 회사에 한국에서 다니고 있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일본 월드비전에서 계속 자원봉사하고 있었거든요.
2: 네.
5: 그 월드비전의 자원봉사자 한 분이 기도 중에 이거를 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줬대요.
2: 근데 이거 들었어?
5: 아, 그래. 가만히 계셔보세요.
2: 미안해.
5: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4: 엄청 재미있는.
5: 왜냐하면.
2: 속이 급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5: 아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또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자원봉사 월드비전 마치고 교회 봉사를 갔더니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잠깐 와보라 그랬더니 이 봉투 하나를 또 주더라고요. 봉투 두 개를 줬는데 느낌상 이건 돈인 거예요. 근데 못 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떨려서. 저랑 와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같은 날, 전혀 모르는 두 분이. 그래서 하나씩, 근데 봉투도 똑같아요.
3: 네.
5: 똑같은 봉투예요. 하나씩 열어보니까, 각각 10만 엔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무릎 꿇고, 그 아내랑 그냥 손잡고 팡팡

0: 같아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맡기면 되는구나.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계속 채워져요.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거는 채워져도 만약에 기왕이면 한 30만 명 채워졌으면 좋잖아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1: 근데 20만이
0: 필요하면 딱 20만이. 그러니까 한 제가 100이 필요하면 70, 80만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채움을 이제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정말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게끔 그렇게 만들으셨다죠. 그래서 그런 너무 어떤 격한 감동의 순간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2: 마지막으로 지금도 정말 공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예전에 나의 어린 시절에 태호처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네. 그 요즘에는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 젊은 세대들은.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가족이 그렇게 됐어? 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상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곱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를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품고서 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발 그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굳이 가져오지 않는 이상 예전의 일이 지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롭게 하수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한국을 또 찾아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한국에 좋은 구경도 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 다 많이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윤일점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고 틀릴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교수님 통해서 또 알게 됐고 아까 정말 삶과 죽음 가운데서 삶을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의 그런 시간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삶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을 늘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아멘입니다. 요즘 전 딸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다 해줘요. 저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뭐 하나 힘들까봐 다 해주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 아이들의 결핍을 뺏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아이들의 근육을 키우려면 스스로 들고 스스로 달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사랑의 이유로 그들의 근육을 생성되지 못하게끔 무엇이든지 의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결핍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핍들이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내가 이를 악물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결핍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왜 아니겠어요. 그 간당간당하는 20만 행 속에서 난 저 과연 하나님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초조 불안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간당간당하게 20만 행만 주셨냐 하면 그 근육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200만 행을 보내면 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간당간당의 하나님으로 내가 쓰러질 때 살짝 나타나서 이렇게만 세우고 다시 숨으시고 또 쓰러지면 이렇게만 세우고 다시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인디애나 대학에 가셔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특히 이 알츠하이머와 미래의 이런 질병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려주시는 일에서 쓰임받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아주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무슨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대단한 세 글자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그런 그 쾌거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약 400만 명 당시에 2008년인가 이 영화가 나왔대는데 4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감동적인 스토리. 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생순 얘기를 듣고 이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참 멋지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생순에 나오는 그 선수들, 감독, 코치 이분들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봤다고 하는 그분들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예수님 믿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우생순을 경험하는가? 오늘이 아니 어제가 우생순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진단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우생순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본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완벽한 지혜와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진행시키시는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이 표현보다 더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더 평강을 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Our Sovereign God, Sovereign God,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달리 다가오며 달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이 정현이라는 사람의 주권과 통치 아래 제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60세에 얻은 이삭의 두 아들 19절 21절까지요.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고 이제 이삭은 59세인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 사라와 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도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고 합니다. 아들을 못 낳기도 하고 딸을 안 낳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채 속에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볼, 아기를 안에 아기를 가지면 애가 커가면서 발로 막 엄마를 차면 아주 아빠가 난리를 칩니다. 애가 발을 발로 차는 게 기뻐서 만져보기도 하고 귀를 갖다 대기도 하고 발로 차는 아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사건입니까만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아가 발로 차는 것 이상으로 아들 둘이 서로 치고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치고받는, 엄마의 배를 차기도 하지만 지들끼리 치고받는.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일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 예언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 두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발표하시는 거죠.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고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 에돔의 후손이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이가 아니고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중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자 이삭, 큰 자 이스마엘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어린 자 이삭, 큰 자 이스마엘.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게 됐고 동생 후에 동생 베레스와 형 세라, 동생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열 형제가 따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섬깁니다. 에브라임 동생 형 므낫세, 동생 다윗 여덟 번째 아들 그의 일곱 형들이 다윗을 섬깁니다. 솔로몬과 그의 형 아도니아 역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봅니다. 약 1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사무엘사 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이 다 야곱의 후손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약 1000년 후에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기한이 타고 차고 쌍둥이가 출생하게 되죠.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외모, 붉은 모습, 또 털이 많아서 에돔 또는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의 외모를 따서 26절 말씀하기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행동 즉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행동 또는 야곱의 성격 성품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 야곱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후에 호세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 뒤꿈치를 잡았고 이게 야곱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런 말씀. 형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씩이나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불평하듯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직분을 속여 뺏어갔고 지금은 내 복을 뺏어간 나이다. 야곱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시리즈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 이야기 이렇게 번역하죠. 두 도시, Tale of Two Cities.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동과 격변의 시대,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사람들 사이에 부정과 불의, 권력, 착취, 욕심,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폭력, 그리고 사랑과 희생 등등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뛰어난 필체로 디킨스가 그려낸 명작입니다. 이 소설을 발표했던 1859년이나 9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실제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있던 1775년경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디킨스는 묘사하며 소설을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유명한 글귀입니다. It was best of the times. It was worst of the times. 그때는 최선의 때요, 최악의 때였다. 계속 디킨스가 그 앞 소설 제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세대요, 미련함의 세대였다. 믿음의 시대,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절기요, 어둠의 절기였다. 소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었다. 모든 것을 우리 앞에 갖고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 앞에 갖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곧장 하늘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한 우리는 모두 곧장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줄여서 말하면 그때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시대였다라고 디킨스는 이렇게 그 소설을 시작합니다. 디킨스의 이 관찰은 2026년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동일한 사랑과 희생도 보여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이나 소설이나 현실이나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성경은 두 아들 이야기 그 저변에 하나님의 주권이 묵묵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우리 삶 저변에 묵묵히 그러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막강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계획 아래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시면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능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더 훌륭한 것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약한 민족이라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고 주권적인 예정이십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역사 드라마의 진행에 있어서 야곱에게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에서에게도 분명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드라마 배우 중에 주연도 있어야 되고 남우 주연도 필요하고 여우 주연도 필요하고 남우 조연도 필요하고 여우 조연도 필요하고 액션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그렇게 배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배역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배역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우리의 책임이고 배역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을 덮고 지배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찬란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뒤덮으시려 합니다. 아니,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으니 그분의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서 장중에 두시고 진행시키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말씀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다시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감사함. 아니요 다시요 정현이라는 일개 사람이 이 정현의 인생을 주관한다면 맡아 주관한다면 이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딱하기 그지없는 삶이겠습니까?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그러게 저는 제 인생을 저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아, 내 외모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 불만하지 마세요. 내 두뇌가 왜 이렇게 명석한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도 건강한가 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리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아름답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내 죄 사함받고 내 죄 깨끗이 씻음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내일 저 천국을 향해 입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며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정리되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교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인생은 점점 거대한 모습으로, 더 찬란한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발전,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에서의 아픔은 야곱보다 작은 배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하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실상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개판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한 강물같이 전혀 요동함 없이 멋지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한 적 없습니다. 택정함 받았기에.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모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사도가 됐기에 이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그 사랑을 전하는 빚을 지닌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길은 없습니다.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주위 사람들에게 갚아가며 인생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신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배양될 것입니다. 엘라스카에 가면 한 하이웨이에, 그 하이웨이 입구에 이런 사인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진입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150마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이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150마일 동안. 예수님 믿는 길에 우리 일단 들어왔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거니와 나도 빠져나가지 못, 이미 150마일, 아니 우리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남은 기간 동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우리의 동창력은 그냥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다를 뒤 갈 수가 없어요. 곧장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빠져나갈 생각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가끔 빠져나가고 싶어서 자기의 죄악의 유혹에 관해 그는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요즘 차에는 소위 말하는 그 레인 디파처, 경고음이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죠. 이 금을 잘못 밟으면 삐삐삐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고. 그 경고음을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천국으로 지금 곧장 150마일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가 생각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완성되어 나갑니다. 이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을 때 각도가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죠. 그걸 억지로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각도를 잘못 잡고 계속 밀면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그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 낭비하게 되며 우리 인생 영역에 없어도 되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에서 야곱 그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바울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제 인생 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택정하심은 항상 은혜를 동반합니다. 택정하심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생수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생순을 자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기뻐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참된 우생순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우생순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이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그날의 삶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을 확인하며 순종할 때에만 인생은 성공의 하이웨이를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에 제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평강과 기쁨을 즐기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담대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가능케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주권적인 거룩하고 사랑의 은혜로 저희를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며 독촉하시며 방향을 제 방향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바꾸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한 주간 계획하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계속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은혜와 영광교회 위해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기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4: 토크.

0: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네.
2: 아, 우리 항상 이효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힘차게 행복하게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방하면서
0: 아. 네.
2: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0: 오.
2: 행복하게 잘 지냈고
1: 아.
2: 잘 지냈습니다.
0: 요거보다 더 잘 지내는 게 뭐냐? 엑설런트하게 보내는 거.
3: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1: 좋네요. 행복. 저는 이제 네. 남원에서 홍보대사 하고 있는데 광안루원이라고 그 춘향이가 아, 이제 그네 뛰어드는 그 곳이 있잖아요.
0: 그게 원래 네. 아, 전라도 쪽에서 최고의 명소가 말씀하신 광안루원.
1: 아, 네. 광안루원이 600주년을 맞이해서 네네.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콘서트하고
0: 600주년.
1: 600주년 맞이. 그래서 웃긴 게 행사 중에 600주년 맞이해서 북을 600번 때리는 행사가 있어요. 사회를 봤는데 600명이 줄 서서 한 번씩 때리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0: 이야.
1: 6시간 동안 사회를 봤습니다.
0: 아, 혹시 지네스에 안 오르나요?
1: 아마 올랐을 것 같아요. 600번 북치는 행사. 와, 쉽지 않았어요.
0: 와,
1: 근데 술 드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술 헤어진 이야기, 이혼했다, 이런 얘기, 하소연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4: 정말 다들 재밌게 지내셨네요. 네.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나만의 말 못할 고민 하나쯤 다들 있으시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저희 노크토크와 함께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혼전순결입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교수님, 혼전순결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0: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은 그려지죠. 아주 산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고 하얗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4: 네네.
0: 실제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정의로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결혼 전에 성적인 절제를 유지하고 이성과의 성관계가 없는 상태.
4: 네네.
0: 근데 사실 이게 혼전순결을 한자로 쓸 수 있어요?
4: 아니,
0: 없어요.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4: 아. 네. 우와. 근데 한때 노을의 강균성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된 적도 있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혼전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1: 아, 이건 진짜
4: 네.
1: 진짜 어려운 이거는
4: 뭘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1: 아, 당황한
4: 네.
1: 게 아니라
4: 네.
1: 이거는 네. 진짜 다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4: 그쵸?
1: 확실하게 교회 형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4: 네.
1: 형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뭐 진로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회개해. 울어. 근데 또 해. 이게 우리 교회의 형들의 문제. 형들이 이 고민을 갖고 있다니까요.
4: 진짜 혼자
1: 근데
4: 해결.
1: 어떤 형들은 아니야. 그냥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요셉이 대단한 거야. 근데 누가 또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4: 뭐라고?
1: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0: 그 스타일이 아니었다.
1: 그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만큼 요셉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은 정말 많이 무너지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죠.
4: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 청년들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기독교 안에서 혼전순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 이 혼전순결이란 개념이나 용어가 왜 생겼을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좀 기독교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의 성 이해를 살펴보면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가들은 성경적인 이유보다는 그리스 로마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초기에 기독교 교부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다. 뭐 예를 든다면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또 육체는 조금 저급하고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헬레니즘적인 사상들이 조금 기독교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도덕률하고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좀 터부시 여기는 것이 생겼고 또 둘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4: 네.
2: 이 어거스틴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많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방황 후에 돌아와서 이제 원죄론이란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실 어거스틴의 원죄론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성행위로 인해서 그 원죄가 계속 되물림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가. 그러니까 육체성을 통해서 되물림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근데 사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이렇게 보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 책임질 수 있는 계약 관계 안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행해야 될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부부 관계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엄밀하게 어떤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어떤 상대방과의 서로 분명한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서로가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중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여러 가지 금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 우리 17, 18세기 청교도들,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성에 대해서 조금 문란한 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혼전순결 개념을 조금 많이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요즘 대학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대학생들의 동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동거 문화가 많다는 말은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고요. 동거가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된 거죠.
4: 네네.
0: 요새 청년들에게 어쩌면 혼전순결이란 말은 구세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기도 하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성숙이 좀 빠르고요. 또 우리가 남녀 합반을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사랑의 개념도 조금 빠르게 발견하고,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애인이 있다 하지만 사실 유치원 때부터 이미 내 파트너는 누구야 뭐 이럴 정도로 아이들부터 굉장히 그 과거하고 이 성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거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데다가 요새는 특별히 가성비가 유행이잖아요. 가성비 둘이 따로따로 살림 차릴래도 뭐 국자 두 개, 라면 접시 두 개 있을 것보다 하나 있으면 둘이 사랑도 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가성비 중심으로 동거 문화가 많이 확대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왜 미혼, 기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거긴 제3으로 이른바 우리나라를 치자면 동거 커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합쳐 삼보라고 부릅니다. 삼보라고 부르는데, 이 삼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둘이 이제 말 그대로 동거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결혼을 해서 사는 커플처럼 법적인 여러 것들을 다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굉장히 우리하고는 뭐 상상할 수도 있겠나 싶은 정도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이미 꽤 있습니다. 그런 외부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뭐 동거 문화가 옳고 그런 뭐 이런 주제가 아니라 안전한 성에 대한 주제, 또 이세에 대한 어떤 책임성의 주제, 그리고 또 하나 상호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논의를 깊이 해가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2: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주변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 보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결혼해서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부모님들의 어떤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거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안전하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서 체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현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일탈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좋은 거 많이 하죠, 주변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했던 친구 있었는데.
4: 아, 고등학교
1: 때요?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제가 왜 조심스럽냐면, 나는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내 주변 지인들이 아니까, 이 말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동거를 한 애들도 봤었고, 지금 대학교 다닐 때도 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네. 주변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 친구들이나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동거를 한 사람도 목격한 적이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처럼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 우리가 나중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합리화를 시켜서 하더라고요. 동거를. 근데 헤어지면 이거는 파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0: 거의 이혼이죠.
1: 네, 거의 맞아요.
4: 그러네.
1: 그거 맞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4: 걱정만 안 갔지.
1: 걱정만 안 하고 진짜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친한 그 형님인데 동거하다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 형님이 돌아버렸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가지고 여자를 막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그런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그 동거했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형이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0: 이별범죄가 돼버렸네.
1: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거라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게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4: 확실히 저희 때랑 비교해봤을 때 요즘 대학생 친구들은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대학가 동거 문화요. 우려되는 점 뭐가 있을까요?
0: 우리가 사실 이런 청년 둘이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여러 성적인 문제들이 생겨나 성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성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둘이 만약에 같이 뭐 살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통 동거를 하는 커플은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아이가 생겨나는데 서로 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둘 간의 문제로 생각해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안전한 성에 대한 문제와 또 아이에 관한 문제, 두 문제가 양자로 생겨나고 또 하나는 일단 문제가 생겨났을 때 법적인 보호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정신적 충격이나 정서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혼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동거라고 하는 과정은 참 그게 어렵거든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가 있어서 이런 유책주의로 생겨나는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운 씨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별 범죄로 연결되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동거 파기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각종 자료들을 SNS에 뿌려버리거나 그러면 아직까지도 동거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내 과거의 여러 흔적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내가 이후의 진로나 인생의 결혼도 진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4: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의 사랑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일이 없을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되는 일도 있고 어떻게 연기 괜찮았어요?
1: 네.
4: 네. 네.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목사님, 크리스찬 청년들은 어떤가요?
2: 저도 예전에 이제 상담 처음 할 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주로 이렇게 호소하는 고민들이 다 이성교제, 또 혼전 성관계, 또 스킨십의 어떤 그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기의 시기가 당연히 이성을 만나서 친밀감을 갖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문제가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이 심각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기독교가 다 보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엄격한 윤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자유로워지고 또 개방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개념이 낭만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으로 이제 성의식이 자리 잡았는데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성을 대하는 태도하고 또 성에 대한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해석과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아마 크리스찬 청년들이 더 큰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0: 완전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교회 문화는 그 그 사실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4: 네네.
0: 거의 변함이 없는데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바깥과 안의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면 그 사이 이슬이 생겨나죠. 제가 볼 땐 그게 청년들의 눈물 같아요. 진짜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 많거든요.
2: 교수님 말씀 네.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뭔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네. 세상에서는 이걸 즐기라고 하고 이 중간에서 네. 우리는 이 신앙의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네.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정말 이 형 웃겨요. 36 먹었어요.
4: 네.
2: 근데 이 형이 그 약간 부장급이에요. 차도 외제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나이 36 먹었으면 장가 좀 가. 그랬더니 야 나는 여자 지금 안 만나. 왜? 난 내 몸을 거룩하게 할 거야. 이러는 거야. 형 말 같지도 형 이제 거룩 형 그만 좀 해. 그지 그거 좀. 근데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렇게 곳곳에서 자기의 몸과 생각을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 형을 리스펙합니다.
4: 네.
2: 근데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37이에요.
4: 아 기도 열심히 하면.
2: 네, 저희 노크토크 많이 보거든요.
4: 아 정말요?
2: 형 좀 정신 좀 차리자 이제.
4: 화이팅.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가 보수적인 종교이다 보니까 특히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저 역시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스스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건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젊은 친구들에게 연애에 관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젊을 때 사랑해라.
4: 네.
0: 기꺼이 그리고 사랑할 땐 충분히 사랑해야 돼요. 아주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왜냐면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아낍니다. 그렇게 그 파트너를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뭐 동거를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사랑 안에서 어떤 범위를 정할지를 결정할 때
4: 네.
0: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떨까 생각하는 이런 공감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 네.
0: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위해서 아마 가장 이기적인 방식이지만 가장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4: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땐 청년기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내 이름은 보호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4: 와 진짜 시인 같으세요.
2: 그러니까
5: 시 이야기하니까 어느 식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네.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저는 청년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규율이나 율법에 매여서
4: 네.
5: 하면 된다, 안 된다에 너무 거의 강박적으로 그렇게 몰입하기보다 좀 이 청년기 때 원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이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극단적으로 또 이게 충동이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관계성과 적절한 만남 그것들을 통해서 또 서로 배워갈 때
4: 네.
5: 저는 아름다운 또 만남 또 아름다운 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막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또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4: 네.
5: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윤리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전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윤리적으로 구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윤리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랑하면 교수님처럼 자기를 또 책임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독교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만 안전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들어볼게요. 레온 씨?
1: 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네요. 남편은 직장인이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박 육아 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까진 너무 힘들어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도대체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남편을 들들 볶았어요. 남편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이 퇴근해도 아이가 잘 때까지는 쉬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자주면 좋은데 한 시간 간격으로 깨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밤에도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지금 제 예민함은 그게 달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다 깨서 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은 아이가 불쌍하다며 본인이 데리고 자겠다고 데려가서 현재 아이는 남편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 남편이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니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이가 조금 보채니까 갑자기 아이 머리를 툭 치면서 진짜 말 안 듣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도 뭘 아는 건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던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남편에게 욕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낸 건 맞지만 갑자기 변한 남편의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밥도 못 먹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마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요즘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네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은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계속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노코토크 함께 시청 중이신 육아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2: 일단은 저희 애들은 연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거기다가 둘 다 엄청 무거웠어요.
0: 그래서 애기가.
2: 둘째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4.2kg였거든요. 얘가 가방만 메면 바로 학교 가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발육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연년생이니까 하나는 앞에 앉고 하나는 뒤에 앉고 그런 상황이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저는 그때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집중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미추어버리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거의 자다가 누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거의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유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근데 또 리포트도 써야죠. 밖에 나 또 일도 해야죠. 뭐 또 가사도 가사대로 놓여 있고 뭐 남편은 남편대로 또 본인이 열심히 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야 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다 보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좀 지나고 애들이 조금 커가면서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커서 돈 쓰고 덤벼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 지난 2

0: 그래서 그때 한번 말고는 저희는 거의 싸운 적이 없는데 육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났어요. 싸운 적은 없습니다만 차이는 좀 났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느 시점에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지 상담할 때 이제 들어보면 일단 부모들이 각자 힘들 때 제일 많이 싸워요. 제일 많이 힘들 때. 그때가 언제냐? 아이 태어나고 우리가 보통 신혼 이혼을 4년이 됐을 때까지가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4년이 됐을 때 보면 언제 제일 많이 싸우는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엄마 체력 떨어지고 아빠는 바쁜데 와서 육아도 함께 해야 되고 아이는 예민하고 다루는 방법은 모르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돈은 쪼달리고 잘하고 싶은데 다른 집은 다 아이들 좋은 옷 해주는 것 같은데 내 집은 그러지 못하고 심정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개에 부딪히면서 한꺼번에 막 집약이 되면서 그 응축액이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에겐 암석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순간에 사실 배우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죠. 나도 힘을 내고 싶은데 낼 힘은 없죠. 애는 나한테 보란듯이 울어대죠. 그때 어쩌면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힘들고 그때 함께했던 그 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60먹은 환갑잔치에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1: 맞아요.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아이 키우는 친구들 보면 다들 각자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육아 문제로 인한 상담 요청도 있나요?
2: 저희 교회 안에도 이제 젊은 부부들로 네. 구성된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보라 그러면 네. 뭐 단연 1등 육아 문제예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한 분이 울면요 다 같이 울더라고요. 이게 다른 그룹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공감이 다 되니까 같이 다 울고 있는 거 이게 다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연습해본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0: 거기다 또 시어머니들이 한수 거두시잖아요. 야, 나 때는 저기 밭내다가 애 낳았다. 나 여덟 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도 애들 잘만 컸다. 그거 중에 제일 잘 될 놈이 네 신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거에 비해서 육아를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잘 키우고 싶어요.
1: 그렇죠.
0: 최고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엔 다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과거보다 내가 비교를 당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고 후수두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요새 사실 아이 낳고 키우는 엄마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1: 네, 맞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두렵고 힘든 거잖아요. 육아맘들이 너무나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레온씨
3: 네.
1: 어릴 때 부모님이 레온씨 때문에 다친 적이 있다고.
3: 저는 기억나는 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어디로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러니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막 엄마 아빠 품을 좀 도망가고 좀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애들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아주 기억나는 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0: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당신이 애를 똑바로 봐야 애가 어디 도망가는 거지 이렇게 한참 찾았지 않냐고 하니까 엄마는 또 아빠한테 그럼 당신이 애를 보고 있었으면 됐지 왜 당신 때문에 나라 그래? 막 서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 근데 이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막 아기가 어디 막 가고 도망가고 놀러 가고 저로 가는
1: 저희 키우는. 동네는 조금에서 도망가고 금방 아, 잡히더라고요.
0: 그래? 우리 동네 시골인데도 네. 그러네.
1: 아 그래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어디 숨어 있으면 거기 있다.
2: 이렇게 찾아내고 잡히면 안 맞았어요?
0: 잡히면 이제 울었죠. 그러니까 안 거예요. 맞을 거라는 거.
1: 울면 더 맞았는데. 울면 더 맞지 않아요?

0: 왔잖아요.
1: 뭐라 잘했다 그래.
0: 울어 울어 울어. 참아야 돼. 근데 정말 심각하게 부모님이 다투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하루 종일 육아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업주부라서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 전업주부만이 가진 고충은 무엇인가요?
1: 전업주부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에 관련된 모든 대소사는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일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집에 사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소소한 일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육아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네. 가사와 함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애 하나 딱 목욕시켜서 내놓는 게 아니고요. 교육해야죠. 네. 거기다가 병에 대한 유무도 살펴내고요. 24시간 애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네. 엄마는 아이만큼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다 감당하고 부대껴 가면서 이고 메고 업고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애 교육시킨 다음에 조금 잠들면 그 사이 가가지고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 끝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어주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운데 여러 동시다발적인 멀티를 또 해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 일은 반복되는 일이라 특별히 청소나 설거지 티 납니까? 티 안 나요. 바깥 일이 티가 나지. 그쵸. 월급도 들어오고 딱 들어오면 약간 피곤해. 나 좀 피곤한데. 이거는 바깥 일이잖아. 집안에서 나 좀 피곤한데 뭘 했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외부에서 볼 땐 우리가 전업주부를 뭐라고 부르는가? 집에서 놀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업주부들이 다 힘모아 얘기하죠. 네가 해라 전업주부. 그럼요. 그만큼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도 아주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우리가 보통 한 달 가사노동을 했을 때 이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비용을 얼마라고 산정한다라고 하는 가사노동 평가 가치 비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업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나 그들의 의미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낮춰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정작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제 친구들 중에도 독박 육아 중인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하다고 워킹맘들을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남편분들의 입장은 다르겠죠? 목사님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2: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요. 뭐 저희들이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이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보통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교회로부터 청빙을 보통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막 결혼하고 또 아이 낳았는데 교회 현장은 또 막 적응해서 사실은 가서 설교하고 뭐 예배 인도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능수능란한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 훈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많은 경우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근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보통 작은 교회는 봉고차를 돌려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보다 한 시간 더 전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 뭐 한 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그렇네. 이제 나가서 봉고차를 돌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집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우리 또 사모님들이나 여자분들은 또 하루 종일 육아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당신이 좀 봐달라. 근데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새벽부터 사실은. 그쵸. 근데 그 아내 요청을 또 거절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아기를 이제 보고 밤에 이제 자다 보면 아이가 낮가방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깨고 뭐
1: 철학이 되네 애들이.
2: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밤을 꼴딱 새고 또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고.
0: 정말 힘들겠다.
2: 참 안타깝죠 보면. 그때는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0: 아, 형님이 진짜 많으시다.
3: 네, 아니니까.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네네. 네, 형님께서 밖에서 남자들이 그 돈 벌고 들어가면은 아내가 막 살갑게도 해주고.
0: 그쵸.
3: 아이가 막 이렇게 있으면 아빠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상사가 뭐라고 하니까 이 소주를 한 병 딱 사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밥에다 김치에다 딱 싸가지고 소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그 형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홍진영 씨의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딱 그걸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하면서 막 심취해가지고 막 노래 딱 흥얼거렸더니 뒤에서 형수님이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드냐고. 네가 애 키워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자기야 자기는 로망이 없다 그랬더니 너 나가 나가주자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대요.
0: 정말.
3: 근데 또 형수한테 잘해요. 형수님한테 또 자기야 내가 차 바꿔줄게 애기도 열심히 키워주고 또 나도 사랑해줘서 고마워했대요. 또 형수님이 아니야 아 나는 이 차면 충분해 아니 괜찮아 그러는데 어느 날 차를 딱 타고 옆에 가더니 아 근데 자기야 근데 몇 호에 누구 엄마는 차 바꿔줬다더라 계속 이러는 거지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레오나 미치겠다 내가 야 니네 원룸 크냐 맨날 물어봐요 야, 방 하나 있냐고
0: 거기서 좀 쉬고 싶다고
3: 좀 쉬고 싶다고 탈출하고 싶다고
0: 근데 진짜로 유부남 분들이 개그맨들 중에도 아이 있고 하신 분들 회의가 끝난데도 집에 안 가고
3: 맞죠, 맞죠.
0: 근데
3: 맞죠.
0: 남은 사람들이
2: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세요. 밤늦게까지
0: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안 가지? 할 것도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회식을 하더라도 항상 늦게까지 술을 안 먹는데도 거기 끝까지 있더라고.
3: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한 선배가 네. 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치워도 될까요? 이쪽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밥 같이 시켜 먹자. 너 뭐 먹을래? 저녁도 같이 먹고 가서 커피 한 잔 할래? 커피까지 한 잔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0: 근데 육아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이 부분은 현재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행동을 한다는 말에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부모의 이런 행동들이 지속되면 아이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1: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0: 네.
1: 우리가 내 애가 밖에 나가서 좋은 대접을 받게 하려면 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아이에게 잘해줘야 돼요. 내가 내 애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내 애를 다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주 양육자의 초기 행동이 그 행동 범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집은 이미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그게 체력이 약해서이든 뭐 어떤 의미에서든 어쨌든 아이를 돌보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그랬더니 아이를 때리기도 했대. 욕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보다 못해 어떻게 아니 내가 데리고 잘게 하고 딱 데리고 자는데 아빠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내 몸에 피로가 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상태가 딱 돼서 한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 아내가 내 아이에게 했던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머리를 툭 치는 행동.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학습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폭력은 항상 가속도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엔 툭 밀죠. 두 번째는 엉덩이 착 때려요. 아니면 애를 욕실 혼자 가두고 불을 꺼버린다든지 애가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같이 부부가 아이를 때리는 상황도 왜냐하면 둔감해진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 자체가 옳고 그르다는 잣대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적극적 방법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아이 엄마 아빠가 사연을 잘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갔다가는 아이는 아이대로 얘는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 아니에요.
0: 그쵸.
1: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아이에게 주고 우리는 힘들어하는가.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이 부부에게 필요한 항목일 텐데 오늘 이번 사연은 때 맞춰 잘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레크리에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충격을 받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원래 선생님이라고 하면 강사라고 하면은 거짓말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 오늘 너무 잘해서 선생님 이따가 상품권 선물로 줄게 라고 하면은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선물 줄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물 줄게 하고 나서 너는 안 되겠다. 선물 받을 수 있는 후보 2번이야. 1번은 이미 이 친구고 그래서 너는 이따가 선생님이 줄게 했는데 얘가 경계선 선택장애 마냥 욱 올라오는 거야. 다이어트 기질이. 근데 갑자기 저를 나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를 마이크 잡고 있는 저를 교회가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울면서 예! 하면서 씨! 막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0: 애기가?
3: 애기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제가 여기 맞으면서 좀 아프더라고요. 갈비뼈 쪽 때리니까 나도 막 이렇게 삐하는 거야 아프니까. 근데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각 층이 다른 데에서 부모님은 교사를 하고 계시고 이 아이는 저한테 맡겨진 채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이 아이 뺨을 때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되게 잘못이었구나. 부모님이 애를 잘못 키우셨구나.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교회인데 그래도 실제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어.
0: 와 무섭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집안에서의 폭력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떤가요?
2: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를 보고 네. 배우고 자라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실 보이는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아이가 신앙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이 겉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하면 당하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막고 있어도 가만히 계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집보다 더 엇나갈 수 있는 왜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느낀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1: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교육 영역에 보면 아이는 크게 세 종류의 아이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순한 아이. 아유 얘는 그냥 굴려두자 이런 애 있잖아요. 아무거나 다 잘 먹고 먹으면 또 엄마 잘 때 알아서 지가 또 자. 엄마 잘 때도 일어나 설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이 보채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아주 예민하고 밤낮 너무 오랫동안 뒤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불빛이 있어 저도 막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주 어렵죠. 그런데 세 번째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더딘 아이다 이야기하는데 슬로우 투 웜업이라고 얘가 늦게 발동이 걸려. 또 부모들은 속이 터지죠. 다른 애들 저만큼 하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나를 보고 웃어. 근데 안 가. 그러면 이제 힘들 텐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질적 특성이 엄마의 특성과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파악하고 이 수준에 맞춰서 엄마가 또 자기를 파악하는 것 이게 잘 스텝이 맞으면 육아가 더없이 행복한 경험이 될 텐데 이게 조금 어긋나거나 우리가 서로 미숙하거나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죠. 와, 애는 애들 힘들고요. 엄마는 엄마들이 힘들고 밖에 들어왔던 아빠는 아빠들로 성질이 나고 집안이 아주 뭐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부에게 뭐가 필요한가? 양육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살림에 대한 배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엄마가 어떤 시점에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엄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지 마라. 애가 잘 시간에 같이 자야 돼요.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는 엄마의 몸이 회복되지 않아. 그래서 아이의 돌잔치가 끝나는 날이 돌잔치 하는 날이 엄마의 몸들이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정도로 몸의 회복이 아직 필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이랑 같이 움직이고 아이랑 같이 좀 자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건강하게 기분 좋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가사도 좀 줄여. 지저분하면 어때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안 죽어요. 그 시간에 대신에 요새 엄마들이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휴대폰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야 돼. 내 체력이 부족하다 싶을 땐 애 잘 때 들어오도 괜찮으니까 자야 돼요. 생명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설거지가 중요해요.
0: 맞아.
1: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움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누군가 도울 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육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휴식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간 30분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왔을 때 아이 딱 맡기고 30분은 무조건 어떻게 자든지 뭐라든 휴대폰 같은 거 하지 말고 딱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만의 휴식의 공간도 있고 나만의 사적 생활이 있는 30분이지만 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쉼의 공간을 가져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몸에 좀 쉼도 있어서 애를 때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때리는 게 쉽습니다. 안 때리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0: 네, 맞아.
1: 그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 보면 이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노크토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교수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조금 더 지혜롭고 올바른 양육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이 부부의 변화된 모습, 행복한 모습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2: 사실 오늘 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 가정들도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녀를 가지게 된 것,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부가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귀한 자녀를 주셨구나. 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또 육신의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참 힘드셨겠구나.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을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부부라는 것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극복해내면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저기 땅이 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좀 남편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 기술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배우고 또 주변에 있는 선배들 또 목회자나 전문 상담자를 통해서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으로 네. 양육에 대해서 코칭을 받으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편지는 누가 준비했죠?
1: 아,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 키우기가 참 어렵네요. 부모라 하지만 부끄러운 뿐입니다. 지치기도 참으로 많이 지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주님의 귀한 피로 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성장할 아이입니다. 가족의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육의 기술과 인권의 의미도 더욱 되새기고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아이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4: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 아멘. 아멘.

0: 오늘은 노크토크 2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저는 이게 20번째 시간이잖아요.
0: 네.
1: 저희 큰애가 20살이에요. 20살이 딱 돼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뭐냐면 아이에게 성인식을 해줬습니다. 성인식을 딱 해줄 때 우리 성인식은 왜 꽃, 장미꽃, 향수, 뭐 키스, 뭐 네. 아니면은 만취 뭐 이런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를 성인으로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아이도 문지방 하나를 탁 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부모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앉아서 아이에게 양복 한 벌 맞춰주고 우리 저희 아이 성장의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저희 친구 부부들 모아가지고 덕담 하나,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파티, 거의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한 7, 8 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른들의 덕담을 나누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몰랐던 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집들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봐왔던 거예요. 보고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도 니네 집 아이처럼 키우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저도 한심한 부모였거든요. 멍청한 부모고요. 때로는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배우며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고 또 저도 제가 볼 땐 제 심리의 나이가 저도 20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 가족을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아, 저는 산하고 강하고 그 대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산이 강한테 그랬대요. 나는 네가 부럽다. 매일같이 너는 다양한 곳을 흘러가가지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었는데 나는 늘 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지친다 하니까 강이 산한테 나는 오히려 네가 더 부럽다. 너는 한 곳에서 묵묵히 네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예화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맞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산과 같이 그곳에 묵묵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늘 묵묵히 그곳에 계시는데 여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부모님도 되게 묵묵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묵묵히 잘 키워주셨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훌륭한 저희처럼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3: 그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단지 그냥 좋은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너무 내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 아이는 누가 키워주는가? 물론 부모님이 잘해야 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 사연자가 다시 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저는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처음, 첫마음, 첫사랑 이런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가장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각자만의 간절하고 소중했던 처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4: 토크 같이 만나요.
2: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0: 네.
2: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3: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만난 분들 중에.
0: 혹시 사모님이 이상형이셨어요?
1: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키와 얼굴을 아삭하셨어요.
0: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드디어 그렇게 하더라고.
2: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나도 찾고 있잖아.
2: 같이 얼굴 보고 있네. 저쪽 봐야지.
0: 저쪽 봐야지.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프로그램에 임하신 우리 큰 사방님, 네. 어떠세요?
2: 첫 맛을 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3: 네, 네. 첫 맛을 보니까
2: 지난번에 녹화하고 긴장 많이 하고 했는데

0: 본인 소개할 네. 때부터 뭔가 포스가 그러니까. 남달랐어요. 아, 거기다가 김정일 경호부대라고 하면 네. 진짜 김 씨 일가를 완전 가까이서 보시기도 한 거죠.
1: 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쉬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금방 오잖아요. 네. 더 좀 황당한 게 이제 네. 눈이 온 날에는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쁨조 여자들, 여자들 많아요. 그
2: 뭐, 옥가생.
1: 네, 옥가생인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 17살부터 22살 요 사이인데 정말 북한에서 제일 미인들이에요. 원래 북한 여성들이 미인들 많잖아요.
0: 맞아요.
1: 네. 김정일이만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지에다 그 눈만은 못 치게요. 예. 네. 그래, 한 5cm부터 딱 가면 기쁜 조 여성들 이제 나와서 한 10명, 15명이 나와서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3: 뭔가요?
1: 예, 네, 눈사람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다 이게 이쁘게 그 뭐야, 눈사람 만들고 장군님 이렇게 밑에도 장군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4: 네, 네, 네.
1: 그러고 다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 완전히 또 치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떠지기래요 이제
4: 눈싸움
1: 네 눈싸움을 해요 서로
0: 영화 찍어요?
2: 장군님 향해서? 이거는 나라라라라라라 왕하고 궁녀들이 노는 거지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람 딱 그거예요
5: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우리 장군님께서 순간에 휴식을 하시는구나
1: 그 정통스럽게 저 기사를 눈, 네, 눈 들어가 휴식을 취하나.
2: 듣다 보니까 진짜 배신감 드네요.
4: 그러니까요.
2: 맨날 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금호대 찾아가십니까?
3: 그렇죠. 이러면서 노래를 했는데 눈 가지고 놀았네요.
1: 그게 근데 기억이 제일.
4: 사실 우리 강진 씨 덕분에 쉽게 듣지 못한 이야기
3: 그죠? 눈놀이를
4: 네, 우리 와. 탈북 패널들도 이게 처음 듣는 네. 얘기라고
3: 아니 그 눈 가운데다 덜맹이만한 걸 넣어가지고
0: 정통으로
4: 그래도 오, 그 얘기를 떠나서 또 오늘 주제를 또 알아보고 네. 이야기 순서를 가야 되니까요 자 우리 상태 씨 선생님 준비되셨죠?
6: 네.
4: 남북극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6: 아니 선정아 너 어떻게 빨리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0: 알잖아 내 동생이 군대 가 있는 거 아니 거기서 손전화가 마사 섰다고 내가 대신 고치러 가고 있잖아
6: 야 진짜 좋은 세상이다 이 라떼는 말이야 뭐 손전화기는커녕 이 편지 한 통도 쓰는 걸 눈치 보면서 썼다고 야 정말 좋은 세상이네
0: 어르신
6: 어르신?
0: 라떼 타령 금지
6: 알았어. 알았어
0: 금지 그래도 우리 동생이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6: 야.
0: 그러니까요 어르신 더 이상 관계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6: 알겠습니다
0: 관계 마시고 야.
6: 그래도 너 동생이 군기가 바짝 들었다니까 다행이다 너 근데 말이야 요즘 북한 군대가 좀 심각하대
0: 심각하다고?
6: 어.
0: 왜?
6: 너 궁금하지?
0: 궁금하지
6: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흔들리는 북한 군대, 흔들리는 남북 협력.
0: 빠밤.
4: 와.
3: 잠깐만요.
4: 우리 크리스 얼굴 봐요. 이게 뭔 얘기야?
0: 모르겠어, 모르겠어.
1: 엄청 때렸다 왔어요.
6: 정신 차리자.
4: 아니 크리스 지금 들어봤잖아요.
6: 네.
4: 보셨죠? 요 북한 말 혹시 들렸어요?
1: 거기 그 핸드폰 손전화기
4: 그거 들렸어요?
1: 그 확실히 들렸고요.
4: 확실히 들렸고 또
1: 관계 마시고
4: 관계 마시고
1: 근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0: 듣긴 들었는데
1: 관계란 거는
4: 네.
1: 중의적인 뜻이잖아요.
4: 그렇죠.
1: 다양한 뜻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4: 네. 근데 관계 마시고 하니까 관계 마시고
1: 나랑 친구 맺지 말자고
2: 실이 크리스 오빠가 명문대학을 갔다 온 게 맞네요 야 머리가 진짜 좋다
1: 아 신경 끄라는 얘기인가
2: 네 아까 그 관계 마시고
4: 네 관계 마시고
2: 상관하지 말래
4: 상관하지 말래요
2: 네,
4: 신경 꺼 아, 맞네
2: 네, 신경 꺼 가 이거요 나랑 뭐 친한 척 하지 말 신경 꾸지 신경 꾸고 가라 이 소리가 이 소리를 이제 북한에서는 야 관계하지 말고 가 상관하지 말고 가
1: 어디다 뿌리지 말고
2: 그 소리고 네. 아까 이제 손전화기가 마사졌다 하는
4: 마사졌다?
2: 거는 마사졌다? 한정도 방문이에요 아. 평안도 사람들은 마사졌단 말을 몰라요 네. 이거 억울하졌네 이게 표현해요 이거 억울하졌네.
3: 맞아요. 억울하졌다 그래요.
2: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함경도에 나가보니까 이거 마사졌네.
3: 제가 해령으로 갔더니 안 그래도 계속 뭐가 마사졌대요. 마사지다가 뭘까 보니까 그 찌그러지고 이렇게 억울하던 걸 마사졌다.
4: 마사졌다.
0: 고장난 거.
1: 감이 금방 와요.
4: 금방 와요. 네.
1: 듣다 보니까.
4: 듣다 보니까.
1: 또 설명 들어보니까.
4: 야, 역시.
1: 좋은 시간. 교육되는 시간.
4: 그러니까.
0: 뭐 배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네. 너.
1: 어쩌면 이런 어학 이런 거 너무 좋아.
4: 새로 배우는 거. 맞아요. 얘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

0: 너무 감사합니다. 자, 최근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이 어려워졌다고. 네. 그래서 붙죠. 군인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1: 그러니까
0: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 우리 상대 씨 말한 것처럼 북한의 군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더불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흔들리는 군대, 또 흔들리는 남북 관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2: 아, 네.
0: 우리 여기 이소연 씨, 군인 출신이시죠?
2: 네.
0: 좀 전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강지 씨, 네. 김정일 경호부대 출신이시죠? 또 우리 한 분이 계시되는데,
3: 어디요?
0: 어디요라고 하시는 우리 크리스.
4: 제가요?
0: 네. 제가요? 네.
5: 이야.
4: 그, 발장단 담갔어요.
0: 아, 네. 그래요?
5: 그 담그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학교가.
6: 거기 미국 군대 학교, 네. 네, 육군사관 학교, 웨스트포인트라는 곳에
5: 네.
6: 생도살이 1년 했습니다.
0: 1년.
2: 1년 생활.
0: 네. 아, 그러면 그때 당시 군기가 바짝 들었었겠네요?
4: 바짝 못 들어서 나왔어요.
7: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했어요.
4: 아, 국방 준비할 때도 군기가 더.
0: 아, 그래요?
4: 군기가 더 들어요.
0: 아, 그렇구나.
4: 포인트는 네. 다 뒤죽박죽 했어요.
0: 뒤죽박죽.
4: 캘리포니아 식으로.
0: 아,
4: 뭐, What's the man 하면서.
5: 포인트가 이거 옆에. 이거 아니에요?
2: 거수경례 하면서 거수경례.
4: 아, 그거 거수경례. 하다가 네. 그래도 학점 좀 1년 채우고 가야 되는데.
0: 네.
4: 그래서 이거 뭐 많은 것들 몇.
0: 아, 그럼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4: 이거 저거 어떻게 경례 앉은 자세로 하면 안 되는데.
0: 아, 서서.
4: 서서. 저기 저기 강진이.
5: 네. 얼마나 미군하고 좋습니다. 야, 역사적인 만남이다.
7: 아유, 어, 일어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합니다.
4: 아, 우리는 말 없어요.
2: 말 없어요.
4: 우리 괜찮고 집에 가요.
0: 아,
4: 네.
0: 감사합니다. 아, 이게
5: 야,
0: 나라마다 경례 방식도 다르긴 한데, 그죠? 아, 우리 소연 씨도 군인 출신이시니까 어디 나오셨죠?
8: 저는 사군단 사령부라고 해서 최전년 군단이라고 하는 북한 군에서 군복무했고요.
0: 네.
8: 서해 어도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뭐 서청도 대청도를 통해서 정찰을 나오는 네, 종신정찰대대 통신이었습니다.
0: 자, 그렇다면요, 분기가 잡히고 기강이 바로 서야 할 군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흔들리던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9: 네. 현 정부 들어서 첫 탈북 북한군 하사가 귀순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례는 이 사람이 귀순을 하고 그러고 한 이틀 정도를 북한군인들이 계속 자꾸 막 추격하고 해서 심지어 우리 군에서 대응 막 방송도 하고 사격을 하니까 그때 막 사삭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 8월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8월 20일 정도에 또 북한군이 또 귀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 민간인보다 오히려 군인이 오는 사례가 좀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6: 군대에서 딴 것보다 따뜻한 밥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0: 그죠.
6: 주어들은
0: 그러니까 주어들었다 하더라도 예, 예.
6: 군인 제일 그 조건이
2: 예, 예. 그렇죠.
6: 직업 조건이 제일 좋은 걸로
2: 맞아.
6: 알고 있습니다.
2: 있어요.
6: 나라 디펜스 해야 되니까.
2: 네, 네, 네. 네,
6: 김정은 좀
5: 잘못 알았어요. 잘못 선전당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조직 생활이 있으니까. 맞아요.
4: 오해했네요.
0: 그러니까 이 북한이 조직 생활을 하니까 더 오히려 더 철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빈틈이 보이고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왜 그런지 혹시 뭐 들어보신 게 있는지.
5: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정말 첫 번째로 백업 주는 그 부대거든요.
0: 네.
5: 북한 군인들, 김정은의 모든 그 행정 감독들, 그 당들 여기는 다 이제 백업 주는데요. 그리고 군수 공장.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장 같은 데는 백업을 안 줍니다. 작업자죠. 자력갱생. 이렇게 하거든요.
0: 그냥?
5: 자력갱생, 작업자죠.
0: 그 뭐죠?
5: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생겨서 먹고 살아라.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군수공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장교라든지 이러면 배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돌아가면서 다 떼먹는 거예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창고장, 사관장 다 떼먹고 그러면 이제 분대장이 그걸 가지고 식량을 이제 조소를 해야 되면 야 이거 시장에 내다가 옥수수로 바꿔와. 이러면 옥수수를 가져다가 또 절반 떼서 그 영양가 없는 옥수수를 병사들에게 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2판 4판인 거예요.
8: 그러니까. 또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보다는 네. BMG를 통해서 네. 이러한 군인들이 탈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 친구들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체제에 복종을 해야 되고 체제에 이러한 정책을 가장 먼저 이게 접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환경이 지금 배가 고프고 계속 노동을 시키고 그 안에서 탈영병이 생기고 네. 구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냐면 아, 이 체제는 정당하지 않다. 이것들을 꼭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7: 깨어나는 거죠.
8: 그러네요. 깨어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군대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렇죠?
8: 네.
0: 그러면 군대가 흔들린다? 그럼 나라가 당연히 흔들리겠죠?
1: 아, 그렇죠.
0: 그 흔들리는 그 나라를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1: 사실 뭐 요즘 이 남북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참 어떻게 보면 네. 냉랭한 아유. 그런 시기인데 네. 남한을 절대 국가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0: 그렇죠.
1: 자, 그 증거들 우리 정윤환 씨가 좀 낱낱이 파헤쳐 주시겠습니까?
10: 네. 네,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두 국가론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적대국으로 명시한 것은 마땅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평화통일위원회 그다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이런 세계 대남기구를 폐지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거 경의선철도 폭파시키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 날려버렸어요. 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지어진 거 우리한테 허락받고 날려버렸어요.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1: 네,
10: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국통일 3대 원장은 북한의 굉장한 상징성을 그 여자가 둘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착 이렇게 하고 그 굉장히 멋있는 그 말하자면 그 모뉴멘트예요.
0: 네.
10: 근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들어봐 들어봐 자랑을 하면서 할 때 그 3대 원장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에.
0: 네.
10: 근데 그런 걸 날려버린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7: 그쵸.
11: 왜 날려버렸을까?
0: 단절하겠다고 이제 단절.
10: 단절하게 네, 단절.
0: 네, 네.
8: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0: 네.
8: 네, 이분들의 그 최근의 이야기를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직접 통화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3대 통일 헌장을 폭파시켰잖아요.
0: 네.
8: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답니다. 저것까지 폭파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통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밖에 나와서 있을 때에도 통일에 대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작년 재강을 학습을 그렇게 시키고 내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통일이란 말은 다 지워야 된다.
0: 네,
8: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 아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7: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뭘까요?
0: 그러니까요.
9: 제 뭐 개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소통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 거니까 그 정권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김정은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요.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입니다.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걸 걱정해 다른 걸 생각 안 하죠. 점심 먹은 게 있으면 다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배부른 이민은 혁명할 생각을 안 한다.
0: 네.
9: 김정은도 똑같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이란 걸 절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배부른 주민을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주면 고맙습니다. 장군님. 할 수밖에 없거든요.
7: 생명의 은인이지.
9: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 이민들에게 뭔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요, 그 중요한 수단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꽉 묶고 있는 거죠. 그죠, 최우씨?
5: 2018년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랑 친했던 이제 현성월도 왔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아니, 그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구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0: 네.
5: 기차를 타고 이제 두 시간 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거 우리하고 너무 견줄표가 안 되구나.
7: 그렇지.
5: 네. 평양에 제가 지하철도 타봐도 대한민국 지하철보다 속도가 좀 뜬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넘사벽인 맞아. 거예요.
0: 네.
5: 그러니까 차라리 적대적 두국가론을 외치면서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놔야 북한 군인들이 딱 우리 대한민국 군인 대한민국 주민이나 군인들을 봤을 때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동족이다 이러면 떨리잖아요.
7: 맞아.
5: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9: 맞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김정은이 계속 핵을 그럼에도 계속 개발한 이유는 전에는 동족을 향해 핵을 쏘는 건 좀 물론 그렇잖아요. 네. 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1: 심하죠.
9: 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하겠다가 어찌 보면 적화 통일 야망은 더 확실해진 거예요.
11: 그렇죠.
9: 더 파행이 들어오면. 네.
0: 진짜 우리 탈북 패널 가족분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 정말
1: 아주 좋아요.
0: 그죠? 아주 좋아요. 그죠?
7: 귀에 쏙쏙 들어와요.
0: 계획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들도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북한의 그 숨은 의도.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특히 국정원 근무를 28년 하신 분 또 300명 이상의 탈북민을 만나오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탈북가족을 향한 애정어린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국정원에서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탈북민이 혹시 간첩의 임무를 띠고 넘어오지는 않았는지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있습니다.
3: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4: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2: 북한이 지금 그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그 설정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 취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2022년 초에 핵무기를 완성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남한하고 비교할 때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제는 남북 교류, 남북 협력 이런 것보다는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래서 한국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 기본적인 전략은 전혀 변화가 없고 전술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그 전략적 목표가 뭐냐? 김일성 일가의 권력을 세습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그 전략적 목표인데 지난 80년 동안 한치도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의식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은 오판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직에서 28년간 그리고 퇴직 후에 한 10년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위부 협조자들한테 10m 나가지고 코에다가 철사줄을 끼워가지고 북한으로 압송이 되거나 인신매매 당하거나 단순히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생각하니까 애틋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사기를 당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탈북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기를 당하는 탈북민들의 피해자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집단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법적 권위나 이런 것보다는 집단 구성원 내에서의 권위에 더 기가 솔깃하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적응을 더 쉽게 하고 도와주는 거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내 아들, 딸 세대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네. 전 국정원 수사차장이시죠. 그리고 국가안보전략 전문가이신 장석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보면 이 탈북민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네. 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탈북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6: 제가 이제 사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저와 우리 탈북기관 출신 분 있어요. 유명한 분. 국가정보전략위원회 다니는 분. 그분은 이제 한 1억 5천 사기당하고 저는 또 하도 없이 1억 7천 1,700
5: 그래도 사기당했잖아요.
6: 똑같이 당했어요. 한국 남자하고 북한 남자들이 짜고 했는데 저는 10년 딱 살았는데 저는 사기당한다고 생각을 못해봤어요.
7: 아. 우리 아빠가 당했어요. 같은 탈북민한테. 근데 우린 좀 금액이 커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리다 보니까 집도 분양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숨을 푹푹 쉬고 막 이러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는, 말을 안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앞으로 집이 있는데 여기 대출 그 금액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그게 온 거죠.
5: 이제
0: 곧 또
7: 이제 차 들어오겠다 이런 게 와서 저 아빠 보고 물어보니까 다 날렸더라고요. 저희가 9,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대출 값이. 그거 제가 이틀 만에 해결했죠.
5: 오. 그래요?
7: 저희 그 소속사 대표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 집까지 날아가면 우리 아빠도 엄마도 저도 이렇게 한재는 앉아야 되는데 대표님 제가 언제 갚을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3년 안에 갚겠으니까 내가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장기 포기 각서를 수서라도
5: 아이고야
7: 달라고
0: 절실해
7: 그 정도 그 정도는 절실하니까 그다음 우리 아버지를 뭐 어떡할 거예요 그 제 아버지인데
6: 절실하다
7: 그래서 그다음엔 했더니 대표님이 내가 너 뭘 믿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탈북했잖아요 그거 믿고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전화 끊고 바로 한 3-4분 정도에 통장에 딱
5: 멋지다
7: 그래서 뭐 다 갚았는데 3년 전에 다 갚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의 그 능력을 보시고 지금은 절대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때서부터 눈을 똑바로 보셨는데 지금 이제 제 콧주용도를 이렇게
0: 아무튼 오늘은 사기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7: 사기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네. 자, 저희들도 조심해야 돼요.
6: 맞아요. 맞아요.
0: 네, 크리스 조심해야 돼요.
6: 조심해야 돼요.
5: 사기꾼 있어요? 누구요?
0: 살면서.
6: 사기.
0: 사기. 자, 이제 아무튼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얼마 전에 경주 에이펙 때도 맞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 수차례 콜을 했잖아요. 콜링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답이 있었습니까?
5: 없었어요.
7: 네. 무시 전략이었죠.
0: 그렇죠. 무시했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 저도 뭐 정말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봐야 되는데 굳이 대화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차이가 났고 80년의 고립이 사실상 바뀌었다고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변화지 우리 외부의 변화와는 거의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데 작은 교류나 협력 자체가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북한 정권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급한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돈이 없고 본인이 지킬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에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목숨줄을 거기다 갖다 놓고 가져온 걸로 뭐 받을 것 같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원하는 만큼은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달려간 게 시진핑한테 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후로 북한의 국경이

0: 건설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뭘 한다고 건설을 해요. 그 저번에도 평양이 무너져갖고 600명이나 깔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지혜롭게 잘 헤쳐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아마 여기서 틈새 공약을 해서 자기는 살아남을 방법을 볼 거예요. 근데 언제 시점으로 봐서 만날 거냐. 이제는 칼자루가 이 칼날을 줬던 김정은이 이제 칼자루를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오라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언제 가냐? 중국에 내년 4월에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1: 네.
0: 이때 저는 평양으로 들어오게 해서 엄청난 큰게 예, 자기가 마치 북한은 그렇게 선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1: 네.
0: 평양까지 들어왔다. 근데 APEC 그 수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진짜 그야말로 막말로 꼽새껴가지고 여기에 얹고 자기가 그 옆에서 곁다리로 만난다? 김정은 그거 원하겠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하늘인데.
2: 꼽새껴.
0: 정피한데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주옥이 만나러 왔잖아.
3: 주옥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0: 주옥이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날 만나겠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게 뭐야. 난 왜 얘 만나러 왔는데 왜 나 만나.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 평양에 불러드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
1: 아, 분석.
4: 촌철력 있는 분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여태까지 북한은 대화제에 그냥 미사일만 발사하더라고요.
4: 맞아요. 미사일, 그죠,
1: 미사일. 일본만 날리다 네. 보니까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네. 탄도미사일 발사하던데 이것도 네. 어떤 의도가 숨겨 있겠죠?
5: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시위 형태다, 이것은. 즉 뭐냐면 뭐 대화에 이러한 조짐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2018년 19년처럼 트럼프가 분명히 김정은에게 이런 제스처를 보낼 거다라는 걸 이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이러한 힘을 가진 이러한 힘 자랑을 먼저 해야죠.
1: 네.
5: 그래야 정치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대화의 물꼬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계산도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 인육을 먼저 뭐 해주고.
4: 그러니까 뭐 하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고 관심 끄는 것 같아요.
6: 아니, 그럼 소연 씨께서는 우리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성사될 것 같아요?
5: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미국 그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얘한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적대적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가서 하나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금 고립을 넣었습니다. 핵 만들지 마. 너희는 비정상 국가고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면 뭐 대화를 무조건 해야서 트럼프를 움직여서 이 고립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은 트럼프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 타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0: 맞아요.
4: 그러니까 이 이제 남북 사이에 두 국가론을 주창한 김정은으로 인해서 이 냉랭함과 긴장감은 훨씬 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냉랭함과 긴장감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될 그러니까요. 거라는 게 있고
2: 불편하네요.
1: 관계가 개선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정세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수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물꼬가 조금씩 조금씩 수면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위정자들이 그죠? 정말 지혜를 갖고 네. 잘해서 새로운 국면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맞아요.
1: 자, 김정일 경호부대에서 13년 그렇죠? 네, 우리 강진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0: 봉사를 딱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이 딱 있지 않을까요?
1: 예, 그 사실은 그때 갈 때는 그 보상이라고 생각한 건 없어요. 아, 그냥 집안의 그 가문이 명예?
2: 영광.
0: 명예.
1: 영광. 뭐 어쨌든 네. 장군님 곁에 간다는 그 하나의 그 그런 어쨌든 긍지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13년을 그 충성경제하며 살았는데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전역을 해서 딱 왔어요. 집에 이제 도당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너네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아버지 엄마 살았다 뭐 누구 죽었다 하고 그 죽은 사람들한테 이제 술 한 병이다 이제 사탕하고 가서 안 키우시더요. 제가 그 90년도 이제 군에 갈 때는 사람들 월급이 70원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70원이면 그때는 뭐 한 가족이 그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됐어요. 도당에서 이제 그 다 모여서 그때 총 그 경호부대 출신이 전역한 게 25명이 됐어요. 그때 사탕 한 키로, 과자 한 키로, 술 한 병,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양복해주라고 양복지 한 벌, 그 다음에 그 월급을 이제 딱, 예, 돈 복지 딱 했는데.
2: 그게, 대단하다, 야. 네. 많이 받았네.
1: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는 2만 2천 원 받았어요.
0: 2만 2천 원. 네. 아까 70원이 한 달
3: 그러니까, 네.
0: 그 몇 달이에요, 2만 2천 원이면? 몇 년이네요, 몇 년.
1: 13년 동안에.
0: 13년.
2: 내가 군대 나갈 때는 100원짜리가 최고의 돈이었고, 제대됐을 때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최고의 화폐인 거예요.
0: 아, 그,
2: 돈 가치가 올라가고.
0: 완전히.
1: 그래서, 집을 지금 문뚝뚝 두드렸는데, 누구야. 집 부모님들도 알려앉았어요. 그래서, 문 열에 누구야. 막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내야 된 게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문 딱 열고 나오는데, 그, 백발이 되시더라고요.
3: 아이고.
1: 완전 백발이 되시고, 그 다음에 호동이 그냥 멍청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 엄마라고 지금 뭐 어쨌든 막 울고불고 난리 쳤죠. 아버지가 그 같이 안 왔어요. 그때 엄마는 어디 나갔다 그래서 30분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엄마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너가 처음 왔는데 쌀밥 해주려고 아마 쌀 다지러 나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2: 흰 쌀 걸로 옆집에 갔는데 네. 어머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3: 아.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 나갔는데 그 문 앞에서 엄마가 쌀 짜주고 우시더라고요. 그 새벽 2시부터 2시 반 정도 됐어요. 그때 엄마가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서 엄마 나 일 없으니까
2: 괜찮으니까
1: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장마당 몇 시에 일어날까 다 시험 나가더라고요. 내 돈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이제 나가서 장마당 쌀도 사고 가자 하고서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장마당 돈 두고 이거 먹고 살겠다고 딱 갔는데 그걸 가지고 고기 두 킬로에다 쌀 스물두 킬로인가밖에 못 써요. 그다음 하나 더 쓰라고 그래서
0: 13년의 결과가
2: 엄청 많이 준 거예요.
0: 그것도 많이 준 거라고요?
4: 엄청 많이 준 겁니다.
5: 독수부대니까 이렇게 야. 챙겨주고
2: 거의 천국인가 주는 거지. 네,
5: 그다음에 또 그 당 대학까지 배정을 해주고 하잖아요.
2: 네. 저희는 없어요.
5: 아. 저희는 딱 100원 한 장 들고 왔어요.
3: 100원.
6: 군 현실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10년 군복만 13년 군복만인데 단 하루 휴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만에 부모를 뵌 거잖아요. 백발로 변해 있고
5: 그치.
6: 이렇게 돼 있고 군현실 그러니까 이게 군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은 이런 말씀 그 배낭 있잖아요. 천배낭 하나에다가 새 군복 한번 입고 그다음에 이거 뭐 지하적 군화 이런 거 하나 메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3: 사실 강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세월을 군대에 있다가 이제 현실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7: 그렇죠.
3: 현실로 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이제 부모님 삶? 현실의 삶. 이거 봤을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1: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정부 탓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운명이 이러니까 우리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도 다 힘들겠지. 이런 걸 그걸 그 스스로가 그냥 수감하고 받아들였어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그 아이를 탁 낳으니까 보니까 이제 옛날에 결핵 환자 됐더라고요.
3: 어머.
1: 저는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열이 나고 그다음에 막 아이고. 아픈 거예요. 그래 보니까 병원 데려가 보니까
6: 결핵이야.
1: 결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그 장모님이랑 좀 싸웠지. 그 차라리 나한테 숨기지 않았으면 아이도 안 낳고 치료부터 먼저 해서 다 낳은 다음에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 낳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해 이제 제 와이프는 세상.
6: 정말 진짜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1: 네, 사망을 했고 그때 아들이 4살 됐는데
6: 어머 너무 안 됐다.
1: 결핵이라는 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반찬 갖다 놓으면 엄마보다 애가 먼저 달래도 가니까 그걸 내가 이제 머리 쳐놓던 게 지금 생각하고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7: 아프죠. 네. 자식이 먹겠다는데.
1: 네. 그 먹이지 않고 또 임산했다 또 와이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제일 그 마음이 저기 아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상처 가시기 전에 어쨌든 전역을 해서 이제 사범대학 졸업 딱 하고 저리자면 이제 그 보이보다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전역을 해서 대학 갔다가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지망까지 다 있어요. 도당에다. 나 그래, 보이부 입대하겠다 하고 처리했는데 한 두 달 만에 저한테 교원을 배치시키더라고요.
6: 그래서 이거 저리고 빠꿔 됐네.
1: 도당 상가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물어볼까? 내 옷이 고모가 지금 한국에 있다. 아, 신은 좀 그렇게 난 거예요.
6: 너는 또 어떻게 사냈대?
1: 근데 네. 그거 뭐 때문에 그 다음 보이부 또 잘리고 그 다음에 경비역사 교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0: 원망스러우셨겠어요.
1: 예, 네, 그래서 내가 계급사회에도 이런 계급사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정말 많이 그 정말 원망하면서 그 사이에 대한 그런 합리감을 좀 느끼면서 살았다.
3: 사실 뭐 이렇게 충성심이 높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6: 그렇죠.
0: 네?
3: 정말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군생활도 하셨고 오로지 사상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지 씨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1: 진짜 와이프를 잃고 내 직업을 뺏기면서까지 이게 정말 탈북만은 죽어도 안 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 네.
1: 병원을 배치돼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고모 때문에 원망했죠. 삼촌한테도 원망하고 했는데 삼촌이 미안하다고 중국 전화로 연락한 거예요. 네. 야, 너 강지 씨가 너 때문에 지금 뭐야 보이부도 못 가고 병원을 배치됐다 하니까 어느 날 고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삼촌이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전화를 했는데 아,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돈을 200만 원을 보냈어요.
3: 오.
1: 근데 그 한국 돈 200만 원 그때에서 나는 살면서 정말 받아본 돈 중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6: 로또 맞았지. 로또 맞았지.
1: 그 중국 돈을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쌀 사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가족 둘이서 1년 먹고 남겠다.
0: 1년이요?
1: 네, 1년 먹고 남겠다. 이 밥에 고기 또 먹는데 200만이면.
6: 1년 네. 넘게 먹지.
1: 그 넘게 먹죠. 쌀.
0: 어마어마한 가치네요, 진짜.
1: 쌀만 200만 된대, 그게.
0: 200만.
1: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야, 이게 남초대라는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상을 딱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 공원 내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번부터 도움 벌게끔 하겠다고 이산자 가족 찾기란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이산 가족 찾기 옛날에 네. 우리
6: 맞아 맞아
0: 네, 있었어요.
1: 네, 그래 사람을 네. 사람을 찾아주면 그래서 돈 네. 받아 가지고 제가 사령 가서 사람 찾았어요. 아, 막 그 부모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 상봉하는 거 볼까. 야, 내가 이게 진짜 이게
6: 손한 일을 했구나.
1: 정말 가족 이런 가족을 네. 찾아주면 진짜 이산 가족 찾는
6: 자기 역할을 했어.
1: 예, 네. 나 거기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난 돈만 받고 지금 돌려보내려는데 또 엄마 전화로 좀 만나게 해달라. 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까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돈 더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브로커 시켜가지고 중국이 저 연길이한테 보냈죠.
0: 네.
1: 안 들어가고. 그래 엄마 비행기 타고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한 열흘 동안 어쨌든 만나고 엄마는 한국하고 이 안에 또 브로커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다가 고집이 됐어요.
3: 아이고.
1: 휴게소 같은 데서 이제 다 화장실 가는데 이놈 버스 밑에 내려서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다가 이제 귀찮대 같은데 이런 경비한테 걸려가지고 물어볼까 이게 탈북자인 거예요. 그래 잡혀서 북송도 나가서 나는 보이고 나가자마자 예산에 강진이라는 사람 자기가 보냈다.
6: 어머 어떡해.
1: 네.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보이고가 들어채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제가 이게 막 도망치다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편지 한 장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빨갱이다 그런 빨갱이 없어요. 그저 죽여도 공산당이에요. 그런 분인데 편지 딱 보냈는데 그 글이 아직도 생각나요. 바라는 마음 국간되었구만 따르는 마음 더 돼서 너 벌써 충성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고
6: 반역자가 되냐
1: 역적이 되는 것 같구나 하면서 하지만 난 너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네가 갈 길은 남수선이다. 가서 너네도 잘 살아라.
0: 안전해.
1: 예.
6: 야.
1: 그러면 아들 걱정은 하지 말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 편지 받자마자 거기서 너무 펑펑 울었어. 이렇게 정말 죽어도 이 땅에서 죽으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갈아가지 하고 그 편지를 뽑고 그 다음에 지창 압록강을 넘었어요.
6: 아유 안 그랬으면 죽을 네. 뻔했다.
3: 진짜. 강진 형님이 여기 경호부대 출신 군인이시니까 훈련했던 게. 혹시 좀 빡센 훈련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탈북하는데 그 도움이 됐어요?
1: 그러게. 그게 몸에 배했던 게 아무래도 그 압록강 그 한 9m 되는 그 뭐야 이런 높은 방뚝에서 때 내려서.
6: 어? 9m래?
1: 3월 17일 됐어요. 얼룩굴이라고 있어. 해산이 있는 사람.
6: 얼룩굴 알아요.
1: 그 높은 데서 이제 겨울에 빠져서 눈이 한 3m 쌓였는데 그 쑥 들어갔다 가지고 암벽강을 넘어서 왔거든요.
3: 와, 다큐에서만 봤던.
2: 그 서방맹인 게 도움이 됐네.
1: 아, 그게 도움이 엄청 되죠.
2: 낙법으로 떨어졌네. 네.
0: 함부로 제대로 내리겠어, 그죠? 9m면 아무리 눈이 쌓였다고 해도 아무나 알 테요.
5: 고양이가 됐네요, 고양이.
4: 그러니까. 엄청난 민첩성과 네. 그 주위, 왜냐면 탈북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하신 거니까.
0: 그러니까.
3: 지금도 하실 것 같아요. 이 몸에 보면.
2: 아, 지금도 철봉 날아다녀요?
0: 이야, 진짜로?
2: 지금도 해요.
4: 진짜요?
2: 네. 철봉 와. 진짜 잘해.
4: 아니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벌써 그때 네 살이었는데 스무 살 됐다.
3: 스무 살.
1: 그렇죠. 예.
4: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세요?
1: 예, 알고 있고요. 탈북할 때는 그때 열 살 됐어요. 열 살짜리가 됐어요. 지금 10년이 됐고 탈북할 때는. 지금 있는데 저는 너무도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2: 다행이야. 그럼 최세성 군대 안 내보내는 거지? 예. 아빠 여기 왔길래.
1: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행불자로 됐기 때문에 네. 아들이 군대 나가고 싶어도 전혀 나라에서 안 내보내요. 사실은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이제 강희 씨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더 잘 사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4: 맞아요.
3: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우리 강희 씨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잘 사셨길 바라겠습니다.
0: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런 그 하나님이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우리 강진 씨를 잘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강진 씨를 통해서 또 주변에 또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 아멘.
0: 자,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북중 국경이 살벌한 감시, 또 그 전기 철조망, 예, 때문에 거의 탈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 탈북 루트가 생겼다는 말을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맞나요?
5: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봉쇄됐었습니다.
0: 네.
5: 근데 이것이 지금 북한이 스스로 먼저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차츰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그러니까 2023년.
4: 네. 네, 네. 네,
5: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활성화로 다 돌아갔다.
4: 와.
5: 이것이. 네, 다 돌아갔기 때문에
0: 네.
5: 오히려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차 무역까지 한다니까요.
0: 네, 네, 네, 네, 네.
5: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러한 통제력들이 약화가 됐다. 네, 약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보다는 가장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10년, 13년 견뎌야 되는 군인들이 탈북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이야, 좋습니다. 오, 자유여에 종종 나오셨던 탈북 가족. 우리 하늘 씨랑 성현 씨도 군복무 중에 그 DMZ를 넘어서 탈북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일단 사상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주세력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의 임관하는 그 군 장교들만 봐도 지금 장마당 세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사람들이에요.
0: 네네.
6: 그럼 이 세력이 좀 물러나고 지금의 이 장마당 세대가 주세력을 잃었다가 마침내 김정은 옆으로 가서 그 진을 치는 때가 올 거예요. 한 20년 후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장마당 세대가 사실은 장군님이나 뭐 그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뭘 받아서 먹은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가 알아서 키운 세대고 부모들이 장사를 해서 먹여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충성심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주의 이런 사상 이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당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0: 맞아요.
6: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거기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부실성. 이들은 김정은 하나 지키는 가병 사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들의 이런 사기는 계속해서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좀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 요즘에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 탈령병을 잡는 탈령병 소대가 생겼다.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지 그런답니다.
6: 그렇죠.
5: 너 이번에 나가서 일주일 있지 말고 3일 만에 와.
0: 아, 세상에. 이제...
5: 지휘관이
6: 그렇게 사정한다.
5: 그러니까.
3: 혹시 그 드라마 말고도 어떤 루트로 남한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나요?
7: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비라가 이제 넘어오면 그 안에 내용물보다는 이 비라 넘어오는 그 비닐방막. 그 비닐방막을 줍는데 제일 먼저 막 뛰어갔다고 해요.
0: 그래요? 그게 뭐 했어요? 비닐방막?
7: 군부대에 창문에 유리가 없었어. 그 비닐방막을 주워다가 창문을 막는 역할을 쓰는데 그게 되게 투명 비닐방막이 좋은가 봐요. 그걸 투명하게 이렇게 되는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5: 자력병사님. 저희 그 제가 군복무했던 항해남도 해주는 네. 대한민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0: 네네네.
5: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정찰 이게 통신 업무를 하다 보면 러시아에서 들어온 소련에서 들어온 통신 기재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면 기재가 낡아서 통신은 안 되는데 계속 돌리면 뉴스 나오죠.
6: 오.
5: 네, 라디오 나오죠.
0: 한국
5: 노래 나오면 네. 다 나옵니다.
6: 이야. 네.
5: 그래서 네, 통신 이 기재를 가지고 밤 9시부터 훈련 들어가면 계속 그걸 다 듣는 거예요.
6: 아,
5: 뉴스 듣고 자동차 생산 이만큼 했대 이렇게 다 듣고요. 더 놀란 것은 우리는 그거야 그치 상상하잖아요. 들어가서.
0: 그렇죠.
5: 근데 민가에 나가니까 항해남도 해주 쪽엔 TV에서 우리 대한민국 TV 채널 잡히는 거 아십니까?
0: 옛날 우리 아테나 잡듯이.
5: 예, T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국경지역에 가니까 국경지역 사람들은 USB 드라마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게 있고요. 네. 저 항해도나 평양 쪽에는 실제 그 뭐냐면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더 정확히 받고 있다. 휴전선 쪽에서.
6: 네. 우리나라 뉴스는 또 안 좋은 것들도 다 담으니까.
3: 사실 지금 강진 씨는 지금 표정이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표정이신데 네. 사실 군대에 있던 그 13년 동안 김씨 일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잖아요. 네. 아마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안에서는.
1: 그 안에서야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고난이 행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6: 아이고.
1: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그 안에서 전역할 때까지 죽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비밀이 노출될까봐.
0: 그러면 솔직히 그 경험하신 군대에서는 열악하다라는 거를 느끼셨나요?
1: 아닙니다. 열악하다는 것도 몰랐고요. 네. 내 몸이, 그 내 몸이 아니고 그래서 장군님 몸이다 생각하고 살아도 죽어도 거기서 뭐 살고 뭐 이런 정신 교육을 받으면 살았기 때문에
0: 네.
1: 차에서 뭐 실제 그잘
7: 먹었냐 안 먹었냐 열악했는가 한경이 물어본 거예요.
1: 야 그거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밥그릇도 내가 퍼서 먹는 밥하고 남이 따로 퍼주는 밥이 있어요.
7: 자율배식이 아니거든요.
1: 자율배식. 그래 한국에 제일 상상할 수 없는 군인들이 잘 식사한다고 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밥을 이렇게 쉽게 다 이렇게 가득 줘도 우리 17살 그때 나가면 그 예 돌도 세 그릇 먹어도 뭐 성차지 않았어요.
6: 아이고.
1: 집단적으로 우리 한 300명 400명 들이 같이 앉아 밥 먹는데 저는 남이 밥그릇 저는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병사 때 내 밥 먹고 또 저쪽 사람 밥 또 먹었으면 하는 이런 걸 살았어요.
3: 아 군인 식당처럼 셀프로 밥을 다 퍼갔어요?
1: 아니 다 그 뭐야 군인들이 밥을 다 퍼서
3: 네. 받는 거.
1: 그러니까 그냥 맛있죠. 병사들은 그냥 사간장부터 시작해서 병사까지 다 똑같은 밥을 다 같이 먹어요. 큰 사람들 작은 사람들. 네. 그래 거기서 정치적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진 씨가 경험한 부대와 우리 소연 씨가 경험한 부대는, 부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5: 아니 제가 평소에 얘기하면 여기는 고기도 맨날 먹었어요.
0: 그러니까.
6: 아, 진짜.
5: 그리고 쌀밥 그러니까 먹고.
0: 열악하다라는 거를 좀.
7: 훈련이 많이 했다는
0: 거죠. 네.
5: 저희처럼 폭탄밥 먹고 풀밥을 먹어봤어요.
3: 와. 해군에서
6: 많이 풀밥은 뭐예요 풀밥.
5: 쌀이 모자라니까 군인들에게 800g 식량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보충해라 식량으로.
6: 특수부대 상황은 왜냐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7: 날다람쥐가 틀어지 뚱뚱하면 날다람쥐가 안 되잖아요.
6: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북한군의 40%를 영양실조로 보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5: 아,
6: 그럼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냐.
3: 네. 그러니까.
6: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0: 네.
6: 도둑질을 해야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4: 본인들도.
6: 그럼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막 저희 엄마 세대는 가서 뭐 통일병사가 되어라 장군님께 충성하라
0: 네네.
6: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가 군대 갈 때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게 너 가서 도둑질해서라도 강도질을 해서라도 굶어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 굶어 죽지 말라. 네, 그래서 무조건 도둑질이라도 해라.
4: 유나 씨가 기억나는 군대에.
8: 저는 참 다행인 게 우리 아버지 계급이 참모장이어서 다행이고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적으로 떼먹고 거긴 빠졌네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떼먹는 걸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늘 막 쪽제비 참모장이라고 그러고 대대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치. 요단급으로 올라가니까 이 행정 업무를 안 봐요. 요단에 가면 그냥 넙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대하기 전까지는 그래 편안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올라가서 그 요단급 간부들은 그나마 그래도 가족들까지 배급을 줬는데 대대급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무리 특수부대여도 이 대대 그 용량실조 환자들이 나오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집에 보내면 안 올까봐 군인 가족들 보고 그거 용량을 보충하래요. 한 집당 우리가 세 명씩 또 안아야 돼요.
3: 가비로 보태요?
8: 아니 그러니까 그 군인 가족들이 밥도 해먹이고 뭐 약도 먹이고 하면서 이 몸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4: 지원해주면서?
8: 아니, 그러니까 안 지원해주면서.
4: 알아서.
8: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거 나, 뭐, 이거 뭐야, 이, 그 청년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글쎄, 내 자식도 제대로 배부르게 그렇죠. 보고 살릴 형편이 못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차로 이렇게 옥수수를 한 2, 300km를 예, 오도왔던 적도 있어요. 여길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부들 집에 용량실조 환자를 떠맡길 만큼, 한동안 그 97년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허약 환자들이 나왔었어요.
4: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북한 당국, 네, 지금 어깨 힘줄 때가 아니에요.
8: 반성해야 돼요.
4: 핵이 있다고.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겁안해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네, 잘 들으시라요. 북한 주민들이 군인들을 보시라요. 얼마나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지. 정신 차리시라요!
3: 사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서 하루하루 또 치열하게 근무하고 있을, 어떻게 보면 군인 후배들이죠. 네. 네. 소윤 씨하고 우리 강진 씨가 그 북한에 있는 지금 젊은 후배들한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어쨌든 도둑질에도 뭐 북한이 살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을 되면서 우리 이런 정말 사람다운 이렇게 사는 이런 자유라는 그 좀 누릴 그날을
4: 인권을 누리고
9: 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맞아요.
10: 저는 북한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
8: 맞아요.
10: 그다음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체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8: 네,
4: 네 맞다 맞다. 네.
0: 맞습니다. 맞고. 네. 아 오늘 오자유요. 맞습니다. 예. 현재 남북한의 정세, 그죠? 그리고 북한의 군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강진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9: 네, 정말 너무도 정말 감사한 게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체가 자유는 장군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미 자유를 정말 늘려보니까 사람이 인간의 그 가장 큰 권리가 자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런 유명하신 우리 그 뭐야 개그맨 배우님들 이렇게 모시고 정말 방송하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서도 좀 신앙심을 가지고 네. 자유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0: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세요.
0: 그러니까요.
11: 네. 저도 이렇게 함께 그 배우 형님하고 개그맨 개그우먼하고 함께하고 너무 좋았고요. 또 북한 분들 이 자유란 게 너무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뺏겨야만 느끼는데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았구나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이에요. 네.
0: 혹시 시간 되면 영어로.
11: 영어로요? 네. 아 저기 미국에 있는 미국 분들 위한 Hi. Freedom is very important, and you don't know its importance until you lose it. Thank you for anyone to anyone who is protecting our freedom. 네,
0: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를 적대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를 하는 마음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계속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계속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8: 잘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악기 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 네네. 악기 소리도 다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기타만 조금 쳐요.
1: 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예, 그런데 이제 그 꼭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악기가 있어요. 그게 색소폰.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우리 교회 색소폰 그 연주하는 예.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예. 그 시간 가끔 예. 발표도 하게끔 하고 했어요.
1: 색소폰의 매력이 약간 구성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쎈 그 좀 뭐라 바이올린이라든지 예. 이거하고는 달리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예, 예, 예. 색소폰은 굉장히 조금
1: 그 뭐라 그럴까? 남성 같은?
0: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옛날 우리 감성에 예. 좀 옛날 노래 그렇죠 하늘 담아 있는 그런 있잖아요. 예, 뭐 예. 이런 표현들을 예. 조금 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1: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색소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정말 명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꼭 노는 것 같이 보여요.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어? 아버님 차 트렁크에 있는데 네. 아니 곡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어머나. 인성이 좋다고.
0: 부모는 절대 물어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2: 싸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주님도 그 말을 좋아하실 거예요.
0: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습니다.
1: 네, 색소폰 연주계 멋진 분입니다. 루카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0: 네.
1: 예.
3: 그 예명이죠?
0: 예, 예. 아티스트명 예명. 어, 예입니다.
3: 어. 네네. 뜻이 뭔가요?
0: 어, 루카스란 뜻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예, 예, 이런 예, 예. 라이트 이런 예, 빛이라는 예, 예, 뜻이고 예. 세상에서 어떤 그 빛을 바라는 연주자가 되자라는 어,
3: 너희는 게임을... 세상의 빛이 되라 네. 말씀하신 대로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하고 뜻을... 지으신 거예요?
0: 네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1: 오, 네. 나름 고민을 루카스. 하셨네요. 루카스 예. 성경 읽다가 지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0: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 읽다 지진 네. 않았는데, 예. 예. 예, 그게 또 루크라는 누가라는 뜻이에요.
1: 예. 예. 예. 예.
0: 연관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1: 예. 예.
0: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잘 연결이 됐네요.
0: 네, 네, 네.
1: 국내 이 색소폰 연주자들이 꽤 많은가요? 네. 어떤가요?
0: 어, 꽤 이제는 많죠. 많아졌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어, 악기를 잡은 지가 한 20년 정도, 아, 네, 됐는데, 예, 예. 그 처음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정말 스페셜한 악기였어요. 흔하지 않은 예, 예, 예, 예. 그런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가 예, 그렇죠. 이제 됐죠.
3: 네,
0: 예, 많은 분들도 하시고.
1: 예. 예.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그러면? 어,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5년? 조금 더 되는 아, 것 예, 같습니다.
1: 어디서 예. 처음에 연주하셨어요?
0: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라고 예. 이제 하는 거는
1: 예.
0: 저는 이제 그 MBC의 예전에 예.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라는 예, 프로가
1: 예.
0: 있었어요.
1: 예.
0: 그 사모님이라는 프로가 제일 핫했던
1: 예.
0: 김유래 씨가 나왔던 그 프로의 이제 어, 하우스 밴드죠.
1: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주하고 네. 이,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쪽 오려면은 네. 쉽지 않은
0: 쉽지 게. 않죠. 예. 그게 대학교 한 이제 4학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몇 명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 같은 개념인데 예, 뭐 예. 인디밴드 실력도 안 되죠. 그냥 친구들이 예.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하면서.
1: 그냥 밴드.
0: 네, 그냥 밴드. 네, 그냥 밴드. 그래서 그, 이제 뭐, 이 티켓을 만들어서,
1: 예.
0: 이제 그런 거 뭐 대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만 원씩
1: 그렇죠.
0: 지인들
1: 예.
0: 팔아서,
1: 예.
0: 그날 대관료만 메꿔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 아니면 공연 단 다음에 얼마씩
1: 또 걷어서,
0: 예, 털어서 내고.
1: 예.
0: 대학로 이제 라이브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공연장의 그 당시 사장님이, 네.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목사님이셨어요.
1: 아~
0: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목사님만 아니셨고,
1: 예, 예.
0: 저희가 그냥 뭐, 인봉이 형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1: 대표였었거든요.
3: 그런 그 예, 이런 표인봉 말고.
1: 예, 예.
3: 그 개그.
1: 예, 개그.
0: 네, 네.
1: 예. 예.
0: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니까
1: 예?
0: 이렇게 그 극장을 와서 이렇게 봤다가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어 쟤네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좀 되게 이쁘게 이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를 그 밴드로 소개를 시켜줘서 PD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C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돼요.
3: 그러니까
0: 너무나
3: 굉장히 빨리 데뷔하게 된 거죠.
0: 네네 네, 그렇죠. 네.
3: 그러면 네. 제일 처음에 색소폰을 딱 이렇게 네. 손 들게 된 네. 때가 언제였어요?
0: 예, 그래서 이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1: 예.
0: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
1: 예.
0: 정말 좀 계기가 특별해요. 정말
1: 어.
0: 예, 듣고서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1: 네.
0: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1: 네.
0: 저는 또 이제 작곡을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이제 제가 쳤는데 좀 또 남고인데 남자가 또 저기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더 특이하잖아요. 네,
1: 그렇죠. 네,
0: 그 당시에 또.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권해서 그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예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네.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10년 넘게 군대 생활을 직업군인을 하시다가 이제 사회로 나오셨으니까 그 정신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1: 그렇죠.
0: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분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그래서 뭐 음악한다 뭐 저 뭐 딴따라 뭐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음악을 이제 접게 돼요. 음악에 대한 꿈을 고2 때 접게 되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 네가 대학을 가고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그냥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가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 군악대로 뽑히게 돼요.
1: 어머나.
0: 너무나도 신기하게.
3: 근데 무슨 악기로 군악대?
0: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고
1: 건반.
0: 피아노 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뭐 너무너무 운이 좋게 군악대로 뽑혔는데 군악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더니 그 야 너 저기 이 악기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3일 있다 제대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악기 해 이랬는데 네 하고 가서 했는데 그 악기가 색소폰이었던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 악기가 색소폰이라는 것도 모르고
1: 제대로 모를 때
0: 네. 그리고 그냥 해 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들고 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악기랑의 첫 만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색소폰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악기를 만났으면은 글쎄요 제가 그 악기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3: 그러면 배우면서 굉장히 이 악기는 매력 있다 생각한 거네.
0: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매력 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했고 뭐 옆에서 욕하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게 쭉쭉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기가 참 나랑 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악기의 어떤 그런 남성적인 면이랑 그 집사님 말씀하신 어떤 한에 대한 그런 소리도 있고 이게 좀 그런 상당한 좀 매력이 저한테 많이 그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악기구나 하는 생각을 연주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탬버린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0: 네, 그렇죠.
1: 네. 안 그랬으면 노래방에서 잘 봤을 것 같아요.
0: 네. 제 뒷군번이 그 탬버린 쪽으로 갔어요.
1: 아, 그래서, 진짜요? 네.
0: 참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해 뭐 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1: 그렇죠.
0: 말도 하잖아요.
3: 그럼 군에서 그 얼마나 배웠어요?
0: 군대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복무할 당시는 이제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배우고 그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도 제가 아 이거를 연주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그 당시 이제 그 통계학과였거든요.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1: 상관없는.
0: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실용음악학교 쪽으로는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근데 2년제잖아요, 전문대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4년제였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니 4년제를 다니다 왜 저걸 때려치고 전문대 가려고 하지?
1: 그렇지.
0: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아 그래 4년제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고 대신 이 악기를 좀 더 내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귀로는 좋은 음악들은 너무 많이 듣는데 제가 그만큼 못 부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악기가 좀 많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뭐 여기 교회에서 연주할 기회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예. 이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예.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예. 하던 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1: 그러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배운 거네요. 배우면서 네. 일도 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좀 웃긴 게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거 불고 있으면 이거 꼭 노는 것 같이
1: 그쵸,
0: 보여요.
1: 그냥 취미생활로. 네, 네.
3: 그 공부인데.
0: 네,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배짱이가 음악도 이게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회사 원서 넣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래?
1: 그러고 있을래.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을 친가 외가를 통틀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 돌연변이네.
0: 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의 말을 들으니까 예.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1년의 시간을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 졸업을 하니까
1: 네.
0: 내년 2월까지 제가 1년만 음악을 해보고 제가 이게 소득이 없고 뭐 그냥 변변 찾으면 제가 그냥 회사를 뭐 원서를 넣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년의 시간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 3월 달에 그 개그야 방송의 하우스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1: 예,
3: 말
0: 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1: 네?
0: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1: TV에 나오고
0: 예.
3: 그러면은
0: 그게 이제 뭐 1초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예, 봐도 저기 TV에 나가니까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이러면서
1: 그렇지.
0: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 티켓도 드리고 또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방송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음악하는 거를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제일 너 하지 말아라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0: 네. 그,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1: 예.
0: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 예, 너무 예. 웃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1: 아,
0: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랬는데 한 3년 전쯤이에요.
1: 네.
0: 우연찮게 뭐 이렇게 짐을 싣다가 아버님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1: 네.
0: 아니, 거기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웬 색소폰?
0: 그리고 이거 뭐지? 그 아버지 이거 뭐야 했더니. 아버님이 그게 이렇게 말씀을 피하시는데
1: 네,
0: 알고
1: 네,
0: 보니까 아버님이 색소폰을 몰래 사셔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이게 하시고 싶었고 좋으셨는데
1: 예, 예.
0: 막상 아버님이 그거를 반대하셨으니까 저한테 네.
1: 말을 못 하시고
0: 말씀을 못 하시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수상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튜브로 색소폰 부는 거를 그렇게 듣고 차만 타도 그거 CD를 사와서 그걸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한번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저한테 하셨던 게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더
3: 그러니까
0: 많이
3: 1년의 시간을 예. 줬다고 하는 그게 네. 오히려 네. 더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0: 예.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그냥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하고
3: 근데 늦게 시작해서 데뷔는 또 빨리 하게 됐잖아요.
0: 네네.
3: 그리고 세션 연주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요.
3: 한번 소개해줘. 어떤 경력들?
0: 네.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수 공연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이제 항상
1: 보이니까? 내는
0: 거 많이 보이기 네. 때문에.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7080 뭐 나는 가수다 불의의 명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 많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 가수 박상민 씨 밴드 마스터를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서 뭐 그 외에도 뭐 김건모 씨, 뭐 YB 오. 형들도 뭐 많이 친하고 투어도 많이 다녔었고.
1: 심수봉.
0: 네, 심수봉 선생님도 제가 밴드를 맡아서 네, 같이 아이돌도.
3: 그러면 뭐 유명하신 분들 다 했네. 네.
1: 그러니까는 어, 주위에 네. 소문이 난 게 인성이 좋다고.
0: 아, 네.
1: 소문 맞아요? 네.
3: 이름 때문에 더 그런 소문이
0: 네, 네. 네, 소문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안 되죠.
1: 실력도 네. 좋은데 본인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0: 네.
1: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분이 네. 오늘 나를 잡아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상민입니다. 예쁜 성민 누나, 인석 씨,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뭐 워낙 잘생겼잖아요. 얼굴에 빛도 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아, 내가 볼 때 주님도 요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싸가지가 있었어요. 주님도 싸가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매너? 어린 친구인데도 매너도 있고 싸가지도 있고 일단 실력도 뭐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0: 아티스트로서 팬데하다. 제 밴드에 지금 또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또 편곡 이런 것도 쫙 하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좀 강한 스타일이고 인성 씨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그걸 절묘하게 이제 조화가 돼서 좋은 음악이 나와요. 후배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자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성아, 지금처럼만 쭉 하자.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야, 그 어린 인성이가 이렇게 이제 커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노라는 음악인이 됐어. 그런 음악 변하지 말고 쭉 가고 형이랑 또 오래오래 가야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냐면 외국 밴드들 보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70 넘어서까지 음악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럽거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파이팅하고 오늘 잘해라. 성민 누나한테도 잘하고. 저만 괜찮으면.
1: 깜놀.
2: 네, 20년, 2년이에요?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막둥이로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 팀이 정말 이 한국에서 레노라는 연주자들로 모인 팀이거든요. 드럼 치신 형님은 가수 조용필 선배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 치신 형님이고, 뭐 건반 치시는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뭐 내 쟁쟁한 그 분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저의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밴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돼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를 여기 소개를 시켜줬지만 여기서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한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했다가도 흔히 말해서 그냥 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밴드가 한 10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그런 뭐 이런 스태프들이랑 공연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의 한 2, 30명 정도가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이제 형이 탁 여기서 음악을 멈추더라고요. 다시 불어봐. 그 여기 한 30명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더니 아니야 다시 아니야 다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고 남어 딱 해서 끝나고 남아서 그 형이랑 한 시간 동안 제가 막 아주 혼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이랬던 땀 뭐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나고 그 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끝났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민이 형님한테 되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네 번 정도를 더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앞에 다른 형들한테 야 여기 인성이가 얼마나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면서 저를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네. 느끼는 게 이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느꼈거든요.
3: 네, 네.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그 감사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한 통 꼭 드려야겠고
1: 저도 형님 잘 모셔야 되겠네요.
3: 잘 모시겠습니다.
2: 그리고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화면으로 네. 화면으로 답장을
3: 화면으로? 아,
1: 네. 네. 상민이 형.
3: 네, 상민이 형.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그 합주실에서 만났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더 음악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아, 예. 네. 네.
2: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잖아요.
3: 네네네네.
2: 네? 모태 신앙이었어요?
3: 네, 모태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친가 외가 뭐 지금은 저기 좀 연세가 많으셔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할 거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2: 근데 이미 이제 음악상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네네. 그때 시작했던 게 예, 음악상을 유천이. 키워준 거잖아요.
3: 예. 엄청나게 그렇죠? 그게 컸죠. 예. 그리고 어떤 악기를 20살에 잡았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늦었죠. 느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0: 밀어주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이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1: 네. 있어요. 네. 네. 뭐라고요?
0: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도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매일 한 번씩 정도로 네. 네, 하고 계십니다.
1: 근데 지금 얘기로는 중학교, 네. 고등학교 순탄하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로 성장을 했는지
0: 네네네.
1: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는 쪽
0: 네네네.
1: 우리
0: 그렇죠.
1: 그래서 어땠나 네. 되게 어릴 때 어땠어요?
0: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금 나가요?
0: 네, 거기까지는
2: 잘 갔지.
1: 예.
0: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그 성경학교 다 참석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1: 지금까지
0: 너무
1: 좋아요?
0: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니까 이게 이제 확 터집니다. 예.
1: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네, 거죠.
0: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면서 교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학을 가니까 각자 대학교로 찢어지면서
1: 네, 네, 네. 그렇죠.
0: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 번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라는 네, 적이 없었어요.
1: 네.
0: 뭐, 한 번은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현관문에서.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도 한 번도 나무라는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2: 네, 눈물로 기도하셨겠지. 네.
0: 그거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네, 엄청나게 저 회개도 많이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1: 근데 사실 그런 이런 이제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0: 네,
1: 쫙
0: 네,
1: 한쪽으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뒤돌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할 일은 이런 고민 하거든요.
0: 네, 네, 네.
1: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0: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말 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수들이랑 그런 큰 무대에 서고

0: 큰무대에 서고 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1: 네.
0: 뭐 체조 경기장 한 만 명이 들어가요. 만 명이 들어가는 부대에서 가수랑 같이 제가 거기서 악기를 불고 연주할 수 하는 날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앨범을 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고요하다는 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좀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곳에서 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좀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의 소규모고 많지가 않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죠? 많지가 않고 어떤 그 좀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거 하네 그럼 보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너희 찬송가만 연주하지 마라. 일본 노래도 좀 해주고 유명한 팝송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런 찬송

0: 휴가 같은 거는 마지막 쪽이나만 좀 이렇게 연주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요를 막 해도 괜찮나? 저는 처음에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공연의 피드백을 이제 나중에 듣는데, 내가 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었는데,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무대는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아니면 5명 모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도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 1명이 오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아, 그 공연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한 공연보다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 해답을
1: 한 명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2: 그런데
1: 제가 우리 루카스 연주를 들어봤어요.
0: 네네.
1: 가스펠 연주도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 앨범도 됐나요?
0: 네네네.
1: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0: 아, 감사합니다.

0: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1: 그 제가 그 가스펠 앨범 말고도 네. 그 앨범을 이제 총 한 6장, 7장 정도 발매를 여태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부터 그 계획을 이제 했던 게 꼭 이게 일반 앨범이라도 한 곡씩은 꼭
0: 찬양을
1: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거를 또 가스펠 앨범에 이제 실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3년도 낸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한 주품에라는 찬양이
0: 주품에. 네.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예.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받은 찬양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그 앨범을 만들 때 실었었거든요. 예.
0: 네.
1: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0: 네. 안 들어볼 수 없죠.
2: 그렇죠.
0: 예.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2: 예, 예.

0: 역시.
1: 예. 네. 그럼 혹시 그 아내분도 네. 음악 하시는 분인가요?
2: 네, 전공은 어. 이제 작곡가긴 한데,
0: 아, 예, 예. 네,
2: 피아노도 피아노. 잘 치고,
0: 예. 예. 예. 예. 예.
2: 그렇습니다.
0: 아기는요?
2: 아기는, 지금 이제 5살 된 예? 쌍둥이. 예.
0: 쌍둥이?
1: 예. 쌍둥이?
2: 남자 이제 쌍둥이가 있고요.
0: 예.
2: 예. 뱃속에 한 명 또 있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1: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굉장히 네. 힘드셨겠는 게 아니에요?
2: 예. 어쨌든 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이 감정이거든요.
0: 아, 예.
2: 너무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아.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라는 판정을 받고 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애인일 것 같다는 좀 판정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받고 이게 괜찮다고 판정을 받아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32주 이틀 만에 이제 좀 일찍
0: 네,
2: 조산에서 태어나서 좀 작게 1.9kg, 1.5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조그맣게 네. 예, 태어나서 그 한 명은 더 작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0: 예.
2: 큰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0: 네.
2: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거의 뭐 한 3주, 아이고. 4주 거의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예, 고생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1: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
2: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건강하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발달이 어쨌든 미숙하니까 좀 느리잖아요.
0: 네, 네.
2: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이제 일반 친구들 못지않게 키도 다 따라왔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보면서 뭐 그때마다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시게 많이 하시는 거를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계속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태교 앨범을
0: 예.
2: 사실은 이 그 이름이 지향이 지후예요. 그래서
0: 예.
2: 그 지향이 지후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자장가 한 곡을 그냥 작곡을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곡을 실었고 나머지 악곡은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저는 색소폰을 불어서 찬송가로 악곡을 이제 이렇게 채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매를
1: 태교 음악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잔잔한가요?
2: 그렇죠. 태교 음악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아기가 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조용조용.
2: 아주 조용하게 힘을 모든 걸 빼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앨범은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이른 동의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을 또 위로하는 의미에서 예, 만든 앨범이고 이게 이른 동의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0: 모르겠죠.
2: 저도 몰랐거든요.
0: 예.
2: 근데 좀 아 이런 이른 동의를 위한 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피아노와 색소폰이잖아요.
2: 네네네.
1: 피아노와 색소폰이 잘 어울리나요?
2: 잘 어울려요.
1: 너무 네.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목사님이 아이를 네. 하나 더 가지시면 들을 수 있는.
1: 그러고 싶은데.
0: 네.
2: 오늘 선물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곳이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2: 정말, 기쁨으로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0: 네.
2: 예, 많이 이제 있습니다.
0: 예, 아, 예. 그래요.
1: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죠?
0: 예.
2: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아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너무 맞아요. 어렵고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감동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런 일에 이거는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서 또 연주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냥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항상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고 제가 불만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항상 결론은 좋게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실망을 하면은 B나 C나 D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연주자로도 할 수 있게 그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막 욕하고 두드려 패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기도 제목은?
0: 그 셋째가 또 건강하게 그 태어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제가 이 셋째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쌍둥이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입덧을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아 이걸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연주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2: 자 이제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좀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0: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대게 찬송가 있는 걸 제가 좀 신나게 이렇게 좀
1: 바꿨어요?
0: 편곡을 해서 작년에 이제 낸 앨범에 이제 또 실었었는데 이게 좀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매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쪽 이제 남미 쪽에 어떤 그런 뮤지션들이나 그 교회 이제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똑같이 자기네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이 좋고 너무 저기 그 나중에 이 사태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한번
1: 가려고요.
0: 가서, 가서 같이
1: 좋다
0: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루카스 만나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루카스 삶을 돌아볼 때 색소폰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음 품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 루카스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빠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장석훈의 천중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정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그, LA에 비해서 뉴욕은 특히 더 여름이 더 뜨겁고 덥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마 여름에 더 지치고 더 막 살도 빠지고 체력도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또 여름에 막 음료수 많이 드셔서 살이 찌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께 다 천중산삼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올해 90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겨울은 그래도 집에서 뭐 외출을 많이 안 하시니까 잘 지내시는 편인데요. 여름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선풍기를 틀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너무 지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고요. 그리고 또 누워있다 보니까 오히려 입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낮에 계속 낮잠을 자다 보면 또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 이래서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웬만하면 저는 여름 전에 무조건 산삼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무더위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지금까지 90세가 되셨는데도 어디 특별히 약 드시는 것도 없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손님 중에서도 여기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좀 지치고 입맛도 없고 그리고 또 여름 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시고 낮에는 또 100도가 넘으니까 외출조차도 하실 수가 없는

0: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혼자서 제대로 차려 드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대충 드시다 보면 오히려 기운이 더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산삼을 두달 정도 드셔 주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고 여름을 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삼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드실 경우에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손님들이 다리에 기운도 나시고 화장실을 빈번히 다니셨던 분들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줄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운되셨던 컨디션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니까 살것 같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매장이 23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또 우리 손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드시고 안 오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번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도 산삼이 생각나고 또 산삼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봐서 또 오시거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잘 계시다가 갑자기 아파지시면 또 산삼만큼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산삼을 또 구입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무더위 때문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요새 정말 작년 같지 않고 몸이 안 좋아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꼭 오늘도 산삼 좀 저희 세일 내용 들어보시고요. 누구든지 좀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가격으로 오늘도 특별하게 세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건강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산총산삼 무엇보다도 이 과연 이게 좋은 산삼일까? 이게 어디서 난 걸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총산삼 어떻게 그런데 뭐 누가 이 제품은 확실하다라고 인증서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 게 제일 확실할까요?
0: 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 농림부 인증서까지 다 첨부를 해서 저희가 산삼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같은 천종산삼이라는 단어를 써도 같은 산삼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방문 판매, 그리고 마켓에서도 정말 산삼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싸다는 이유로 구입하셨다가 또 특별히 그렇게 효과가 없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실은 천종산삼과 장래삼을 이잘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장님이 이거는 장래삼이고 이거는 천종산삼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천종산삼이라는 단어 때문에 같은 산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이가 채취하는 매장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는 항상 사장님이 채취한 산삼 말고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게닉이고요. 케미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거나 몸이 뜨겁거나 그동안 삼종류를 못 드신다 하셨던 분들도 저희 매장에서는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싸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번에는 제대로 된 매장,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매장에 오셔서,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요. 산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매장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159-25, 노던 블루버드로 오시면 저희 매장에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산삼차와 함께 상담도 하시고 제품도 둘러보시고 또 나에게 맞는 산삼의 복용 방법, 나에게 맞는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제품들을 잘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할인 안내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은 특별하게 세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세일을 많이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좀 드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산삼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요 건산삼 300불짜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충분히 우려서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또 산삼주를 담그실 수 있고요. 또 씹어서 드실 수도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150불에 해드릴 거고요. 또 천삼 레귤러, 산삼 100%로 캡슐에 30알 만들었고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해드릴 거고요. 또 저번 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차가버섯, 상황버섯을 세일해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가버섯, 상황버섯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드릴 거고요. 6개월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세일을 해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산삼불로초입니다.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만들어서 한 달분 한 병에 300불인데요. 오늘은 한 병을 사시는 분들께는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불로초 캡슐 한 달분이 300불에 세 병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주소가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 있으면 아버지 날이 다가오는데요. 아버지 날 선물 준비하시지 않은 분들, 이번 주 할인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주 할인을 이용해서 선물 준비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머니 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많은 선물들 준비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아버지 날이 조금 조촐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불쌍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성껏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할인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 할인을 활용하셔서 선물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니저님, 이 천정산삼과 불로초를 넣은 제품은 어디에 좋아요?
0: 예, 일단은 산삼과 불로초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삼은 면역력, 혈액순환,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산삼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불로초는 알라스카산 불로초입니다. 요것도 저희 사장님이 직접 다 채취를 해서 씻어서 말려서 깨끗하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인데요.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 이명에 좋고요. 기력이 없는 분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몸이 무거우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화장실을 빈번하게 다니시는 어르신들께 이 산삼 불로초가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병이 한 달분이고요. 30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그냥 캡슐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삼 100%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삼 레귤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30년산으로 30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인데 오늘 500불짜리를 2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리니까요. 산삼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세일을 해드렸는데 상황버섯과 차가버섯을 저희가 처음으로 세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버섯에 대해서 궁금하셨는지 문의도 많으셨고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버섯, 차가버섯 같은 경우도 알라스카에서 사장님이 직접 다 채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루나 어떤 패키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잘 썰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 넣으셔서 3-4탕까지 재탕을 네 번이나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300불짜리가 150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한 봉지가 6개월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를 또 우려서도 드시는데요. 또 상황버섯, 차가버섯으로 술을 담그셨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위해서 좀 장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황버섯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간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항암 중이신 분들, 특별히 수족 냉증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각종 암에 상황버섯을 구매하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둥글레차 맛이 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잘 먹습니다. 특별히 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나오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폐암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폐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버섯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삼도 상황버섯 차가버섯도 슬로우 쿠커에 그냥 물을 넣고 우려서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 밥을 할 때 이 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도 밥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특별히 삼계탕을 끓일 때 상황버섯을 끓인 물로 그 물로 삼계탕을 끓이시면요. 한방 삼계탕 맛이 나서 기름기도 제거되고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무더위에 우리가 삼계탕 많이 드실 때 요 상황버섯 끓인 물로 삼계탕을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도 다르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산삼을 1년 내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구입하셔서 한 6개월 정도 산삼과 같이 복용하시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1: 네, 천종 산삼도 그렇듯이 이 차가버섯, 상황버섯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 저기 알래스카의 아주 깨끗한 자연 속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변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왜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운동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드시고 적게 드시다 보니까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막 관장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버섯 물로도 이렇게 좀 효과를 많이 보시나 보죠?
0: 예, 일단 뭐 버섯 종류도 그렇고요. 산삼불로초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체질이 다르고 연세가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달라서 다 똑같은 증세로 나올 순 없지만 그래도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혈액순환을 도와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그래서 뭐 변비뿐만 아니라 드시는 약이 많다 보니까 이 케미칼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웬만하면 정말 의사가 드시라고 하는 것 외에는 따로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상황버섯, 차가버섯, 그리고 산삼 같은 경우 올게닉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케미칼이 없는 제품으로 좀 건강을 챙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뭐 다 드신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제가 또 10년 이상 일을 해보니까 드시고 좋아지셨다라고 재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희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또 저희 매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10만이 장석훈 천종산삼 클릭해 보시면 물론 많은 산삼 캐는 것들 그리고 드시는 방법들도 나와 있지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0명 이상이 이런 저희 제품들을 드시고 좋아지신 사례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나 저희 매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번 그 댓글들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매장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8-879-2340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세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오늘 건산삼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건산삼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분을 150불에 드릴 거고요.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산삼 100%를 담아 만든 제품 500불짜리 한 달분을요. 반값 250불에 해드릴 거고요. 차가버섯 상황버섯 300불짜리를 150불에 반값 해드리는데 요 버섯은 6개월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세일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 한 병에 300불인데요. 오늘 한 병을 구입하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불로초 300불에 무려 3개월분 3병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세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약 전화는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예약해 주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요. 저희 매장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편 배송도 도와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에 계신 분께 선물 드릴 때, 또 부모님께 멀리 보내드릴 때 미국 국내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가시는 분, 귀국하시는 분들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지고 가시죠?
0: 예, 예전에는 저희가 한국에도 우편 배송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하는 전제품, 또 산삼불로초 건산삼 천삼, 버섯 종류 같은 경우도 그 밖에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꿀산삼, 또 뭐 파우치, 불로장생 등 여러 가지 제품들도 한국에 직접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타주에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오늘 세일한 모든 제품을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산삼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오늘 세일한 것 중에 나는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제품들이 더 필요한 제품인지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산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두 달을 드시는 게 가장 면역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값을 많이 해드릴 때에는 두 달분을 드셔서 좀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달을 드셔주시면 여름, 겨울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피곤해한다라고 생각되시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세일, 정말 5월 저희가 특별 세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아프면 나도 아파지고요. 네, 내가 아프면 주변 사람도 아픕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는 오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할인된 제품들 한번 구입해 보시고 드셔보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너무 흔해서 아이 뭐 인삼, 홍삼, 뭐 천정산삼 다 뭐 똑같은 삼이지라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고요. 매니저님, 인삼, 홍삼, 천둥산삼 분명히 다르죠?
0: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인삼은 삼계탕을 끓이는 용으로 많이 드시지, 실질적으로 건강에 막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인삼을 많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사포닌의 개수가 6가지로 딱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7번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사포닌의 개수가 18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9번을 쪄서 9번을 말린 게 흑삼입니다. 그래서 사포닌의 개수를 늘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장내삼이라고 해서 산삼의 씨를 가지고 재배를 해서 인위적으로 키운 것, 그런 것들도 사포닌의 개수가 24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천둥산삼 같은 경우는 56가지의 사포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건산삼으로 말렸을 때 사포닌의 개수가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사포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검색을 다 해보시면 이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많이 오시는 이유가요.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사포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산삼을 좀 장복해서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사포닌이 있을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산삼은 성분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몸속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특별히 질병을 예방해주고요. 감기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도와주는 게 산삼이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강제품 드셔보셨지만 효과를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품을 좀 좋은 가격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이 세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일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때에는 이렇게 많은 세일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같은 세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값 할 때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삼을 재배하는 재배지에서 적지 않게 농약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농약을 쓰는 곳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농약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 좋은 삼을 좀 그 효과를 상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뭐 화학제품들의 오염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천둥산삼이 가장 으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천둥산삼을 구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또 구입하시는 제품들 꾸준히 드시면서 효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매장 전화번호가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의 주소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좋은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또 다가온 아버지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서 물건들 잘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들 이제 봄이 가고 또 여름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 또 싱그럽고 또 건강한 여름을 네, 온 가족이 행복하게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천둥산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잘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만인 장소꾼의 천둥산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이벤트는 체급 경기라 몸무게에 따라 여러 가지 체급으로 나뉘는데요. 플라이급은 50.7kg 이하고 벤텀급은 53.5kg 이하, 약 킬로그램 이하, 헤더급은 57.1kg 이하, 라이트급은 61.2kg 이하, 웰터급은 66.6kg 이하, 미들급은 72.5kg 이하, 헤비급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갈매기떼 여러분에 대한 저의 존경과 애정은 무게를 잴 수 없는 무제한이고 거리를 알 수 없는 무한.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Summer Night City였습니다.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네. 권투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권투하고 레슬링 하면은 그냥 그때 흑백 테레비 TV 당시에 오늘은 김일 선수 나오고 뭐 그 나온 청규덕 선수 나오고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TV 있는 집으로 모두가 다 몰려가가지고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인기였죠. 지금은 뭐 많은 스포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양해졌지만 그때는 원투하고 레슬링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야구는 청룡기, 고등학교 야구, 고교 야구가 또 인기가 아주 많았죠. 권투하니까 생각나는데 권투하면 가장 생각나는 그러니까 저희들 기억에 가장 뇌리에 박혀있는 선수는 홍수환 선수죠. 예, 홍수환 카라스키아와의 그 일전 네 번 다운되고 다섯 번째 일어나가지고 카라스키아를 다운시킨 와, 진짜 최고의 게임이었죠. 아마 권투 역사에서도 굉장한 그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빈 해글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들급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마빈 해글러, 토마스 헌스, 슈가레이 레너드 이 세 사람이 좀 비슷한 아 듀란 로베르트 듀란도 있었네. 근데 이 네 사람이 비슷한 체급이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빈 해글러와 토마스 선수가 붙은 경기였는데 1회 와 진짜 그건 아마 그것도 아마 이 권투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엄청난 경기였을 거예요. 아, 두 사람이 거의 뭐 야, 최고의 경기 기억나네. 권투 좋아하고 옛날 생각납니다.

0: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당신 커피 있어?
7: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8: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7: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8: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Sean Connery, I beg your pardon. Pet Shop Boys의 Always on My Mind, David Lyme의 Bambina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변정규 씨가 게스트판 참여는 참 오랜만입니다. 한참 헤매다가 이 곡까지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하시면서 콜 카네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김경훈 씨, 오랜만에 휴가 춘천으로 자전거 여행을 와서 닭갈비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나오길래 관심 가져보니까 동준님 방송이네요. 네. 아는 척 해주시면은 사장님이 국수 서비스 해준대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국수 서비스, 사장님 그 국수 서비스 드려야 됩니다. 네. 듣고 계시죠? 놀다 들킨 님이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하루 종일 흥얼거리다가 다른 아는 음악이 나오면 또 어느새 잊고 새로운 음으로 흥얼거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렴 어때요? 신나면 되지.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초님도 지금 자전거 라이딩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우 상쾌하시겠네요.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그리고 엘사의 몽카도

0: 2026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5: 703-354-1950 703-35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처음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FM Pop.
1: 내 마음의 보석송.

요즘 어머니께서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예비 사돈 댁에 택배로 보내시느라 바쁘십니다. 이제 곧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저희 집안에 골칫덩어리를 거두어 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고맙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동생은 저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동생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몇 번이나 다투실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못마땅한 남편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시면 저는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안 좋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들마저 내 편이 아니라면서 혀를 쯧쯧쯧 차셨죠. 이제는 늘 어머니 편이 되어주는 예비 사돈이 생겼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돈한테까지 아버지 흉을 보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동생도 걱정이 되는지 사돈을 만나러 갈 때면 어머니께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만들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힘들어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사돈 댁으로 음식을 보낼 때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처음엔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십니다. 동생의 결혼이 아무래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사랑으로 출발하는 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도 잘 회복돼서 두 분이 해로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매제가 될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의 눈이 예뻐서 사랑하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은 눈이 다 닮았거든요. 아버지 눈을 닮아서 아래로 처진 눈이요. 솔직히 저는 그게 불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도 매력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Lost in Your Eyes 데비 깁슨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에서 박형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자주 다투신다 그랬는데 사실 관심이 없으면 다투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되거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투시는 게 뭐 안 다투시고 사이가 좋으시면 더 좋겠지만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제 음식도 같이 사돈댁으로 나르시고 뭐 좋아지실 겁니다. 아마 이 동생분의 결혼이 좋은 어떤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눈이 아래로 처진 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 눈이요. 이게 또 우성이죠. 우성.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눈이 처지신 분들의 자식들은 전부 다 눈이 처져요. 저는 좋던데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5299번으로 오늘 사연이랑 딱 맞는 보석성이네요. 최고의 음악. 아오이 쯔끼님이 아무리 밉고 못마땅하셔도 자식 앞에서 흉보시면 안 돼요. 자식에겐 상처랍니다. 그러셨어요. 클레오파트라님은 저도 살짝 처진 눈 좋아해서 저희 신랑 골랐습니다. 그러셨어요. 7944번으로 처진 눈 귀엽죠. 동생분 결혼 축하드리고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6755번으로 아 참으로 다목한 가정입니다. 아웅다웅해도 노력하는 가정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마이클 넌 투스트라이크님이 갈수록 닉네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따라 데비 깁슨의 고음이 맑고 청아하니 소름 돋네요. 그러셨어요. 네. 자, 예쁜 결혼 네, 앞으로 하시고요. 사이도 점점 더 좋아지시고 사돈끼리도 네, 자주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카펜터즈의 Please Mr. Postman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Somewhere Over the Rainbow. 오늘은 아슬린 데비슨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0: 한남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99.

루이스의 노래 I Love You Always Forever. 참 사랑스러운 노래죠. 예. 아니 뭐 언제나 영원히 사랑한다는데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The Chorus의 Radio 그리고 Cranberries의 Dreams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278번으로 음악은 저의 모든 활력 같아요. 항상 똑같은 일상에 무료할 텐데 음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씩 직접 공연을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좋아서 기분이 붕붕붕 떠다니네요. 어제 박학기님이 창원에 오셔서 뵙고 나서 그 힘으로 주말을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우, 창원에서 박학기님이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공연을 했네요. 자, 노래 계속해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 박학기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저희들 또 동료들 중에 가장 실력 있고 네. 그리고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누군가를 배려하는 네. 특히 인성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곡도 잘 쓰고 네. 참 훌륭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라이오넬 리치 노래 Hello, Kenny Rogers의 Lady.

0: 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화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4: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4: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00.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Caesar Sisters, 예, 노래였죠. I don't feel like dancing. Alicia Bridges, 예, I love the nightlife. 이렇게 디스코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캣 포도팩 당 9불99, 시험누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2583번으로 아, 라이오넬 리치 정말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행복한 사람님이 동준님 말씀대로 언젠간 나오는군요. 이 곡을 몇 번 신청했는데 이제 듣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김폴님이 동유럽 첫날 프라하에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와, 프라하에 가셨군요. 네. 프라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린티님은 비온디라 햇살이 눈부시네요. 산책길에 음악이 신나서 걸음이 절절로 걸어져요. 그러셨습니다. 원성남 씨도 예전에 신청했었다고요. 레이디. 예, 함께 들었습니다. 자, 노래 또 이어집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Carry and Run의 I owe you.

한동준의 FM 팝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거죠? 자, 우리 끝곡은 보이 조지의 노래입니다. The Crying Gam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 5월 25일 늘 그래왔듯이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바닷가, 비치 혹은 수영장 등을 생각했다면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주말부터 비로 적셔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섭씨 30도를 넘긴 한여름을 살았던 것 같은데 뉴욕과 그 일대에 우리는 맨발에 맨살이 드러난 채 이 빗속의 날씨를 괜찮겠거니 했다가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도는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후에 거의 매주 월요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최후 통첩이나 며칠 더 시간을 주겠다는 유예 발표를 듣곤 했는데 오늘 월요일은 많은 관공서의 문이 닫힌 공휴일로 다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막후에서 그 정적만큼이나 커다란 기대를 또 갖게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봉쇄된 상태의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국가들과 인도양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액상 천연가스 운반선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각각 파키스탄과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중국행 이락산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 한 척도 거의 3개월간 바다 위에 묶여 있다가 이틀 전 토요일 페르시아만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 합니다. 조국과 혹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는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비는 곧 그칠 거라고 뉴욕의 일기예보는 나와 있는데 모처럼의 가족과의 바베큐 파티 혹은 또 여러 단체들의 특별한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는 하늘에 아직까지 이렇게 구름이 덮여있는 비구름이 분명합니다. 다 내리지 못한 비가 언제 그치게 될까 나름 초조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5월에 이렇게 마지막 월요일에 매년 기념되는 날인데 원래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거나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진 서비스 멤버들,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이 롱 위켄드 사흘간 3일의 연휴를 바비큐, 해변 방문, 가족 친지들과 모이는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본다면 매년 들어도 특히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삶과 많이 동떨어져서 그러겠죠. 남북전쟁, Civil War 직후엔 1868년에 북부군 참전 용사 Union Army Veterans가 전사자들의 그 묘를 찾아서 꽃을 꽂아주는 날로 Decoration Day를 제정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5월 30일 그때 당시에 이 날이 선택된 이유는 그때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많이 피게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제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북전쟁 전사자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이 군인들을 기리는 날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지금의 메모리얼 데이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미국 사회에서 하지만 그 군 복무가 그전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그때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1973년에 military draft, 징병제, 어느 누구도 이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과 이 싸울 수 있는 연령에 속한다면 이 징병제가 폐지가 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부터는 군 복무를 하는 미국인들 숫자가 뭐 크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 너무 약한 표현이네요. 이제는 거의 용병처럼 가정 형편에 따라 혹은 또 자신의 그 미래 커리어의 목적에 따라 지원해서 가는 그런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파병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이니까 네, 군을 군 복무가 그렇게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가족과 뭐 친지의 복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군과 연결이 된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military grave sites, 국립 묘지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도 여전히 비가 그래도 촉촉하게 내려서 꽃을 가져다 꽂는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그 또 묘역을 돌보는 것도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떠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네. 이렇게 쉽게 아물지 않는 건 우리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personal connection을 가진 미국인의 숫자가 특히 줄어든 요즘에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은 물론 징병제가 폐지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 들어간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 모든 전쟁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잊고 싶어 하는 그런 군사 개입이었다. 이건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뭔가 이건 진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애국심으로 단결됐던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이 언제였을까 아무래도 누구라도 아들을 가진 남편과 이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 그런 상태의 미국인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때와는 다르다. 2차 세계대전이 아마 마지막 그런 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도 해병대도 보내고 뭐 공수특전단, 지상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논의가 되면서도 지상군 투입을 꺼려온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인기가 없는 전쟁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들어가면 미국의 그 군사력으로 들어가서 정권 교체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최근 경험을 통해서 이게 특히 미국 내의 그 여론조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이 인기가 없어졌다 이건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 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정책 수립이 또 가능했던가 시행이 가능했던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뭐 목적을 어쨌든 이제는 전쟁을 어떻게 잘 끝내느냐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의 협상이 지상군 투입 대신에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협상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또 조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예전보다 훨씬 긴 여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름 같지는 않죠. 근데 2026년 캘린더 달력이 굉장히 배열이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도 더 많이 레모네이드 이 주말에 나가서 팔겠다고 해서 우리 또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준비하고 얼음 지금 잔뜩 채우고 그랬는데 이게 춥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정들에서 준비했던 야드 세일, 뭐 그라지 세일도 이거 하셨나요? 또 진짜 힘든 주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날씨가 이런데 글램핑 나가서 캠핑을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그래도 숙소같이 생긴 곳에 들어가서 인도어에서 보내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많고 해변 이 파라솔 비치 엠브렐라 가지고 가서 준비하는 이 여름의 시작이 오늘이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여름 시작은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기대하던 마음들은 춥습니다. 공식적인 지금 여름의 시작이 언제죠? 제가 달력을 보고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미국인들이니까요. 올해 여름 6월 21일 Summer Solstice가 바로 이날이니까 그렇게 되면 9월 22일까지 Fall Equinox 해서 딱 여름이 이때까지다. 그렇지만 우리는 Memorial Day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요. 여름을. 그런 다음에 Labor Day 노동절 9월 첫 주에 끝이 나게 되는 이런 스케줄로 보통 아무래도 학교도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모리얼 데이가요. 5월 25일이 다른 해보다는 좀 빠르다.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노동절이 9월 7일까지 올해 밀려나서 여름이 길게 늘어졌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긴 뜨거운 여름에 더 가깝다라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2025년 작년에는 이 비공식 여름 기간이 9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공식 여름 기간이 106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ndless summer.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쌀쌀하고 춥고 콧물도 나오고 집 안에서 이거 왜 이렇게 춥냐 옷을 자꾸 겨울옷을 찾아 껴 입는 이거 감사하죠, 그죠? 올해 여름 얼마나 끝나지 않고 길어지게 될 것인가. 작년에 비공식적인 여름 길이가 99일, 올해는 100하고 엿새, 100이라고 엿새가 더 있다. 이렇습니다. 다음에 긴 여름은 또 날짜를 막 계산을 해놨나요? 2037년, 그 다음엔 6년 뒤, 그리고 또 5년 뒤, 6년 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몇 년 사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11년까지도 뭐 이렇게 여름이 또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 늦어지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부모들이 그럼 8월 말까지 보통 서머에 이렇게 서머 캠프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9월 7일까지면 올해 야단났다. 걱정이 지금 일찌감치 시작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고 있죠. 여름 더위를 오늘 얘기하는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올여름과 내년 여름에 아주 강한 엘니뇨 현상이 보여질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부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2027년 여름은 엘니뇨의 후폭풍이 또 있다고 해서 이건 진짜 폭풍은 아닌데 이제 그 영향이 관측 사상 내년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단순한 특정 지역의 날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열을 끌어올려서 폭염이 오고 가뭄이 또 어느 지역에서는 오고 폭우, 허리케인 패턴까지 광범하게 흔드는 이 엘니뇨인데 엘니뇨를 뭐 조사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엘니뇨가 전 세계에 가져오는 영향 뭐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엘니뇨의 원인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번에 중부 태평양 특정 해역의 수온 상승, 바닷물 온도 상승이 보통 한 섭씨 1도 상승이면 중간 규모인데 마지막 최근 2015년처럼 2도, 섭씨 2도 이상 올라가면 초강력 엘니뇨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 덥다고 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팍 시장 존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9: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2: 아침 식사 중.
11: 이렇게 조용하게?
1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메모리얼 데이 5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여전히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과의 전쟁 평화협정이 마쿠에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굉장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일 프라이스 기름값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네요. 양측에서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좀 정보를 더 얻어내려고 해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지금 빨리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final agreement, 마지막 합의까지에는 며칠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합의 내용을 이란과 미국 측이 각각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협상이 진짜 최종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것조차 뭐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합의가 될 경우에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이 페르시아만의 석유 또 이 liquefied 액상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 그냥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월요일 아침 일찍 국제 유가 브렌트 크루드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95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간대요. 하지만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중동산 석유 가스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뭐 몇 달 걸릴 것이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어쨌든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30%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정 합의를 해야만 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 따로 말할 필요도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그냥 자기 소셜미디어에 또 계속 말을 해오고 있기도 한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이 종료할 수 있는 길, 이 작전의 끝은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금 다른 입장이 되어 있지만 인기가 없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인기, 비인기 하니까 말할 때마다 저도 상당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 리더니까요. 그렇지만 이 전쟁의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건 전쟁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나중에 하자라고 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시작의 목적은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이 지금 imminent danger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뭐 지난 주말 우리가 뭐 정신없이도 롱 위켄드를 준비하는 동안에 톨시 가바드, 미국의 정보기관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가 뭐 가정 사정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 긴 여인들이 많이 물러났어요. 장관급의 자리나 장관에서. 제가 머리 긴 여인이라고 굳이 말하는 건 좀 특징적이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 아름다운 여성 장관들 네, 자리를 그렇게 많이 떠났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전쟁 전에 이 톨시 가바드가 말을 하기를 톨시 가바드 National Intelligence.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위험을 끼칠 그 정도 위협적일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는 정보를 종합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청문회에서 말했던가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합의는 great and meaningful 하거나 아니면 there will be no deal. 미국 측에서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 great 아니면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이 아니라 great에다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deal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란에 지나치게 지금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없다.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3주를 밖에서 격리를 하고 들어와야 한다.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해서 상당히 재입국하는 미국인들에게

0: 나누고 있는데 벨지움, 벨기에에서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 여기는 조가 지금 미국에서 조별 리그를 하는 그 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홍거가 첫 경기가 휴스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콩고가 지금 심각한 에볼라,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대표팀에 대해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쪽 나라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콩고를 중심으로 해서 170여 명이 에볼라로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0: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세상에 뭐더나 최면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킹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킹스 보석 뉴욕 맨하튼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갑합법입니다. 재택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형시대의 다양한 해외 준비바들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해주세요. The Next E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영업으로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로 해주세요. 24시간 오픈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네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네이케어입니다.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힐링할 수 있는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그리고 정성이 가득한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뭉치가 4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막 4주년 기념 세일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들러보세요.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아직 특별한 혜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니 앤뭉치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 앤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해마다 메모리얼 데이, 베테랑스 데이, 또 우리 6.25 한국 전쟁 그날 돌아오면 우리 한인 사회 늘 이런 묘역들과 메모리얼 사이트를 돌보시며 자원봉사를 해오신 김봉현님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퍼레이드 현장에 나가 계시는지 제가 김봉현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잘 많이, 들리는가요?
0: 네, 잘 들립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네. 나가 계세요?
1: 저는 이제 코리안 스퀘어 우리 그 그래 리치오디에 있는 거기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가지 칠 거 치고 또 물도 주고 그런 자리에서 멀지 않은 거 아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네. 오늘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있다 해서 혹시나 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노병이 나와 계실까 해서
0: 네.
1: 오늘 나왔는데 비가 지금 많이 잦아들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가는 거여서
0: 네.
1: 11시부터니까 아마 네. 지금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뉴욕 LGU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퀸즈와 브루클린이 연결되는
1: 곳이잖아요.
0: 네.
1: 네네네.
0: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맨하탄이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도 거기에 모여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노병이라는 말씀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싸함이 느껴지는
1: 맞습니다.
0: 네, 젊은 세대는 잊어버리는 노병. 네.
1: 네네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한국전쟁 당시 그러니까 네. 2차 대전 끝물이야 한국전쟁 당시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0: 네.
1: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전쟁에 또 많이 참전을 했대요. 이 지구에서. 네. 그래서 또 어느 전투에 이렇게 대개 이제 군대 편성할 때 같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부대가 어느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정확히는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0: 네.
1: 이 노병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0: 아.
1: 예,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이제 코리안 스퀘어를 여기 많은 미망인들 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 네. 또 형, 오빠 이런 그 가족들이
0: 네.
1: 힘을 합해가지고 저 코리안 스퀘어를 만들었다는 그런 유래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한 번씩 지나가시다가 혹은 또 일부러 찾아가시면 김봉현님께서 거기에 누가 쓰다 버린 뭐 가전제품도 어느 땐가 한번 놓여있다 그래서 막 분개하셨잖아요. 다시 그 조그만 코너 길 한가운데.
1: 내가 자주로 못 가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와보면 쓰레기가 항상
0: 네.
1: 백으로 큰 백으로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나오고
0: 네.
1: 아까 말씀한 대로 선풍기냐 또 캐비넷 같은 거를 이렇게 부셔서 갖다 던져놓고 한 걸 보고 좀 가슴이 아팠고 그
0: 네.
1: 여기 이렇게 청산하면서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머물리면서 보면 그 백인들
0: 네.
1: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이탈리안계 그 백인들이나 이런 인구 구성이 이제는
0: 네.
1: 완전히 바뀌었구나.
0: 네.
1: 대부분 인도계 스페니시계지 백인은 열 사람 지나가면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0: 네.
1: 그런 걸 보고 이 코리안 스퀘어 한국전쟁에서 죽은 그 가족을 기념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서
0: 네.
1: 이 자리도 이렇게 돌보지 않는 거라는 생각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이민을 통해서 이탈리안들도 역시 미국에 정착을 했겠지만 그 이민 역사가 훨씬 기니까 이제 후대가 인도계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민을 와서 그 자리의 의미를 참 알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태극기가 없더라 해서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들이 한 번씩 가져다 이렇게 꽂아놓던 거기에 태극기도 갖다가 다시 놓고 그러셨는데.
1: 맞습니다. 제가
0: 네.
1: 처음에 왔을 때
0: 네.
1: 그 이태리기 저 성적이 있었는데
0: 네.
1: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이 대를 만들었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지난 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깨끗하고
0: 네.
1: 제가 새로 만든 그 깃대에
0: 네.
1: 제가 꽂은 것보다 훨씬 큰 그 이태리 국기 그다음에 성조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는 큰 게 없어서 태극기가 조그마해서 좀 가슴에 걸렸는데
0: 네.
1: 이번에
0: 네.
1: 또 그 도네이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태극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0: 네.
1: 마음대로 흐뭇하고 메모리얼 데이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0: 네. 거기 뭐 가보자 해서 마음 먹고 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조그만 그냥 길 한 네, 코너이기 때문에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네. 그 의미는 그 어느 곳보다 큰데 어떻게 가면 거기 뉴욕입니다. 뉴욕의 리지우드에.
1: 네네네. 여기 우드해븐 쪽에서 그 머리를 에비니 타고 와도 가깝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네. 코리안 스퀘어.
0: 코리안 스퀘어.
1: 뉴욕 찍으면 네. 거기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플러싱 쪽에서는 15분이면 올 수 있고요.
0: 네. 코리안 스퀘어.
1: 아주 가깝습니다.
0: 네. 코리안 스퀘어로 해서 그러면 거기 뭐 리지우드로 나오나요? 뉴욕.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리지우드 뉴욕.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지금 오늘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잠시 후 네. 11시 오전 11시에 시작될 Memorial Day Parade
1: 네.
0: 그것까지 네. 보시고 그 자리를 떠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어떤가요?
1: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 네. 시간을 내서 오늘 그렇잖아요. 사로로 갔을 때인데 거기를 와야겠다.
0: 네. 네.
1: 찾아왔습니다.
0: 네. 우리 이민자들이 생소할 수 있는 그 미국인들이 전통에 대해 존중하고 가르치고 발런티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이런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 지금은 전쟁이 좀 멀찌감치 떨어진 일이고 특히 이란에 대한 전쟁은 인기가 없는 전쟁이다. 전쟁을 우리가 인기로 말을 하는데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이런 곳에 가서 한 번씩 돌보시고.
1: 그게 뭐 네. 국가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제가 네. 이제 메루를, 버틀레벨을 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0: 네.
1: 길가에 보니까 이제 먼데이 노 파킹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아, 여기가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길이겠구나 하면서 유심히 옆에 보니까
0: 네.
1: 그 미국 그 할머니 네. 이쯤 되는 그 노인이 네. 또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장성한 손자들 또 어린 손자들 데리고 길에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되기를 기다리는 걸 보면서
0: 네.
1: 아, 저런 전통이 쭉 이어져서 미국이라는 국가 네. 정체성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오늘 메모리얼 데이 여러 곳에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퍼레이드를 가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1: 네, 그리고
0: 네.
1: 저희 가까이 있는 키세나 코리안 워 메모리얼은 다들 많이
0: 네.
1: 아실 것 같은데
0: 네, 플러싱 쪽에
1: 저는
0: 네.
1: 이제 작년에 그 뉴스를 보고 그 샌드라 황, 뭐, 그레이스맨 이런 분들
0: 네.
1: 거기서 기념식을 지난 금요일에 했더라고요.
0: 네, 네.
1: 네네네. 그래서 그 길 있는 걸 봤고 지금도 아침에 잠깐 오면서 거기를 먼저 들렸는데
0: 네.
1: 하얀 국화가 이렇게 그날 헌화한 자들이 쭉 그 귀에 젖고 네. 이렇게 위에 또 군인 봉상 그 틈이 네. 있는데 또 꽂아놓고 온 걸 보면서 그 지리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0: 네.
1: 저도 이제 국기는 아마 그날 쭉 꽂았는데 태극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아마 국기는 행사용으로 꽂았다가 다시
0: 네.
1: 치웠는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성주교하고 우리 태국교하고 이렇게 땅에 꽂아놓고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0: 네. 키세나 그쪽까지 가셨고 그런데 이제 메모리얼 데이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후손들로서의 그런 선조들에 대한 감사 그것과 또 정반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메모리얼 데이를 또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비공식 여름의 시작이라고 수영장도 오픈되고
1: 네. 네.
0: 네. 근데 오늘은 이게 비가 와서 이걸 어떻게 바베큐를 해야 하나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1: 집집마다 이제 뜰에다 그 바베큐 그릴을 내놓고 또 네. 친구들과 공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거를
0: 네.
1: 하는데
0: 네.
1: 바베큐 비가요. 네. 지금 예보를 보면 11시 후로는 이제 그친다는 그런 저것도 구름 사진도 있고
0: 네.
1: 예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오후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바베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불이 이게 잘 안 붙고 언제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0: 네.
1: 지난번에 이제 저희 산악기 그 시산제 때도 주메탄을 잔뜩 사왔는데
0: 네.
1: 그 하얀 봉투 우리는 하얀 봉투 빨간 봉투 그러거든요.
0: 네.
1: 빨간 봉투는 이제 기름이 없이 기름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나이트만 갖다 키면 붙는 그 조금 비싸지만.
0: 아, 색깔로
1: 구별하시면. 네네네. 하얀 그 조개탕만 잔뜩 있는데, 네. 그러려면 꼭 그, 저, 붙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 기름도 없는 거에 있어서 제가 소리를 쳤는데 돈 좀 아낀다고 사람 고생시킨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는 거면 빨간 기름이 네. 그 묻혀져 있는 그걸 사고 한 30분은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피우자마자 네. 바로 구워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요. 기름 네.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0: 네.
1: 다 빠진 다음에 그리고 또 실수하는 게
0: 네.
1: 센 불에다 굴려고 하는데 절대 센 불은 안 되고요.
0: 네.
1: 내가 불을 올려놓는 그 손 그 그릴 거기에다 네. 내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아 뜨거 이 정도 그게 한 280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네.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로
0: 네.
1: 그 센 불에 올려놓으면
0: 네.
1: 거치고 아니고 바싹 타가지고
0: 아하.
1: 아주 그 비싼 고기 버릴 수도 있으니까
0: 네.
1: 항상 어른한 불에 한 10분 정도 군다 10분 이상
0: 네.
1: 그래야 이제 원하는 대로 뭐야 미디움 레어도 굴 수 있고 미디움 네. 웰도 굴 수 있고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성질 급하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 기다렸으니까 얼른 먹자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한데 빨간 봉투 하얀 봉투 이 조개탄이라고 지금 차콜 말씀하시는데. 네네. 빨간 네, 봉투 색깔로 굳이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거 뭐 다른 거 이름 자세히 읽을 필요 없이 빨간 봉투를 사라고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게 기름이 먹여져 있는 이 차콜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30분을 기다려라. 네.
1: 네, 30분 이상이요.
0: 아, 네. 네.
1: 가자마자 이제 저 피크닉장에 가면
0: 네.
1: 그릴 꺼내놓고 먼저 조개탄을 피우고 이제 나중에
0: 네.
1: 아이스박스도 꺼내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의자도
0: 네.
1: 꺼내고
0: 테이블도 네.
1: 꺼내고. 그런 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 조개탄 파는 곳에 가보면 우리
0: 네.
1: 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과, 흰꼬리 뭐 여러 가지
0: 네.
1: 자작나무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연기를 갖다 이렇게 펴주면 또 그 연기가 스며들어서 또 맛있다
0: 네.
1: 그래가지고. 네. 저도 젊은 그 후배들한테 그걸 배웠는데. 또 그러니까 그러고 네. 보니까 또 그렇게 연기를 먹여주는 게
0: 네.
1: 또 고기의 맛을 또 더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0: 네, 연기를 내가 어떻게 입힐까 고기에다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콜만 찾지 마시고 옆에 잠깐 보시면 뭔가가 있을
1: 맞습니다.
0: 거다라는 말씀.
1: 네네네.
0: 네. 떠나실 때는 어떻게 떠나야 이게 산을 이렇게 잘 가서 돌보시는 발런티어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확 이렇게 황폐하게 그냥 버려놓고 떠나는 경우는 안 되겠죠?
1: 아니죠. 절대 그 대부분은 그 피크닉 에리아에는 차콜은 네. 버리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일반 쓰레기 버리면 화재 위험이나 또 그
0: 네.
1: 옆에 또 주변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물이 그 불을 끄고 가야 됩니다.
0: 네.
1: 조개탄이 다 타고 남지 않았으면 옆에 보고 필요하냐 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0: 네.
1: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핀 채로 거기에 레귤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0: 네.
1: 그걸 절대 살아있는 상태로는 떠나면 안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만일에 그게 많이 남고 그랬을 때는 버리는 그 차콜만 버리게 돼 있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0: 네.
1: 아니면 물로 해서 다 소화를 한 다음에 자리를 떠나야 되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이제 쓰레기를 잘 청소를 해야
0: 네.
1: 이렇게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피크닉 테이블이나 그 자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저희는 무엇보다도 청소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0: 네, 내가 떠난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또 그 시간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다면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행복한 이날 오늘 이제 비도 그렇습니다. 그치고 나면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김봉현님 이런
1: 네.
0: 우리 메모리얼 데이에 정말 정말 그 들러야 하는 곳에 우리 대신 들러주시고 이제 퍼레이드까지 보시고 또 소식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 북부군 무덤에 꽃을 가져다 장식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이 날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을 위해 메모리얼 데이로 확대되고 날짜도 이렇게 오늘 월요일로 고정이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내가 원하는 미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군인이 꼭 아니더라도 나가서 싸웠던 남북전쟁의 그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을 특별한 이날로 기억하는 날로 정한 것은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많이 피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기억합니다. 마음의 꽃을 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수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큰 일보다 작은 일에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별말 아닌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짧은 문자 하나에도 괜히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주 작은 순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5월은 유난히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챙길 것도 많고요. 날씨는 좋아졌는데 마음은 또 분주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내 말투 하나가, 내 표정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예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에 있는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생각인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마시고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해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 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 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프론트와
1: 펠리세이즈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

0: 편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00.

0: 투데이 스토리.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차가운 아덴만 바다 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오 선원 21명.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작전을 완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 그 치열했던 바다 한가운데 직접 작전을 지휘했던 그분이 오늘 투데이 스토리에 오셨습니다. 영웅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셨던 최영암 함장이자 청해 부대장이셨습니다. 해군 예비역 중장 그리고 현재는 손원일 선교재단 사무총장이신 조영주 제독님 그리고 미주본부를 이끌고 계신 이창성 본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또 기사에서 접하던 우리 제독님 오늘 실제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저도 네. 작년에 한번 이렇게 1660에 네. 네, 미주본부 창립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지금 뭐 간단히 인사는 하셨지만 그래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현장에서 작전 지휘한 해군 예비역 조영주 제독입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뵙기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일 선교재단 미주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성 목사입니다. 저는 네. 팰리사이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우리 제동님 오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지금 그래도 좀 피곤한 상태이실 텐데 뵙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아유, 제가 네. 넘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뭐, 네. 그 시차가 있어서.
0: 그렇죠.
2: 네, 처음에 좀 어려운데 지금은 우리 저 편하게 해주시는 네. 명 아나운서님을 뵈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곳에 거주하시지만 뉴저지예요.
1: 네. 네네.
0: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2: 네. 사실 우리 손원일 선교재단은 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다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손원일 제독께서 네. 해군을 창설하시되 기독교 정신으로 창설하셔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네. 6.25 전쟁 시에도 나라를 구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배로 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해군을 이끌어 오셔서 네. 지금은 세계 6위의 해군력이 됐고요.
0: 와, 그렇군요.
2: 이제 우리 그걸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네. 이제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선진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0: 네.
2: 그렇지만 요즘에 해군 해병대 성교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0: 네.
2: 저희 때는 1인 1종교 우무화가 있어서
0: 아, 그래요?
2: 네,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크게 네, 앞장섰는데 요즘에는 네. 종교 자유화해서 함정과 해병대 야전부대에서
0: 네.
2: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점점 예배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손원일 선교재단은
0: 네.
2: 손원일 제독의 기독 창군 정신을 계속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네. 재단을 창설했고
0: 네.
2: 이제는 이제 미주 본부의 리일에 우리 교포분들과 합력해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으로
0: 네.
2: 미주 본부를 창립했고 이번에는 우리 다시 좀 더 활발하게
0: 네.
2: 서로 힘을 합쳐보자는 뜻으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은 우리 해병대 하면 영원한 그 해병대 너무 자부심도 많으시고 내가 해병대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참 강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 제동님께서도 처음에 이 해군을 좀 선택하시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2: 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네. 네. 친구 한 명을 통해서 해군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0: 그래요?
2: 이제 사관학교 가기로 하고 육해공사를 선택하는 시점에 네. 형같이 듬직한 친구가 한 명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0: 네.
2: 삼매의 바다인 우리나라의 네. 해군의 중요성을 저에게 설명하면서
0: 오, 네.
2: 함께 가서 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멋진 해군 장교가 되자고.
0: 아, 친구가요?
2: 네, 친구가.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해양 수호의 사명감을 그때 저에게 부어주셔서 네, 네 해군 장교가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지금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하셨어요?
2: 네, 네.
0: 네, 아주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사실 너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뭐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렇게 좀 떠오르시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2: 네, 아무래도 군인이라면 네. 실제 전투 평시에는 경험하기 어렵고
0: 그렇죠.
2: 네, 전투 순간이 군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우리 국민 선원들을 구하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전투 현장에서
0: 네.
2: 특히 우리 젊은 장병들
0: 네.
2: 사실 대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 사실 지휘관으로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0: 그렇죠.
2: 네, 총알이 오가는 순간에서 아유.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까 염려가 많았는데
0: 네.
2: 우리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0: 네.
2: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금도 정말 충성스럽게 임무를 완수하는 그 모습들이
0: 네.
2: 저는 네, 가장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2: 네.
0: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2011년이었죠. 벌써 한참 오래 전인데 1월 3호 주얼리호 피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뭐 너무너무 놀랐고 두려웠고 정말 무서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그 어떤 좀 심정이셨는지
2: 뭐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0: 네, 네.
2: 그 저희가 파병 가기 전에 2010년 4월 4일에
0: 네.
2: 3호 드리머가 이미 소말리 해적에게 피랍되어서 217일 만에 풀려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0: 네.
2: 당시 평균 세계 석방금의 두 배를 이상을 주면서
0: 그랬군요.
2: 속수무책으로 네. 했기 때문에 우리 소말리 해적들이 우리 한국 선박을 봉으로
0: 네.
2: 네, 알아서
0: 네.
2: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호 주얼리가 피랍됐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0: 네.
2: 우리 선박 피랍을 방지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0: 네.
2: 불가피하게 또 3호 주얼리가 피랍됐기 때문에 정말 올 곳이 왔구나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네.
0: 그때 최영암 함장이셨잖아요.
2: 네.
0: 그 함장으로서 자 구출을 해라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던 그 순간이 혹시 지금도 기억나세요?
2: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는
0: 네.
2: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국가 안보 위기가 휘몰아쳤거든요.
0: 네.
2: 뭐 천안함 피격 침몰부터 해서
0: 맞습니다.
2: 여러 가지 많은
0: 네.
2: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0: 네.
2: 그러면서 너무도 큰 국가 안보 위기 상황과 이제 대외적으로는 소말리아에게 피납되는 우리 선박 피해까지 해서
0: 네.
2: 우리 군과 정부는 도저히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병 나가기 전부터
0: 네.
2: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구출 작전을 해서
0: 네.
2: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0: 네.
2: 피해를 줄이고
0: 네.
2: 우리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까를 네, 생각이 왔기 때문에
0: 네.
2: 크게 뭐 요동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0: 그때
2: 네.
0: 뭐 어떤 정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함장으로서의 그 부담
2: 네.
0: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1차 작전이 해적의 그 위장 항복으로 실패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원들이 좀 부상을 입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고 다시 이제 2차 작전 준비하실 때 그때도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2: 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요. 왜
0: 그렇죠.
2: 그러냐면
0: 네.
2: 아무리 강한 군인들도
0: 네.
2: 죽음 앞에서는 네,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희는 어부들이
0: 네.
2: 총을 들고 약탈하는 해적 그러나 이제 일부 부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 밀사작전을 해보니까 네. 너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해서 네. 우리 UDT 요원들이 3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3: 네.
2: 거기에 이제 부가해서 네. 이 해적들의 전투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 링스 헬기에 제압이 되지 않고 네 우롱하는 수준으로
3: 그렇군요.
2: 그래서 우리 링스 헬기가 방탄도 돼 있지 않고 대잠 헬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3: 네.
2: 제일 큰 문제는 그 당시까지 구출 작전을 한다 그러면
3: 네.
2: 링스 헬기가 높은 공중에서 해적을 좀 제압해주면서 네. 우리 UDT가 승선해서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는 거였는데
3: 네, 네.
2: 해적들의 전투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링스가 접근하면 네. 오히려 해적들의 기관 쪽에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3: 그렇군요.
2: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3: 네.
2: 우리 선원들을 구출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3: 네.
2: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믿음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3: 네.
2: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에서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3: 그러셨겠네요. 네,
2: 그래서
3: 네.
2: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3: 네.
2: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법을 주셔서
3: 네.
2: 다행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그 작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작전명 아덴만 여명. 네, 그 여명이 이제 새벽 이렇게 새벽빛 네.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새벽빛 여명이 밝아올 무렵을 택한 그런 작전이었던 건가요?
2: 네, 네,
3: 네. 그 작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거예요?
2: 네.
3: 성공하셨잖아요.
2: 네.
3: 네.
2: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 그렇죠.
2: 이제 어떤 수단을 써서 할 것이냐 이게
3: 네.
2: 뭐 남은 해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 네.
2: 뭐 추가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것도
3: 그렇죠.
2: 아니고
3: 맞습니다.
2: 이제 선원이 인질로 잡히면 국제사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3: 아,
2: 네, 피해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3: 네.
2: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용함을 21세기 거북선으로 만들어라
3: 네.
2: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3: 아,
2: 그래서
3: 네.
2: 16세기에 우리 이순신 제독께서 판옥선에 철갑을 씌워서
3: 네.
2: 병사들을 보호해서 종횡무진 23전 23승을 했거든요.
3: 그렇죠.
2: 그런데 21세기에 채용함에 많은 능력이 있거든요.
3: 그래요.
2: 그래서 꼭 유형으로 철갑을 씌우는 게 아니고
3: 네.
2: 무형의 능력으로 쉴드를 씌워서
3: 네.
2: 우리 UDT를 안전하게 보호하라 이런 내 지혜를 주셔서
3: 네.
2: 세계 최초로 위험을 무릅쓰고
3: 네.
2: 우리 채용함이 전투 현장에 가까이 네, 들어가서
3: 네.
2: 네, 외부 갑판의 해적들을 제압하고
3: 그렇군요.
2: 네, 우리 UDT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3: 네.
2: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3: 그러셨군요. 많은 걸 느끼셨을 것
2: 네,
3: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그 선원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2: 네.
3: 네. 그 소식을 딱 확인한 그 순간의 감동이 아직도 좀 생생하세요?
2: 아, 그렇죠. 뭐,
3: 네.
2: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3: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일 큰 염려는
3: 네.
2: 네,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것은 국가적으로는 우리 선원들이
3: 네.
2: 네, 피해를 본다든지 사망하든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작전 요원들이 이제 해적 1차 작전에서 보다시피
3: 네.
2: 뭐 총을 맞아서 안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3: 네,
2: 그래서
3: 네.
2: 이제 우리 전우들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이 많았었는데
3: 그렇죠.
2: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그런 피해 없이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3: 네.
2: 이제 일상적으로 뭐 축구에서 이기면 막 환호를 하죠.
3: 그렇죠.
2: 그런데 현장에서는
3: 분위기가
2: 정말 숙연했습니다.
3: 오히려
2: 그러니까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3: 네.
2: 뭐 잘해서 와 이게 아니고
3: 그렇군요.
2: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전우들이 살아있다.
3: 네.
2: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거에 대한 감동,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숙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시하신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보고하고 나니까.
3: 네.
2: 그 감격에 북받쳐서
3: 네.
2: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3: 근데
2: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3: 네.
2: 그래서 빨리 그냥 함장실로 뛰어가서
3: 네.
2: 문을 잠그고 하염없이 울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 생생합니다.
3: 저는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 제동님의 그 상황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지금 뭉클한데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막 환호를 지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게감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무게였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이 작전이 세계 최초의 사실 이 해상 인질 구출 성공 사례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당시에 그 충분하지도 않은 그 전력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 같다, 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네.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2: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1차 작전 끝나고 나서도 네.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2차 작전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3: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에게 조금 더 그 흔들림 없이 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량실에 들어갔는데요.
3: 네.
2: 이제 개인 조용지로 돌아오니까 네. 너무 절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3: 그렇죠. 네,
2: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해도 뭐 특별한 그게 없고
3: 네.
2: 그래서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이제 영어 성경을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3: 네,
2: 네 헤드폰을 끼고 듣는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윈도 미디어에
3: 네.
2: 시편 40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3: 네.
2: 틀고 눈을 감는데 뭔가 옆으로 제 옆을 스치며 지나가면서
3: 네.
2: 제 귀에는 시편 40편이 아니고 Psalm 27, 27편이 네. 흘러나오는 거예요.
3: 그렇구나.
2: 그러면서 이제

0: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누수밭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생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복.
9: 703-354-1950 703-354-1950.
1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원일 선교재단 한국 내 우리 사무총장이시죠. 조영주 예비역 해군 준장 그리고 이창성 미주본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럼 이쯤에서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비역 준장에서 지금은 선교재단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세계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오시게 됐는지 이렇게 왜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우리 사실 우리 해군은 네. 함정이 주전투력인데 네. 함정에는 전문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네. 네, 키워서

0: 함정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초대교회가 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장교 임강하면서 네. 현 손원율 선교센터의 전신인 네. 원일 다락방이라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그 멤버로서 네. 제가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평생 해군 근무하면서 네. 가는 곳 함정마다 네.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그런데 이제 전역하고 네. 네, 충남대학교에서 물론 강의도 했지만 그 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귀한 선교 사역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특히 우리 해군 해병대가 믿음으로 네. 나라를 바다를 지키는 일에 더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런 시점에 예,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네, 이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우리 손원일 제독하면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시자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군 장병 그리고 그 가족들께서 이 성금을 또 다 모아 가지고 백두산함을 구입하고 또 군교회와 군종제도 이렇게 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0: 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신데요.
1: 네.
0: 그래서 정말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우리 대한민국에
1: 네, 네.
0: 우리 손원일 제독이란 분을 통해서
1: 네.
0: 해군을 창설해서 바다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6.25 해방 이후에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1: 네.
0: 미국에서 우리 해군의 전투함을 한 척도 주지 않았습니다.
1: 그랬군요.
0: 다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1: 네.
0: 남침을 해오는 시점에 그래서
1: 네.
0: 바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원일 제독께서는
1: 네.
0: 우리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해서 성금을 모아서
1: 네.
0: 미국에서 500톤급 전투함 4척을 구매했는데요.
1: 아, 네.
0: 다행히 하나님께서 1949년 12월 28일
1: 네.
0: 예, 바로 옆에 뉴욕항에서
1: 네.
0: 첫 번째 전투함 백두산함을 명명해서 네, 한국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1: 네.
0: 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두 달 전 4월 1950년 4월 10일에
1: 네.
0: 백두산함이 한국에 도착해서
1: 네.
0: 이 전투함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북한이 남침해 올 때 38선을 넘어서 지상군이 물밀듯이 내려오기 이전에
1: 네.
0: 이미 북한군은 많은 병력을 바다를 통해서
1: 네.
0: 삼척, 울진 이렇게 해서 파병해서 같이 이렇게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 네.
0: 6월 25일 밤에 북한 병력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출동명령을 받은 백두산함이 동해로 이동하다가 이 무장선박을 발견해서 그쪽에서 먼저 사격해서 우리 장병이 죽고 이런
1: 네.
0: 와중에서 격침을 시켰단 말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만약 이 600명이 그때 부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1: 네.
0: 부산은 북한 수준에 수중에 떨어지고
1: 네.
0: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함이 나라를
1: 네.
0: 구하고 이후에 이제 손원일 제독께서는 이화여고 교목이신
1: 네.
0: 목사님을 우리 해군에 해서 군의 군종제대가 도입하도록 했고
1: 그랬군요.
0: 또 함정마다 야전부대에서 예배하면서
1: 네.
0: 나라를 지키도록 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0: 네.
1: 또 미주에서
0: 네.
1: 손원일 선교재단을 또 이끌고 계신데
0: 네.
1: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일들이?
2: 저는 그 당연히 뭐 어떤 의미보다는 이거
1: 네.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1: 네.
2: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1: 네.
2: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1: 네.
2: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 네.
2: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인데
1: 네.
2: 지금 대한민국 해군 같은 경우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1: 네.
2: 교회를 떠나요.
1: 네.
2: 그리고 참다운 신앙을 승계하기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어두운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2: 그 우리 아시다시피 배 안에 함정은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러면
1: 네.
2: 거기서 3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분들이 세상을 나가면
1: 네.
2: 그분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1: 네.
2: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1: 그렇죠.
2: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1: 네.
2: 영혼 구원,
1: 네,
2: 믿어 구원 얻는
1: 그러셨군요.
2: 그런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하죠.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1: 네.
2: 단순하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1: 네.
2: 미주의 젊은 청년들 아니면
1: 네.
2: 젊은 차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기 나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1: 네.
2: 그 안에서 신앙을 발견하고
1: 네.
2: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열린다면
1: 네.
2: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 네.
1: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네네. 네, 네.
1: 그것도 잠깐 알려주세요.
2: 네. 우리 지금 2주일 동안 이쪽에서 계시고 이제 또 2주는 저기 네. LA 쪽에 가셔서
1: 아, 그러시군요.
2: 많은 또 교회들 네.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시는데
1: 네.
2: 저희가 요번에 작년에 우리가 그 창립을 했고요.
1: 네.
2: 창립을 했고 요번에 이 21일 날 네. 목요일에 5시 30분에
1: 네.
2: 저기 뉴저지 잉글루드에 있는 마당이라는 그 리셉션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1: 네.
2: 거기서 우리가 손원일 선교재단 미주 비전 나눔과 협력의 밤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1: 네.
2: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뉴저지를 대표하는 교회협의회
1: 네.
2: 교회협의회와도 우리가 같이 협력단체로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해서
1: 네.
2: 실제적으로 교육을 이끌고 있는 그 회장님부터
1: 네.
2: 그리고 부회장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지금 이 손원일 선교재단의 일을 그렇군요. 동참하고 있어요.
1: 아,
2: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은 나눔을 나누고
1: 네.
2: 우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와 그 비전을 나눔으로 인해서
1: 네.
2: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1: 네.
2: 좀 이 저기 뉴저지와 뉴욕에 좀 알리고
1: 그러시군요.
2: 많은 분들의 동참을
1: 네.
2: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미주에는 해군 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해군 출신의 크리스천
1: 네.
2: 이왕이면 크리스천들이
1: 네.
2: 이러한 그 손원일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1: 네.
2: 귀한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2: 네.
1: 것처럼 손원일 선교재단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2: 네.
1: 우리 이창성 미주 본부장께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2: 네.
1: 제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2: 네.
1: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좀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제독님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일단은 뭐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보듯이
1: 네.
0: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 바다는
1: 네.
0: 국가 안보와 번영의 사활적인 그런
1: 그렇죠.
0: 가치입니다.
1: 네.
0: 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에 세계 최강대국들이
1: 네.
0: 모여 있고 또 이제 세계 패권 경쟁이 과거 멀리 유럽 대서양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코앞에
1: 네.
0: 와서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바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1: 네.
0: 앞으로 우리 해군 해병대가
1: 네.
0: 손원일 제독의 그런 기독 창군 정신, 믿음으로 싸우는 정신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서
1: 네.
0: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인류 국가로 발전하는데
1: 아.
0: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일에 그러려면 이제 해군 해병대 보급망이 가장 중요하겠고
1: 네.
0: 또 우리 한국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1: 네.
0: 이 같이 이러한 귀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교류하고 기도하고
1: 네.
0: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리라 믿고
1: 네.
0: 이 일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일해보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2: 네네.
1: 마지막 인사 한번
2: 네.
1: 부탁드려요.
2: 아, 인사요?
1: 네. 네.
2: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 네.
2: 이제 미주 땅에 손원일 선교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 네.
2: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1: 네.
2: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뿌리 깊은 재단으로
1: 네.
2: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1: 네.
2: 함께 같이
1: 네.
2: together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의 일정도 많이 우리 제독님 남아 계실 텐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2: 네.
1: 남은 일정도 정말 잘 소화하시기를 바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오늘 손원일 선교재단의 조영주 제독님 그리고 이창성 본부장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 아랫만의 여명처럼 또 두 분이 소망하시는 그런 빛이 대한민국 해군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선교 현장 위에 더욱 밝아오기를 저도 아, 네. 소망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드렸죠. 201-456-9355 201-456-9355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멋지고 귀한 분을 음성으로 이렇게 듣네요. 엄청난 일을 해내신 하얀 세라보기의 제독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군을 응원합니다. 저희 남편도 해군 출신이에요 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우리 호연님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투데이 스트리트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진섭이 부르는 새들처럼 들으셨습니다. 아, 카톡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제동님 만나느라 지금 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미연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 아직도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거 보면 어른이 안 된 것 같기도 하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먹었고 몸은 성장했지만 아직은 또 계속 연마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백 선생님도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투데이를 응원합니다. 푸르름은 짙어만 가고 5월도 하순으로 치닫고 있네요.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덥잖아요. 이제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마 요 며칠 안에 또 여러분께 퀴즈 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께 상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고 이것은 뭐 퀴즈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진짜 진짜 바라는 것 1위가 무엇일까요? 캐쉬? 아니에요. 밥 한 끼, 뭐 우리 손주 얼굴을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1위는 아니고요. 그 정답은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어? 그게 다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식사 한 끼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순위가 뭐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기 인간의 핵심 욕구를 정리했는데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걸 자아 통합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바로 이 어른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인 지원보다 이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의 심리학자 또 노년학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런 것인데요. 평소에 먼저 생각해주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70대 어머니께서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명절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아무 날도 아닌데 너가 나한테 전화해줬을 때 난 사실 그날이 더 좋더라. 뭐 긴 통화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엄마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이 한마디가 너의 그 명절 선물보다 오래 갔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해요. 그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자녀가 먼저 나를 생각했다라는 이런 신호 하나가 작은데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요. 이 부모님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래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긴 갔는데 뭐 청소도 좀 해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다음에 올게요 하고 그냥 가는 거. 뭐 이게 이것도 하면은 너무 좋지만 마치 자녀가 뭐 서비스 센터 직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게 뭔가 내가 고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옆에 앉아서 아버지 요즘 뭐가 재밌으세요 하고 같이 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훨씬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 역할이 아니라 이제 이 관계, 이 차이가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사실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짜증을 내면서 아, 또 그 얘기하시네. 아, 엄마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그냥 듣거나 이러지 말고 아,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대하면 가장 행복을 느끼신대요. 어떤 분이 집에 이사를 결정하는데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정은 이미 다 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저희 이렇게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아버님께서 계속 그걸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우리 아이가 이사하는데도 나한테 의견이 묻더라고. 너무나 좋으셨던 거죠. 존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말 중간에 끊지 않는 거, 의견 한번 여쭤보는 거,
나의 결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이런 거요. 나는 아직 이 집안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어른이구나 이런 마음 드시게 하는 거죠. 오늘 투데이에서는 우리 부모님 혹시 말씀 나누실 기회가 있는 분들 있다면 말 끊지 않고 어제 했던 말이라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드리는 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데이 또 여러분과 한 시간 하는 시간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요. 아쉽습니다만 저는 또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내일 다시 유익한 시간 만들러 오겠습니다.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수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요. 저희는 보이는 사랑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질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아,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겪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복잡하고 낯선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일이 시작되죠. 그런 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뤄온 시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상황을 읽어내는 눈이 되고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뢰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감과 믿음이 가는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2: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자마자 늦었지만 마더스데이 인사를 막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 아, 예. 저한테는 엄마들은 슈퍼 히어로예요.
2: 와. 예. 네. 아. 찡하다. 내 아들도 아닌데, 아유.
3: 아, 그래요?
2: 왜 엄마들은 슈퍼 히어로일까요?
3: 아, 이건 힘들잖아요. 엄마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빠보다 힘든 게 엄마인 것 같아요.
4: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3: 그러니까 남편도 잘 짓밟이 이제 해야 되고요. 애들 키우는 것도, 아빠가 낳으시고 엄마가 키우신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한국 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뭐 어머니 날 네. 기르시고 있죠.
3: 그런 거 같이 아, 엄마가 네. 하는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네, 우리 네. 제 부모 엄마도 저희 남자 셋 키우느라고 고생 와, 많이 하셨고
4: 네.
3: 저희 와이프도 우리 아들 딸 키우느라고 진짜 열심히 예. 하는 거 보면은 아 나는 진짜 쉽게 살구나. 저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4: 와
3: 얼마나 쉬워요.
4: 아, 네. 저런 진짜. 마음을 갖고 있는 남편들이 많을까 싶네요.
3: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엄마들은 진짜 슈퍼히어로인 것 같아요.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4: 와 네. 아유, 못하네요. 여성분들에게 슈퍼히어로라는 애칭을 달아드리면서 오늘도 김동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마더스데이는 그래서 뭐 하셨어요?
3: 마더스데이요?
4: 네. 아. 잘 챙기셨어요? 뭐 반짝반짝한 거라든지.
3: 아, 뭐 저는 제 엄마 선물했고 네. 우리 애들은 자기 엄마들 선물을 했는데
4: 네.
3: 그냥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요. 명절 때 되면 이제 모이는 거가 이제 좀 많아요. 우리 가족 좀.
4: 네.
3: 대가족이야. 한 10명, 적어도 한 10명 모여요. 다 모이면 18명 되는데
4: 네.
3: 에이, 우리 형님 또 멀리 사는 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가족 모이면 10명인데
4: 예.
3: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자기 엄마 좋아하는 음식을 사든지 만들어서
4: 네.
3: 같이 모여서 먹는 걸 했어요.
4: 네.
3: 나는 우리 엄마 좋아하는 회덮밥.
4: 어, 네.
3: 우리 애들은 우리 아이프 좋아하는 거 하고
4: 네.
3: 우리 조카들은 우리 형수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 네.
3: 음식 만들어서 먹고 음흠. 많이 놀고 그 우리 교회 또 그 옛날에 뭐 가족 합창단도 하고 뭐 그 헌금송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다 리코딩이 돼 있어요.
4: 네.
3: 옛날 거 어렸을 때들 공연했던 거 우리 가족 합창한 거 이런 거 보면서
4: 네.
3: 좋은 시간 보냈어요. 너무 좋았어요.
4: 아,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때 그 딸아이 돌 사진을 그렇게 되돌려 봤었거든요.
3: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4: 네.
3: 우리 아버지는. 좀 병이에요.
4: 오, 왜요?
3: 우리 제 딸을 너무 좋아해서
4: 네.
3: 방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 다 딸 사진으로 그 손녀 사진으로 도배를 네. 해놓으셨어요. 방에.
4: 네.
3: 그 정도로 그 딸을 좋아하고 저희 그 손녀를 좋아해요.
4: 와, 아니 손자들 섭섭하게.
3: 섭섭해할 것 같아요. 저도 섭섭해요.
4: 야, 진짜 어떻게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죠?
3: 예, 네, 그만큼 좋아해요.
4: 네. 네.
3: 뭐 애기도 많이 부르고 착하기도 한데. 제자랑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하죠.
4: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저는 마더스데이에 가족이 모인다 뭐 그럴 수 있단데 엄마가 각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주문하더니 만들어 왔는데 이 생각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3: 네, 이제 저는 이제 내년 다음 달 마더스데이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4: 그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4: 네.
3: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서 엄마들만 꽃 붙여주는 거예요.
4: 네.
3: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다음 달은 기대할게 하니까 쉬고 웃으시더라고요.
4: 자, 아, 우리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뭐 마더스데이 얘기로 좀 따뜻하게 문 열었습니다.
3: 5월은 가족의 네. 달이에요.
4: 맞아요. 네. 가정의 달, 가족의 달.
3: 예,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4: 네.
3: 죄송합니다. 말이 짧아가지고. 이해해주세요. 한국말이 아직도 짧아요. 서툴어요. 이해해주세요.
4: 그게 그거죠 뭐.
3: 그래서 네. 5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에 하나가 이제 차예요.
4: 아,
3: 차 관리 잘 하셔서
4: 네.
3: 사랑하는 가족 이동할 때 문제 네. 없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4: 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이거 그 체크해 보세요.
3: 아니 그 뭐 정기적으로 체크업하는 건 당연한 거고
4: 네.
3: 보험 잘 들어놓으셔야 되고 그 떠나기 전에 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4: 네.
3: 체크업 미리 다 하시고 내비게이션 미리 넣고 라디오 1660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만나는 분들 미리 문자해서 지금 떠나니까 30분에 도착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 해놓으시고.
4: 네.
3: 그리고 좋게 이동하시고 여행 갈 때는 당연히 뭐 차 잘 체크하시고
4: 네.
3: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렌트카 뭐 어디 비행기 타고 놀러 가서 렌트카가 놀고 이런 거 많잖아요.
4: 네.
3: 뉴욕에 차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블랙박스는 있어도 렌트카에는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4: 예.
3: 그거 사세요. 저 하나 샀어요.
4: 아, 들고 가서 달
3: 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도 있고 요새는요.
4: 네. 네
3: 와이어리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와이어리스까지 그렇게 비싼 건 안 샀고요.
4: 네.
3: 그냥 그 석션 컵 있잖아요. 그 유리에다가 붙이는 거.
4: 네네.
3: 그렇게 붙이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USB에다 꽂으면 돼요. 끝.
4: 오. 아, 저 진짜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네. 제 차에 설치한 것만 해도 어디 정비소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해주세요. 막 뒤로 뭐 선을 네. 빼고 옆으로 빼서 막 이렇게 하던데. 네.
3: 당연히 앞에만 네. 찍히는 거는 저는 샀는데 뒤도 네. 있대요. 근데 하여튼 네. 뒤까지는 제가 보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있으면 네. 도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면은 자기가 말 전달 잘 돼가지고 사고 어떻게 났든 설명하면 되는데 네. 렌트카를 예를 들어서 뭐 남미 가서 했다. 멕시코 가서 했다. 거기 영어 못 하잖아요.
4: 네.
3: 스페니쉬 능숙하게 잘하면 설명할 수 있어도 안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4: 어쩌지?
3: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된다.
4: 네.
3: 내가 다 찍었어. 이거 봐. 경찰 아저씨 이거 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4: 와.
3: 그래서 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네. 렌트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샀어요.
4: 와.
3: 사서 써보고 네. 다음에 라디오 나오면은 어땠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네. 써보고 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3: 그렇죠. 어땠는지도. 뭐 어땠는지 또 얼마나 네. 도움이 됐는지.
4: 가격대를 여기서 여쭤봐도 되나요?
3: 얼마? 저는 그냥 좀 그래도 좀 든든하고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4: 네.
3: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래도 좀 유명한 회사 거를 샀어요. 나 100불 좀 넘었어요.
4: 괜찮네요. 네. 네. 자, 요런 꿀팁까지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오늘 달달하게 문 열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본격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삼을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에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에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려요. 저녁 5시부터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전화 347-767-8181.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K카페 테라스 삼원각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8: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7: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8: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네시 스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0: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11: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10: 프랑스와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11: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10: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11: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10: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11: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3: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5: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6: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0: 교통사고 사고장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실제 사례 통해서 배워보고요. 궁금한 얘기는 물어보세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함께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사고상의 교통사고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생방 중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문의 전화번호는 718-225-1660번.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요. 질문들 올려주시면 시원시원하게 빵빵하게 띠띠빵빵을 빵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훈훈하고 따뜻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그런가요?
0: 네. 자, 이제부터는 훈훈함은 한켠으로 밀어두고 네. 네, 따끔한 시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요즘 근래에 뭐 아주 좋은 사례 있을까요? 케이스 해결이 된 거? 아니면 안 좋은 사례? 그랬더니 있다 하셨거든요.
1: 아, 뭐 사례죠. 사례인데 네.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 청취자분들 이제 케이스를 진행할 때 네. 실수 많이 하는 걸 좀 지적해주고 싶어서
0: 교통사고 네,
1: 이게 사고 나서 네. 이제 상담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SNS 하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는지 꼭 물어봐요.
0: 네. 네,
1: 그 물어보는 이유는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럴 수도 있지만
0: 네.
1: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거는 거의 안 하고요.
0: 네.
1: 그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컴퓨터 안에 앉아서 소셜미디어 들어가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조사를 해요. 상대방이.
0: 뭘 조사하지?
1: 상대방이 뭘 올렸는지.
0: 아,
1: 어떤
0: 네.
1: 뭐 소셜미디어 뭐가 있는지.
0: 네.
1: 뭐 어디 뭐 무거운 걸 든 게 있는지, 운동을 하는 거 올렸는지, 뭐 공연을 네. 하는 거 올렸는지, 여행 간 거 올렸는지 이런 거 한다고요.
0: 네.
1: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은행인들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0: 네.
1: 잊어버리시고
0: 네. 네
1: 잊어버리시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라디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샌더슨 킴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ADR이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0: 네
1: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상해서 케이스 끝내는 거 잘해요
0: 네
1: 그 중에 하나의 미디에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건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 미디에이션에 이제 판사님하고 상대방 변호사랑 상대방 어저스터랑 저랑 이렇게 화상으로
0: 네.
1: 이제 많은 흥정이 들어가서 네. 이제 케이스를 조율해서 이제 마무리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0: 네.
1: 미디에이션 만드는데 되게 힘들어 안 하려고 그래요.
0: 오.
1: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까
0: 네.
1: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 판사님들도 우리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줄 때가 많아요.
0: 네.
1: 그리고 결과가 좀 좋은 걸 해야 되지 아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는데 밀어붙여서 만들어냈어요. 자리를.
0: 네. 네.
1: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한 석 달이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의사 선생님도 다시 보게 하고 기록도 만들고 이 사람 애로사항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잘 전달이 됐고
0: 네.
1: 이제 판사님한테 잘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0: 네.
1: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 게 제가 몰랐던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 의뢰인이
0: 네.
1: 여행을 많이 간 것도 나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뜬 거예요.
0: 네.
1: 뭐 이태리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등산하는 것도 나오고, 아프다 그러는데.
0: 아프다 하고 나서 여행을
1: 네,
0: 가고
1: 그 사고 난 이후에
0: 네.
1: 지금 협상 그 사이에 있었던 걸 하는 거예요.
0: 예.
1: 자. 올린 것도 잘못됐는데
0: 네.
1: 그보다 더 잘못된 거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0: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 60 넘은 아저씨예요.
0: 네.
1: 아저씨인데 가족이에요. 화목한 가족을 가진 아저씨인데 이번에 이제 무릎수술을 하셨어요.
0: 네.
1: 무릎수술을 하셨는데 가족끼리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0: 예.
1: 근데 저한테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0: 네.
1: 나 너무 힘들었다. 여행까지 갔는데 왜 힘드셨습니까? 당연히 무릎이 아프니까 힘들지.
0: 네.
1: 그래서 뭐가 힘드셨는데, 그러니까는 많이 걷는데요, 유럽을 가면.
0: 네.
1: 많이 걷는데, 자기 무릎이 아프니까 같이 걸어다니는데 못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면은 나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니들 갔다 와.
0: 네.
1: 그리고 뭐 어디 가는데 입장료도 필요 없으니까 네 개를 안고 세 개만 끊고 가서 보고 오고 자기는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0: 무릎이 아프니까.
1: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0: 네.
1: 자, 근데 그런 시점에서 그냥 여행 간 사진만 딱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안 아프구나 여행도 다니 멀쩡하네 네. 네. 그거랑 여행을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은 영수증이랑
0: 네.
1: 입장료 4개 있어야 되는 3개만 있는 영수증 크레딧카드 빌이라든지 이런 걸 네. 보여주면은 얘가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그 SNS를 보여줬을 때
0: 네.
1: 대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거 준비가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던져 나 준비됐어 이게 되는 네. 거잖아요. 몰랐어요.
0: 아, 어떻게?
1: 그냥 가만히 있어 어퍼컷 맞은 거예요.
0: 많이 당황하셨어요?
1: 당연히 당황하면 안 되죠.
0: 아 당황하시고
1: 당황하면 안 되죠.
0: 네.
1: 조금 뻥을 쳤죠.
0: 네.
1: 알아. 당연히 여행 갔지. 사고 났다고?
0: 네.
1: 사람의 인생을 스탑할 순 없다.
0: 네.
1: 당연히 가지. 그렇지만
0: 네.
1: 이 퀄리티가 가서 100을 느껴야 되면은 우리 의뢰인은 어깨 수술하고 허리 수술해서 100은커녕 50도 못 느꼈다.
0: 네.
1: 그거 너 100을 느껴야 되는 거 50분이 못 느껴야 나머지 50은 네 클라이언트 책임져야 돼.
0: 우와.
1: 여행 가는 거 돈 많이 들잖아. 너 알잖아. 그거 다 니들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서 싸우긴 했는데
0: 네.
1: 그거랑 아까 같이 내가 말한 티켓이랑 네. 커피숍 간 거 이런 거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죠. 의뢰인이 네. 미리만 얘기했으면은 내가 다, 준비를 네. 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째는 SNS 올리지 말라는 거.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꼭 말하는 게 웬만하면은 올리지 마시고
0: 네.
1: 모르는 사람이 친구 요구하면 오케이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오케이 안 해도 다른 친구들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0: 아, 이렇게 타고 가서.
1: 그렇죠. 네. 아카운트 프라이빗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0: 네.
1: 네. 그렇게 그걸 안 한 게 이제 단점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했어도 여행을 갔어도
0: 네.
1: 내가 알아야 돼요.
0: 변호사가 알고
1: 네. 네. 알아야 돼요.
0: 네.
1: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알고 그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주 유능하게 변호를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약오른
0: 네.
1: 거죠.
0: 네. 이렇게.
1: 이거, 그래, 너가 나를 코너링을 했어? 그럼 나는 그거를 반박할 준비가 됐어.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전 이제 약오른 거죠. 속상.
0: 네.
1: 예, 네, 그래가지고 잘 끝나긴 했는데, 그런 일 안 해야 되니까, 청취자분들.
0: 네.
1: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셔도 되는데.
0: 네.
1: 웬만하면 무겁고, 뭐, 운동하고, 뭐, 에르프 좀 번쩍 든다든지.
0: 네.
1: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올리시면 안 돼요.
0: 오,
1: 네.
0: 아니 SNS까지 그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1: 쉬워요 그거는 앉아서 이제 쪼드리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직원 시켜서 이제 봤더니
0: 네.
1: 너무 쉽게 나와요.
0: 아 네. 찾아 들어가 보니까 네.
1: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셔도 되는데
0: 네.
1: 웬만하면 무겁고 뭐 운동하고 뭐 에르프 좀 번쩍 든다든지
0: 네.
1: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올리시면 안 돼요.
0: 오.
1: 네.
0: 아니 SNS까지 그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1: 쉬워요 그거는 앉아서 이제 쪼드리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직원 시켜서 이제 봤더니
0: 네.
1: 너무 쉽게 나와요.
0: 아 네. 찾아 들어가 보니까
1: 네.
0: 야 SNS를 일단은 뭐 이런 조정 기간 동안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막 네. 힘쓰고 있고 막 뛰고 있고 이런 거 말고
1: 하면은 네. 할 거 올릴 거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0: 네.
1: 한 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0: 네.
1: 의뢰인이 이제 발린 하시는 분인데 되게 유능하신 분이에요.
0: 네.
1: 발린도 잘 하시고요. 근데 차 사고 트레일러도 부딪혀 사고 크게 나셨어요. 차가 완전 진짜 조금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0: 네.
1: 크게 사고 나신 거예요.
0: 네네.
1: 근데 악기도 데미지 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허리도 수술하시고 막 큰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0: 네.
1: 근데 케이스에도 크고 이제 보상금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공연하는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0: 예.
1: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대 뭐 오케스트라 지 저 막 공연하고 연주하고
0: 네.
1: 독주회도 하고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0: 예.
1: 자, 야.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몰랐으면은 또 당하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좀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소견.
0: 왜?
1: 그 프로페서 소견. 그 다음에 그 자기 오디션 했는데 오디션 캔슬한 거 다 준비했어요.
0: 네.
1: 준비해서 이 사람은 100%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짜 음악 잘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탑이랑 탑 아닌 거는 1% 이만큼 차이잖아요.
0: 네.
1: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때문에.
0: 네.
1: 그거를 준비해서 가서 당연히 좀 배심원 앞에 가서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0: 네.
1: 준비가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은 좋게 결과 나고 보상금도 많이 받아가셨어요.
0: 만약에 이거를 몰랐으면
1: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0: 네. 이제 항상 뭐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현장 사진 찍고 뭐 상대방 보험카드 찍고 운전면허 찍고 차 번호 찍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1: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0: 네.
1: 사고 나서 다쳐서 보상금 받는 거에.
0: 네.
1: 다친 거는 우리 생각에는 100이면은 90은 다친 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나머지 10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다친 네. 거는 3분의 1이에요. 보상금 받는데.
0: 네.
1: 나머지 3분의 1은 이 다친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를 본다. 일을 못 하는 거.
0: 네.
1: 예,
0: 네,
1: 그 사업에 지장을 가는 거.
0: 네.
1: 그게 3분의 1이고요.
0: 나머지
1: 3분의 1은 삶이 어떻게 바뀌냐예요.
0: 네.
1: 예.
0: 네.
1: 뭐, 친한 부부인데 부부 생활 못 하고.
0: 네.
1: 친한 부부 애까지 있는데 애 못 안아주고.
0: 네.
1: 삶 바뀐 거예요.
0: 완전 심각하게 바뀐 거예요.
1: 네, 심각한 거예요.
0: 네.
1: 예,
0: 네.
1: 여행 많이 가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운동도 좋아하시고 짐에 가서 운동도 하시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고 골프를 좋아하는데 못하고 축구 부어야 되는데 축구 못하시고 이거 다 손해예요.
0: 그렇죠.
1: 네. 네.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0: 네.
1: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의뢰인하고.
0: 네.
1: 의뢰인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변호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몰라요.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만큼 중요해요.
0: 주로 뭐 그냥 넋두리도 하고 생활이 어떤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겠네요.
1: 네.
0: 아니 근데 변호사하고 상담하는데 내가 오늘 계단 올라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사실 그분 의뢰인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걸 꺼집어내요. 그래서 그래서 집 주소 물어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개인 집이냐 물어보고요.
0: 네.
1: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0: 뭐 나 돈 많은지 체크하는 거야 이런 거.
1: 저 렌트 사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0: 네네.
1: 그 렌트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에 계단이 있으면은 아프신 분이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집이니까요.
0: 네.
1: 매일마다 들어가는 게 집이잖아요.
0: 그렇죠.
1: 2층에 네. 살면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0: 네.
1: 제가 알아야 돼요.
0: 아, 예.
1: 네. 아파트 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중요해요.
0: 네.
1: 예.
0: 네.
1: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데도 많더라고요.
0: 예. 여기,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4층에 사시면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네.
1: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네. 아픔을 참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셔야 되잖아요.
0: 네.
1: 그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0: 야.
1: 충분한 것 같아요, 또. 죄송합니다.
0: 아니, 너무 재밌어서.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세요.
1: 그게 제 해수지로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요.
0: 네.
1: 그냥, 아, 요번 케이스는 쉽게 끝나고 그냥 덮어버리고 다음엔 열심히 하지. 이러면 안 돼요.
0: 네.
1: 왜냐면은 내 모든 보험회사는요. 모든 변호사의 기록이 있어요.
0: 아, 이 사람이 이겼는지 졌는지 뭐 얼마를 이런 거.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상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예측한 게 20인데
0: 네.
1: 이 변호사한테 기록을 보니까 20을 주려고 예측해 우리가 원했는데
0: 네.
1: 보니까 30으로 끝났네. 그다음에 또 30으로 끝났네. 그러면은 더 줘야 되는 거로 기록이 났고요.
0: 네.
1: 20으로 생각을 했는데 15로 끝난 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0: 네.
1: 이 사람은 다음에 내려가요. 발류가.
0: 아, 예.
1: 내 기록이 남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야구 선수 배팅 에버리지 같은 거예요.
0: 네.
1: 예, 에런 저지 잘 치잖아요.
0: 네.
1: 야구 아시는 분 에런 저지 홈런도 잘 치고 그러잖아요. 이 얘한테 던지면 홈런을 얻어 맞을 수 있구나.
0: 네. 알고 있죠.
1: 그렇죠. 그거랑 9번 타자 잘 못 치잖아요, 보통. 그 번째 얘는 그냥 쉽게 던져도 홈런 못 치고 삼진 할 수 있는 거니까는 좀 쉽게 볼 수 있고.
0: 대충 던져.
1: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에런 저지가 홈런 잘 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홈런을 쳐왔잖아요.
0: 그렇죠. 기록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길어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들한테.
0: 야. 자,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쌓아왔고 단 한 건도 대충에는 없었던.
1: 네, 안 돼요, 그러면.
0: 네, 네. 절대로 안 돼요 해주셨는데요. 자,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 SNS까지 보는구나. 전 오늘 진짜 처음 알아가지고. 자,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사고상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 주소는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 4949. 상담 전화입니다. 866-994-4949.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되나? 지금 사고 났는데 됩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예요. 646-808-7375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상담해드립니다.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백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이
1: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SNS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변호사가 꼭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1: 뭐 상황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상황 돼요. 그러니까는 사고가 났어요.
0: 네.
1: 뭐가 됐건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 보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보험이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보험 말씀을. 둘 다 없다고 쳐요.
0: 네, 좋습니다.
1: 건강보험도 없고 차보험도 없어요.
0: 네.
1: 그러면은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고 나면은 무조건 누구 가실 안 보고 본인 보험을 통해서 노폴트라는 거,
0: 네.
1: 뉴욕엔 뉴저지의 피비란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
0: 네.
1: 아시잖아요. 근데 네. 본인 보험이 없으니까 치료 어떻게 받냐 이게 안건이잖아요. 외상으로 할 수 있어요.
0: 외상으로 이렇게 달아놓으세요? 이렇게요?
1: 네. 네.
0: 왜 가능해요? 네.
1: 외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네. 통증병원을 찾아서 외상으로 하고 케이스가 돼야죠.
0: 네.
1: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보상금 받는 데서 치료비를 내고 이제 변호사 비용 내고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0: 만약에 그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도 없고요.
0: 네.
1: 그 외상을 한다는 통증병원이나 그 의사들도
0: 네.
1: 다 한대요.
0: 아.
1: 나 김동석 변호사가 보상금 받을 수 있게 믿으니까
0: 네.
1: 외상을 해주는 거예요.
0: 아하.
1: 네. 당신이 받아줄 수 있는 거 믿으니까 letter of protection 사인해. 받아준 약속해주고
0: 네.
1: 보상금 받으면.
0: 네.
1: 못 받으면 too bad. 믿는 거죠.
0: 아, 네.
1: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변호사가 의논하셔가지고 변호사가 케이스를 자신 있으면 맞는 거예요.
0: 네.
1: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보통 받아낼 자신 있어.
0: 네.
1: 그럼 받는 거예요.
0: 시작할 때는 다 자신 있어 이런데 뒤로 가서 요거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경우는 없나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오, 네.
1: 그럴 수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0: 들자면 사고 크게 났어요.
1: 네.
0: 데미지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러면 좀 당연히 이분도 이제 많이 다쳐서 치료 열심히 받고 뭐 시술 사시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1: 네.
0: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이 치료를 안 받아요. 네, 치료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보상을 못 받아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들도
1: 네. 네,
0: 치료 안 받고 기록 없으면은 못 싸워요.
1: 아니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0: 네.
1: 왜 안 받는 거죠?
0: 모르죠.
1: 그냥 귀찮다 뭐 이런 건가?
0: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예. 예.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못 받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다친 거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다친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다친 네. 걸 입증할 수 해야 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입증하려면 MRI 찍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런 거 없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1: 이렇게 변호사님을 통해서 어떤 치료 뭐 보험이 없으면 나는 이 다쳤는데 아픈데 치료도 못한다 아니었습니다.
0: 네. 네,
1: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직원인데 회사 밴을 타고 공사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 직후에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회사 보험사 측이 현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니네 출퇴근 길이었잖니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거부를 했대요. 이런 게 다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하다가 사고 났냐 아니면은 사적으로 차를 쓰다가 사고 났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1: 네. 회사 가는 길이면 회사 아닌가요?
0: 그러니까 고용주가
1: 네.
0: 차를 회사 일로 쓰이기도 하고 개인용으로도 쓸 수 있게 양쪽으로 같이 빌려주는 차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개인용으로 쓸 때는 일하다가 사고는 게 아니고요.
1: 네.
0: 회사 일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회사 일로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이분이 집에서 회사 차를 끌고
1: 네.
0: 현장으로 가서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은 그거는 일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출근길이니까 네. 노폴트가 열려요.
1: 예.
0: 네. 노폴트 열리는데 그게 아니고 공사판에서 미스터 김 예를 들어서
1: 네.
0: 벽돌이 모자르네 홈디포 가서 벽돌 좀 사와
1: 네.
0: 네 사장님 하고 배는 끌고 홈디포 가서 벽돌을 싣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
1: 네.
0: 그건 일하다가 사고 난 거야.
1: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산재를 입증할 수 있게 뭐 어떤 자료 같은 거
0: 있어요? 그렇죠. 상황을 봐야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매일마다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거고 진짜 출근길에 사고 난 건지
1: 네.
0: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지만 배너로 물건도 운송하고 직원들도 운송하는 일이 그게 이분의 일인지.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 여기 어디 가서 직원 4명 픽업해서 공사판으로 데리고 와 이래야 되니까.
1: 네.
0: 픽업하러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은 당연히 워커스컴이 열리는 거라고. 네. 상황을 봐야 돼요. 무슨 용도로 차를 썼는지.
1: 그거를 이제 잘 따져가다 보면은 그 해결을 할 수
0: 그렇죠.
1: 있겠네요. 네. 네.
0: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1: 네.
0: 그러니까 일 용도로 썼으면은 워커스컴이 열리는 거고요.
1: 네.
0: 일 용도가 아니면 노폴트가 열리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상업용 밴, 깡통 밴이라고, 상업용 공사판에 쓰이는 밴이라고.
1: 네.
0: 내 일 용도 아니니까 나는 치료도 못 받구나. 이건 아니에요. 노폴트가 열리니까.
1: 예. 네,
0: 그러니까 일 용도인지 아닌지 그거는 따지는 거고, 워커스컴이냐 노폴트냐 그 차이지.
1: 네.
0: 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무조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0: 그렇죠.
1: 거는.
0: 예.
1: 좀 든든한 것 같아요.
0: 예. 예.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워커스컴이면 워커스컴 열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통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1: 네.
0: 예,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1: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상담을 해봐야지. 상담은 무료죠?
0: 네. 상담 무료예요.
1: 네.
0: 사고상의 변호사들 다 무료예요. 저만 김동섭 변호사만 무료다 이게 아니고
1: 네.
0: 모든 사고상의 변호사님들은 상담 무료를 해주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렇지만 밤 12시 전화가지고 변호사님 나 궁금한데 이러지 마시고요.
1: 네.
0: 낮에 사무실도 전화 주시면 좋고 제가 24시간 보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건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사고 나서 변호사님 저 지금 사고 났는데
1: 네.
0: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건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돼요.
1: 네.
0: 새벽에도 전화하셔도 되니까 제가 전화 받아요. 저 아니면 네. 사무장님 받거든요.
1: 네.
0: 좀 어리버리해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어리버리해도 제가 도와드리니까
1: 네.
0: 전화 주시고요. 그렇지만 질문이 있어서 전화합니다. 이거는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1: 네.
0: 그게 좋고요.
1: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시면 좋겠어요.
0: 아니에요.
1: 아닌 경우도
0: 예.
1: 있어요.
0: 예. 예. 어쩔 때는 뭐 주말에 한 12시 반에 전화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러고 전화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1: 네.
0: 예. 그러시면 안 돼요.
1: 이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꼭 챙겨두세요. 상담 전화는 866-994-4949번입니다. 866 994-4949번이고요. 유튜브 통해서 지금 뭐 화면으로 얼굴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얼굴을 모르셨다면 직접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0: 아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1: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0: 그, 감사합니다.
1: 그 인품이나 이런 게 모습에서 막 비치는 사람이 있고 가려진 사람인데 확 다 드러나는 분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아.
0: 선물을 벌써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열심히 그 단원들이 준비를 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생활백사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끝으로 네. 애청자 여러분에게 요거를 좀 챙겨주세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 제가 엄청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마다.
1: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0: 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1: 네.
0: 이제 여름이면은 이제 겨울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시즌이에요.
1: 반대일 것 같아요. 네. 눈 춥고 막 이런 아니에요? 네.
0: 여름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차도 많아지니까 사고도 더 많아져요.
1: 네.
0: 그러니까 사고 예방하는 거 뭐 아시다시피 다 아니까 잘 챙기시고요.
1: 네.
0: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1: 보험. 네. 네.
0: 보험 본인이
1: 사실 오늘 사진 찍어 왔거든요.
0: 네. 이따가 끝나고 봐드릴게요.
1: 네.
0: 그 보험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본인 가족들, 지인들, 본인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1: 네.
0: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보험을 어떻게 들었나 따라서 본인이 혜택이 좌우되거든요. 뭐가 됐건.
1: 네. 네.
0: 그러니까는 잘 들어놓으셔서 잘 챙길 수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거 좀 도움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봐드릴게요.
1: 이, 내가 이렇게 보험 가입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네. 들고 오시는 분도 꽤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있어요. 댓글, 요새는 좀 없는데 옛날에는 좀 많았어요. 라디오에서 이런 PR을 많이 했어요. 받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셨거든요.
1: 네.
0: 그, declaration sheet이라고 보험에 보면은 이제 좀 책자 두껍게 가지, 보낼 때 있잖아요.
1: 네.
0: 매년마다.
1: 네.
0: 거기 보면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1: 아, 네. 네.
0: 그거 제가 검토해가지고 이거 고치세요. 저 고치세요. 하는데 한 2분이면 돼요.
1: 아니, 두꺼운 책자인데 어떻게.
0: 나 중요한 덱신만 보면 되니까.
1: 네.
0: 2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드릴 테니까 사무실 들리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1: 네.
0: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잔소리 하자면.
1: 음흠.
0: 블랙박스 꼭 다시고.
1: 네.
0: 그러면 제가 일이 편해져요.
1: 네. 진짜 사고라는 게 예상치 못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해볼만 하죠.
0: 얼마 안 해요, 요새는.
1: 네.
0: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요새는 그냥 USB 꽂는 것도 있고 와일레스도 있고 종류 되게 많아요. 아, 내 차는 리스니까 뜯어가지고 하면 리스 위탁할 때 다시 뜯어야 된다는데 그런 분들은 와일레스로 그냥 하셔도 돼요.
1: 네.
0: 아니면은 USB로 꽂는 걸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블랙박스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SD카드.
1: 네.
0: 지금 블랙박스 선전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0: 가끔 전화 한 번 오신 적 있어요.
1: 아, 정말로요? 네.
0: 자기 그 블랙박스 파는 사람인데 자기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제가 당연히 안 했는데. 블랙박스 팔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1: 네.
0: 그 SD카드.
1: 네.
0: 그 용량 적은 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자기 물건 팔 때. 그 블랙박스 그냥 팔 때 나오는
1: 낮추려고.
0: 거. 네. 네. 그 16기가 이런 거는 한 시간만 돌아가도 다 지워져 버려요.
1: 아, 예.
0: 계속 루브로 돌아가니까.
1: 네.
0: 일단은 SD카드는 좀 돈 쓰셔. 20, 30불이면은 한 120기그 뭐 200 몇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1: 네.
0: 그 좀 용량 높은 걸로 바꿔 끼시고요.
1: 네.
0: 잘 되나 안 되나 가끔씩 체크업 하세요. 잘 고장나더라고요. 이거
1: 네.
0: 오래되면은. 오래되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1: 저도 차에 있는데 네. 체크업은 안 해봤네요.
0: 네. 체크업 하셔야 돼요.
1: 예.
0: 네. 우리 집에 차가 세 대인데 하나 지금 고장 났어요.
1: 아,
0: 제가 체크했더니 고장 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면.
1: 네.
0: 그런 것 같이 고장도 나더라고요. SD
1: 블랙박스가.
0: 블랙박스니까 꼭 네. 그것도 잘 보시고요.
1: 네. 뭐 그 모든 것보다는 운전도 안전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 네.
0: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1: 네.
0: 가정들 한 마디 그 표현이 힘이 나요, 가족들한테.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응원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1: 네.
0: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제분들도 힘날 거고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도 힘날 거고, 본인도 힘받고 그럴 것 같아요.
1: 사실 평소에 딴 데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또 하면 그냥 훈훈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하시는, 툴툴대는 분들은 또 의외로 그게 또 가슴 찡하거든요.
0: 아, 이 한국 분들이 무뚝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1: 그러니까 그게 뭐 창피한 거라고. 아유 네. 뭐 돼서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1: 네.
0: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엄마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 말을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대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전에 나오자마자 엄마 제가 살아간다 말을 했는데 자주 하셔야 돼요. 표현을 네. 하셔야 돼요. 한국분들 그건 좀 고치셔야 돼요. 맞아요. 표현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김동석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표현하실 것 같아요.
0: 아, 저도 무뚝뚝해요.
1: 제가 그래서 앞서서 이제 부모님하고 워낙 잘 지내시니까 혹시 부모님하고 다투시면 어떻게 마음을 푸세요? 그랬더니 데이트하는데요? 그러셔가지고 그것도 참 달달하다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0: 연세드신 부모님 가신 분들은 딴 거 없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아유, 참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집 아들 탐나네 하시는 어머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0: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우리는 참 무수한 사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 밤과 아침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 가만히 보면 이 사이라는 게 참 묘하죠.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닌 것이 왠지 모를 설렘으로 꽉 차 있거든요. 어쩌면 가장 재밌는 일들은 다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재미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사이라는 거. 이런 사이도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박승화의 가요수호로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 사이 참 묘한 매력이 있네요. 최수진 씨 사랑과 우정 사이도 있어요. 예, 저도 생각했습니다. 권영분 씨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아 왠지 그냥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싶네요. 그냥 시원한 사이다. 우리는 시원한 사이다.

0: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홉 제공입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캣 포도팩당 9불99, 씨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사이 얘기로 시작했더니요.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안 들을 수가 없죠. 1405-1092-2691 김금자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혜경이 부른 레몬트리, 박경수 씨, 김은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레인보우 들으면서 걷는데요. 장미가 예쁘네요. 걸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 같아요. 0533번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놓치는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걸으면 다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셨네.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요 속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예쁜 장미, 이 숲길을 제가 보게 되네요. 3019번. 오늘은 베트남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겁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창밖을 보기에는 좀 뜨겁지 않을까 하는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모자 큰 거 쓰고, 이 밭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이군요. 웃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주 그냥,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 0231-189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 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0번째 만남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네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 이름,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찾기에 좋습니다.

선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전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어떻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소리샘의 뭐 황영익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기로 8039번으로 신청하셨죠. 8006번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딸. 태어나서 처음 겪는 충격이라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요 속상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라고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당연히 괜찮아지고요. 이제는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이 더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이게 다 과정이겠죠. 예, 우리 따님 빨리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씨, 오늘 저녁부터는 계속 휴일. 마음이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답니다 하셨어요. 이 연휴를 맞이해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듯합니다. 그러면은 이 연휴에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3512 박인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배추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날이죠.
1: 네.
0: 참여하신,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으시지만.
1: 네.
0: 참여하신 분들은 내 사연이 나오나? 그놈의 그 혹시? 혹은, 내가? 요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아,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성호 씨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0: 아, 전 미국이 아마 똑같을걸요? 바베큐죠.
1: 그렇죠. 네, 바베큐 빠지면 너무 섭섭합니다.
0: 네. 이 삼겹살에 쌈장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네, 이 소고기에다가, 네, 이 소스, 네, 이 돈가스 소스 있잖아요. 요걸 또 찍어 먹느냐, 요게 또 고민이죠.
1: 아니, 무슨 고민이에요? 두 개 다 드시면 되죠.
0: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1: 아, 정말.
0: 자, 오늘 또 주간 베스트 주제가,
1: 네,
0: 또
1: 바로 네, 우리 집만의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방출해 주신 그 집만의 비밀 레시피들, 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해드실 만한 레시피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스포를 해드리자면 정말 많습니다.
0: 진짜 사연 보면서, 네,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네, 이 방송 놓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1: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0: 네, 가장 미국적인 팝가수다, 이런 평을 들었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곡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에 이 하얀 백인 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그런 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또 이 노래이기도 해요. 글로리 데이즈라고. 듣고 들어올게요.

0: 좀 미국적인
1: 아,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메모리얼이 또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여름이 시작된다는 네, 또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라이브 연주와 또 노래로 들어본 글로리 데이즈였습니다. 메모리 데이에 참 많이 또 애청이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기도 해요. 자,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들을 모아서 오늘 방송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간베스트, 네, 주간베스트 특집입니다.
2: 여러분이 이미 식사를 마치셨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르륵꼬르르 엄청 뭐 드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오늘 네. 방송 다 좋은데 내용도 좋고 깜짝 놀라실 레시피들도 많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좀 상당히 위험한 방송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방송 듣다가 팽개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아우, 안 될 것 같아요.
2: 아, 오늘 내일부터 하자! 이러고, 네. 오늘 또 마구마구 드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다이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내일부터인데.
2: 그렇죠.
1: 오늘 맹꽁이 배가 될 예정입니다.
2: 아니, 저도 정말 몇 개 읽다가 배고파서 아주 혼났거든요.
1: 오늘.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더더군다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 네, 오늘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1: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네.
2: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두 줄을 나눠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을 했을 정도로
1: 네. 오늘은 굉장히 치열해요.
2: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셨다는 거.
1: 네, 후보가 되신 것만으로도 네. 영광인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정영아 씨,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2: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최고의 레시피 뽑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0: 자, 주간베스트 우리 세 번째 주인가요? 5월 벌써. 네, 이번 주 주제는 우리 집만의 레시피였습니다. 자, 우리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일곱 분의 후보 중에 당당히 1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후보는 우리 영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집 된장찌개 레시피입니다. 우리 집 된장찌개엔 믹스 커피가 들어갑니다.
0: 네? 네?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1: 믹스 커피. 믹스 커피요.
0: 자, 대단하죠. 지금 영아 씨가 대본을 잘못 읽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믹스 커피가 맞아요.
1: 네, 저도 읽으면서 맞나 싶은데요. 네, 네, 믹스 커피 맞습니다.
0: 된장찌개에 커피도 이상한데 달달이 믹스 커피가 들어간다.
1: 네, 읽어볼게요. 부끄럽지만 저희 집 1급 비밀 레시피 공개합니다. 미국 온 지 22년 됐는데요.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여라 하시면서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커피 믹스를 넣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커피 믹스요?
0: 속으로는 이 아줌마가 미쳤나 했겠죠.
1: 에이, 근데 진짜로 넣었더니 오마이갓, 구수한 맛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쌉싸한 커피 향이 이 된장의 텁텁함을 잡아주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딸도 사위도 엄마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밀은 아직 못 말했어요. 3, 4인용 찌개를 기준으로 해서 커피 믹스를 3분의 1 스푼 정도만 아주 소량으로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허. 티스푼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넣는 타이밍은요, 된장을 풀고 찌개가 끓기 시작하는 초반에 넣어야지 커피의 향은 날아가고 단맛과 감칠맛만 남습니다.
0: 3, 4인용 찌개를 기준으로 해서 된장찌개에 커피 믹스를 3분의 1 스푼 정도, 네, 요거를 넣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요. 된장을 풀어서 찌개가 끓기 시작할 때 요 초반에 넣어야 좋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오, 대박인데요.
1: 야, 22년을 지킨 비밀 오늘 감사하게 저희에게 방출을 해주셨어요. 오늘 가족분들 듣고 계시면 오늘 강제로 또 공개가 됐네요.
0: 그 사위분이 네. 이 라디오 들으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1: 그 그럼요. 맛있으면
0: 됐죠. 네. 우리 네. 그 좀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1: 맛이 최고면 그게 정답입니다.
0: 오, 와, 근데 진짜로 커피 믹스?
1: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0: 한 봉지에 다르면 안 되고 네, 3분의 1.
1: 3분의 1. 티스푼으로 하면 한 티스푼 정도.
0: 저는 커피 믹스를 개인적으로 성덕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봉지에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그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된장 카페라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0: 된장 카페라떼?
1: 네네.
0: 이걸로 창업을 하셔도 된장 카페라떼 한 번은 가서 먹어볼 것 같은데.
1: 야, 이름 참 재밌네요. 된장 카페라떼. 카페라떼
0: 신기하잖아요.
1: 제가 지었지만 참 마음에 드네요.
0: 이게 스타벅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된장 카페라떼?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아요. 근데 맛있으면 계속 먹겠죠.
1: 그렇죠. 첫 번째 후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후보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네요. 플러싱에서 세탁소를 하신대요.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네요. 네,
1: 제목이 우리 집 삼겹살 양념엔 마운틴듀가 들어갑니다. 라는.
0: 마운틴듀?
1: 네.
0: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운틴듀?
1: 그 초록색 캔에 들어있는 그, 맞죠?
0: 탄산음료?
1: 네, 탄산음료.
0: 요거를 삼겹살에다 넣는다.
1: 네.
0: 원래 맛있지만,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자, 두 번째 후보는 삼겹살 양념의 마운틴듀입니다. 성우 씨, 영화 씨, 안녕하세요. 저 플러싱에서 세탁소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일이 고돼서 가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어느 날 절대 냉장고에 맥주가 없어서 뒤지다가 아들이 사다 놓은 마운틴듀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걸 넣으셨나? 에이 이걸? 하면서 삼겹살 양념에 콜라를 넣는 게 좀 있죠 가끔.
1: 그쵸,
0: 그래서 콜라 대신에 마운틴듀를 좀 넣었는데 어우 세상에 상큼하면서도 불향이랑 너무 어우러지는 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삼겹살 양념할 때는 마운틴듀를 사다가 넣습니다. 가끔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도 요 음식을 내면 예, 맛이 신기한데 이 양념에 뭐 들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웃고 넘기고요. 왜냐면 양념 소스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해주셨습니다. 삼겹살 양념을 이렇게 해서 드셔서 양념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제 그냥 구워 드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
1: 그렇죠.
0: 쌈을 싸서 양념을 하실 때 이렇게 되면은
1: 약간 제육볶음처럼 그렇게
0: 되는데.
1: 약간 빨간 양념을 넣으실 때 넣으시는 걸까요?
0: 여기다 마운틴듀를 넣으면 이게 또 맛있군요.
1: 오, 마운틴듀를 마시지 않고 요리에 쓰셨다.
0: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거의 다 마실 것 같은데 한번 딱 입에 대면은 놓기가 참 어려운 맛이거든요. 정말
1: 그러니까요.
0: 맛있어요.
1: 근데 저희가 보통 불고기 할 때 고기 연해지라고 콜라들 좀 많이 넣으시잖아요.
0: 이건 제가 들어봤어요.
1: 네. 근데 마운틴듀 삼겹살. 야, 이 콜라 불고기가 좀 진화를 해서
0: 네.
1: 마운틴듀 삼겹살로 이렇게 진화가 됐네요.
0: 야, 어떤 맛일지 메모리얼 데이에 이제 바베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한테도 한번 대접해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1: 네.
0: 맛있는데? 지난번 양념이랑 뭐 다른데? 뭘 넣었지? 막 이러기 시작하면 또 하신 분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네. 한번 맞춰봐.
0: 자, 메모리데이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이제 두 분의 후보의 요리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1: 첫 번째는 된장찌개, 두 번째는 삼겹살이었습니다.
0: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아니구나.
1: 네, 아시아 막다방 오늘 레시피 특집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볼게요.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야엘 애프터 머더스 데이 스페셜 5월 말까지 단 한 번의 기회고요.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선택 천연 원료, 천연 화장품, 천연 약재, 천연 영양제 이 모든 기준을 하나로 만든 야엘 피부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시스템 지금 야엘 3종 세트 구매 시에 450불 상당 특별 프리미엄 선물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2: 자연의 힘을 가장 높은 기술로 설계하다 케어를 넘어 다시 설계하는 야엘 애프터 마더스 데이 한정 이벤트 5월 말까지입니다.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리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2: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노던 블루바드 209가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한식의 막대방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세 번째 주 주제인 우리 집 만의 레시피 시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후보, 네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업 홈 모기지.
5: 뱅크업 홈 모기지.
6: 뱅크업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8: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2: 네, 노라조가 불러주는 봉하나 듣고 저희는 15 맞추고 돌아올게요.

0: 거래는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1시 30분을 알려드렸습니다. 1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세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4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근데 3번 땅콩 버터 때문에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1: 뭐 어떡하겠어요. 오신 거를 읽어드려야 되고 저희는 이런 충격적인 레시피를
2: 아주 마음에 들어요.
1: 네. 하길 원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간베스트 후보 네 번째 후보입니다. 보내신 분들은 전부 다 내 거 나오나 또 지나가면은 다음엔 나오나 계속 하실 텐데 자 사연 나왔으면 소리 지르세요. 자 이번에 뽑히신 주간베스트 후보 4번은 제목도 재밌네요. 쿡쿡쿡 쿡쿡쿡이에요. 음악대방 출시하면

0: 테이블 스푼. 네.
1: 진간장 4 테이블 스푼, 테이블 스푼.
0: 네.
1: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 청, 요리당, 기타,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요런 것들이 쭉쭉 있고요.
0: 네.
1: 모두 섞어서 양념장 완성. 요리 순서. 팔팔 끓는 물에 준비해둔 닭을 삶아 분순물을 제거.
0: 불순물.
1: 불순물을?
0: 네.
1: 닭을 한번. 분순물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아니, 정말. 어떤 물인가요?
0: 아이, 오타.
1: 분순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닭이 청결해지는 동안, 닭이 청결해지는군요. 빛의 속도로 양념장을 만들고 넣고 싶은 야채들을 싹둑싹둑 깍둑깍둑 썰어서 준비. 불순물이 제거된 닭을 물에 한번 헹궈낸 다음, 이거 한번 헹궈야 돼요.
0: 네,
1: 맞아요.
0: 그쵸?
1: 닭고기들의 칼집을 살짝 내어줍니다. 많이 모았다, 아이가. 갓 씻는 닭들과 깍둑 썬 야채들을 만들어 놓은 양념장에 골고루 투하해서 추루찹찹 차르다찹찹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재워 놓아요. 30분 정도 재워 놓는 게 좋아요. 그 사이 흐트러진 주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으면 되죠. 냄비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압력솥은 딸랑거리면 약불로 10분 더 요리를 해주세요. 재워둔 것을 팥에 담아요. 그리고 치킨 브로스트 한 팩을 탈탈 부어 넣고 끓여. 팔팔 끓이면 약불로 줄여서 은은하게 더 끓여. 중간중간 골고루 국물을 좀 지적지적 해주신 다음에 끓여. 굉장히 많이 끓이네요. 얼추 됐다 싶으면, 중요한 게 나오네요. 대파를 투하해 주시고요. 5분 정도 더 끓이시면 끝입니다. 간은 기호에 맞게 해주시고요. 근데 거의 간을 넣지 않아도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절이를 만드셔서 이 닭과 함께, 파닥파닥이네요. 저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파닥파닥, 그리고 국물 한 숟갈. 술 드시는 분들은 소주가 물처럼 들어가니 조심하세요. 드시다 보면, 그래, 이 맛이야. 어느새 여러분 옆에 김혜자 선생님이 와 계실 거예요. 이번 주말 메모리얼 데이 트라이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보였습니다.
0: 이게요, 그냥 닭볶음탕이 아니라
1: 네.
0: 국물 닭볶음탕입니다.
1: 국물 닭볶음탕.
0: 네, 그래서
1: 국물이
0: 네, 국물을 떠드시는 네, 그런 닭볶음탕이 되겠네요.
1: 정말 제가 소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딱이네요.
0: 어우,
1: 침 많이 고인다. 보글보글.
0: 그러니까요.
1: 네, 4번 후보였습니다. 다음 5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5번 후보. 이름이요. 되게 특이해요. 고고찌개입니다.
1: 고고.
0: 네, 고고찌개. 어떤 찌개일까요?
1: 왜 고고지?
0: 결혼하고 나서 새댁 때 어머님께 배운 찌개 요리법입니다. 하고요. 이 냄비에다가 550ml의 물을 넣고 거기에 고추장 두 스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구마 중간 사이즈 두 개의 껍질 벗겨서 숭덩숭덩 마탕 사이즈로 대충 썰어서 냄비에 넣고 여기에 손질한 국멸치와 함께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간 마늘을 4분의 1 스푼 정도 넣고 중약불로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끓여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빨리 익습니다. 고구마가 익으면 참치에 한 스푼을 넣고요. 간을 맞추고 나서 파를 조금 넣고 살짝 끓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간단한데요? 고추장의 매콤하면서도 고구마의 달큰한 맛이 감자 고추장찌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맛이에요.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 고구마가 감자보다 금방 익어서 요리 시간도 짧습니다. 바쁜 저녁 시간에 뚝딱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캠핑 가서 찌개 안주로 뚝딱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 진짜 맛있겠는데.
0: 왜 고고찌개인가 했더니 고구마가 들어가서 고고찌개였네요.
1: 고구마 고추장찌개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0: 아 그러네요. 고구마 고추장찌개
1: 아니면 고추장 고구마찌개. 그래서 고고 앞으로도 고고 뒤에도 고고.
0: 와 아니 근데 준비물이 너무 간단해요. 고추장 고구마 그다음 육수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1: 네, 이것도 해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야 이거 아주 간단하면서 보통 정말 저희가 감자 고추장찌개 많이 끓여 먹잖아요.
1: 저 고추장찌개 또 팬이에요. 엄청 좋아해요.
0: 네 이번 주에는 고구마를 한번 넣고 고추장찌개.
1: 이게 또 이제. 네.

0: 뭐 고기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는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0: 고기를 드시면서 곧 그 김치찌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고추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고기를 먹을 때는.
2: 오, 이번에 아주 제대로 좋은 요리 비법 받으셨네요.
0: 어우, 유튜브인데 이게 너무 너무 많이 흐르는데.
2: 한번 닦아주세요.
0: 야, 네. 진짜 오늘 힘드네요.
2: 야, 세대 때 어머님께 배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찌개 요리법이 아니에요.
0: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2: 네.
0: 자, 이렇게 지금 다섯 분을 만나봤죠?
2: 네, 5번 네, 후보.
0: 5번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네, 벌써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느낌이 오시면 투표하시면 돼요. 이거 네. 맛있겠다 하시면 중복해서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또 파티 또 밖에 나가서 또 고기 구울 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팀이죠.
2: 네.
0: 비치스입니다. Staying Alive.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사이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앤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각 잡은 장어 요리까지 드실 수 있어요. 와, 한국 인심은 덤이고요. 자연의 맛,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오실 때는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845-866-4588. 맞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이상 저희 단골 손님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네, 트럼베스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대방출 하면서 오늘, 뉴욕, 뉴저지, 미 동부를 정말 새로운
4: 났다.
3: 충격적인 요리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 6번째.
3: 네, 네, 두 분의 후보 지금 남아있는데요.
4: 6번, 7번 후보 남아 계십니다.
3: 자, 어떤 또 요리일지, 어떤 요리일지 한번 궁금하네요. 자, 6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4: 애들 간식 해줄 시간은 없고 떡볶이는 질렸다길래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만두피를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겼습니다.
3: 오.
4: 거기에 설탕이랑 시나몬가루 팍팍 묻혀서 주니까 애들이 놀이공원 추러스보다 맛있다며 엄지를 척! 만두피 100장 튀기는 거 1도 아니에요.
3: 야, 아이디어. 추러스의 아이들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죽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4: 네.
3: 만두피라니.
4: 만두피를 이렇게 길쭉하게 그 동그란 만두피를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서 손가락 모양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튀겨서 설탕이랑 시나몬가루 팍팍 묻혀서 너무 간단한데요?
3: 야, 이거는 진짜 굿인데? 튀기면 보통 뭐 신발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4: 그러니까요.
3: 만두피 튀겨서 설탕 버무리면.
4: 그러니까요.
3: 상상되는 맛이에요. 상상되는 맛이에요.
4: 네, 딱 추러스 맛.
3: 거기다 시나몬 가루 뿌리면은 추러스 네, 맛이 딱 나죠.
4: 그러니까요. 네. 야, 워킹맘들의 레시피는 정말 이렇게 좀 현실적이면서 간결한 것 같아요.
3: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4: 네.
3: 나는 도대체 이번 주말에 몇 개를 먹어봐야 되니?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4: 아, 그러다가 또 맹꽁이 배댄다.
3: 그러니까. 이미 약간... 자, 이제 주간베스트 후보 그 맹렬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마지막
4: 7번?
3: 7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맨하탄에서 유학생이시래요. 나이가 안 적어 주셨지만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여기 미국에는 뭐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20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죠.
4: 그렇죠.
3: 미국에는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대학교를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고추장 챙겨 오는 게 약간 번거로워서 어느 날 마트 가기도 귀찮고. 그렇죠. 귀찮죠. 스리라차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4: 오, 스리라차.
3: 저 스리라차도 또 페인인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리라차로 떡볶이를 만들 수가 있군요.
4: 오.
3: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4: 아니, 스리라차는 보통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들 한 통씩은 가지고 계실
3: 있죠.
4: 것 같아요.
3: 그것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요즘엔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브랜드에 따라. 이 스리라차에 케첩 조금, 설탕 조금, 간장 조금 넣으면 되거든요. 처음엔 아 이게 될까 했는데 룸메이트 외국인에게 줘도 미국애랑 인도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완전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파티 때마다 제가 떡볶이 해달라는 정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게요.
4: 야.
3: 한국 친구들한테는 비밀인데 혹시 이거 진짜 고추장이야? 물으면 곤란하니까요.
4: 아니 뭐 한국 친구분들은 딱 드시는 순간 알 것 같아요.
3: 근데
4: 네.
3: 드셔보셨어요 혹시?
4: 아니요.
3: 나
4: 전혀요.
3: 이거 너무 궁금한데.
4: 정말 궁금한데요. 성우 씨에게
3: 집에서 떡꼬치 좀 해드신다면서요.
4: 네. 떡꼬치 저는 이 양념을요.
3: 네.
4: 그러니까 그냥 고추 스리라차 대신에 고추장.
3: 아 그래갖고 발라먹는 거예요.
4: 네. 고추장, 케첩, 네, 설탕, 간장.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넣으시는 떡볶이 양념에다가 스리라차 대신에 고추장을 넣어서 네, 고추장, 케첩, 설탕, 간장, 간장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그 떡을 먼저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를 붓으로 살살살살 발라주면은요 또 이게 아주 별미예요.
3: 내 마음이 살살살살 지금 너무 힘들다.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또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4: 그러니까
3: 거기다가 또 고추장에 이 소스를 또 바른다면 거기다가 가운데 소세지 껴서 넣으면 그냥 소떡소떡이잖아.
4: 아, 제가 8번으로, 8번 후보로 좀 넣어도 될까요? 은근히 좀 들어가도 될까요?
3: 자, 이 후보 7분 안에 드시질 못했고,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주간 베스트 후보는 끝이에요.
4: 네, 7분의 후보를 모두 만나갔습니다.
3: 네,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고요. 아깝게 후보에 올랐던 이 후보 중에, 수요! 우리 한국분들 또 수육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4: 아, 그럼요.
3: 예,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 콜라로 만드시는 분이 또 있어서 이 콜라를 넣고 간장 마늘만 넣고 삶으면 이 콜라 때문에 색깔이 캐러멜색이 되면서 고기 냄새도 없어지고 야들야들 아주 끝내준대요. 또 이런 레시피를 또 주신 분이 계셨고요.
4: 네네. 콜라가 이 고기를 좀 연하게 해주잖아요.
3: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이 수육이 또 얼마나 야들야들할까요?
3: 콜라에 들어간 또 그 특유의 그 색소 있잖아요.
4: 네.
3: 이 아몰리바라는 이 색소가 이걸 또 배워들면서.
4: 아니, 색깔이 정말 너무 먹고 싶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3: 빵 아주 맛있게 구워진 그 색깔이 딱 나오나 봐요.
4: 이 족발 뺨치는 그런 비주얼. 네.
3: 자, 메모리얼 메뉴. 정말 BBQ든 뭐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4: 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3: 자, 오늘 들으신 레시피 중에 하나쯤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화요일날 많이 많이 오셔서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한시의 막다방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4: 성령하였습니다. 화요일날 봬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코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페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원입니다. 허드슨강 건너 불어오는 오후바람이 살랑살랑. 근데 눈꺼풀은 천근만근. 커피를 사발째 들이켜도 정신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출장에 가있는 바로 그 시간. 자, 뉴욕 유저지 동포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깨워드릴 인간비타민 김지현이 외칩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얍! 주말부터 갑자기 와 여름이 왔나 싶을 만큼 햇살이 뜨겁고 바람도 달라졌죠. 반팔 꺼내 입은 분들 뭐 이미 많으시고요. 전 오늘 슬리블리스라고 그러죠. 팔이 없어요. 자, 그 뜨거운 기운 그대로 한 주의 출발선 월요일입니다.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오늘은 푸르른 5월의 햇살만큼이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의미도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누군가의 용기와 또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더 밝게, 더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멋진 응원이니까요. 조금 나른한 월요일 오후지만요, 여기는 비타민 충전소답게 기분 좋은 음악, 웃음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텐션을 쭉 끌어 올려드릴게요. 만큼 에너지 가득하게 오늘도 2시 함께 달려보시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정보도 있고 텐션도 있는 월요일 오후의 종합 비타민 세트. 나른함을 날려버리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꽉 채워볼게요. 월요일의 힘찬 시동 부릉 부릉. 코스가 불러요. 오버드라이브.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혹한 유저제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정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힘차게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켜서가 껌뻑껌뻑 할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US, K-R-A-D-I-O-U-S로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죠. 하얀색 깔끔한 카톡창에 K-Radio라고 적힌 게 보이실 거예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하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또 김지연 오늘 시원하게 입었네 하실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역사예요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지구촌 최고의 선수들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단 한 경기, 그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인 무대 한가운데 대한민국 이름이 들어가죠.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오프닝을 장식할 리사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BTS. 어디가나 BTS가 난리예요. 무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첫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프타임, 글쎄요. 하프타임을 한 건 없었잖아요, 월드컵에서. 이거는 그냥 공연 하나 추가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원래 월드컵 결승전은 뭐 미국의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쇼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피파가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도 음악과 문화까지 함께 가자 하면서 꺼낸 첫 카드가 바로 BTS라는 거죠. 자, 장소도 상징적입니다. 아유, 우리 집하고 가까워요. 뉴욕 뉴저지의 심장 매드라이프 스타디움. 우리 한인분들 계신 이 지역에서 전 세계가 숨죽여보는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는 것도 벅찬데 거기 하프타임 무대에 BTS라니요. 자, 세계 중심의 K-POP 깃발을 꽂은 거죠. 라인업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BTS.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세계 팝 문화 올스타전입니다. 게다가 이번 공연은 단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가 늘 이야기해왔던 음악으로 희망을 전한다. 이 메시지가요. 월드컵이라는 무대와 딱 만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이클 잭슨, 마돈나, 비틀즈를 보면서 와, 저거 그냥 미국 이야기다 했었는데 뭐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떼창을 합니다. 김치 좋아요. 날라메요. BTS 컬러로 보라해 보라해 외치면서요. 근데 또 BTS랑 월드컵 인연이 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민 1세대, 뭐 세대, 2세대 분들. 예전에 한국 설명하려면은 좀 길었습니다. 설명이. 한국은 여기 있고요. 북한 말고 남한이고요. 삼성 아시죠? 삼성. 삼성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아, BTS? 다 통합니다. 그 한마디에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이미지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문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총이나 돈보다 더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 2026 여름으로 가는 길목 정말 핫합니다. 월드컵 결승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무대,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하늘 아래 울려 퍼질 BTS의 음악. 자, 그날은 축구 팬도 음악 팬도 그리고 우리의 한인들도 괜히 더 가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 이어서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번 아리랑 전집에 있는 Body to Body라는 노래인데 여기도 또 아리랑을 삽입을 했더라고요.

0: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이 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리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수주가 3불 99. 캐스켈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누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주스의 여름 안에서는 진짜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장르가 참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리얼 예능. 요즘에 방송 진짜 무섭더라고요.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리얼 예능, 이 프로그램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50대 모델들의 도전기라서가 아닌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한 시대를 대표했던 탑모델 이소라 씨, 그리고 늘 유쾌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진지한 홍진경 씨. 두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죠. 굳이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가장 냉정한 세계, 나이와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는 패션의 중심, 파리로 그녀들이 갑니다. 자, 그것도 레전드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20대 모델들 틈에서 다시 번호표를 뽑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재평가를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젊을 때의 도전은 성공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난 뒤의 도전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건 증명이라기보다는 나 아직 살아있다. 약간 요즘 말로 감다살. 나 감각 아직 살아있어. 뭐 이런 거. 누군가는 안정을, 평온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설렘과 긴장을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다 보면요, 결국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사람은 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통해서 쉼을 쉽니다. 최근에 임재범 씨도 40주년 콘서트를 기점으로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비슷했죠. 누군가는 무대 위에 조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누군가는 그 조명에서 내려와서 소박한 일상 속 행복을 찾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사람은 남들이 정해준 행복보다 자기 안에서 아직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를 보면서 재밌고 뭐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꽤 뭉클한 부분도 많거든요. 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뭔가를 꿈꿔도 되는구나. 또 반대로 굳이 치열하지 않아도 괜찮다.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도 대단한 삶이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도전하는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각자의 삶을 인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인생은 에펠탑 앞 런어웨이든 동네 마트를 가는 평범한 하루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이버도 매일 새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0: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

2시에 비타민, 월요일의 코너. 2시에 미스테리. 자, 월요일 오후 여러분의 졸린 세포를 깨워드리는 시간. 역사 속 가장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2시에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주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진주.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어머니 보석함 속 한 알쯤 있던 하얀 보석?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진주를 목에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0: 미스터리 바다의 눈물을 먹은 황후 청나라 실질적인 권력자 서태후의 진주 미백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19세기 말 중국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 자금성 깊숙한 곳 황후의 침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1: 지르륵 드르륵
0: 황금 절구를 찢는 소리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약재도 아니고 황금도 아닙니다. 남중국해 심해에서 건져올린 최고급 남양 진주 궁녀들은 밤새 진주를 곱게 갈았습니다. 마치 밀가루처럼 안개처럼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0세의 서태후는 그 진주가루를 차에 타서 마십니다. 당시 기록에는 서태후의 피부는 30대처럼 희고 매끄러웠다라는 표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대 과학이 보니까 이제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주는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조개가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며 만든 일종의 생체 방어막이에요. 그리고 그 진주층 안에는 콘키올린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피부 콜라겐 구조와 꽤 비슷한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피부과학에서는 이 콘키올린이 수분 유지, 피부 탄력, 그리고 멜라닌 억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중국 황실 사람들은 현미경도 없이 진주가 피부를 밝게 만든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과학보다 먼저 움직인 인간의 집착.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중국 황실의 진주 가루 제조 기술입니다. 진주를 그냥 빻아서 사실 피부에 상처만 납니다. 입자가 너무 거칠거든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는 수비법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진주를 물에 넣고 수십 번 흔들어 무거운 입자는 가라앉히고 아주 미세한 입자만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 쉽게 말하면 고대식 나노 공법인 거죠. 오늘날 화장품 회사들이 말하는 마이크로 캡슐, 나노 입자, 흡수 기술. 그 원형이 이미 자금성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들은 진주가루에 꿀, 우유, 인삼 달인 물까지 섞었습니다. 꿀은 피부 밀착력을 높이고 우유 속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흡수를 도왔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거의 고대 에스테틱 연구소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백의 역사 뒤에는 끔찍한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양식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바다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죠. 산소통도 없이 잠수부들은 돌멩이를 몸에 묶고 수십 미터 심해로 내려갔고 압력 때문에 고막이 터지고 폐가 손상되고 잠수병으로 죽기까지 했죠. 기록에는 최상급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잠수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후의 피부 위에서 빛나던 하얀 진주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는 왜 이렇게까지 젊음과 하얀 피부에 집착을 했을까? 재밌는 건 현대에도 진주 추출물은 여전히 고급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진주 단백질, 칼슘, 아미노산 복합체, 실제로 피부 컨디셔닝을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물론 서태후처럼 진주를 갈아 먹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칼슘 과다 섭취는 결석의 위험이 있고 위장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2000년 전 인간은 이미 피부도 과학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언제나 과학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것. 자, 오늘의 미스테리 바다에 눈물을 먹은 황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후의 광적인 집착이 더 인상적이셨나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고대 과학이 더 충격적이셨나요? 자, 오늘 밤 여러분은 화장대 위 미백 크림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하얀 병 안에도 어쩌면 수천 년 전 자금성의 비밀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미스테리, 유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진행된 22일까지의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들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이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건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브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2시 비타민 김지한 씨 오늘도 이쁜 얼굴 유튜브로 함께했어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5월 18일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BTS가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에 선다는 소식에 와 진짜 한국 문화의 시간이 왔구나 싶어서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했죠. 누군가의 용기와 시간들이 모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또 잠시 떠올려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50을 또 60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1세대 슈퍼모델들의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델 도전기. 꿈이 있다는 거는 뭐 최고의 에너지죠. 오늘 미스터리 코너에서의 그 끊임없는 미의 갈망, 서터이의 그 진주 이야기까지 누군가는 꿈을 이야기하고 도전하며 또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또 음악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라디오를 켜놓고 잠깐 웃는 시간 하나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도 하죠. 아무튼 뭐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죠. 내일은 또 어떤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출발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김지현 씨 점심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많이 먹었지요. 이찬원 씨의 밥 한번 먹자 신청해 주셨어요.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먹자.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1000 동부관광.
8: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2: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차유 MC 배우 송보로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함께 나가는 동역자들이죠. 통일 가족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우리 노자유어를 찾아주신 반가운 얼굴이 계시죠? 우리 강은정 씨입니다. 오신 거예요.
4: 제가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3: 17년 됐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4: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는 결혼을 했고 자녀 둘을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독자가 한 27만 명.
3: 우와, 27만요?
5: 대단한 상대 유튜버.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돌 두 명을 나오고 그렇죠.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몫을 아주 그냥 톡톡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 아니 애국자라고.
3: 네, 애국자. 맞죠.
4: 오늘
3: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이야기 보따리 또 많이 풀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 노자유여 스튜디오에 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정식으로 인사 드리시죠. 호흡기십니다.
4: 2009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호오키입니다.
5: 지금 한국에 계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4: 15년, 16년.
5: 15년. 꽤 되셨네요.
3: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러면?
4: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합니다.
5: 운영을?
3: 요양센터를 운영하셨다고요?
6: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3: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
6: 이젠 질문만 하지 않습니다.
3: 좀 깜짝 놀랐습니다.
5: 찾아오신 책도 쓰셨어요.
3: 책을요?
5: 작가님?
6: 그러니까 저분이 복통꾼이 아니신 거예요. 작가님.
5: 작가님?
3: 네. 아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도 하신 일이 많으시네요?
6: 네.
4: 처음에는 제가 북한을 떠나오는 이야기, 제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과 헤어짐,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맺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에세이로 썼고요. 이후에는 소설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4: 일부는 출간을 했고,
3: 이미?
4: 지금 출간을 한 건 일부고, 2부, 3부까지,
3: 3부까지요? 긴 여정을
5: 해야 됩니다.
3: 자, 그러면 그 인생 이야기가 이제 책 한 권으로 나온 거죠, 그죠? 자, 얼마나 지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5: 아쉬워.
3: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주제를 먼저 알아본 뒤에 오키 씨의 탈북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유의 간판이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잠깐, 현정아, 너 어제 스터디 모임에 왜 안 나온 거야? 너 성경 공부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
7: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말이야. 저기 갑자기 연락을 못했네.
5: 잠깐만.
7: 아니 그러니까
5: 잠깐만.
7: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5: 잠깐만. 그래? 너 근데 내 눈을 왜 못 마주치는 거야? 자꾸 피해. 너 이거 좀 이상한데?
7: 뭐
5: 좀 이상해.
7: 이제 나는 거짓말을 못하겠다. 솔직히 말할게.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 한강 가서 즉석국수. 즉석국수 먹느라 연락 못했어. 미안해.
5: 진짜지?
7: 진짜.
5: 내가 오늘도 기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 뭐 한번 내가 이해할게. 근데 중요한 건 너 거짓말은 티가 다 나.
7: 티나?
5: 티나 확 나. 너 그러면 어떻게 남을 속겄니, 너?
7: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거짓말 잘한 나라가 있잖아. 북한. 그래, 바로 오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재밌겠지?
5: 빨리 듣고 싶어.
7: 빨리 듣고 재밌겠지?
5: 싶어. 재밌겠어.
7: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의 진실과 거짓 사이.
3: 빠밤. 이렇게 오늘 남북극장을 통해서 잘 들어보면 북한 말이 쏙쏙 숨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말?
6: 저요.
3: 즉석국수.
6: 라면.
3: 라면?
7: 진짜? 맞아요. 즉석국수. 라면을 즉석국수라고.
3: 우와, 맞추셨어. 아니,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세요?
6: 제가 경력이 쌓이니까 듣는 귀가.
3: 눈치가 빠르신 거 같아요. 즉석국수가 분명히 라면이겠구나.
5: 그럼 컵라면은 뭡니까?
7: 컵라면은 즉석국수.
3: 글자가 좀 늘어날 뿐이네, 글은.
8: 그릇에서만 먹는 거.
9: 아,
8: 호흡이라는 게 네네. 그 영어잖아요.
9: 영어니까.
8: 북한은 이제 그릇에서만 먹는 네. 빨리 끓여 먹는 국수니까 그릇즉석. 우리 목사님은 북한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9: 아니, 그 정도로.
3: 자, 우리 그 즉석국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아, 두 개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7: 뭐, 기분이 좀 없긴 한데.
9: 기분이 좀 없긴 한데. 없다.
10: 기분이 없다는 건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9: 아, 좋지 않다.
10: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많이 있는 거죠.
7: 나 기분 만땅이야.
10: 기분이
9: 많다.
10: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3: 아, 거꾸로 하면 기분이 많다. 그럼 기분 좋다. 참 북한 말은요. 이게 알면 할수록 표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7: 네.
3: 그게 우리말이잖아요. 한국은
7: 맞아요.
3: 매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남북의 진실과 거짓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대해 되시죠?
7: 네.
3: 네. 네.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거짓말 하면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이 짐 캐리.
7: 아, 알아요. 트루먼쇼, 트루먼쇼.
3: 야, 역시.
7: 트루먼쇼.
3: 아, 미디어의 강자들이야.
7: 짐
3: 보셨어요?
7: 닮았어요.
3: 아, 짐 캐리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7: 잘 살린다.
3: 아, 좋아요, 좋아요. 혹시 우리 북한 패널분들 중에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어, 보셨어요?
11: 트루먼쇼.
3: 네, 어떠셨어요?
8: 봤는데. 네네. 그 짐 캐리가 저더라고요.
3: 오, 왜요? 왜? 그렇죠.
8: 북한이라는 네네. 그 시트디아 안에 제가 갇혀 살았던 거예요.
3: 아,
8: 넓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3: 네.
8: 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쳐다봤겠구나를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거울 치려고
3: 했죠. 아, 지금 좀 전에 수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는 스튜디오 안에 갇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또 금방 확 와닿네요.
7: 그러게요.
3: 네. 그러면 이 북한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거짓말,
7: 거짓말
3: 정말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7: 맞아요.
3: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감싸주기에는 체질이 너무 나빠요.
7: 심해.
3: 그렇죠? 네. 대외적으로 막 감추고 그죠? 거짓말하는 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하지 않냐? 그러면 그 북한에 대한 황당한 거짓말이 이것만 있진 않을 것 같다.
7: 아, 무슨 것 같아요.
3: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거짓말.
12: 북한에서는 아주 네. 어릴 적부터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게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이 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존경하는 그래서 알아주는 위인이라고 하거든요.
3: 네. 아.
12: 그게 딱 이미 밝혔고 이건 정말 마음의 신념으로 받아들였는데
3: 네.
12: 제가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하면서 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이런 표현만 딱 시작이 되면
3: 네.
12: 그 중국인들이 엄청난
3: 네.
12: 거부감을 딱 불러일으키면서 눈딱 찌푸려지면서 뭔가 비꼬죠. 어떻게 뭐 21세기 태양 김정일 동지 만세 이런 부호만 놓고 봐도
3: 네.
12: 아니 어떻게 그 태양이 김정일이 거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걸 보고 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네.
12: 근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3: 네.
12: 북한이 그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3: 네.
12: 무슨 짐바브웨 어디 무슨
3: 네.
12: 수장이
3: 네.
12: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무슨 그 전보
8: 아 축전
12: 축전을 보내셨다 이런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의 6면에 보면 매일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런 축전이 오는데 저는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전을 보내고 감사를 보내고 존경한다는 이런 거를 보낼 정도면
3: 네.
12: 와 진짜 그 존경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어떤 수상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의 어떤 상간 오지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외교관들이 이거 강제로 이거 작성해라 작성해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볼 수 없고 유튜브 미디어 이런 거 접할 수 없으니까
3: 네.
12: 그 육면만 보고 야 정말 김정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축전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황당한 거짓말이죠.
3: 황당하네요.
8: 북한의 거짓말 진짜 들어보자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네. 가장 그 인민들한테 거짓말했던 거
3: 네.
8: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3: 강성대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8: 네, 2012년이 네. 김일성이 이제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주년인데요. 근데 그때는 네. 우리나라 잘 산대요.
3: 네.
8: 그래서 2012년만 보고 달렸거든요. 2012년 1월 1일 문이 안 열렸어요.
3: 더 닫혔어요?
8: 예, 문도 안 보여.
7: 문도 안 보여.
8: 문도 안 보였을 뿐더러.
3: 네.
8: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미련 같은 걸 다 버렸던 것 같아요. 할 대로 하고 이제는. 나는 내 먹고 나의 살면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이런 거짓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11: 거짓말이 저는 며칠 전에 저희가 꽃구경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 목련이 이렇게 많이 잡혔었어요. 근데 아 이게 북한에서는 목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김일성이 처음 발견한 것이다.
13: 아, 처음 발견한 거라고요?
11: 네, 그래서 정주에서 공화국 창건하기 전에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정주에 갔다 이 나무에 꽃이 핀 걸 처음 발견했다. 그래서 이 꽃을 국화로
13: 국화예요, 그럼?
11: 네, 그리고 목란이라고 이름 지었다.
12: 그래서 TV 보면 목란이 항상 나와요.
8: 금강산의 목란 꽃다.
13: 국화예요, 국화.
11: 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놀러 갔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 하나 이거 발견했다. 이거라 이게 여기 목련이 왜 있냐. 우리가 북한에만 있어야지.
13: 세상에.
11: 그러니까. 그런
7: 이야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13: 그렇죠.
7: 북한 민심이 불안하니까 본인도 안정이 안 되니까 더 황당한 말들을 퍼뜨린 거 아닐까요?
11: 일단은 뭐 북한은 그냥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7: 아이고 정답.
11: 제가 그 북한에서 그래도 내가 살다 온 땅인데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잘 못 찾겠어요. 그냥 다 속아 살았고 북한에서 역사도 몰랐고 그냥 뭐 알려줘도 다 거짓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일단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도 맞지만 그냥 이 인간들은 희망 고문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13: 맞아.
11: 희망 고문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앞에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일되면 개가 살떡을 물고 다닌다.
13: 개를 먹다가 비유로.
11: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찰떡이라는 게 찹쌀떡이잖아요. 정말 북한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떡이라는 거는 생일이나 그 명절에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처럼 마트에 가면 널려 있고 그냥 일만 있으면 떡 떨리더라고요. 북한에서 이 떡이 너무 귀한데 그거를 통일되면 먹는다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쌀떡에 쌀이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죠.
13: 은정 씨가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눈이 촉촉해지는데 분노로 촉촉해져.
11: 이게 제가 이게 사람다운 삶을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삶이 억울한데 그래도 그래 감사해야 되는 게 저는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0: 북한에서 이제 그 뉴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 때문에 항상 그게 좀 신뢰를 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막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회를 비꼬듯이 뭐 이렇게 사회가 붕괴됐다. 이걸 보여주려고 막 데모하는 그런 영상들을 막 보여줘요. 선동하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사상이 좋지가 않아서 항상 그걸 보면서 야, 남조선은 경제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신발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운동화를 고무에 천으로 막 이렇게 만든 뭐 신의주 운동화 뭐 이런 걸 신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뭐 휴즈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진짜 품질 좋은 운동화를 데모 나온 사람들이 죽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신고 있는 거예요. 티셔츠나 바지 이런 걸 보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못하게 돼서 할부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5: 그런데 최근에 또 북에서 새로운 거주 주장이 나왔어요.
13: 어떤가요?
5: 요즘 전 세계가 AI 열풍이잖아요. 북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갖고 있다.
13: 뭐라고요?
8: 아이고.
5: 뭐라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 이미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국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또 선동을 하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7: AI 기술이 어마어마한데 최고로 북한이
5: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 제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 콘텐츠로 AI랑 대화하는 콘텐츠를 찍었거든요.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내가 이제 굉장히 말을 그 예의 없게 하면 내가 예의 없게 받아쳐요. 내 감정을 다 이해해.
13: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화하는 거죠.
8: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김정은 알아? 라고 했더니 안 돼요.
13: 안 돼요?
8: 그 그러면서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지도자라고 하는 건 내가 귀에 거슬리니까 했잖아. 네네. 지도자 빼줘. 그랬더니, 그럼 그 양반이라고.
13: 아, 그 양반으로?
8: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AI가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엄청 경제가 잘 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든 좀 훼손시키려고.
7: 아, 그러니까.
8: 뭐, 집이 없어서, 뭐, 부동산 뉴스 나오는 네, 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진짜 자유가 있어서 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잘하면 잘한다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부동산 뉴스 하나 나오면 그 이만하게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5: 그냥 뻥튀기 하는 거예요.
8: 네. 그리고 네. 북한에는 백수가 있으면 안 돼요. 불법이거든요. 아. 3개월만 무직치면 예.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네. 청년 실업 아주 퍼센테이지가 네.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갖다다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이만큼만
13: 아이고 뻥튀기 네. 무조건
8: 아이고.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네. 데모를 하면 이게 인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데모도 한다. 왜냐하면 데모를 할 수 있는 게 자유거든요.
13: 그렇죠.
8: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엄청 이제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데모를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계속 데모를 한다. 자기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5: 사실 뭐, 물론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은 뭐, 나도 모르게 나오고
13: 그렇죠,
5: 하잖아요.
13: 그렇죠, 그렇죠.
5: 성경에 보면 네.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13: 아~ 세 번이나.
5: 세 번이나.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6: 네. 근데 이게 베드로는 네. 사실 뭐 예수님께서 뭐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연약함에서 나온 거짓말이에요.
13: 네.
6: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북한은 악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7: 너무 다른 마음 출발이 다르네.
13: 네. 네. 그렇죠.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 국정원.
5: 국정원.
13: 맞죠, 그죠? 예. 하나원, 네. 마찬가지. 이곳에서 네. 매일, 매일 거짓말을 가르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8: 맞아요.
13: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10: 네, 처음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면 네. 보통 1, 2주, 길게는 뭐, 몇 개월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네. 하지만 이렇게 단체로 있다가 조사받게 되면 다 각자 독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1인실로 조사를 들어가서 네.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1인실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13: 아니 혹시 거짓말 하시던 분들 계세요?
7: 있어요. 1인실에서도?
8: 아니 저도 거짓말 많이 하려고 했어요.
13: 어떤 거짓말?
7: 질문이 뭐길래요?
8: 네. 아니 국정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7: 선사과.
13: 네. 네.
8: 90일 조사를 풀로 받았거든요.
13: 풀로요? 3개월 동안?
8: 네. 3개월 동안 네. 독방에 있었어요. 네. 독방에 있었는데 네. 그 독방이 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감금시설의 독방이 아니라 옆에 이제 침대가 베드가 두 개가 있고
13: 네네.
8: 뭐 거실도 있고 안에 냉장고도 있고 그 냉장고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데서 이제 네네. 90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되게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13: 네네.
8: 그래서 이제 선생님 딱 보는 순간에 아, 내 이 선생님을 속여먹을 수도 있겠다.
13: 오, 네. 속여먹을 수도 있겠다.
8: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숨기고 싶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13: 네.
8: 북한 남파관처라는 곳에 있던 거를 숨기고 싶었고
13: 네.
8: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그 부대를 숨기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삼촌 직업을 숨기고 싶었어요. 요거만 숨기면
13: 네.
8: 정말 저는
7: 삼촌 직업은 왜 숨기는데
13: 왜 그걸 숨겨요?
8: 삼촌 직업은
13: 네.
8: 지금 이제 방송 최초인데.
13: 네. 야, 특정이다! 특정!
7: 시즌5에서!
8: 저희 삼촌이, 김정은이랑 같은 총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서, 네, 있어요, 지금도.
13: 아, 지금도요?
8: 네, 그래서 중앙당 총사에 있어가지고,
13: 네.
8: 삼촌이랑 저희 아버지는 다 거의 북한 숙소기관이어서 그걸 다 숨기려고 했었거든요.
13: 네.
8: 열심히 숨겼어요.
13: 네.
8: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13: 네.
8: 말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네. 아 대한민국은 그런 자유가 있어서 말 안 해도 된다고 저를 완전히 안심을 시켰어요.
5: 네, 내려놓게 하셨군요.
8: 네, 내려놓게 했는데
13: 네.
8: 90일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네. 결과는 참담했어요. 다 걸렸어요.
7: 인자하니까?
8: 인자해서.
7: 오히려.
8: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말하고 싶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와요. 네. 국정원 선생님들의 그런 기술이 있대요.
13: 기술이 있겠죠, 당연히.
8: 네, 있어요.
13: 회유의 기술. 네.
8: 이렇게. 그런 네. 거를 이제 통해서 저 진짜 손톱 깎다가도 물고 얼떨결에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리고 되게 유도 질문 같은 거 잘해요.
13: 유도 질문.
8: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아, 뭐가 순신의 아버지네 부대가 네. 한 뭐 53개 됐나?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고선 네.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침실에서 자잖아요. 그때쯤에 한번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하면 네. 난데요. 아까 전에 그 슬씨 아버지가 그 했던 그 대가 몇 개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정리를 하다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갈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앞에서 갑자기 탁 거짓말을 하고 네. 사람이 돌아서서 5시간 만에 그 까먹는데요.
13: 심리학적으로
8: 네.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거짓말 한 거를 네,
5: 까먹는
8: 예, 까먹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13: 진실이 네, 아니면
8: 체크한다고
13: 그랬다. 네.
8: 그래서 이제 한 달 조사 받고 네. 거짓말 탐지기 쳐야 될 것 같아라고 그래서 네, 내가 네. 선생님 저 거짓말 탐지기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서 해봤어? 그래서 북한 식당에서요. 뭐 어디서 그런 게 났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지 가면 전기 찌 오늘부터 그런 거 해봤어요. 막 웃으시면서 그런 거 거짓말 탐지기 아니야.
5: 장난감.
8: 네 장난감 해봤다.
13: 우리 쇠 씨가 사실 좀 복선적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곧 잠시 후에 잠시 하고 네.
14: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는 안 받았어요. 아, 한 독방이라는데 이동하면 한 네. 3, 4일 정도 한 전 4일 정도 있었는데
13: 90일과 4일 네, 다르네요. 네.
14: 들어와서 네. 그냥 A4 용지를 딱 던지면서 이때까지 일생일 때 어떻게 살았는지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3: 무서운 사람이었는데요.
14: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생각나는 거쳐간 2년 있었던 사건 다 쓰랍니다.
13: 그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14: 저 27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어제 저녁 뭐 먹었는 것도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생각날 거라고.
13: 생각날 거라고?
14: 네, 쓰게 해요. 그래서 우와. 쓰다 보면 네. 조금씩 쓰는데 그 전부는 안 못하죠.
13: 네네.
14: 그런데 뭐 팔사라이어야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선수랜단 입단 선수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어요?
8: 나는 영감스러운 저 선수랜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경의하는 아버지 김혜수
14: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북한인만 가능한 게 있어요.
5: 확인을 못하고
14: 제가 기억했는데 그때 저 선수랜단 입단 선수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씁니다. 어느 정도 다. 네, 왜냐하면 네, 네, 7살, 8살 때 우리가 암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몰려서 글을 쓸 때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네. 손 한번 펼쳐보라 그래요. 그래서 네. 펼쳐봤는데 뒤 이렇게 펼쳐.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후에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특수임무를 받거나 뭔가를 하던 사람은 손이 두둔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쭉 비면서 네. 선을 봅니다. 그런 군 경력에서 숨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수임무 받은 사람들이 이게 몇 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부동산이. 그걸 보고 간첩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8: 아니 네. 그래서 북한도 진화해요. 여자들 절대 선 쓰는 거 안 시켜요. 발 써요. 그래서 여자 그 이제 저희 그 저기 있는 그 네. 전투원들 보면 네, 네. 여자들 이 허벅지가 말복지였어요. 이걸로만 써가지고 이게는 되게 여리여리한데 이 하체가 장난 아니에요.
11: 우리가 상대적으로 네.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13: 그렇죠.
11: 저는 저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공동방에 며칠 있다가 이제 딱 네. 들어갔는데 막 그 쎄한 느낌 있잖아요. 여성분인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하시소.
13: 무서워.
11: 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다시 써. 틀렸잖아. 근데 그게 틀린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맹산 평안남도에 맹산에 살다가 대웅단으로 네. 전학을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몇 년 전에 언제고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내 생일도 까먹는데.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13: 네.
11: 그 이제 기간이 딱 차이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선생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다시 써.
13: 오, 야, 너무 무섭다.
11: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막 진짜 악에 맞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해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7: 카리스마 눌려서
5: 네. 찾아내게끔 하는 거야 기억을.
11: 와, 정말 대단. 근데 욕도 안 하고 네. 칼처럼 때리지도 않고
13: 말로
11: 눈빛과 눈빛. 이 완전 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걸로 이제 끌어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해서 풀려난 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국정원분들이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잘 아는 거예요.
7: 아, 네.
11: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탈북하기 전전해에 네. 나무를 팔아서 이제 중국에 넘겼던 외화벌이 사장 오문혁이가 70발을 맞고 공개 처형당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해서 마지막에 이런 일도 있었다. 내 네, 증명하는 네, 네. 차원에서 얘기했더니 그게 100%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며칠 만에 나오지 기억 안 나는데 나왔어요. 네. 대신 그 오문혁 사건 얘기하고 경력금 30만 원인가 받은 거예요.
13: 뭐? 아, 30만 원에? 네. 세상에.
11: 네, 그분이 나올 때 딱 저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13: 뭐라고요?
11: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은정아. 네. 고생했어. 근데 너 나가서 무조건 공부해야 돼. 한국은 배워야 살아. 이 말을 그냥
13: 좋은 말 해주셨네.
11: 딱 한마디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게 박혔어요.
13: 네. 아, 이제 시작이야.
11: 네, 네. 뭔가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처럼
7: 있다가 당근도 네.
13: 술의 목사님 너무 지금 네. 먼저 얘기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셔서 네. 저 얼굴 보세요. 네.
6: 아마 그 이렇게 조사 받는 거 이렇게 뭐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우리나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대부분이 자유를 갈망해서 오시지만 네. 그 안에 네. 좋지 못한 분들도
13: 사실 그러니까
6: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7: 맞아요 맞아요 거거든요.
5: 북에서는 손해 보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네, 네. 피해를 보는 나라가 북한 아니에요.
13: 그렇죠,
5: 그러다
13: 그렇죠.
5: 보니까 내가 살던 인생을 정말 쉽게 거짓없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국에 와서 네. 아무튼 그런 시간들 다 견디고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 네.
13: 역시 그 탈북하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을 돌리면서 오셨겠어요. 그래도 이 한국에 와서 정직하게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시지만 그 속도에 맞게끔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탈북가족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3만 5천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5: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16: 아침 식사 중.
15: 이렇게 조용하게?
16: 여기, 당신 커피 써.
15: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6: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0: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쌀하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3: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호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존 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0: 1688-761-1188.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호우키 씨의 삶 이야기예요. 자세히
2: 기다렸습니다.
1: 자,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셨고 또 현재 어떻게 지내시냐. 아까 또 요양원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글도 쓰시니까 자,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저는 제 하층이었습니다. 예, 그게 첫째로는 제 할아버지들이 다 성분이 안 좋아요.
1: 성분이 안 좋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이 있는데 저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첫째로는 뭐 항일 투쟁을 했다던가 그다음 아니면 그 항일 투쟁을 했는데 그냥 뭐 국내에서 했다던가 지금 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그런 독립투사들 계열이면 안 돼요.
1: 안 돼요?
3: 안 되죠. 혁명 역사 우리가 북한에서 배워주는 혁명 역사 안에 김일성이 뭐 그 직접적인 그 테두리 안에
1: 그 안에 없으면
3: 그러면 다 나쁜 거죠. 근데 저희가 성분이 나쁘게 된 원인은 6.25 때 저희 할아버지들이 월남을 하셔가지고 그게
1: 현명하신 건데 북한에서는 아주 안 좋은 성분에
3: 그래서 나쁜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평생이 그 유해가스가 나오는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20년을 일하시고 사회보장을 받으셨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무런 어떤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탈북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힘겨운 삶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탈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경험을 좀 궁금하거든요.
3: 그냥 평범합니다.
1: 평범해요? 탈북을 평범하다고 얘기하시면
3: 아니 그러니까 많은 탈북민들처럼 평범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1: 혹시 뭐 말 못할 사정이
3: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네. 그때는 탈북을 하게 된 건 그건 첫째로는 사회에 대한 어떤 우문, 그 다른 세상이 있다는 확신. 그다음에 두 딸이 있었는데 큰애가 자기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중국에 가보겠다,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엄마로서 그 내 삶은 온통 아이들로만 차 있었기 때문에 애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의 어떤 새로운 삶을 열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맏이다 보니까 물론 저 자신 저희 가정의 삶도 있지만 또 그런 맏이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우린 두 딸을 두고 희망강을 넘는 엄마의 마음 또 다르잖아요. 네, 엄마의 마음이
1: 얼마나
2: 상상도 없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3: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1: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3: 어떤 교육을 잘 받았냐면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고난을 넘어야 된다는
4: 철저히 생각했어요.
3: 완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릴 때 항일빨치산 해상기 이런 거 어떤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일신이 개인이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거 극복해야 되고 그걸 넘어야 된다 그런 세계관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 그러니까 그 당시엔 몰랐는데요.
3: 그 당시에는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 감수해야 돼 이런 법입니다.
2: 개척자가 돼야 된다.
3: 나 내 어깨에 우리 온 가족이 한 명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는 사실은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떠났는데 3년 넘게
1: 3년이나 헤어져 계신 거예요.
2: 3년 동안
3: 제가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혼자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북송이나 이런 걸 피해서 중국 천에 가게 되었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결이 된 거예요. 먼저 간 친구가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제가 그 모든 걸 메모를 했어요. 내가 온 어떤 경로와 또 다른 옆에 친구가 온 경로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 서로 다른 경로들을 다 메모해 놓고 이 경로로 올 때는 무엇이 위험한지 돈은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런 게 다 적어놨다가 하나 오늘 나오자마자 열심히 그

0: 현금을 모았었던 걸 벌어서 두 아이를 데려오고.
1: 아, 그 경로를 알았으니까 그 경로대로 그대로 해서.
2: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 탈북했을 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고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가 몇 살이에요?
0: 그때는 15살, 11살 이랬는데
3: 지금은?
0: 네, 어렸죠. 지금은 30살로.
2: 30살?
1: 야.
2: 네.
1: 야.
4: 한국에서 만나셨을 때 딱 어떠셨어요?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지?
1: 진짜 그 느낌이야.
0: 3년 9개월.
1: 3년 9개월.
4: 얼마나 그냥 엉엉 우셨겠어요? 저 딸 만났을 때.
1: 사춘기. 네.
2: 지금 은정 씨가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1: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아이고.
0: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 네. 사실 여기 와서도 자녀 출산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우리도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게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돼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또 남 얘기 같지
4: 않지. 엄마의 마음이
1: 엄마의 마음.
4: 보시는 맞아. 많은 시청자들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근데 저 우리 허우키 선생님 같은 엄마들이 너무 많다. 탈북 엄마.
1: 그러니까요.
4: 네, 아니 네, 정작 네. 우리 허우키 언니는 조용히 얌전하게 외로운데요. 오늘 반대쪽에서
2: 좀 민망하네. 아니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 허우키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4: 흘리셨을까. 마르신 거야.
2: 다 말랐어.
0: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아. 눈물이
4: 안 나. 스타벅스처럼 다 울고 나니까.
0: 눈물이 안 나요.
5: 네. 근데 사실 북한에서도 너무 힘드셨고 중국에서도 힘드셨겠지만 남한에서 따님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이 따님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일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 네.
0: 제가 진짜 생각해보면 기독교에 정말 열심히 나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건 그 마음속에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 이 남한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4: 내
0: 삶이 기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순간마다 겁이마다 정말 딸들 데리고 오는데 그때 중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베이징 역전이라고 생각되는데 막 역전이 내려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경찰들이 막 앞뒤에서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때 막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느님 이분만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한번 참겠습니다.
1: 제발 이번만
0: 두 번도 아니고 한번
1: 이번만
0: 이후에는 살려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도 기도할 때 하느님께 뭘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1: 그래요?
0: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네.
0: 갑자기 왜
4: 주세요? 아이고,
1: 눈물이 없으신 게 아니셨어요? 어쩌. 하나님 생각하니까.
0: 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 엠씨님도 눈이 촉촉하시네.
1: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오늘 말씀 같아서.
4: 진짜.
1: 우리 선정 씨는 어떠세요? 이게?
4: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지금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폭삭 속았어요.
1: 요새 인기 있는 그 허우키 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 좋은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2편, 3편 빠른 시간 내에 출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신선한 이야기 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드시죠. 자, 오늘 남북의 별별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 속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까 수희 씨가 살짝 복선을
3: 설마
1: 복 이름하여 남과 북 진실 혹은 거짓 우리 남한 패널부터 우리 상태 씨
3: 잘 이겼다.
1: 이걸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주시고요.
4: 아니, 정토 이거를 시작한지, 아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긴장되죠?
2: 자, 올렸습니다. 네,
1: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오자유여가 방송하기 전에, 네? 탈북민을 봐도 별 관심이 없었다!
4: 설마?
2: 아니에요.
4: 있었어? 그렇지.
1: 관심 있었습니까? 네. 눌러주세요. 아유.
4: 완전히
6: 살렸어. 체념했어.
1: 자, 관심이 없었다.
2: 이게 언제 빨리 다른 사람.
1: 빨리 다른 사람. 자, 주세요. 자, 이거를.
2: 수인 씨 한번 해서 수인 씨.
1: 수인 씨? 자, 수인 씨 손을 넣어주시고요. 자,
2: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6: 기분이. 네. 멋이 앉았어.
1: 기분이 아까 없다.
6: 기분이 없어요.
1: 기분이 없어요.
2: 기분이 없다.
1: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네. 기독교 탄압을 멈춘다면.
6: 네.
1: 통일은 바로 온다.
6: 옵니다.
1: 옵니다.
6: 네.
2: 누르세요.
1: 눌러보세요. 야, 기독교 탄압을 멈추면.
6: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1: 옵니다.
2: 옵니다.
1: 될 거다.
2: 무조건
1: 과연.
2: 통일 온다.
6: 아, 내 양심을 걸려.
1: 아니야.
5: 아니, 그, 네. 저 기계 따위가. 우리 한수의 성도님의 네. 그 진심을.
1: 그럼요. 네.
5: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북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그렇게 탄압하고 있는 거고, 네. 만약 이걸 멈출 수 없이 기독교가 확산된다면, 네.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1: 그렇죠. 그렇죠.
6: 네.
5: 세상에 복음만큼 강한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4: 네.
5: 그래서 분명히 복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동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4: 아멘.
1: 어디 감히 이 기계 따위가. 그렇죠? 그렇죠? 당강을 확 보내버려야겠어요.
4: 저기 MC님 네. 좀 아쉬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쉬운 사람?
4: 네.
1: 이거는 잘 질문을 제가 하지 말고 네네. 우리 선정 씨가
4: 궁금한 게 있어요.
1: 궁금한 게 있으니까
4: 서정모 목사님은 네. 통일이 되면 네. 북한에 가서 꼭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5: 당연하죠.
1: 오! 당연하죠.
2: 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4: 자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1: 네. 자, 하고 싶다.
4: 통일이
1: 과연 어떠한 반응이 거짓말
4: 진실이야.
5: 그러니까 이게 얘가 참.
2: 오! 오!
1: 어떠세요? 속으로는 좀, 아, 어떡하지? 저기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5: 기회가 도와줬네요. 아니, 그, 네. 우리 같이 일하는 목사님과 나눴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자. 우리 가가지고 네. 모든 그곳을 바꾸는 일에 한번 뛰어들어보자. 근데요 지금 젊은 네. 목회자들 중에서 네네.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4: 할렐루야. 오자유여를 하시면서 네. 더 그런 네. 각오가 생기셨죠.
5: 아, 그럼요. 그래서 막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뭔가 북한 주관을 만들어볼까 막 그런 얘기도 나눠.
6: 목사님 가실 때 저희 찬양단도 대신.
4: 감사합니다.
1: 예전에 원더우드 선교사님
4: 알죠.
1: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디를 선교지로 선택했냐면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한국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선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서정 목사님 말씀하신 진짜. 것처럼
4: 주님이 가라시
1: 네,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강한 도전이 생기고 가야 된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멋진 선교사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1: 자, 앞으로도 더 솔직한 방송 또 진솔한 방송 진실만을 말하는 오자유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진실 혹은 거짓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러 싶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뭐 이번 명절에 안 와도 돼 어? 아유 좀 지나다 보면 뭐 용돈 안 줘도 돼 괜찮다 자 오늘 남 남북의 진실과 거짓 사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단 구별법까지도 네. 말씀해 주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목희님.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0: 재미난 것 같아요.
1: 재미난 것 같아요. 자주 나오시겠죠? 오늘 재미나셨으니까.
0: 아니, 제가 이런 걸 네. 정말 싫어하거든요.
1: 아, 그러세요?
4: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0: 아니, 그냥 뭐, 네.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하는 건데, 아, 네. 방송 같은 건 그냥 얼굴 안 나오면 이런 건 괜찮은데, 아, 네네. 유명하신 분들.
1: 아유, 나오시면서 이제 주목받으실 겁니까? 아, 자주 나오시면 됩니다. 아.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4: 아, 네. 네.
1: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또 전하는 저와 또 우리 통일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오!

0: 키움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림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약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12월 22일 새벽에 딱 나갔더니 나무가 세 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군인이 총을 다 들고 있고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5분이죠. 교회 청탑에서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아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까지 있는 생명 찬가의 거대 테마가 탄생하는 순간 여기에 바로 문학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 서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필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이 벽돌이나 무슨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이게 들기도 무거운데 명백한 책입니다. 무게가 무려 5.4kg고요. 신세간 두 명의 몸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책을 10년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도스토옙스키 4대장편을 완역한 김정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하입니다.
2: 네, 여기서 말하는 도선생님은?
3: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네,
2: 도선생님이라고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3: 왜냐하면 도선생님을 알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선생님인 거죠.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출판계를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쇼펜하우어 붐이 일어났잖아요.
2: 그렇죠, 최근에.
3: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뭐 정말 개인적인 사람이죠. 개인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이 자기계발서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2: 철학자들이 되게 놀랐죠.
3: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거예요.
2: 그런 일이군요.
3: 그런데 도 선생님은 그렇게 정말 처절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처절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연민, 사랑, 그다음에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 따뜻한 얘기가 주제로 보면 메시지로 보면 정말 따뜻해요. 지금 얼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도 선생님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가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쇼펜하우어 반대편에선
3: 네.
2: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3: 맞습니다.
2: 희망과 사랑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3: 네네.
2: 도 선생님,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분입니까? 한번 그 박사님 소개를 해주신다면.
3: 도 선생님은 일단 도 선생님을 읽는 그 코드가 세 개예요. 그 세 가지를 좀 잘 알고 가시면 읽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너무 심각한 가난이에요.
2: 가난.
3: 그게 정말 일상적인 그냥 아 내일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런 가난이 아니다. 정말 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 그거에서 넘어서서 옛날에는 19세기엔 채무자 감옥이 있었어요.
2: 아, 돈을 못 갚으면
3: 감옥에. 감옥으로. 네. 그래서 그 채무자 감옥에 내일 당장 잡혀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벼랑 끝 삶을 계속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의 그 중심 캐릭터들은 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2: 도 선생님 자체가 고난 속에 있는 분이셨죠.
3: 네. 아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것이 도 선생님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2: 아.
3: 도 선생님 글이 잘 팔렸어요.
2: 잘 팔렸어요.
3: 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우리는 아 50만 원만 빌려줘야지. 왜냐면 50은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보통.
2: 안 빌려주죠. 100만 원이 안 빌려주죠.
3: 근데 도 선생님은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다 줘요.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와 벌에서도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민이 먼저예요. 계산은 나중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환하고 채무자 감옥에 막 이렇게 그 갈 그런 위험에 계속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도박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한 큐에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2: 그건 또 예상치 못한.
3: 그러니까 도박 중독 엄청. 그래서 도박사라는 작품도 쓰셨어요. 우리가 도박 실제로 도박을 첫 번째 했을 때 돈을 많이 따잖아요. 중독이 될 확률이 몇십 배가 된답니다. 근데 처음에 따신 거예요.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도박 중독이 심해졌는데 그것도 역시 이 모든 이제 빚을 좀 한꺼번에 갚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없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4: 연민 때문에.
3: 네. 근데 도 선생님의 지금 연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민을 얘기하고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면 보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로 연민이라고 하면 사 스트라다니에, 그래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4: 그렇군요.
3: 원래 그 연민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약간 떨어져서 너를 연민한다가 아니라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지고 간다라는 거죠.
4: 같이 고통스러워.
3: 네. 아.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실천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연민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그 가난과 도박은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두 선생님 굉장히 심각한 간질 환자예요. 모르셨죠? 근데 이제 두 선생님은 그것을 신의 은총으로 봤어요.
4: 아, 그거조차도.
3: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세계를 잠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발작이 일어날
4: 때를
3: 직전에 그 성광 같은 순간이 있대요. 원래 이제 뇌전증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두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 약간 신비함 이런 것들이 좀 깃들어줘야 돼서, 뇌전증 하면 뭔가 의학적인 용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저는 번역할 때도 그냥 간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지의 무의식인에게 자기의 간질을 줍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악령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캐릭터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킬릴로프라고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그 인물한테도 그걸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 조 선생님의 막내 아들,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오전에 아장아장 걷고 빵긋빵긋 웃던 아들이 오후에 조 선생님에게서 물려받은 뇌전증 발작으로 죽습니다.
4: 그런 또 비극이란?
3: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 선생님이 더 이상 조 선생님에게 있어서 간질은 어떤 신비한 거라든지 신의 은총이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피지컬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죄악스러운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캐릭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그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에게 이 간질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잃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제가 울면서 번역한 작품인데, 조 선생님의 그 아픔이 절절히 다 느껴져가지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가장 중요해요. 조 선생님의 인생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조 선생님 28살 때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약간 그 옛날에 19세기에는 정치민이 따로 없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인텔리겐자가 이렇게 서클을 통해서 약간 정치적인 사상을 교류하거나 자기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반짜르적인 그런 편지, 그것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빌린스키라는 굉장히 이제 위대한 또 비평가가 있는데, 그 비평가가 고고레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 선생님이 읽게 됩니다. 그걸 편지 한 장 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새벽에 잡혀가요. 그래서 요새에 갇혀 있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개월이나 그 요새에 잡혀 있다가 12월 22일이고요. 그때 갑자기 새벽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나갔더니 광장에 이렇게 나무가 세 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다 이제 세 명씩 세워놓는 거죠. 그 앞에는 군인이 총을 다 들고 있고, 두 선생님이 세 번째 줄이었어요. 그때 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제 나에게 남은 건 5분이다.
4: 그러니까 타형 직행이 이제.
3: 그렇죠. 5분.
4: 직전에.
3: 그렇죠. 5분 남았다.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나는 2분은 내 이제 동지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쓰고, 2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는 데 쓰겠다. 1분은 내 주위를 돌아보겠다. 근데 그 주위를 돌아볼 때 이게 새벽이었어요. 교회 청탑에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조 선생님의 그 제아벌, 백치, 악령, 까라마족까지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무한 긍정. 생명 찬가의 거대 테마가 탄생하는 순간이
4: 죽기 직전인데.
3: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조야벌의 일 아르신의 공간이라고. 그게 뭐냐면
4: 아르신.
3: 아르신. 아르신이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공간 이 길이 단위예요. 근데 그게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1m 1m에 그 고기에 내가 평생을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은 이제 다 막 낭떠러지예요. 거기에 내가 평생을 서서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아. 살아있는 게 좋아.
0: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2: 703-354-1950 703-354-1950.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1: 그리고 우리 까라마족 부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문관을 쓴 사람이 이반이라는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이반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네. 맨날 가지고 나와요.
2: 아, 표시를 해두셨네.
1: 네. 내 내부에 존재하는 난폭할 정도로 광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질식시켜버릴 만한 커다란 절망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지만 번번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3: 그걸 느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건가요?
1: 당연합니다.
3: 아, 어떤 본인이 직접.
1: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특히 백치에서도 그 사형 선고 당하기 직전에 그 사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심리가.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1분 1초를 정말 너무나 귀중하게 살겠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백치에 보면은 이폴리트라는 10대 소년이 나와요. 근데 그 소년이 폐결에 걸려서 3개월이면 죽어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소녀는 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3: 죽던데.
1: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다 이거예요. 이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맛있는 사탕을 줬다가
2: 뺏은 거.
1: 금방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손에 그렇게 맛있는 사탕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행해?
3: 그걸 몰라 왜?
1: 그걸 왜 몰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아, 걔도 죽을 때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어? 두 선생님도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문학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 서지 않아도, 그죠?
3: 문학을 통해서.
1: 우리는 피를 토하는 그런 결핵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3: 제가 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읽어야 합니까? 현대인들이 네.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답을 이야기해 주셨네.
1: 네. 도 선생님은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인, 우주인, 들도 읽게 될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도 선생님이 18살 때 진짜 참 옛날 분들은 굉장히 조숙하고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 선생님이 18살 때 형이랑 되게 친했어요. 형 미하일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형,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인간이 커다란 미스테리 같아. 이 인간을 과연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3: 18살 때.
1: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이제 사형 집행 바로 전에 니콜라이 황제가 보낸 특사가 도착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다 너네 황제의 화해와 같은 그런 은혜로 이제 너네를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에 가는데 4년은 진짜 노동 감옥. 진짜 이제 완전히 뭐 재미로 애들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그러니까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것도 하층, 이제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살게 되죠, 4년을. 그리고 6년을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유형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선생님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4년 동안에 그 삶이 없었으면 조 선생님이 이 사례 장편을 쓸 수 있는 그 심리 분석의 대가라고 이야기되는 프로이드조차도 자기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심리 분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도 선생님은 아마 탄생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던져주는 짱돌이라고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편지 한 장 잘못 읽어서 지금 시베리아 유형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
2: 그런.
1: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실패자가 되고 이제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더 발판으로 삼아서 훨씬 더 성숙한 위대한 대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 선생님은 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그 보통 같으면 니콜라이 황제가 그러면 미울 거 아니에요.
2: 그쵸.
1: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두었으면 내가 그 서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뭐 공리주의, 퓨리에지리즘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더 반짜르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반짜르라는 것은 곧 이제 그 신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의 직에서 더 멀어져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이쪽으로 보냄으로써 나를 여기에 가둬둠으로써 거기서 유일하게 도 선생님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4년 동안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나를 부활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반짜르주의자였는데 나올 때는 완벽한 짜르주의자가 돼서 친짜르주의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 다른데 그때 당시에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미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완벽하게 반짜르주의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 선생님은 그것을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죄와 벌의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이 굉장히 큰 테마로 나와요. 그게 중심 테마예요. 죄와 벌의 본인 얘기예요.
2: 그렇군.
1: 네.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거 그것을 나사로의 부활 그 나흘. 그래서 자기는 부활한 나사로라고 생각을 해요.
3: 4년.
1: 그 4년.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죄와 벌에. 그게 사부사전이 위치해 있어요.
2: 사가 되게 의미 있는.
1: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 선생님이 신약성경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약성경에 보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와인으로 바꾼 기적도 있고 또 금방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것을 그 나자록을 살린 그 기적을 가장 큰 기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야자로다. 나로 하여금 부활할 기회를 준 이 짜르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죄와 벌의 마지막 장면이 부활하는 걸로 끝납니다. 유일한 4대 장편 중에 유일한 그 해피엔딩입니다. 네.
3: 재밌네요.
1: 재밌죠.
3: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가
1: 네.
3: 이런 세세한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더 재미있는데 말씀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대문호하면은 두 분이 생각나잖아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완전 반대의 사람이네요.
1: 저는 솔직히 톨스토이는
3: 완전 부자 비족이잖아요.
1: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톨스토이를 몰라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려면 그 싫어할 수 있는 이유를 100가지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지 않으면 싫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제가 왜 싫은데 그냥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려면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19세기에. 보통 우리 옛날에는 양반이 학문을 했잖아요.
3: 양반이 예술하고
1: 그렇죠.
3: 문학하고 했죠.
1: 밭갈지 않죠. 그런데 19세기에 유일한 생계형 작가였어요. 조 선생님.
3: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흥미롭네요.
1: 네. 유일한 생계형 작가예요. 그래서 조 선생님 작품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 이유가 페이지당 돈을 받으셨어요.
3: 그렇구나. 많이 써야 많이 받는
1: 거.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딱 해서 나 책 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연재가 됐어요.
3: 어딘가에.
1: 그렇죠. 계속 연재 형식으로 나와야 되면 우리가 지금도 드라마나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뭐 네가 내 아들이라고? 이러고 두둔 이러고 끝나야지 다음번에 막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클리프행어. 그래서 조 선생님도 처음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클리프행어가 계속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치정, 살인, 돈 얘기, 뭐 삼각관계 뭐 없는 게 없어요.
3: 왜 그런 걸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1: 네.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람 사는
3: 이야기. 일반 대중에게 이걸 그렇죠. 읽혀야 되고 잡아야 되니까.
1: 맞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진짜 대문우고 천재성이 이 소설가로서의 천재성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톨스토이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화를 많이 씁니다. 그 우화에는 우리가 교훈이 있잖아요.
3: 그렇죠. 한 가지.
1: 그렇지. 고 이혜영 선생님께서 저랑 밥을 먹으면서 톨스토이는 언젠가는 잊힐 거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읽힐 거다.
3: 고 이혜령 박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1: 네네, 저한테.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3: 두 분이 정확히 통하셨네요.
1: 네. 그거는 도스토옙스키를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앙드레지드. 그러니까 조본문. 뭐 전형교향곡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이제 지상의 양식 꼭 읽어보세요.
3: 지상의 양식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1: 인간의 글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글은
3: 아 그래
1: 거의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화를 보면 멈춰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빨리 읽는 사람이어서 300페이지짜리도 쉬운 거는 뭐 2시간이면 다 읽고 이래요. 지상의 양식은 정말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3: 글 자체가?
1: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불어를 배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너무 잘했는데 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앙드레 지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였어요.
3: 도스토옙스키.
1: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러시아 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문단을 이렇게 바라보면 커다란 거봉이 하나 서 있다. 산. 큰 산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은 톨스토이 산이다.
4: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6: 모기지는?
5: 홈 모기지도 벤쿠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6: 모기지는?
5: 홈 모기지도 벤쿠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6: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5: 재융자도 벤쿠오퍼 홈 모기지.
7: 벤쿠오퍼 홈 모기지.
8: 뱅코고고비전 이퀄 하우징 랜드.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스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세금 문제, SB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세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

0: 임상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그런데 그 톨스토이 산 뒤로 안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산보다 몇백 배 큰 산들로 쭉 이루어져서
2: 산맥.
1: 끝이 보이지 않는 산맥이 있다.
2: 산맥.
1: 그것이 도스토옙스키 산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좀 비관적이네.
1: 네. 인생의 행복에 그 러시아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인생의 행복에 마른 번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실체는 여기에 없고 행복의 그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실제로 말년에 굉장히 불행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자식도 13명이고
2: 부러워할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2: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삶을 또 부러워해야겠고
1: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삶을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산다면요. 아마 우리는 요만한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쳐도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안 하면 넘어지면 금방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근육을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빠져듭니다. 네.
1: 아, 재밌으십니까?
2: 저도 아무래도 도 선생님 쪽인 것 같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가 타대장편 한번 또 이렇게 뽑아본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한 20대 초반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읽긴 읽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1: 지금 다시 읽으시면 전혀 다른
2: 것 같아요. 제아벌도
1: 네, 맞다
2: 말았어요.
1: 맞습니다.
2: 악령이나 백치는 안 봤던 것 같아요.
1: 악령은 조심해서
2: 읽어요. 악령은 되게 어려워요.
1: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2: 사대장편은 네. 한 번씩 줄거리나 이런 의미나 특징을 좀 박사님한테 듣고 나면
1: 네.
2: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 가장 유명한 죄와 벌부터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대학생이 노파를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1: 네, 네.
2: 대중들은 그냥 범죄 수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왜 미래한 겁니까?
1: 이 작품은 실제로 영어로는 Crime and Punish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어로도 실제로 그대로 옮기면 crime and punishment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죄와 벌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이때는 이 우리나라 죄에는 범죄와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누굴 죽였거나 이럴 때 범죄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의 아들이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크리미널이죠. 크라임을 범한 크리미널. 근데 이 어머니는 내가 죄인이에요.
2: 우리말에 그 말이 있죠.
1: 그렇죠.
2: 내가 죄인이다.
1: 그때는 크리미널이 아니죠. 나는 시너라는 거죠.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 말은 아주 훌륭하게도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크라임 앤 퍼니시먼트라면 그러니까 네가 얘를 죽였으니까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어. 그렇게 읽히면 이게 클래식이 아니겠죠.
2: 그렇죠. 되게 많죠, 그런 건.
1: 네, 이건 클래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에 신이라는 얘기를 그 의미를 담은 그리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도 선생님은 그리흐를 쓰지 않았어요. 크라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크라임의 러시아적인 의미를 보자면 뿌리 스투플옌이에요. 좀 어려운데 뿌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는데 스투피스는 내가 이 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넘지, 너 선 넘지 말 때 그 선을 넘는 행위가
2: 범죄고.
1: 범죄인 거예요, 여기서는.

0: 그러면 과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떤 선을 넘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죄는 뭐고 벌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스트 블링의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는 것, 근데 여기서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실제로 내가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이 내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나는 알고 싶다.
1: 알고 싶었고.
0: 그게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이 뭐냐면 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노파를 죽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돼지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제니친이 추방됐다가 돌아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혹시 뭔지.
1: 양의 키스.
0: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 나왔어요. 네, 어머니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슬라브주의자가 백치와 악령이 이제 외국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비복으로 끝나죠.
1: 그게 연결이 그렇게 돼요?
0: 연결이 됩니다.
1: 자연스럽게 백치로 넘어가네요.
0: 네.
1: 백치 제목이 강렬한데.
0: 네.
1: 백치가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0: 백치가 병명이기도 하죠.
1: 아, 그래요?
0: 그럼요. 백치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인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실제 의학 용어예요.
2: 장애,
0: 장애인. 네, 장애인. 네, 백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시킨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공작이. 근데 이제 이 백치는 도 선생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 미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을 구현해내고자 한 작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굉장히 큰 표어예요. 그 배치에 나오는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미는 그리스도예요.
1: 아, 그렇군요.
0: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간,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런데 그 두 선생님의 편지 이런 거를 봐도 그거 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두 선생님이. 근데 이제 제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고자 첨착을 했을까? 좀 저한테는 약간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타라나조프가의 형제를 번역하면서 느꼈어요. 왠지 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졌어요, 진짜로. 뭐냐면 우리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알료샤예요. 그 알료샤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까라마조프의 가의 형제들은 도 선생님이 원래 생각하는 1부에, 그러니까 1부에 해당하고 원래 2부에서 그 알료샤가 이제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알료샤가 이름이 세 살짜리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쓰기 이제 시작했을 때 죽은 그 세 살짜리 막내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료샤를 굉장히 살려내고 싶었던 거죠. 모든 아름다운,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근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 줍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근데 백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3년이잖아요, 공생이. 30살부터 33살까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짧은 거예요. 알료샤처럼, 자신의 알료샤처럼. 그러니까 그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못다 했던 것들을 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1: 이 백치란 소설을 통해서.
0: 백치란 소설의 무의식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내고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백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여기를 왔잖아요. 그는 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아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아요?
1: 오염될까봐 위험한 건가요?
0: 오염될까봐 위험한 게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그 예의라든지 허위라든지
1: 그런 게 없구나.
0: 위선이라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스타샤 필리포프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귀족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 귀족에게 약간 이제 요리객감처럼 이렇게 키움을 당하다가 이 귀족이 다른 사람이랑 이제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돈을 뭐 7,000루블을 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스타샤가 무이슈킨, 그날 처음 보는 무이슈킨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다 계약 관계가 끝났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근데 무이슈킨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1: 라고 진실을 말해주는.
0: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이분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전화 안 하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뒷거래가.
1: 거짓의 연대가.
0: 그래, 거짓의 연대가.
1: 진실로 깨졌어.
0: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죠. 너는 백치야.
1: 아.
0: 백치야.
1: 넌 바보야?
0: 넌 바보야. 저거 백치 아니야, 뒤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백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 화살표가 누구한테로 오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치를 실패한 작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선생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무이슈킨뿐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은 다 파괴가 돼요.
1: 누구에 의해서 파괴돼요?
0: 스스로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 세계가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는 특특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이슈킨 자체는 완벽한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이 사회는 구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얘를 백치라고 부르고 오히려 얘를 이 사람조차 파괴할 정도로 이 세계는 병들고 타락했다. 그러면 그 경종이 울리는 그 경종이 무이슈킨이 세계를 구원했을 때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거죠. 조 선생님의 메시지는 더 크게 전달이 되는 거죠.
1: 그러네.
0: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대성공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주 논리적이시군요.
0: 저는 조 선생님이랑 거의 같이 살았잖아요.
1: 아, 그 백치가 그런 작품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쨌든 비극으로 그 무이슈킨은?
0: 무이슈킨은 더 백치가 됩니다.
1: 더 백치가 되는 거죠.
0: 더 백치가 되고,
1: 제가 따라가고 싶네요.
0: 오세요.
1: 알겠습니다. 뭐 이게 하면 영상으로도 나오고,
0: 네, 그렇습니다.
1: 또 어떤, 또 책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계속 울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감동해서. 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 사실 이 책에 이제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완전히 압도돼요. 네. 첫 번째. 이 책을 펼치면서 묘한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1: 도전 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0: 실제 러시아 문학 하는 친구들도 노 선생님을 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압도된 마음과 뭔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같이 들은데.
0: 동시에 경외감도 들지 않나요?
1: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는 순간 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이 방대한 작업을 해낸 분이 이 도 선생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0: 네.
1: 여기에 기록해 두셔서 그걸 보니까 그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0: 맞아요.
1: 일종의 가이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 방대한 작업을 월급으로 환산했더니 월 23만 원짜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0: 저 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2700페이지지만 실제로 보급판으로 일반적인 편형으로는 6500페이지예요.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문서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썼죠. 그러면 이거를 읽고 나면 그 내가 죄화벌을 읽고 싶은지 아니면 백치를 읽고 싶은지 뭐 악령은 좀 나중에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까라마조프를 읽고 싶은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썼고, 그래서 제가 23만 원짜리 이거는 약간
1: 월급 23만 원.
0: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가 저 책을 와디즈랑 같이 했어요.
1: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
0: 네네 클라우드 펀딩이랑 같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받은 그 목표량은 1억이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 2억 7,500 정도가 나온
1: 거의 300%.
0: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좋아하면서 저희 MZ세대인 저희 막내 아들한테 야 봐라 엄마가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읽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니? 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서 엄마 돈 얼마야. 그래서 참 MZ세대다운. 그래서 내가 10% 엄마 인세가 10%야. 그랬더니 그럼 2750이네. 그럼 엄마 10년 동안 했다며. 그럼 1년에 275만 원, 한 달에 2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탁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야, 엄마. 이렇게.
1: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 일을 했다.
0: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날로그적이고 고구마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좀 계산이 되면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그 말도 맞긴 맞다. 그러나 그 워렌 버핏이랑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는다 해도 정말 옥션 붙여가지고 경매해서 뭐 몇 억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매일 새벽 그 대문호와 1대1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면서 또 돈을 20만 원씩 받으면서 그걸 했고
1: 돈 받으면
0: 네. 그다음에 또 그걸 마치고 나서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다.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세바시 45에 초대하는 거죠.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우리가 우리도 그걸 얻을 수 있을까 해서.
0: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두꺼워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작품을 나랑 맞는다 이런 게 아실 거예요. 올 거예요. 감이 이렇게 오면 그 작품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이 책부터 읽으셔야죠.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 읽는서부터
0: 되게 재밌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또 여기에 이제 니체 편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초인사상 이러면 니체를 떠올리죠. 다들. 근데 죄와벌의 그 메인 사상이 초인사상이에요. 그 이제 살인도 초인 사상 때문에 저지르는 거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선후 관계를. 근데 니체가 도스토옙스키보다 23년 늦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체의 그 초인 사상 이 이제 쓰여진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죄와 벌보다 20년 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니체가 좀 약간 일찍 성공한 천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조금 약간 성숙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렇지 살짝.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 선생님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심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심리학자다라고
0: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책들에 자기 이제 쓴 편지나 이런 거에서 도 선생님의 지하 생활자 애쓰기 그 다음에 백치 악령은 잘 읽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지하 생활자 애쓰기 죄와 벌 백치 악령이거든요. 근데 가장 자기의 그 이론과 닮은 죄와 벌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차례도
1: 읽어놓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되게 제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여기에 또 니체 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1: 자, 오늘 김정아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 이 5.4kg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 무게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삶을 긍정하기 위해 버텨온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내 마음을 덮어줄 초록색 쇼울 같은 문장 하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6월 러시아로 순례를 떠나는 박사님의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0: 감사합니다.
1: 또 여러분 이 4대 작품 번역한 거 말고도 이거를 시작하기 위한 그 가이드,
0: 네, 맞아요.
1: 그 문, 도스토옙스키 번역일기 김정아 박사님이신 이 새 책도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자,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네. 될 것 같아요.
4: 예. 그 전에 우리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네. 우리 지옥 가기 어려운 지옥. 어떻게 사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시게 된 거냐면,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네. 전에 한번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 것 같아요.
3: 거기서 또 우리 김창호 선생님이 또 네. 강연을 해주셨
4: 네, 강연을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또 다시. 근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 전 좀 독특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또 어떤 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스님이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3: 스님께서?
4: 스님께서. 여자 스님, 주지 스님께서요. 그러시더니, 교회 말고 그 절에 부흥회를 하고 싶다고.
3: 아, 절에서 부흥회를?
4: 절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절을 강사로 좀 초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 그 절에서 심령대 부흥회.
4: 네, 그렇죠. 절에서. 잘 아시네요. 네. 절에서 심령대 부흥회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절을 크게 지었는데,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강의를 들었는데, 아,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 마이크를 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3: 네, 마이크 옆에 있어요.
4: 목사님.
3: 구호 외치지 마시고요. 네.
4: 네. 어떻게, 짧게, 짧게.
5: 알아서 하세요. 아,
4: 그 저는요, 솔직히 요즘 같은 생각이었으면 제가 주저없이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스님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었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저를 불렀다는 것은 그걸 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초대해 주신 게 고마워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지방 강의하는 길에 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들렸는데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처음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자 주지 스님이세요. 네. 머리가 50,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래. 나이가, 네? 나이가 50이 넘으셨고.
3: 머리가.
4: 예, 머리는 이제 안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스님이니까요.
3: 그 네.
4: 근데 이제 얼굴에서 정말 이렇게 그 물광이라고 하죠. 광이 이렇게 쫙 나시고 얼굴이
3: 번쩍번쩍.
4: 깨끗하신 거예요, 피부가.
3: 네, 맑고 투명하시고.
4: 맑고 투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약간 저는 이제 잘 안 다녀봤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 와, 식사 기도를요? 기도를요?
4: 식사 기도를.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손 아래 사람이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이 나물 안에는 저 멀리에서 온 태양의 햇빛과 땅의 기운과 농부의 수고한 노력과 이것을 또 유통해준 사람의 많은 애씀과 그리고 주방에서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를 살짝 의식하시면서 아멘.
3: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스님의 기도였죠?
4: 이게 스님의 기도예요, 스님의 기도.
3: 와. 네?
4: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3: 아니, 기도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4: 너무 문학적이고.
3: 시네요, 시.
4: 네. 너무 시적이고. 너무 현상학이고.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기만 하면 정말 누구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렇죠. 오랜 세월 많은 사람에게 읽혀질 법한 매우 문학적이지만 현상학적이고 좋은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음식 안에는 태양의 햇빛과
3: 그렇죠.
4: 땅의 기운과
3: 땅의 기운과
4: 농부의 수고와 유통해 주신 사람들의 애씀과 네. 식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기적인 사람이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아멘 해주시는데 저 웃기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3: 네. 감동적이에요.
4: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딱 식사를 이렇게 딱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어떤 유명한 기도문이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뭐 자녀를 위한 기도문. 뭐 성 프란치스코의 무슨 기도문, 뭐 그런 기도문은 상당히 멀리 있다고 느꼈는데 그날 그 식사 기도는
3: 너무 가까이
4: 유난히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있어.
3: 두 종류?
4: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여자, 남자야? 그럼 그러지 마시고 나처럼 테레비에 나온 사람, 당신처럼 테레비에 안 나온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
3: 오늘로서 TV에 나오시는 거니까요.
4: 그렇죠.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3: 네.
4: 이제.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 안에 이미 받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많은 지방을 받았어요.
3: 지방을 아주 과하게 네. 받으셨어요.
4: 아멘으로 받으셨죠. 아멘으로. 많은 지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받고 싶은 게 뭐 있으시죠? 올해 새해.
3: 네.
4: 뭐 아이가 결혼을 하는 거라든지
3: 그렇죠.
4: 아이가 학교를 마친다든지 아이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뭐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아 제때제때 들어온다? 좀 말이 그렇네요. 제때제때 들어오시고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이미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받고 싶은 게 사람에겐 있죠. 근데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앞으로 받고 것. 싶은 것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3: 그렇죠.
4: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여자의 집에 그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없어요.
4: 없어요. 오늘 CBS 나오려고 하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요. 지효 아버지 옷이 없어요. 제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옷이 없네요. 정말. 완전 이거 유행 지난 것밖에 없구나. 지금.
3: 분명히 작년에 없어갖고 샀는데
4: 또 없어졌어.
3: 또 없어졌어.
4: 올해 하나 사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내년이 되면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 또 없어.
4: 또 없어. 이거 보세요.
3: 옷은 있는데.
4: 하, 자, 이겁니다. 옷은 있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니래요.
3: 그렇죠.
4: 뭔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익숙해져 버리고 옷도 익숙해져 버리고 그리고 내 건강도
3: 익숙해져 버리고
4: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나는 감사할 거야.
3: 이거 들어주면?
4: 그렇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에게 언제 새 남편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아버지, 기존에 있는 놈은 데려가세요. 지어, 너무 힘들어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얼른 데려가세요. 정말, 애들도 너무 힘들어서 너버리고 싶네요. 철들면 다시 낳고 싶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네. 더 나은 게 오면, 그때 난 감사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난 그때, 감사할 거야. 지금은?
3: 아니야.
4: 아니야. 지금 좋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가도 좋기가 어렵대요.
3: 그렇죠.
4: 왜냐면 나중이 되면 나중은 다시 지금이 된대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지금 있는 것들이 때로는 없어질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잃을 때가 있대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남편인데도 어느 날?
3: 그렇죠.
4: 잃어버렸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아이들도 어느 날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건강인데 어느 날? 잃어버린 거죠. 뭔가 하나씩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원래 잃은 게 아니래요. 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주신 거하고
3: 맡긴 거하고
4: 맡겨주신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인간은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대요.
3: 그러네요. 자기 육신조차도 소유하잖아요.
4: 그렇죠. 결국은 소유할 수 없거든요.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3: 맡겨놓은.
4: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선물로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어느 날 그 맡겨주신 거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목동에 사는 것도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3: 맡겨주신 거.
4: 맡겨주신 거. 집값 비싼 목동을 주신 거라고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6: 맡겨주신 거.
4: 맡겨주신 거.
3: 이게 지옥 가기 어려운 동네로 만들어라.
4: 그렇죠. 천국 가기 쉬운 동네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맡겨주신 건데 어느 날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는 차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러네요. 네.
4: 내 외모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이쁘면은 너무 당당해하는 거예요.
3: 그렇죠.
4: 주일 나올 때만. 프랑스 가방. 똥, 똥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찬송가 넣고 완전 당당하게. 이렇게. 그게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치만큼 있다. 사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치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건데.
3: 그렇죠.
4: 네. 근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걸로 자기의 가치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뻥치는 엄마도 있어요.
3: 오.
4: 애들이 그 반에서 7등 했는데 전교 7등에 다 뻥치는 거예요.
3: 야, 그거 앞에 두 글자가 다른데도 그렇죠. 큰 차이가 있네요.
4: 그런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있죠.
4: 그런 엄마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뻥치는 거야. 그만큼 안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 지금 10년째 해외 출장인데 지금 뻥을 쳐 그냥. 그래서 그냥 말은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
3: 그래야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
4: 하면 진짜 미쳤어. 자, 이미 준 것을 어느 날 맡겨주신 것을 저희는 그 잃을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이도 내 건강도 때로는 돈도 때로는 명예도 근데 그거는 잃은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3: 돌아간 거죠.
4: 돌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주신 것을 저희가 그냥 감사할 뿐인 거죠. 사실은 만약 최근에 우리가 뭔가 건강을 잃었다면 우린 잃은 게 아닙니다. 건강은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을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마음에 건강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3: 아.
4: 네. 이미 받은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 선물입니다.
3: 지구도 돌고 있는 거네요.
4: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지구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래요.
3: 아, 근데 그래서 우리는 못 듣잖아요.
4: 너무 크니까.
3: 너무 크니까.
4: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숨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3: 맞아요.
4: 사람이 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없는 거 주면 나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군가에게 속고 있고 악한 세력에게 속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미 주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나눠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귀신도 내쫓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능력, 그 본질이 아닌 부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부수를 갖고 막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가 막 얘기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막 눈이 떠지고 안진맹이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자, 지금 절에서 온 건가요? 자, 지금. 자, 제가 분명히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자.
7: 하늘에다 이름이.
4: 그렇죠! 야,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자, 자.
8: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9: 정준호 변호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0: SNS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4: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영원한 게, 그 영원한 것, 그리고 이미 그렇게 충만하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마라.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미 충만하게 주어진 것, 현상을 잊게 하는 본질, 그걸 안다. 그거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야 현상도 얻을 수 있고 현상을 얻지 않아도 너희가 여전히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전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보고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만 빼고는 전화가 다 옵니다, 지금. 스님하고 신부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답니다. 그래서 낮에 사제관으로 조금 왔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집안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낮인데 꼬냑을 잡수시더라고요. 독한 술. 그래서 한잔 하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전 술 안 먹습니다. 네. 술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음료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멘트로 어린 양을 꼬시실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식사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무릎 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바뀌냐면요. 식사가 다 끝났는데 저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신부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5: 다 먹고 나서.
4: 네, 다 먹고 나서. 근데 참 희한하게 역시 어떤 깨달음이 오고 사랑이 다가올 땐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5: 그렇죠.
4: 그렇죠. 네. 뭔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식사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네. 식사 끝나고 즉 내 채워줌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나서 다시
5: 감사의 기도를
4: 그러면서 제 삶이 그냥 쭉 돌아보이더라고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성악과를 진학했어요. 근데 성악과는 실기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세 곡을 일단 부릅니다. 이태리곡, 독일곡,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는 다섯 곡을 부르는데 다섯 곡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섯 곡을 꼭 선정해 놓고 교수님들께 명단을 제출해 놓고 이 중에서 교수님이 두 곡만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두 곡만 외우면 공부가 안 될까봐 다섯 곡을 다 공부하게 하고 그 중에 그렇죠. 두 곡만 시키기 때문에.
6: 시험을 두 곡으로만 보는 거예요.
4: 그렇죠. 뭘 시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 아, 다 해야 되네.
4: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다 하지 않았어요.
6: 그럼요. 예상?
4: 네, 예상되는, 아, 그리고 어떻게 놀다가 근심을 많이 하다가 두 곡은 완벽하게 해요. 두 곡은 아리까리하게 해요.
6: 애매모호하게.
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곡은 첫 곡은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렇게 다 음정 박자 다 알아요. 근데 한 두 곡은 아리까리하게 알아요. 내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한 곡은 노래라고 할 정도도 안 될 만큼 모르는 거예요.
6: 아예 모르는.
4: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는 곡은 다섯 개 중에서 2번, 3번이에요. 그럼 저는 갑자기 기도가 매우 간절하고 진실해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6: 2번,
4: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저 2번, 3번입니다.
6: 2번,
4: 3번.
6: 2번, 3번만 나오겠지만 다음부터는 다음 나머지도 공부할게요.
4: 제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6: 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4: 아, 그렇죠. 네, 네, 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리사이트를 올 뒤에서 이제 반주자랑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반주자한테도 빨리 야, 기도해 빨리.
6: 2번, 3번.
4: 2번, 3번. 그럼 이제 그 반주자가 오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해? 지금 다급하잖아. 2번, 3번 빨리 하고.
6: 기도해.
4: 그럼 이제 같이 기도를 해요. 반주자랑. 2번, 3번. 그리고 저는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뭐를 걸어요. 하나님 2번, 3번만 하게 도와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6: 네? 조건을 거는군요.
4: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새벽 기도 나갈게요.
6: 아...
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유치뽕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기도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섰는데 교수님들이 저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한 분이.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2번, 3번 하십시오.
6: 우와! 기적이야!
4: 전 그 순간 표정이 2번, 3번 하겠습니다. 그럼 반주자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6: 그럼요.
4: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거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7: 아니요.
4: 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6: 뭐 새벽 기도부터.
4: 어차피 뭐 이거 나 시험 받고. 장학금도 한 50만
6: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뭐.
4: 뭐. 마구리 뽕일 거야. 그러다가 또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실기시험. 그럼 사람 참 희한합니다. 아가씨 때 게으른 사람은 결혼해도?
6: 게으르죠.
4: 게으를 확률이 많아요.
6: 네. 네.
4: 겨울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돼도
6: 여전히
4: 게을러요. 꼭 군대에서 때리는 사람은 쫄병 때 군대 생활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6: 맞아요. 네. 많이 맞아본다.
4: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 5번인 거예요. 제가 염치가 없잖아요.
6: 오, 양심은 있어.
4: 저번 학기에 새벽 기도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기도해주세요.
6: 이번엔 진짜입니다.
4: 이번엔 진짜 맞아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저 진짜 약속.
6: 저도 사람입니다.
4: 네, 저도 사람입니다. 진짜 속는 셈 치시고요.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1번, 5번입니다.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새벽기도 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1번, 5번 꼭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반주자가 또 이제
6: 또 아유
4: 오빠 진짜 그렇게 사지 마세요. 오빠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자기가 해야지. 그걸 왜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네.
6: 그 반주자도
4: 기도를 해 지금. 기도. 1번 5번. 지금 나 지금 2번 3번 시키면 나 지금 허밍하다 와야 돼 내가. 내가 알프스 소녀야 지금 내가. 여레이 여레이 여레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6: 와
4: 안 돼. 또 기절 간절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6: 1번 5번 해줬죠.
7: 1번
4: 5번 또 해주신 거예요.
6: 와.
4: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교수님들께.
6: 그래서
4: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건 권사님 집사님이 다 그렇게 해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6: 아 당연하죠.
4: 하나님 우리의 고등학교 여기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뭐 아들만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목동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부목사님은 싫어요. 담임 목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새벽기도 3부로 나눠서 드릴게요. 그런 기도한 사람은 거의 그 기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참 희한한 건, 그리고 참 죄송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제 그 신앙 없음의 수준에 맞추셔서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죠. 근데 어느 날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 기도는 신앙 초기 때, 예수님 믿고 초기 때나 하는 거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아이가 어렸을 적엔 그 똥을 노랗게 싸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8: 그렇죠.
4: 엄마, 색깔이 너무 노랗네. 너무 좋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계속 똥 싸고. 그 밭에 똥 싸고 막. 이 똥 나오고 막. 엄마한테 오고 그러면. 그래도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6: 이거 할게요.
4: 당신께 이거 할게요.
6: 딜 하지 말아요. 딜.
4: 그렇죠. 그러면 참 부모님이 보기에도 얄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맞아요. 키워보니까 다 아시죠.
9: 네. 네.
4: 엄마 나 이거 해주면
6: 나 노트북 사줘.
4: 그럼 나도 진짜 나 정말 그 새 아빠 데리고 올게.
6: 그럼 안 되지.
4: 엄마 나 뭐 사줘. 그럼 나도 이거 할게. 그럼 엄마 마음이 좀 어떠세요?
9: 나빠요.
4: 기분 나쁘죠. 엄마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8: 그렇죠.
4: 제가 이렇게 할게요.
8: 아,
4: 엄마 저한테 뭐 용돈 올려주시지 않더라도 저 집 나갈게요. 엄마 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거든요. 그 정말 순수하게. 예. 네. 그러면 아이 그 엄마가 마음에 아, 이 아이에게는 우리 집에 좀 돈이 좀 있는데. 이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애구나.
8: 그렇죠.
4: 이 아이에게는 돈이 한 1,000억이 있는데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엄마 저 빨리 주세요. 엄마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저에게 주세요. 엄마 빨리 주세요. 그럼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부모님이 참 속상하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 계획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당신께 제 앞길을 의뢰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8: 네.
4: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새해에 이제 꽃 피는 3월인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꽃처럼 활짝 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Klein.
11: Well, I am well aware that you are a coffee lover yourself.
12: Yes.
11: How many cups of coffee a day do you drink?
12: I would say at least 3 to 4 cups.
11: 3 to 4 cups.
12: Yeah.
11: The first thing I do in the morning is to drink coffee.
12: I know.
11: I don't brew my own coffee these days. I just buy those cold brew coffee bottles.
12: Uh-huh.
11: I just pour them in an iced cup. And I just drink them. That's the way I have coffee these days.
12: So you're not very picky, are you?
11: Yeah. I prefer my coffee black. I don't like to add anything in it.
12: Mm-hmm.
11: What about you?
12: Black for me as well.
11: Sweetened or just plain black?
12: not sweetened.
11: 100% 약간
12: 네.
11: black coffee.
12: Plain black. No milk, no cream, no creamer, no nothing. No just nothing. Coffee.
11: Plain black good old coffee. Okay. Mm-hmm. 자, 저희가 커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주제가 바로 커피인데요.
12: 네.
11: 커피 얘기를 저희가 입증해서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커피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제로 올려주셨거든요. 박봉우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로 뭐 커피 두 스푼, 프리마 두 스푼, 설탕 두 스푼 이렇게 다 먹다가 커피 믹스가 생기고 요즘엔 뭐 원두 커피 많이 먹다 이렇게 변천사가 좀 있잖아요.
12: 네.
11: 요즘엔 또 캡슐 커피 기계가 유행이어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12: 그렇죠. 네.
11: 참 많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 3, 40년간 대한민국의 커피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번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좋은 표현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8: Talk about how coffee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years.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Before the 1990s, coffee was usually a mix of instant coffee, sugar, and non-dairy creamer. This was called dabang coffee.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So people were able to enjoy a consistent flavor each time. Since 2010,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People also like to personalize their drinks.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11: 커피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자,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2: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11: One of the most popular. 많이 쓰는 패턴이죠? 이건 좀 연습할게요. One more time.
12: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11: 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요. 유행하는 커피의 종류 또한 그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 자, 그래서 변천사 얘기를 할 겁니다. Economic growth.
12: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11: 자, 앞에 부분 어렵지 않죠? 경제 성장이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니까.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그 뒷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12: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자, in demand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거죠. Means if something is in demand, you're say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demanding it. They want more of it.
11: That's right.
12: So, 자, 여기서는 types of coffee니까 여러 종류, 커피 종류도 정말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11: 그렇죠. So the types of coffee
12: are changing as well.
11: That are in demand or most in demand.
12: Yeah.
11: 가장 많이 사람들이

0: いけよ。
1: creamer、
0: うん。
1: C-R-E-A-M-E-R 예요. Creamer 죠.
0: Creamer.
1: 근데 우리 왜 한국에서 뭐 프리마, 프림 이렇게 많이 하죠.
0: 맞아요, 맞아요. 어허,
1: 그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프리마가 이게 제품명인데
1: yeah.
0: 약간 일반 명사에서 쓰이잖아요.
1: 어허.
0: 그러니까 영어권에도 creamer라는 게 제품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 약간 프림처럼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1: Yes.
0: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커피 자체의 색상을 좀 흰색으로 바꾸게 해주는
1: 맞아요. 우유 같은 거,
0: 첨가제 같은 거.
1: 그렇죠.
0: 그거를 creamer라고 하는데.
1: 네, cream 또는 creamer라고 하는데. So they're called coffee creams or coffee creamer, 뭐 table cream이라고도 해요.
0: 네.
1: And they come in like powder type, liquid or concentrated liquid as well.
0: Okay.
1: Yeah.
0: 그러니까 이게 그 크림 자체를 프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주로 powdered creamer고요.
1: 맞아요.
0: 가루 정도로 된 거.
1: 거. 어허.
0: 네. 영어 거에서는 주로 liquid creamer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1: 그쵸.
0: 가루보다는 액상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creamer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거의 다 액상 나올 거예요. 외국 제품들은. 그 앞에 non-dairy는 뭐냐면요. 이게 우유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분 성분이 없는. 그래서 non-dairy creamer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고요. non-dairy 굳이 안 붙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coffee creamer라고 하면 알아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우리도 커피, 설탕, 프림 같은 걸 혼합해서 먹었었다. 자, 그게 초창기 커피죠.
1: This was called 다방 커피.
0: 당시에는 이걸 뭐 다방에서 많이 이제 사 먹다 보니까 다방 커피라 불리곤 했다. 요즘도 뭐 자판기에선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다방 커피를 그렇게 아직도 쓰는 경향이 있었죠. So this was called 다방 커피. 자, 그러다가 이제 커피 믹스가 탄생을 하면서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1: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0: To great acclaim 하면 큰 인기를 얻으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끝에 붙입니다. A-C-C-L-A-I-M. To great acclaim. 그러면 많은 호응을 얻으며 이런 뜻인데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자, 커피 믹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지만 영어권에서도 이제 쓰이기 시작하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1: Yeah, coffee 네. mixes. Uh-huh.
0: 예전에는 뭐 덜 썼을지 모르겠지만 커피 믹스라고 하면 원어민도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 믹스 커피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Mm-hmm.
0: 가루 성분으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자, one more time.
1: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0: Mm-hmm.
1: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0: 그 봉지를 주로 packet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작은 형태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걸 packet라고 합니다. 발음해 볼게요.
1: packet.
0: packet.
1: packet.
0: 그래서 이제 설탕과 커피와 프림이 좀 일정량이 들어가 있다.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좀 커피 맛을 일정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커피 믹스로 이렇게 표준화되면서죠. So
1: people were able to enjoy a consistent flavor each time.
0: Consistent.
1: Consistent.
0: Mm-hmm.
1: C-O-N-S-I-S-T-E-N-T. Consistent라고 하면은 변함없는 똑같은.
0: 일정한.
1: 같은 맛. 일정한 맛이죠.
0: Flavor.
1: Consistent flavor.
0: So people were able to enjoy a consistent flavor each time. 그러니까 그때그때 커피 마실 때마다 맛이 같았다. 자, 그러던 커피가요. 2010년이 지나면서도 서서히 좀 변화가 또 생깁니다.
1: Since 2010,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0: 특히 웰빙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커피도 함께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An emphasis, 강조죠. On healthy living. 자,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Take root 하면 이건 뿌리 내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well-being을 그냥 well-being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영어권에서 맞는 표현이 그냥 healthy living이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n emphasis. One more time.
1: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0: 그래서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원두커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0: Whole bean 자체가 커피 bean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두콩인데 원두의 원이 whole이죠. Whole. Whole bean coffee. 원두 그대로를 자 사용해서 커피를 만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is increasing by the day. By the day 하면 우리나라 말에 나날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요. Interest.
1: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0: 그게 더

0: 많은 사람들이 커피 본연의 향을 좀 즐기기 위해서 블랙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prefer 선호하고 있다. Black coffee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black coffee. Why?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Natural aroma는 그 커피만의 그 본연의 향기에 aroma가 향. 향이잖아요.
0: 맞아요.
1: 정말 딱 커피 그 향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black coffee를 많이 마시는 거죠.
0: 맞아요. 자, 그래서 그 aroma는 이제 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4월 교재에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또 주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커피 찌꺼기도 일단은 집에 놓으면 향이 은근히 또 나잖아요. 그때도 aroma 얘기가 나오거든요.
1: Yeah. 네.
0: 그래서 그 aroma는 커피 향 같은 거 얘기할 때 coffee aroma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natural aroma, 즉 커피의 본연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천천히 다시 한번요.
1: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0: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춘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1: People also like to personalize their drinks.
0: Personalize 하면 개인 취향에 맞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데 외국은 가면 커피 정말 복잡하게 시키더라고요. 본인 선호에 맞게 다 이렇게
1: 맞아요.
0: 하나하나를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So personalize their drinks. 자신의 커피를 정말 개인 취향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커피에서 즉석 주문하면 그거에 맞게끔 제조가 됩니다.
1: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0: Made to order. 이건 뭐냐면 주문이 있으면 즉석해서 그 자리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One more time.
1: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0: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커피가 이렇게 쭉 변해왔다는 설명을 하면서 최근에 원두커피와 블랙커피 그리고 본인의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로 바꾼 형태로 변화해 오고 있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잘 바꿔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how coffee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years.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Before the 1990s, coffee was usually a mix of instant coffee, sugar, and non-dairy creamer. This was called dabang coffee.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So people were able to enjoy a consistent flavor each time. Since 2010,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People also like to personalize their drinks.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3: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4: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4: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8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캣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트이는 영어 검색하면 단톡방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자,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well-being, well-being 하는데요, 영어로 well-being이라는 뜻이 있긴 있죠. 근데 안위와 안정 이런 어감으로 많이 거창하게 쓰이는 단어고, 주로 건강을 얘기할 때는 그냥 healthy living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well-being이라는 의미로요.
7: Yes.
6: 자, 갈게요.
7: Healthy living has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our culture.
6: well-being이란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럴 때 well-being을 뭐라고요? healthy living으로 처리하시라고요. One more time.
7: Healthy living has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our culture.
6: 그 상점은 다양한 well-being 상품을 판매한다. 이럴 때도요.
7: That store sells various healthy living products.
6: 때로는 well-being 생활 방식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7: Sometimes healthy living can be expensive.
6: 자, 이 첫 번째 연습에서 여러분과 해야 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죠? Healthy living.
7: Right.
6: 거.
7: So once again, well-being is, it has a very broad concept. Mm-hmm. So it can mean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mm-hmm. and many more
6: right.
7: things, right?
6: Closer to welfare, I think.
7: Even, yeah.
6: 뭔가 복지에 더 가까운 mm-hmm. 경우가 많아요. 자, black coffee 연습해 보겠습니다.
7: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6: Mm-hmm. 난 다이어트 중에 아메리카노만 마셨다. 그런다면?
7: I only drank black coffee during my diet.
6: 아메리카노 그냥 black coffee를 처리하셔도 됩니다. 드립 커피는 내 입맛에는 좀 쓴 경향이 있다.
7: Black coffee tastes too bitter for me.
6: 그러니까 이게 black coffee, 아메리카노, 드립 커피 전부 다 그냥 black coffee 이렇게 처리합니다. Made to order. 자, 주문 즉시에 그 사람 기호에 맞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불러요.
7: Coffee is often made to order these days. Coffee is often made to order these days.
6: 주문을 받고 바로 만드는 거라 와플이 좀 뜨겁다.
7: The waffle is hot because it was made to order.
6: It was made to order. 자, 주문이 있으면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8: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Do you drink coffee at home?
9: Sure, I drink it every day.
8: How do you brew coffee?
9: I took the plunge on a pod coffee machine.
8: Oh, I see.
9: I also drink cold brew coffee these days. It is a bit of a hassle to make it, but the flavor can't be beat.
6: 집에서 커피 드시나요? 이렇게 시작했네요.
8: Sure, I drink it every day.
6: Mm-hmm.
8: How do you brew coffee?
6: Brew라는 단어 설명 좀 해주세요. B-R-E-W.
7: Brew. 우리도 커피를 내리다라고 하잖아요.
6: 그죠?
7: 바로 그거예요. You can brew tea, you can brew coffee.
6: 뚝뚝뚝 내릴 때
7: 아하.
6: How do you brew coffee?
7: Mm-hmm.
6: 커피는 어떻게 내려드세요?
7: Yeah.
6: Okay?
7: I took the plunge on a pod coffee machine.
6: 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POD도 많이 씁니다. Pod coffee machine 하면 그래서 캡슐 커피 기계를 말하고 took the plunge 몇 번 나왔었죠? 저희 방송에서 큰맘 먹고죠. 이게 좀 비싸니까. 큰맘 먹고 내가 캡슐 커피 기계 샀지 뭐니. One more time.
7: I took the plunge on a pod coffee machine. Oh, I see. I also drink cold brew coffee these days.
6: 요즘에는 콜드 브루도 마신다. 이게 cold brew coffee예요. 발음 잘 해볼게요.
7: Cold brew coffee.
6: Okay.
7: It is a bit of a hassle to make it, but the flavor can't be beat.
6: 자,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한데 맛은 그게 최고다. It is a bit of a hassle. 자, hassle, H-A-S-S-L-E. 자, 이건 약간 번거로움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번거롭다. It is a bit of a hassle to make or make it, but the flavor can't be beat. 자, 이거 마지막에 can't be beat라고 하면 뭐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7: 그 이상 좋을 수 없다.
6: 어, right. 최고다예요. Uh-huh. The flavor is the best. 이거를 the flavor can't be beat. 이렇게도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화문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120페이지에 3번과 4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Bye.
7: Bye-bye.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면 북유럽의 핀란드를 많이 꼽지만 중남미의 초록빛 나라 코스타리카도 그에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의 행복 비결은 이 한마디 불합이다. 순수한 삶이라는 뜻의 이 말처럼 그들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걱정 없이 흘러가는 삶의 평온한 속도를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의 평온함이 깃들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행복이 와도 알아볼 수 없지 않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평범한 날들의 평온함이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Beautiful That Way. 부라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철학적인 말로 순수한 삶 또는 생동감 넘치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사말로도 쓰이고 누가 안부를 물어오면 부라비다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라비다는 인생은 짧고 아름다우니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코스타리카식 웰빙 선언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도 다르지 않죠? 일상의 편안함과 만족감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강도도 세지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모내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어제하고 그제 내린 비가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던 농가들은 서둘러서 막바지 모내기를 나선 것 같아요. 이제 모내기를 마치면 황금빛 벌판이 펼쳐지겠죠. 어느새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964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라 팔로마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인 오직 나만을 위해 있어줘, 솔로 아이 우나 파라미, 세미노 로시의 노래는 350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3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도 있습니다. 이상욱님, 브란다리의 노래 정하셨네요. As usual.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문제, 노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공통 단어 알아맞히는 문제. 노래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단어 무엇일까요? 노래 듣고 생각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코스텔라네츠의 연주 영화 로메오와 주리엣 가운데 A Time for Us 7272님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 직장 상사하고 한바탕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저녁 스케치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젠 들어가서 사과하고 털어버려야지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날도 저런 날도 있지요. 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8014님. 저도 어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음악 들으면서 힐링해요. 그래요. 제키님도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팝송 퀴즈는 노래 세 곡 들려드렸고요. 노래 제목에 들어있는 공통 단어 알아맞히는 문제. 들려드린 곡 로이 올비슨의 In Dreams 그리고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그래서 공통 들어간 단어는 Dream 였습니다. 꿈이라고 적으셔도 정답이죠.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근무 중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I who have nothing, 르네 브로거의 노래 세일러 문님 정하셨고요. 말없이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우리 동생 세실리아와 듣고 싶습니다. 카타리나님이 셀렌디온의 I love you. 지난주부터 야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스케치 기다려요. 라디오 들으며 일하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0222님 맞아요. 음악 들으면서 일하면 금방 지나죠. 복잡한 일상을 떠나 일본에 와서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찌꺼기 모두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러셔요. 100억의 사나이님. 금천 1번 마을버스에서 저녁 스케치 음악이 흐릅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해밀님도 보내주셨네요.

커피 쿠폰을 준비하겠습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주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은 긴 강과 큰 물이 한번 흘러 천리를 가는 것은 조금도 괴이한 일이 아니다는 송나라 진량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긴 강은 장강을, 큰 물은 황하를 말하는데요. 큰 강물의 물살이 빨라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말하죠.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4번째 페이지. 방송 후반부로 갈수록 숨쉴 시간도 아까워 호흡